찬송, 기도를 함께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6개월간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같이 와서는 정원 관리도 도와주고 차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부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봄에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주일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느껴지는 남편의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이 남편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해주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교회 일들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한 번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저에게 유분자 이사장님이 주관하는 소망소사이어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하는 우물 파기 사업과 기타 활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으로 참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중에도 줌으로 큐티를 하고 지금은 다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알기에 지금도 감사드리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날이 느끼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지금 평강과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세상적으로는 재미있게 살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후회되는 것은 지난 세월의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염려와 불안이 없으니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에서 봉사활동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낸 후 저의 힘든 시간에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신 소망소사이어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 현실적인 잡다한 많은 일들을 그가 다 처리해 주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헛되이 시간만 보낸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씀 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저는 시편 50편 15절을 펼칩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남편과 영적으로 통하지 않은 날들이 저에게는 슬픈 날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며 위로받을 수 있었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남편은 병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모두 알다시피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려서 가난했던 그가 가진 것은 오로지 성경뿐이었으며 독학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정적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원수조차 친구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컸던 분인데 원래는 청년의사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출간한 목사와 설교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집중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또한 헨리 나우에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그리스도 영성가로 알려졌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슈의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서 사역하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한 그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편을 돌볼 때는 모든 일을 끝내고 남편이 잠이 들면 그때부터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없는 지금도 버릇대로 저녁 늦은 시간에 큐티를 하고 기도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건강 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쉬운 청력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왜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져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면 뇌가 받는 자극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잘 듣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력 건강도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청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TV나 이어폰의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한다,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한다면 한 번쯤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안부를 묻고 교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은 기뿐 아니라 뇌에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는 만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고 많이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청력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주어진 규례를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약한 자를 돕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마음의 위로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앙의 본질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본질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차원의 삶을 준비해야지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대적자 마귀와의 전쟁이 그 밑을 흐르고 있는 대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는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제비는 되지가 못합니다. 다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마귀를 패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귀의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유혹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딘 슐만의 말을 빌리자면은 크리스천 삶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놀이공원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른 준비를 할 때에 크리스천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여자 가수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디는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요상한 차림을 하고 나오는 미국 가수 이름이에요. 이 여자 가수는 전 세계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2011년도에 발표한 앨범이 있는데 제목이 Born This Way라는 앨범입니다. 동성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노래입니다. 가르주다를 사랑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수롱하는 노래, 공연 중에 청중을 향해 Let's go to hell, 함께 지옥 가자 라고 외치는 그런 노래, 자살과 폭력과 외설적 메시지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피로 목욕을 하고 본인 스스로 사탄을 섬긴다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영국의 16세 난 소녀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오클라호마의 20세 난 여자는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서 그 피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여자를 2012년도에 한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월드 투어를 할 때 첫 번째 출발지로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 약 원래는 5만 명 모이는 규모의 구장인데요. 8만 명의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공연으로 열광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렸겠습니까? 동성애와 반기독적인 메시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문화적, 예술적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 엄청난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대적하는 영적 독소를 뿌리겠다고 하는 마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율법 조항이나 챙기고 윤리적 자세나 가다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식을 바르게 준비하고 강한 힘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갔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기를 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나 조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교회 안에 똑똑한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과 프로그램, 건물 다 갖추고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와 같이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 왜 무기를 갈까요? 정말 있어야 될 영적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기도운동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역사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속에 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가 마음에 평안을 더하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가벼운 겉옷도 챙기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이야기와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

0: 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네, 100년의 시간이 갑자기 주어진다.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100년 정도면요. 하루에 뭐 100원씩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모일 것 같죠. 그 시간이 참 궁금해지는 시간인데 벽돌책 부수기 예고해드린 대로 독서 셰르파 최민석 작가님 모셨는데요. 일단 작가 소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얘기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퇴역 군인이었던 외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외할머니는 유령과 미신이 뒤섞인 옛 이야기를 어린 마르케스에게 들려줬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던 그 집이 훗날 마술적 사실주의의 요람이 된 셈이죠. 청년 마르케스는 보고타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에 빠져 학교를 그만두고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1967년 훗날 그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소설 100년의 고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며 20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꼽혔고 마르케스는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콜레라 시대의 사랑, 예고된 죽음의 이야기 같은 걸작을 남긴 그는 2014년 멕시코시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에어의 소개 들어보셨죠? 이분은 또 언론 활동도 했었고요. 다양한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이 두꺼운 책 100년의 고독 정말 고독하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이분도 오늘 함께합니다. 최민석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1: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오랜만이에요. 네.
3: 우리 자. 방송이 안 남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1: 방송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나마스테 인사.
3: 남았을 때 잘하자.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미심장한 작품 골라왔는데 이 작가 마르케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3: 네, 원래 이제 법학도였는데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 최근에 한국 사회에 좀 화제가 됐었죠.
3: 네,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는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좀 환상적인 이야기에 네. 매료됐다고 해요. 그래서 법학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작가가 될 생각을 하는데
1: 예.
3: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김현수 작가가 마르케스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개를 했는데
1: 네.
3: 김현수 작가는 마르케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 마르케스가 그 부린 겸손이고
1: 예.
3: 사실은 마르케스가 이런 이야기라면 카프카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로 한 것 같다라고 김현수 작가는 글에 썼어요.
1: 더 이상 소설가들의 겸손을 믿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억나시죠? 1년에 딱 두 번 씁니다. 크리스마스 날과 내 생일. 알고 봤더니 하루밖에 안 쉬는 사람. 소설가들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작품 고르신 이유. 사실 오늘 미리 예고드리지만 이 방송이 마지막 날이긴 한데 그래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3: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소개 안 하고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가 없다.
1: 네.
3: 대단원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1: 대단원이에요.
3: 네, 네.
1: 25회 방송분.
3: 네, 대단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맡을 때 언제 한번 100년의 고독은 꼭 다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꼭 소개를 하려고 결심을 했고요.
1: 네.
3: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설을 떠올릴 때 그 소설이 구현할 수 있는 것들
1: 네.
3: 그 모든 걸 다 담아낸 작품 같아요.
1: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3: 예컨대 뭐 역사적인 현실,
1: 네.
3: 민중의 고통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상상력, 게다가 또 훌륭한 문체, 주제의식,
1: 네.
3: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훌륭한 재미.
1: 재미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책 따라가기가 너무
3: 그렇죠.
1: 괴롭죠.
3: 그러니까 소설이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담아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리고 또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세계를 열어줬잖아요. 마술적 사실주의. 오늘도 그 얘기가 그 뭐랄까요 장르적 특성도 녹아 있습니다. 줄거리로 들어가 볼까요?
3: 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부엔디나 가문의 7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1: 7대.
3: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스케일이 크다 그러면 3대인데 이건 7대예요. 그리고 마콘도라는 그 도시에 흥망성쇠

0: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아무튼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남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1: 첫 설명만 들어도요, 이 도시가 한 남녀의 사랑으로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랑입니까?
0: 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함께 자라온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1: 네.
0: 우르슬라, 이두 사람이 원래는 사촌지간이지만
1: 네.
0: 사랑이 빠지고 맙니다.
1: 사촌끼리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좀 특이하네요. 사랑을 나누긴 나눈 겁니까, 둘이?
0: 사랑을 하죠.
1: 네.
0: 근데 심지어 두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면
1: 예.
0: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1: 아,
0: 우려가 있었는데,
1: 네.
0: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는 결혼을 합니다.
1: 돼지꼬리 난다는 거 처음 들어봐요. 일종의 콜롬비아에서 떠도는 속설 같은 건가요?
0: 네. 그래서 그 속설 때문인지 둘은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1: 네.
0: 첫날 밤을 치르지 않습니다.
1: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플라토닉하네요. 한건 아닌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결혼했는데 한건 아니다.
1: 네.
0: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마을에서 그 투게,
1: 네.
0: 닭 싸움을
1: 아,
0: 해요.
1: 예.
0: 그리고 그닭 싸움에서 이기죠.
1: 네.
0: 그런데 이닭 싸움에서 진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졌다는 사실이 억울한지
1: 아.
0: 우리의 주인공 부엔디아를 막 놀려대면서 자극을 합니다.
1: 놀릴 게 뭐가 있을까요? 싸움에 진 사람이 뭐라고 놀립니까?
0: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1: 네.
0: 첫날 밤도 안 치르는 겁쟁이다. 이렇게 놀려댄
1: 이거
0: 거죠.
1: 좀 날카로운데.
0: 예, 그래서 화가 잔뜩 난 부엔디아는 그만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1: 헐,
0: 맙니다.
1: 그러면 안 되죠. 좀 놀렸다고. 이거 완전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0: 네. 그리고 이제 부엔디아는 집에 돌아와서 선언을 하죠.
1: 예. 무슨 선언을 합니까?
0: 우리는 아이를 가질 것이고
1: 예.
0: 어떤 아이를 낳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1: 돼지꼬리여도 상관없어. 아이를
0: 네.
1: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마침내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겠네요.
0: 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엔디아에게 기쁜 일상이 다가온 건 아닙니다.
1: 네. 아내랑 고대하던 너무 서로 조심조심했지만 사촌지간이었지만 어쨌든 사랑도 나눴고 이제 아이도 태어날 수 있는데 왜안 기쁩니까?
0: 그 첫날 밤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1: 네.
0: 부엔디아가 죽인 그 남자 있죠.
1: 예.
0: 닭 싸움 치고
1: 진
0: 난 다음에
1: 사람.
0: 놀렸던 그 남자.
1: 네.
0: 그 남자의 환영이
1: 네.
0: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1: 자, 마술적 사실주의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0: 네, 그래서 부엔디아는 도저히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1: 네.
0: 부엔디아는 결국 아내 우르슬라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1: 예. 아니, 보통은요, 그런, 뭐, 정말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밤에 아내와 몰래 이건데, 유령이 싫어서 떠난다. 뭔가 소설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근데 또 유령은 마을을 떠난다고 안 따라옵니까? 마을 소속 유령인가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런 것까지 소설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호방한 대문호
1: 네.
0: 마르케스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쯤은 그냥 시원하게 넘겨버립니다.
1: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 네,
1: 그
0: 그거죠.
1: 의미군요.
0: 네, 대문호들의 공통점입니다.
1: 네.
0: 아무튼 마을을 떠나는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1: 네.
0: 그의 곁에는 우르슬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1: 두 부부가 유령을 피해서 몰래 떠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0: 네, 부엔디아처럼 젊고 모험심이 넘치는 친구들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일행은 무려 2년 동안 살 곳을 찾아 헤맵니다.
1: 걸어서 2년이면 대륙을 벗어났을 것 같을 정도로 멀리 납니다. 어쨌든 살 곳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보자. 이게 아니라 무작정 떠난 거네요.
0: 네, 그 2년간의 무모한 여정 끝에 마침내
1: 네.
0: 정착할 곳을 찾게 되죠.
1: 와.
0: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막곤도입니다.
1: 막곤도.
0: 네, 바로 이 소설 100년의 고독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마을이죠.
1: 네.
0: 막곤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지금까지가 도입부예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대문호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굉장히 시간과 장소가 모호한 듯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도 듭니다.
0: 그렇죠. 이 방대한 소설은 원래 이렇게 도입부도 긴 거죠.
1: 네.
0: 암튼 부엔디아가 정성스럽게 개척한 막곤도는 어느새 살기 좋은 마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는 또 아이들도 낳았죠.
1: 네.
0: 바로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오, 이렇게 두 아들과
1: 네.
0: 아마란타라는 이름의 딸한 명을 낳습니다.
1: 궁금한 거 이쯤 되면 저희 청취자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돼지꼬리 났어? 돼지꼬리 달려났어? 이 걱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0: 그렇죠.
1: 됐습니까?
0: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네, 다행이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첫째 아들 아르카디오는 어느새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청년이 됐습니다.
1: 뭐 아이들이 워낙 청년이 돼가면서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굳이 표현한 걸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0: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찾아온 집시들이 있는데 네. 이 집시들한테 매혹돼서 아르카디오는 그만 그 집시들을 따라가 버리고 말죠.
1: 집시 떠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인데 집을 나가 버렸네요.
0: 네. 이렇게 아예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네, 출가를 한 거죠. 이렇게 예. 반면 둘째 아우렐리아노는 온종일 실험에만 몰두하는 굉장히 진중한 청년이었습니다.
1: 이야 이게 이것만 들어도요 한 엄마 아빠 안에서 전혀 다른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성격이 완전 다르네요.
0: 네, 그 영혼의 집도 그런데 이렇게 그 남자 형제들끼리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많아요.
1: 영화에서도 그렇고. 예. 네.
0: 근데 결국 둘째도 네. 형처럼 그 피는 못 속이는지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1: 아, 집시를 보자마자 열정에 따라나서 형이야 그렇다 치고 둘째는 뭔가 방콕 실험 좋아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떠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0: 그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네. 이 마콘도가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에 보수당으로 꾸려진 정부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 속에서 네. 그 내전이 발생하는데 네. 이 둘째 아들인 아우렐리아노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참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그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되죠.
1: 와.
0: 그리고 보수당에 맞서서 수십 년 동안 전쟁터를 떠돕니다.
1: 부엔디아가 처음에 이 마을에 정착했을 때와는 완전 달라진 모습 같기도 하고요. 뭔가 그 시대 남미 배경의 상황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이 다 집을 떠났어요.
0: 네. 근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떠난 사람이 있으면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1: 네.
0: 둘째가 전쟁터로 떠나자 이제 집시를 따라다녔던 형 아르카디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 바톤 터치했네요.
0: 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네. 아르카디오는 어느새 세 명의 아이를 낳아서 우와. 돌아왔는데 그중 쌍둥이로 태어난 남자아이 둘한테 각각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붙였죠.
1: 아 이게 박경리 선생님 책 읽다가도 누구더라 이홍이 누구더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르카디오가 원래 아버지 이름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아들 이름이 아르카디오.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카디오는 원래 아버지 이름이자 네. 동시에 자기의 이름인데 네. 이걸 또 아들한테 붙인 거예요.
1: 와.
0: 그리고
1: 헷갈려요.
0: 그 아우렐리아노는 그 또 동생의 이름인데 네. 그걸 또 아들의 이름으로. 붙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소설의 모티프가 네. 순환의 고리거든요.
1: 돌고 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1: 네.
0: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무튼 벌써부터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1: 헷갈려요. 어려워. 안 그래도 그런데 부엔디아 가문이야 이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같은 이름이 나오나요?
0: 당연하죠. 이 둘째 아들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네. 전쟁터를 떠돌며 무려 17명의 아이를 두게 되는데
1: 불안해지는데요.
0: 이 네. 아이들 모두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아우렐리아노입니다.
1: 와 이게 뭔가 특이하다. 그죠? 결국 죄다 아우렐리아노스 아우렐리아노들이네요.
0: 네. 근데 이름만 같은 게 아닙니다.
1: 네.
0: 두 아들을 포함한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랬듯이 또 떠나고 또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1: 아 이거 보면요 무슨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 뭐 어떤 작은 씨앗이 모여서 막 군락 숲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른 듯 같은 듯 같은 운명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운명처럼 같은 삶을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 마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1: 변화의 바람, wind of change. 또 아닐 테고 어떤 변화의 바람입니까?
0: 윈도우 오브 체인지죠. 예, 네, 변화의
1: 네,
0: 바람.
1: 네. 네.
0: 아무튼 그게 뭐였냐면 소설에서는
1: 네.
0: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바나나 농장이 세워지고
1: 네.
0: 기차와 전화, 추금기 같은 것들도 들어옵니다.
1: 냉전이 없어진 윈도우 오브 체인지가 아니라 이거 뭐 플랜테이션.
0: 그렇습니다. 정확히 플랜테이션이라고 네.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마을은 번성해졌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워졌고 자본의 횡포에 노동자들의 불만은 날로 거세집니다.
1: 예.
0: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 파업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아마 세계지리 시간에 플랜테이션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끔찍한 일이요? 느낌이 안 좋은데요.
0: 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정부가 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1: 네.
0: 그래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일도 슬픈 건데
1: 네.
0: 이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습니다.
1: 아니 우리도 아픈 역사를 겪었잖아요.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3천 명이 군대 자기 나라 군대 내가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군대에서 학살당한 것도 슬픈데 더 슬픈 일이라뇨. 그게 뭔가요?
0: 그 사람들이 자기 이웃들이 죽은 일을 모르거나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막군도에 아주 긴 홍수가 찾아오죠.
1: 이게 세상의 멸망인가 끝인가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라고 하니까 마치 뭐 멸망할 것처럼 노아의 방주 때처럼 내리는 비 같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그 이 소설에는 약간 구약 성경의 그 서사가
1: 네.
0: 양념처럼 깃들여져 있거든요.
1: 네.
0: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자면.
1: 네.
0: 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가 일행을 이끌고 2년 동안 헤매다가 막군도에 도착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마치 모세의 출애굽기와 비슷한 거죠.
1: 아, 이제 알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에 도착을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끌어버리면
1: 네.
0: 결국 부엔디아가 죽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2년으로 짧게 처리했다는 점 빼고는 비슷합니다.
1: 대문호인데 뭔가 약간 사람들한테 익숙한 서사가 들어가 있었군요. 저도 왠지 그렇게 낯설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홍수는 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 긴 홍수도 노아의 방주 때 그 홍수를 이제 상징하는
1: 맞아요.
0: 거고요. 아무튼 그 긴 홍수가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막군도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1: 아, 노아의 방주 때처럼 새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도 가지 나뭇가지 하나 물어오지 않는 상황 같이 조금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재앙이면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어요.
0: 네, 거의 다 죽었죠.
1: 네.
0: 거의 다 죽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이걸 다 봤어요?
0: 누구냐면 바로 140살을 넘긴 우르슬라입니다.
1: 140살? 아니 우르슬라는 처음에 2년 동안 찾아 나섰던 그 아내.
0: 그렇죠.
1: 우와.
0: 부엔디아의 사촌이자 부엔디아의 아내인 그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거죠.
1: 140살이 넘은 할머니가 된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녀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리자 집은 이제 완전히 황폐해지고 맙니다.
1: 네.
0: 이제 모두 떠난 집에 홀로 남은 건 부엔디아 가문의 육대손이자 7대에 거친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육대손이자 마지막 아우렐리아노입니다.
1: 아우렐리아노 많이 반복되니까
0: 여기도 아우렐리아노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1: 네.
0: 이 육대손 아우렐리아노는 이름이 정확히는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입니다.
1: 바빌로니아? 약간 설마 바벨탑은 아니겠죠. 아무튼
0: 그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1: 네.
0: 최종적인 멸망.
1: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운명도 반복되는 것 같고 이름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 6대손만 살아남았습니다.
0: 네.
1: 역시 아우렐리아노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이제 홀로 남아있었는데
1: 네.
0: 이 집에 아주 예전에 그 비가 오기 전에 떠났던 가족이 한 명 있는데
1: 네.
0: 그 가족이 돌아와요.
1: 네.
0: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옛날에 유학을 떠났던 6대손 아우렐리아노의 이모인
1: 네.
0: 아마란타 우르슬라입니다.
1: 아니 우르슬라의 딸이 아마란타니까 이름이 역시
0: 이름 다 붙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르슬라인데
1: 네.
0: 참고로 이모이긴 한데
1: 네.
0: 둘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1: 그런 이모들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추정을 해보자면
1: 네.
0: 이 남은 6대손이 아우렐리아노
1: 그렇죠.
0: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최초의 그 할아버지 이름과 같고
1: 맞아요.
0: 이 돌아온 이모의 이름이
1: 우르슬라.
0: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름이 예. 같죠. 조금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1대손 아우렐리아노와 우르슬라가 결혼을 했듯이 이 둘도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습니다.
1: 정말 돌고 도네요.
0: 네.
1: 와.
0: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1: 네.
0: 돼지꼬리가 달려 있죠.
1: 이야. 아니 이거 이제 속설이 아니야. 사촌끼리 결혼하면 네. 돼지꼬리 안 달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 육대손이 그렇죠. 나온 아이에게선 드디어 돼지꼬리가 달려났네요.
0: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1: 네.
0: 이렇게 부엔디아 가문이 100년 동안 써내려온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1: 와, 아우렐리아노와 우르술라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 역사, 삶, 고통 모든 이야기들을 다 겪고 정말 한편의 여행 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빠가 그러니까 일대가 서로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잖아요. 무서워서 돼지꼬리 나니까
0: 네.
1: 결국은 돼지꼬리가 나와요. 아, 이게 뭔가 정말 숨이 싼 건 대단합니다. 아, 작품 이야기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꺼워요. 재미는 있는데 두껍고 이름이 반복돼서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앞에 가게도로 돌아가는데
1: 네.
0: 그 책 그 간지라고 하죠.
1: 네.
0: 제목 첫 표지 넘기면 이제 그 속지에 가게도가 있어요. 그걸
1: 네.
0: 계속 보면서 읽는데 그게 이제 너무 반복되니까
1: 네.
0: 아, 이게 좀 지친다,
1: 네.
0: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그 독자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소개를 해서 아시겠지만 마르케스가 의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콜롬비아 민중들의 고통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고통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0: 그렇죠.
1: 반복되는 거다.
0: 그러니까 사람은 새로 태어나지만 이전에 죽어간 사람과 사실상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간다.
1: 너무
0: 슬픈데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마르케스가 이 콜롬비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그 실수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상기하기 위해서 이름이 같은 사람을 계속 등장시킨 겁니다.
1: 네.
0: 아, 결국 이제 콜롬비아 국민은 시간이 흘러도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걸
1: 네.
0: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1: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봉준의 아들이 전봉준을 낳았는데 전봉준은 또 전봉준을 낳고 이러다가 근데 계속 똑같이 죽어요. 그러면 아, 이게 바꾸지 않나?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0: 네.
1: 마술적 리얼리즘이에요. 일단은 우르슬라 1대 할머니가 140살인 것도 놀랍지만 다양한 마술적 장치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에도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막 마술 같은 게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막
1: 네.
0: 연기가 사람한테 말을 걸거나
1: 네.
0: 그 스멀스멀 올라오는 연기가
1: 네.
0: 갑자기 막 사람 얼굴하고 말을 막 걸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막 공중으로 막 솟아오릅니다.
1: 그쵸.
0: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이 계속 이제 환영이 되어서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등
1: 닭싸움
0: 뭐
1: 때부터 나왔었죠.
0: 네, 이런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1: 네.
0: 근데 이것도 마르케스가 의도한 거예요.
1: 아, 의도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원래 마르케스는 이 작품 속에 그 라틴 아메리카가 억압받은 역사를 담아내고 싶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페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고
1: 그랬죠.
0: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콜롬비아 정권이 부패했는데
1: 네.
0: 이 부패 세력들이 미국과 손을 잡아서
1: 네.
0: 민중을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사실적으로 좀 쓰고 싶었는데
1: 네.
0: 근데 이걸 리얼리즘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너무 슬프기만 한 거예요.
1: 처참하기만 한 거죠.
0: 네.
1: 네.
0: 그래서 이걸 좀 그 재밌게 읽고 우리가 좀 문학으로 승화시키려면 좀 환상적인 상상력으로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1: 네.
0: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마르케스는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마술적 상상력을 택하게 된 겁니다.
1: 예.
0: 이렇게 해서 훗날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불려지는 이 기법이 이 작품에서 최초로 사용되게 된 거죠.
1: 우리 영혼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원조다라고 좀 볼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거네요.
0: 다 이 100년의 고독의 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이 작품이 준 영향이 컸고요. 실제로 작가 마르케스는 쿠바 혁명으로도 연관이 있고요. 뭐 유럽과 미국에서 또 리포트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하고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막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들다 나중에 정말 좁쌀만큼 쪼그라들어서 죽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네, 카프카가 나보다 낫네. 할 만합니다. 어쨌든 마르케스가 흥미로운 독자 편지를 받기도 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제 친족 간의 사랑을 다루잖아요.
1: 그렇죠. 돼지꼬리.
0: 네, 소설 속에서 이제 근친하면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콜롬비아 당시에 있던 소문을 이제 소설이 좀 소개를 하는데,
1: 네.
0: 근데 이 책이 발표되고 진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마르케스가
1: 네.
0: 독자들한테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그 많은 편지들이
1: 네.
0: 자기 엉덩이에 돼지꼬리가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친의 결과로 태어나서 네. 그렇다고.
1: 네.
0: 네. 물론 이게 확인된 건 없지만 마르케스가 이런 편지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작가의 그 독자 선생님 저 돼지꼬리 있어요. 아 재밌습니다. 번역으로 접하는데 사실 스페인어로 쓰여졌잖아요.
0: 네.
1: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일어와 영어 중역본들이 우리나라에 꽤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했고 뭐 스페인어 소설본도 있는 것 같고 좀 다양해요.
0: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번역본이 두 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조구호 선생이 한 번역판은
1: 네.
0: 직역한 거예요.
1: 아, 스페인어를.
0: 스페인어를 이제 직접 번역한 거고
1: 네.
0: 안종효
1: 유명하죠.
0: 선생은
1: 네, 번역가로서
0: 이제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1: 네.
0: 원래 코리아 타임즈 기자 출신이고 영어를 그렇지. 하시는 분이라서
1: 네.
0: 중역을 한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스페인어 원어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1: 한국어로
0: 또 번역을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독자들 중에 좀 원문의 그 정확성을 알고 싶다
1: 네.
0: 그런 분은 조구호 선생의 번역본을 보는 게 좋고요.
1: 예.
0: 다소 좀 의역을 했더라도 좀 더 매끄럽고 가독성이 뛰어난 번역을 원한다 이런 분은 안종효 선생의 번역본을 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지금 책 서점에 가셔서요 책 사시고 검색해 보시고 이 두 번역가의 어떤 차이 잘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어떤 분들이 이거 읽으면 좋을까요?
0: 일단 소설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백년의 고독은 한번 꼭 읽어야 될 작품이다.
1: 네.
0: 저는 이게 소설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분께 추천을 하고요. 또 긴 이야기를 사랑하는 분,
1: 네.
0: 예, 장대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
1: 박경기 선생님의 토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꼭 찾아보십시오.
0: 그런 분들은 이 소설 빼놓을 수 없고 또 아직도 마술적 사실주의의 그 참맛을 못 봤다.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이제 어디 가서
1: 네.
0: 아, 나 이런 소설도 읽어봤어. 좀 자랑하고 싶은 분은 아, 백년의 고독을 안 읽고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비속으로 말하면 어디 가서 소설 반기 좀 낀다 하시는 네. 분들은 반드시 이 작품 읽으셔야
0: 그렇죠.
1: 됩니다.
0: 그렇죠. 이 소설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저는 이 코너를 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최미석 작가의 눈이 더 반짝반짝 거렸는데요. 특히 AI와 최신 기술, 뭐 정치 시사를 주로 다루는 이 프로그램의 금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마술적 사실주의 같았고요. 특히 또 팬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0: 그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기뻤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25번
1: 네.
0: 여기 출연해서 이제 소설을 이런저런 책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저도 즐거웠어요.
1: 네.
0: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읽어봤던 책들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재미가 있었지 되새기는 시간도 좋았고요. 또 무엇보다 진행자님이 잘 해주셔서 또 감사했고
1: 아닙니다.
0: 제작진 또 우리 PD님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해외에서까지 들으시는
1: 그러니까요.
0: 이 청취자분들
1: 주인, 네.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
0: 그러니까 사실 시사 프로에서 문학을 다룬다는 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1: 네.
0: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를 올립니다.
1: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최미석 작가님 모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 유튜브에서도 또 활약할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무엇보다 최미석 작가의 작품 이 마르케스의 책도 뭐 동유럽 일기 이런 책도 있는데 또 다양한 글들을 쓰셨거든요. 그거 즐기시면서 와이트헤드에서 못 만나는 아쉬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최미석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늘 LA 하늘 진짜 기가 막히게 맑죠? 독립기념일 연휴에 이 날씨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저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진짜 날씨 좋긴 하죠. 저 아까 한인타운 나왔다가 올림픽 블러바드 지나오면서 창문 내렸는데 딱 임하시더라고요. 독립기념일 연휴에 동네가 뭔가 들뜬 느낌이요.
0: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웨스턴 쪽 나갔다가 느꼈어요. 가게마다 불 켜져 있고, 사람들 오가고, 그거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아, 이 동네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산다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입니다. 팔가에서 버몬트까지 이 동네에서 가게 문 열고 하루하루 버텨온 분들, 그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해보려고요.
0: 저 사실 이 주제 듣고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제가 처음 LA 왔을 때 한인타운 그 작은 가게들이 저한테는 고향 같은 데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자한테 말 걸어주고 밥한 그릇 더 퍼주던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분들이 다 사업가셨던 거잖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리고 그 가게들이 지금도 이 동네를 지키고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독립기념일 연휴에 한인업소들 다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그 이야기 신나게 해볼게요.
0: 지금 차 안에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혹시 단골 가게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사연도 좋고, 추천도 좋고, 그냥 그 가게 이름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아요.
1: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선배가 직접 만든 자작곡 햇살 같은 가게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LA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양념 코너부터 잠깐 들르고 가겠습니다. 저 김재현이 요즘 또 AI랑 밤새 씨름을 했는데요. 이번엔 한인타운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 왜 햇살 같은 가객입니다. 올림픽 버몬트 근처 걸어가다 보면 아침부터 불 켜놓고 가게 문 여는 분들 있잖아요. 그 풍경이 딱 햇살 같다 싶어서 그 마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뭐 제가 만든 거라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1: 아, 선배 이번엔 진짜 주제를 잘 잡으셨다.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지금. 불꽃놀이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 한인타운 가게들 다 대박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햇살 같은 가게라는 제목부터 이미 따뜻하네요.
0: 그쵸? 저도 제목 짓고 나서 혼자 흐뭇했어요. 물구나무 서면서 들어봤는데 거꾸로 들어도 좋더라고요.
1: 그건 또 무슨 감상법이에요. 하여튼 선배는 오늘 맑은 날씨에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이 노래 한곡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본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1: 그리고 저는 박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오늘이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인데요. 저는 솔직히 올해는 불꽃놀이 볼 기분이 영 아니더라고요.
1: 선배 저도요.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그 경기 보고 한동안 멍했어요.
0: 아이고 그러게요. 한국팀이 32강에서 떨어지고 나서 저도 한 이틀은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축구 결과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타운 분위기가 월드컵 기간에 확 살아날 거라고 다들 기대했잖아요. 식당이든 술집이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0: 제 지인 중에 팔가 쪽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경기 있는 날 맞춰서 직원들도 부르고 준비 단단히 하셨다가 그냥 허탈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팬데믹 끝나고도 경기가 제대로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이번 월드컵이 그 반등 기회가 될 거라고 다들 믿었던 거잖아요.
0: 지수 씨, 저는 그게 단순히 월드컵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값은 내려올 기미가 없고 물가도 그렇고 손님들 발길 자체가 예전이랑 달라졌잖아요.
1: 선배,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 방식이 바뀐 거거든요. 배달로 시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0: 아, 그 부분은 저도 좀 다르게 봐요. 배달이 늘었다고 업주들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시던데.
1: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는 거잖아요. 선배.
0: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전해야죠.
1: 단골 순두부집 가면 예전이랑 뭔가 달라요. 손님이 줄었다기보다는 테이블이 빨리 안 차요. 예전엔 점심에 줄 서야 했거든요.
0: 그게 딱 지금 한인타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활기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월드컵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얘기를 업주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선배. 업주분들이 이번 월드컵에 진짜 많이 기대하셨잖아요. 한국팀이 올라가면 응원 특수도 있고 타운 전체 분위기도 살아날 거라고요. 그게 32강에서 끊겨버리니까.
0: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팬데믹 이후로 제대로 된 호재가 없었잖아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되겠다 싶었는데 그 희망이 같이 꺼진 거예요.
1: 근데 선배, 저는 사실 월드컵 특수 자체가 얼마나 됐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보거든요. 예전이랑 소비 패턴이 달라진 거잖아요.
0: 그건 지수 씨 말이 맞아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왔을 때는 TV 있는 가게에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동네 가게에 TV 한 대 놓으면 그게 다 손님이었어요. 지금은 다들 폰으로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다르죠.
1: 그리고 선배, 요즘 한인타운 업주분들이 힘드신 게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랐고 거기다 배달 수수료까지.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90년대 초에 걸프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렌트 올라가고 손님 줄고 그 두 가지였는데.
1: 지금은 거기다 뭐가 더 얹혀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지금은 그 위에 인건비, 공공요금, 거기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예전엔 두 개 막으면 됐는데 지금은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1: 선배, 배달 얘기 좀 더 해봐요. 저 한국 어학연수 때 배달 문화 처음 제대로 경험했는데요. 진짜 편하거든요. 밤 12시에 치킨 시켜도 오고 그게 LA에도 퍼지고 있잖아요.
0: 편한 건 맞죠. 근데 그 편함의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아는 올림픽 거리 쪽 분식집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배달 플랫폼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나오셨어요.
1: 왜요?
0: 계산해보니까 배달로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수수료에 배달료에 포장 용기까지 다 빼고 나면 직접 오셔서 드시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낮은 거죠.
1: 그게 진짜 문제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달료가 음식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 원짜리 주문하는데 배달료가 6천 원이면 그게 말이 되나요?
0: 그러니까 소비자도 부담이고 식당도 부담이고 결국 플랫폼만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수료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1: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시각도 있어요. 배달이 없었으면 아예 주문 자체가 없었을 손님들도 있거든요. 차 없는 분들, 바쁜 분들, 혼자 사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배달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0: 그건 맞아요. 배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수수료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LA 한인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크게 와닿는 게 원래 마진이 얇은 업종들이 많거든요. 한식당, 분식집, 국밥집.
1: 선배, 오렌지, 카운티 쪽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LA 사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바인이나 플러턴 가든그로브 쪽 한인 업주분들도 똑같이 힘드신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한인타운 얘기만 하게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 쪽 한인상권도 규모가 작지 않죠. 거기도 임대료 오르고 기름값 오르는 건 똑같아요.
1: 오히려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타운보다 유동인구가 적어서 배달 의존도가 더 높은 업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거기선 더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0: 그렇겠네요. 한인타운은 그래도 걸어서 오는 손님이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차 타고 와야 하니까 배달로 대체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죠.
1: 선배, 그럼 업주분들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그냥 버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바꾸고 계신 건지.
0: 제가 들은 케이스들을 보면요, 메뉴를 줄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재료 종류를 줄여서 낭비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배달 플랫폼 대신 자체 픽업 할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아, 픽업 할인이요? 그거 저도 몇 군데서 봤어요. 직접 오시면 10% 할인 이런 거요. 그게 플랫폼 수수료 안 내는 대신 손님한테 일부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0: 그게 영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타민족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인 업소들이 메뉴판을 영어로만 바꿔도 접근성이 달라지거든요.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만 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1: 맞아요, 선배. 제 친구들 중에 한국 음식 좋아하는 비한인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메뉴판이 한국어만 있으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벽만 낮춰도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배달로 시키는 거 가능하면 직접 가서 드셔보세요. 그게 업주한테는 훨씬 도움이 돼요.
1: 저도 동의해요. 한인업소 이용하기.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는 우리 커뮤니티가 서로 받쳐줘야 하는 거잖아요.
0: LA든 오렌지 카운티든 한인업주분들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도 버텨주셔야 우리 동네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씨, 저 오늘 이 코너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1: 어떤 장면이요, 선배? 얼른 들려주세요.
0: 제가 80년대 후반쯤에요. 부모님 가게 일 도우면서 배달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배달이라는 게 지금이랑은 완전 달랐어요.
1: 어떻게 달랐어요? 앱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0: 앱은커녕요. 전화기 하나랑 종이 메모장이 전부였죠. 손님이 전화하면 어머니가 볼펜으로 주소 받아 적으시고 제가 그걸 들고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1: 어머, 그럼 선배가 직접 배달을 하셨어요? 그로서리 마켓에서요?
0: 뭐 배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올림픽 거리 근처 아파트에 사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머니가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심이었죠.
1: 아, 그게 진짜 배달이 아니라 그냥 이웃 챙기는 거였네요. 완전 다른 개념이다.
0: 그렇죠. 그때 한인타운 자영업은 그런 거였어요. 단골이 곧 가족이고 가게가 곧 동네 사랑방이고. 저 그 할머니 성함도 기억나요. 윤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항상 아이고 우리 사장님 하셨거든요.
1: 선배, 그 장면 너무 따뜻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시절 자영업이 지금보다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때요?
0: 쉬웠다고요? 아이고 지수씨, 그건 좀 다르게 봐야 해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렌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 여셨거든요.
1: 아, 맞아요.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봤나요? 근데 그래도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적어도 수수료 떼어가는 앱 같은 건 없었잖아요.
0: 그건 맞아요. 그때 힘든 거 몸이 힘든 거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두 분이 다 나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근데 법만큼은 내 손에 남았죠. 누가 중간에서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1: 그게 지금이랑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열심히 팔아도 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손으로 쓴다. 그게 자영업의 자존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요즘 들어 자꾸 생각나요.
1: 선배 아버님 말씀이 지금 시대에 더 무겁게 들리네요. 그 자존심을 지키기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훨씬 어려워진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 시절엔 가게 앞에 손님이 줄 서는 게 최고의 광고였어요. 윌셔 쪽에 갈비집들이 있었는데 주말 저녁엔 주차장부터 꽉 찼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간판이었죠.
1: 지금은 인스타 사진이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선배 그 갈비집들 지금도 있어요?
0: 몇 군데는 남아있고 몇 군데는 없어졌죠. 그때 줄 서던 기억이 있는 가게가 문 닫은 걸 보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기분이에요.
1: 선배 그 기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왔던 가게가 지금 없어진 거 보면 뭔가 동네 한 조각이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0: 바로 그거예요, 지수씨. 가게 하나가 문 닫는 게 그냥 비즈니스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한인타운 업주분들이 버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1: 네, 선배. 오늘 그 윤 할머니 이야기 저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0: 지수씨 아까 그때 그 시절 코너에서 배달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게 지금 한인자영업자들한테 딱 두 얼굴을 가진 문제가 됐어요. 배달이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발목을 잡기도 하는 거죠.
1: 맞아요, 선배. 저 한인타운 이사 오고 나서 주변 식당들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배달앱 써서 매출 늘었다는 집이랑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봤다는 집이 딱 반반이에요. 같은 동네인데도요.
0: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은 올라가는데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플랫폼 수수료에 배달료에 포장재까지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1: 선배, 제가 마케팅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만 원짜리 음식 하나 팔면 배달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붙는 구조예요. 그중에 식당이 부담하는 몫도 꽤 되고요. 소비자도 비싸고 식당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배달이 늘수록 다들 피곤해지는 구조인 거네요. 근데 지수 씨,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한인업주들이 힘든 게 배달 수수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죠. 기름값에 공공요금에 최저임금까지 다 올랐잖아요. 어느 하나만 올랐으면 버텼을 텐데 다 한꺼번에 오른 거잖아요.
0: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부모님 가게 도우면서 걸프전 때 기름값 오르는 거 봤거든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렌트 올리고 손님 줄고 그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지금은 거기다 인건비에 배달 수수료까지 얹어진 거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1: 선배, 근데 저는 솔직히 한 가지는 좀 다르게 봐요. 배달 문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플랫폼이 너무 독점적으로 수수료를 올린다는 거지. 배달 자체는 오히려 새로운 손님 층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0: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부정하긴 어렵죠. 근데 지수씨 한인 업주 입장에서는 그 새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매출 숫자는 올라가는데 실제 살림은 더 쪼그라드는 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1: 그건 진짜 그래요. 제 친구 오빠가 한인타운에서 분식집 하는데요. 배달앱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가 엄청 컸대요. 근데 몇 달 해보니까 수수료 정산서 보고 멍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0: 그 얘기가 딱 지금 한인타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번 월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1: 맞아요. 그건 진짜 기회예요. 제 직장 동료들 보면 한인타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메뉴판이 한국어만 있거나 영어로 설명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0: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쪽 업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한인타운 얘기 주로 했는데 어바인이든 플러턴이든 가든그로브든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역이 다르다고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1: 선배, 저 어바인에서 자랐잖아요. 거기 한인업소들도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 부모님한테 들어요. 오히려 임대료는 LA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청취자분들, 저희가 잊은 게 아니에요.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0: 그렇죠. 어느 동네 한인타운이든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한인업소 한 번 더 이용해 주시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직접적인 응원이에요. 배달 말고 직접 가서 드시면 더 좋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선배, 저 오늘 이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업주분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구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0: 지수씨가 딱 좋은 말 해줬네요. 저도 한마디 보태면 우리 이민 역사 보면 안 버텨낸 시절이 없었어요. 지금도 분명히 길이 있어요. 한인업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1: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에 AI한테 좀 색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0: 어떤 걸 물어보셨어요?
1: LA

0: 한인 자영업자들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는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유대계 커뮤니티가 나오더라고요.
1: 유대계요? 그건 좀 의외네요. 어떤 면에서요?
0: 페어팩스 근처 유대계 상권 있잖아요. 거기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로 몇 년 전부터 자체 픽업 전용 할인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커뮤니티 앱으로 직접 주문받는 방식으로요.
1: 아, 페어팩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자주 갔었는데 그때도 그 동네 장사 방식이 좀 달랐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다 해결하는 느낌이랄까요?
0: 맞아요. AI가 보여준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뉴욕 플러싱 한인상권이랑 LA 한인타운이랑 배달의 존도를 비교하면 플러싱 쪽이 배달 비중이 훨씬 낮대요.
1: 그게 왜 그럴까요? 뉴욕이 더 도시 아닌가요?
0: 그게 저도 의외였는데요. 뉴욕은 지하철이 있으니까 직접 와서 먹는 문화가 더 강하게 유지된 거래요. LA는 차 없으면 못 오니까 배달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고요.
1: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LA에서 배달이 이렇게 커진 게 결국 차 문화랑 연결된 거잖아요. 차 끌고 나가기 귀찮으면 시키는 거니까요.
0: 그리고 선배 이건 진짜 몰랐던 건데요. 토론토 한인 상권 얘기도 나왔어요. 거기는 한인 식당들이 배달 플랫폼 대신에 한인 커뮤니티 자체 멤버십 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대요.
1: 멤버십 카드요? 그게 수수료 문제 피하려고요?
0: 네, 플랫폼 안 거치고 단골 고객한테 직접 할인 주는 방식이요. AI가 보기엔 이게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바인이나 부에나파크 쪽은 커뮤니티 결속력이 LA보다 오히려 강하다고요.
1: 그건 저도 동의해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분들이 커뮤니티 의식이 강하다는 건 제가 행사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거기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그 얘기 들으시면 좀 반가우실 것 같네요.
0: 그런데 선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AI가 내놓은 해법들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결국 그걸 실행하려면 한인 업주들끼리 먼저 뭉쳐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1: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공감해요. 한인 자영업자들이 경쟁자이기도 하니까요. 옆집이랑 손잡기가 쉽지 않죠. 그게 우리 커뮤니티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요.
0: AI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AI 기반 주문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지금 같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대요. 식당이 직접 AI 챗봇으로 주문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수수료 30% 떼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그 기술 도입 비용을 영세 업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이에요.
0: 맞아요. 그게 딜레마예요. 기술은 오는데 접근 비용이 또 장벽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AI가 보여준 건 우리만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다른 커뮤니티도 다 씨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위안이 되기

0: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1: 오렌지 카운티 청취자분들 오늘 LA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려요. 근데 어디 한인타운이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오늘 응원은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0: 선배, 저 사실 오늘 방송 끝나고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하고 싶었어요. 7월 6일부터 저희 한입토크가 12시 뉴스에 편성됐잖아요. 이거 진짜 축하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아이고, 지수씨가 먼저 꺼내주네요. 저희 둘이 열심히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렌트 문제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1: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0: 자, 오늘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맑은 오후에 여러분이랑 한인 사장님들 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좋았어요.
1: 저도요. 독립기념일 연휴 우리 한인업소들 다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잠깐 쉬었다가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0: 끝났다. 후.
1: 수고하셨어요. 선배 오늘 좀 달렸죠?
0: 달렸어, 진짜. 목 좀 마르네.
1: 저 중간에 물 마시고 싶었는데 참았잖아요.
0: 아, 나도 봤어. 꿀깍꿀깍 참는 거.
1: 편했어요? 아이고.
0: 편했지, 완전히. 나만 봤겠지, 뭐, 하하.
1: 다행이다, 진짜. 근데 선배, 오늘 오렌지 카운티 얘기 나올 때 눈 반짝이던데요?
0: 어? 그랬나?
1: 완전요, 막 자세까지 앞으로 기울어지고.
0: 아이고, 거기가 내 옛날 동네라서 그런가 봐. 나도 몰랐네.
1: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0: 한 10년? 가든그로브 쪽에. 아, 그때 생각나네, 갑자기.
1: 맞다, 선배, 거기 순대국 맛집 안다고 하셨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그 집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1: 저 오늘 방송 내내 배고팠거든요, 사실.
0: 음식 얘기 나와서?
1: 아니, 원래 배고팠어요. 점심을 너무 일찍 먹어서.
0: 에이, 지수 씨 방송 중에 배꼽시계 울리면 어떡하려고.
1: 그러게요. 하하. 근데 선배, 오늘 한인경제 얘기하면서 저 솔직히 좀 뭉클했어요.
0: 어, 나도. 아까 그 부분 얘기할 때.
1: 그쵸. 4.29 얘기 잠깐 나왔을 때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0: 나는 그때 타운에 있었거든. 직접 봤어. 근데 그게 다 지나갔잖아. 다 이겨냈잖아.
1: 진짜요?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0: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저것 힘들다 해도 뭐. 에? 뭔가 될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1: 맞아요. 선배 오늘 그 말방송에서 하실 때 저 옆에서 고개 막 끄덕였잖아요.
0: 봤어? 지수 씨 맞장구 잘 쳐줘서 나도 신났지.
1: 저 맞장구 잘 치는 거 특기예요.
0: 알아 알아. 그거 진짜 재주야 재주.
1: 근데 오늘 비 오잖아요. 방송 끝나고 나가기 싫다.
0: 그러게. 7월에 비가 오네. 독립기념일 앞두고.
1: 불꽃놀이 보려다가 비 맞겠어요, 사람들이.
0: 뭐 그래도 나가겠지. 한인들 그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
1: 맞아요, 맞아. 비도 폭동도 다 이겨낸 사람들이.
0: 그렇지. 비 정도야. 에이, 뭐.
1: 선배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0: 아, 그 순댓국 생각나서 이제 거기 가고 싶어졌잖아.
1: 아, 저도 가고 싶다, 갑자기.
0: 같이 갈래? 비 오는데 순댓국이지, 뭐.
1: 가요, 가요. 저 차 있어요.
0: 오, 지수 씨가 사는 거야?
1: 아니요. 더치페이요, 당연히.
0: A 후배가 사야지.
1: 선배가 사셔야죠, 경제 얘기. 그렇게 잘 하셨으면.
0: 아이고, 이 녀석 오늘도 당했네.

0: 근데 다음 주에 뭐해요, 지수씨?
1: 아 맞다, 그거 생각 안 했네. 어떡하지?
0: 오늘 오렌지 카운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1: 뭔데요, 뭔데요?
0: 아니 그게, 그러니까 경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더 살아있는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1: 살아있는 거요?
0: 숫자 말고 실제로 지금 이 동네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1: 아 현장 느낌이요?
0: 그치 그치, 생생한 거.
1: 오 그거 좋은데요, 생생경제?
0: 생생경제. 어 그거 좋은데.
1: 근데 선배 요즘 경제 얘기하면 다들 좀 어둡잖아요.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0: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거든.
1: 그쵸 그쵸.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0: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 한인사회가 뭘 못 버텼어요?
1: 하하 그건 진짜요.
0: 4.29도 넘겼고 IMF도 넘겼고 코로나도 넘기고.
1: 아 진짜 생각해보면 대박이긴 해요 그게.
0: 그러니까 그 저력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
1: 희망 얘기요?
0: 희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 근데 뭐 비슷한 거지?
1: 아니 선배 희망 얘기 좋잖아요. 요즘 그런 거 필요해요 사람들한테.
0: 그지? 에이 지수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네.
1: 제가 항상 맞죠.
0: 에이 그건 좀.
1: 아 그리고 선배 오늘 비 왔잖아요. LA에서 7월에 비 오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0: 아 맞아 오늘 비 왔다. 나 주차장에서 그냥 맞았잖아.
1: 선배 우산 없어요?
0: LA에서 우산을 왜 들고 다녀요?
1: 하 맞아요 맞아. 저도 없어요.
0: 근데 뭐 독립기념일 앞두고 비가 오면 또 나름 낭만 있지 않아요?
1: 오 선배 갑자기 감성?
0: 아 그냥 됐고 다음주 주제 얘기하자.
1: 맞다 맞다. 그럼 생생경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0: 근데 그냥 어렵다 힘들다 말고 뭔가 꿈틀거리는 사람들 얘기.
1: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거요.
0: 그렇지.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1: 헐 그거 진짜 재밌겠다. 저 그런 얘기 좋아해요.
0: 그쵸? 나도 그런 얘기하면 입이 막 열리더라고.
1: 선배는 원래 입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0: 아이고 이 사람이.
1: 농담이에요 농담. 그럼 다음 주엔 그걸로 가요 진짜로?
0: 그래 그거로 하자. 생생한 거 희망 있는 거.
1: 오케이 저 기대된다 진짜.
0: 나도. 아 근데 배고프다 갑자기.
1: 선배 방송 끝나면 항상 배고프다고 해요.
0: 원래 말 많이 하면 배고프거든요.
1: 그럼 저는 항상 배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 별로 안 했는데.
0: 에이 지수씨가 오늘 얼마나 많이 했는데.
1: 아 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0: 지수씨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여러분.

0: 자, 오늘 LA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후 내내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이렇게 라디오 곁에 있어주셨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1: 오늘 한인타운 자영업자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동네 골목골목에서 불 켜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 방송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독립기념일 맞아서 한인업소들 다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맑은 하늘 아래 불꽃놀이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푹 쉬세요.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생생경제 상생 이야기로 또 찾아옵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이 서로 어떻게 손잡고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1: 사연이나 제보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0: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18차례 사고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용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18은 상역이냐고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경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학생 전원은 내일 광주 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이어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5: 전국의 지각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산발적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그친 곳에는 폭염특보도 예상됩니다.
4: 프랑스가 음바페의 페널티킥 골로 파라과이를 제치고 월드컵 8강에 안착했습니다. 음바페는 월드컵 통산 득점을 19골로 늘리며 메시의 한 골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먼저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회의를 엽니다.
5: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은 불참할 거로 전망되는데 당분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는 거죠?
6: 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요구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에선 일방적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지난달 있었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참여 없이 열렸고 민주당 간사만 선출하고 제1소위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 등이 민생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비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협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 여부인데요.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협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 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력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5: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곤 기자.
8: 네, 오정곤입니다.
5: 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언제 광주를 방문하나요?
8: 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찾습니다.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고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에 방문 의사를 내비치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데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과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요. 논란이 일자 배재고등학교 측은 지난 1일 광주 제1고의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광주 제1고 강당에서 약 30분가량 사과의 시간,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5.18 묘역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재고 야구부에는 6개월 대회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일 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이해충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쿠팡 주식을 처음 매수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18차례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최대 도시인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친 슈퍼 주말을 맞이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여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250년 전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대형 범선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범선 40여 척입니다. 범선 퍼레이드와 함께 미국과 각국 군함 50여 척이 참가하는 국제 관람식도 펼쳐졌습니다. 1975년 취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 호가 등장했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범선 퍼레이드와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1976년 건국 200주년, 1986년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2000년 밀레니엄 행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10: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I think that's a huge strength for this country. We have a wide variety of faiths and backgrounds and ethnicities.
11: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why we were founded. So I agree.
9: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에 월드컵이 겹친 슈퍼 주말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역대 최다인 미국인 7,22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염이 미국 동부와 중부를 덮쳤지만 LA에서 뉴욕까지 8인승 전용기 편도 가격이 7,60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초대형 행사들이 이동 수요를 떠받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안장식 때 모습을 나타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12: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4: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 지난 2월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전 상황실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5: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의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3: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14: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6: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내륙 곳곳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잦아든 곳에선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장맛비라고 하기엔 비가 내리는 시간도 짧고요. 또 지역차도 큰데 이유가 뭔가요?
17: 네,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충청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져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전북과 충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륙 곳곳에서 이 같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체 전선은 수요일인 8일쯤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남쪽에서 북상 중인 9호와 10호 태풍이 변수인데요. 이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주변 기압계의 흐름을 바꾸면서 정체전선의 위치와 북상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17: 네, 어제 경북 안동 동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은 수도권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체감 온도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경북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5: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8: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9: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20: 선수들 전체적으로 네네네.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18: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21: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그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박지성, 이영표 해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5: 어떤 쇄신의 밑그림이 그려질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2: 네, 안녕하세요.
21: 네,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서도 홍명보 전 감독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네, 홍 전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0: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선수들 전체적으로 네네.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23: 그러면 방금 사실 그 뭐 옌스 선수 관련해서도
20: 옌스는 어떤 거죠?
23: 뭐 규율을 어겼다 뭐 이런 또 얘기 아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20: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21: 예, 홍 전 감독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선수들 간의 내분 또는 뭐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은 전혀 없었고 그런 건 뭐 결과론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2: 일단 홍명보 감독의 가족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가족들 보러 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비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32강 진출에 탈락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끝났어요.
5: 네.
22: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 뭐 축구협회라든지 감독으로부터 이 대회를 결산하는 혹은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있었나요? 한 번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저렇게 나가는 공항까지 가거나 뭐 길에서 움직일 뭐 할 때 포착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회를 끝났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특히나 이번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선수 기용도 그렇고 또 다른 운영도 그렇고 물어볼 게 많은데 네. 그 기회에 한 번도 갖지 않고 떠났다는 거. 그때 2분 정도도 안 닿았던 사퇴를 발표했던 그 자리도 질의응답 없었죠. 들어오는 공항에서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5: 네. 국민들은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외신들은 홍정 감독이 받은 살해 협박 등 이런 압박성 메시지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 감독이 미국으로 떠난 배경에 이런 신변 문제 혹은 심리적 압박도 좀 작용했을 수 있을까요?
0: 잘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영향은 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라든가 혹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각종 게시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글들이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글로 대변되는 현재의 분위기, 뭐 사실 이런 협박글뿐만 아니라 뭐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출입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 가게들도 막 나오고 있는 그렇죠. 만큼 예, 결국에는 현재 여론 자체가 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을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뭐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출국에도 약간의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 예, 참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다른 나들의 명경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유독 좀 국민들의 가슴이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협이 사과문을 뒤늦게 내긴 했는데 정작 책임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홍 전 감독은 물러났지만 뭐 이임생 전 총괄이사도 별다른 입장이 없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2: 저는 사과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좌절을 했어요.
5: 어떤 부분에서요?
22: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를 만들었던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문제일지도 없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구나. 사과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무엇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물러나겠다 아니면 누가 어떤 책임을 주고 쇄신하겠다 인적 쇄신을 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그 사과문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변화의 흐름들이 있죠. 축구협회가 좀 개혁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 분위기.
21: 네.
22: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우리 건드리면 국제축구연맹 FIFA를 포함해서 문제 생겨.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그 워딩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죠. 순고함의 가치, 순수함을 지키겠다. 우리가 우리 문제 알아서 할 테니까 외부에서 가만히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사과문이 발표됐던 날이 어떤 날이냐. 혁신이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혁신이가 축구협회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관 문제들이 있죠. 정관 핵심은 축구협회장을 새롭게 뽑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이 정관 자체가 회장 선거를 뽑는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다. 전체의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를 포함해서 많은 데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 예.
22: 사과문에 그걸 씁니다. 우리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꾸려고 한다지만 우리는 바꾸기 전 원래 우리 제도대로 회장 선거 할 거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사과문에 이런 거 쓰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문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21: 네.
22: 무엇을 잘못했고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책임지겠다가 있지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넣지 않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과문을 보면서 아, 안 되겠구나 정말. 네. 현재 축구협회는 스스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혹은 의지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 네.
21: 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전해드리면요. 배재고와 광주일고 그 응원구호 사태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에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방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국민의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또 폭파 협박 등의 글을 게시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광주일고의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잠시 후에 이 배제거 관련 이야기 뭐 짚어보겠습니다만 한동안 이런 좀 공중시설 협박물이 없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이런 사건이 등장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0: 일단 과거에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자체는 그것을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뭐 일종의 공중에 대한 그런 테러 협박 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 또 개정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협박보다도 훨씬 더 다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위험한 범죄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이제 추적 끝에 뭐 범인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그런 협박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특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결국에는 학생들과 같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위험에 더욱 노출이 쉬운 그런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이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예. 네. 이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 내용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맹탕 사과문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도 벌써부터 맹탕 우려가 나옵니다. 홍전 감독 귀국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좀 회피성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청문회는 물론이고요. 지금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22: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명호 감독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꼭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21: 빠른 시일 안에요.
22: 네. 네. 그 뭐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청문회를 포함을 해서 뭔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진심으로 사과하면 화는 좀 나있지만 그래도 그래 뭐 이런 그래 한번 이번은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더욱더 훨씬 더 막 끌어가는 현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기억하는 것도 뭐 병역 문제 때문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홍명호 감독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 이 한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만 놓고 보자면 북중미 월드컵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려버린 사람들은 사실 더 넓게 혹은 축구협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포함을 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모든 화살이 결과적으로 또 홍명보 감독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당당히 이야기할 건 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또 설명하고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싶습니다.
21: 예, 그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좀 수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될 텐데

0: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라라고 지난해 9월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그 뒤로도 사실은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발이 되고 나서 2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지났고 아마 이제 법리적인 검토도 하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사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경찰 측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를 했고, 뭐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에 재배당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론 자체가 워낙 이 감독의 선임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조직 내부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던 그런 사안인데 수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게 된 그런 원동력을 좀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또 정명구 회장 월드컵 끝나면 분명히 사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국민도 많은데 지금 문체부가 검토하고 있는 축구협회장 직선제 선출 도입 방안과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축구협회는 뭔가 일을 할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몽규장도 월드컵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사표를 제출하겠다, 사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설명이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월드컵이 끝났는데 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냐고. 궁금하잖아요. 이임생이사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협회는 어떤 이야기도 정리를 안 해주니까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자꾸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말이 말을 붙이고 말을 붙여서 막또 괜한 불필요한 루머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로 아까 회장 선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회장 선거는 이런 겁니다. 뭐 어렵게 간선제냐 직선제냐 이런 걸다 빼고 어떤 구조냐면 문제를 만약에 제가 빚었어요. 일을 잘 못했습니다, 회장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지 못해야 됩니다. 그게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우리 사회의 리더의 상식이에요. 내가 못했으면 다음에 못해야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임기 내에 뭘 못했어도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왜? 체육관 선거니까. 몇 명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 사람들과 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 선거예요.
3: 득표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2: 그러니까 당시에 여론이 정몽규장이 4선, 원래 4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 정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은 두 번까지만 됩니다. 세번 이상을 할 때마다 특별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근데 두 번의 특별 허가를 얻은 거예요. 그것도
1: 그렇군요.
2: 특별위원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거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하려고 관계를 맺어서.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뭐 조금의 인원 190명 정도를 해서 하니까 어떤 현상? 그때 당시에 여론이 압도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사선이면 안 된다가 거의 90% 육박을 했습니다. 여론이.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세명 나왔던 후보에서 무려 86%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민심과 완벽한 괴리잖아요. 사람들은 물러나라가 90인데 그 190명 안에서 투표는 86%가 해라. 연임해라가 86%예요. 이 정반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지금 이 선거인단이 민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전체 회원의 어떤 의견, 생각들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리더가 자기가 일을 잘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일을 못해도 또 뽑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협회가 왜 이렇게 일을 못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못해도 돼요. 그럼 왜 잘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못하면 당신 책임져야 돼라는 구조. 이런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이걸 확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바꾸자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사과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그대로 할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3: 예, 방금도 그 축협의 사과문에 담긴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뜻대로 할 거야라는 비판을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입장은 보니까 차기 회장 선거가 피파 그리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막 직관적으로 와닿는 문장이 아니어서 좀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0: 뭐 사실 일단 뭐 문맥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피파라든가 혹은 뭐 자체적인 그런 정관, 대한체육회 그런 정관들 충돌하지 않게 준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지, 왜이 시점에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대한체육회나 혹은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은 회장이 사임을

0: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규정대로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론이나 혹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선이 아니라 직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관에 위배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60일 이내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따라서 뭐 이 구조 자체를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는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사실 기존의 그런 축협의 의사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피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 외부에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피파 측의 그런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냐면 그 60일 이내에 지금 방식으로 하잖아요.
1: 예.
2: 지금 이제 제가 루머로 돌아다니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과 같이 일했던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1: 아, 이어서 하겠다.
2: 네.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로 따지면 주군이 몰락하면 사실 주군의 밑에 있던 사람 순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장을커녕 지금 손 들고 제가 또 주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비상증이 왜 가능하냐면 그래도 되니까. 지금 선거제도에선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파를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좀 짚어야 되는데 자꾸 피파를 완전한 무슨 자기들만의 방패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몸만 있으면 피파 뒤에 숨어요.
1: 예.
2: 피파는 청권이 아닙니다. 피파는 잘못하면 그럼에도 피파니까 다 놔둬요? 그러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축구협회나 피파나 우에파 유럽축구연맹이 잘못하면 검찰 수사도 하고 다 합니다. 왜? 그들도 문제 우리 사회 이론 아닙니까? 이론인데 어떤 반사회적 뭔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뭘 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겁니다.
1: 예.
2: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인사권을 휘두른다든지 직접 들어가서 돈의 문제를 움직이면 그 문제가 되지만 아니 법과 제도를 따져보고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건 독일도 하고 있어요. 독일도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피파나 뭐 대한체육회 정관의 방패막이 삼아서 축구협회 인사가 다시 이 축구협회를 이끌 가능성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불똥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빅리그 관심이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2: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드컵은 선수들에게는 꿈인 동시에 직업 선수로서 자신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컵은 모든 사람들 지금 저희도 막 밤새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스카우트나 이런 데서도 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막 선수를 막 데려가죠. 그런 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더 어떤 커리어를 점프하거나 더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무기력해도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남아공 경기의 패배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생각하면 좀 많이 아프죠. 네.
3: 예. 참 뭐 내년 1월에 당장 큰 대회인 아시안컵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K축구 혁신회에서 정말 뭐 구체적인 좀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고 그 실제에 좀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이제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뭐 이른바 좀 특정 지역을 비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응원 구호를 외쳐서 논란을 빚었고 내일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0: 일단 지난 29일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룡기 야구 대회에서 배재구 학생들이 광주 제1고 학생들을 향해서 뭐 지역 혐오 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면서 특히나 문제가 됐었죠. 뭐 이후에는 협회 측에서 6개월 정도의 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일 배재구 야구부 학생 그리고 지도자들 또 학부모들이 광주 제1고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사과를 한 이후에 는 5.18 민주묘지 공동 참배도 또 이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이 배재구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를 두고도 좀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막는 좀 지나친 처사 아니냐, 혐오 표현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좀 팽팽한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라는 자격 정지가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출전할 수가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중징계다 보니까 뭐 향후에 이제 프로 입단을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상당히 좀 박탈하는 좀 지나친 처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스포츠 영역에서까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표현들을 일삼는 것은 충분한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의 잘못 자체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처분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성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저도 이 정도 기간 출전을 정지하는 그런 처분이 충분하다 혹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성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미성년자인 학생 이다 보니까 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이런 혐오의 표현을 한 그 수단 자체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도자나 혹은 어른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광주 제1고를 방문을 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내려졌던 그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럼 만약 그 내일 이제 배재고 학생과 선수들과 이제 학부모들이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고 광주 제1고 쪽에서 선처 좀 그래도 이해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라고 입장을 내놓으면 6개월에서 좀 감경이 될 수 있습니까?
0: 저는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협회 측의 내부 규정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감경 등에 대해서는 재량껏 처분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또 일부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내일 뭐 진정한 사과가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사과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향후에 이제 징계를 조금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스포츠계에서 혐오 표현에 근절하는 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해외 빅리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나요?
2: 정말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유럽 현장을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예. 100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뭐 상대 경기할 때 상대가 있으니까 야유하고 이런 거 많아요. 막 서로 소리도 지르는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번 피파 월드컵도 어떤 게 있냐면 선수가 싸울 때 입 못 가리게 하죠. 그게 인종차별, 혐오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3: 실제로 퇴장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2: 계속 퇴장 네.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는 막 할 때 뭐 우리 이겨라 뭐 상대 축구 못하네 이런 얘기까지는 괜찮지만 그렇게 그걸 뛰어넘어서 존재 자체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순간 그거는 유럽도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 경기장에서 직접 또 봤는데 그런 거 뭔가 외치잖아요. 좀 잡아서 바로 경기장 밖으로 빼고요. 그다음 그 사람 평생 예를 들어서 경기장 출입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넘어버리면 당연히 사회적 처벌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축구는 저 야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거는 축구 쪽에서도 그런 거는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심이 상당수가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이제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1: 이 사건들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밀려드는 업무 부담에 한 달 넘게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규혜 기자입니다.
4: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5: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세 달 안에 맞춰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맡던 일반 사건의 특검 사건 그리고 전담부의 일반 사건까지 맡으며 그만큼 높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2심을 맡았던 신종호 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것도 이런 고강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입니다. 이에 고법은 자체 TF를 꾸려 특검 사건 전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론 형사부의 고질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중장기를 나눠 세우는 건 물론 거시적인 제도 개선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SNS를 통한 무료 이벤트 범죄까지 등장했고 확산 속도도 빠른데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약물 사진과 판매 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약을 배달할 이른바 드라퍼를 구한다며 텔레그램 링크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7: 스마트폰 검색 단 몇 초면 마약 판매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6: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마약상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뒤 상습 투약한 17살 A양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무료 이벤트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직접 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투약할 만큼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청소년기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8: 뇌의 성숙이 25세 무렵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아무런 방어벽도 없는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뇌에 준 손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6: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 사이 128명에서 674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와 쉽게 휩쓸리는 또래 문화를 타고 번지는 데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성인보다 재활 동기도 부족한 청소년들.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전에 마약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상대원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현재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있는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3: 우리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9: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천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0: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되니까 이들의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9: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내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면서 수요를 측정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12: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1: 포장 겉면에 공공생리대 이미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생리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지급기는 한 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13: 중고 거래나 좀 오남용 좀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중 거래 제한 품목으로 좀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내일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초복을 앞두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8,154원으로 5년 만에 29%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 2021년 14,077원에서 지난 2023년 16,000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8,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 일본 전역에서 곰 출몰이 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곰 퇴치 훈련까지 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법으로 곰 스프레이를 꼽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도 싶은데요. 이승배 특파원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4: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경찰 수십 명이 헬멧과 방패까지 챙겨들고 출동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불청객 곰 때문입니다. 하천을 유유히 헤엄치더니 울타리를 훌쩍 넘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15: 이마마대 겁나 것도 初めてだったので, 예. 그래서 びっくりですね. 口も近いので.
16: 아무래도 기능들
17: 끄고요. 아이. 아빠.
14: 초등학교에 곰이 나타나자 사냥꾼이 총으로 제압합니다. 일본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자치단체가 실전 같은 곰 퇴치 훈련에 나선 겁니다.
18: 昨年度緊急重量の制度ができまして、こういった市街地に出没した際に重機を使った熊の捕獲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14: 일반인에 권장되는 건 고음 스프레이입니다. 고추와 후추 성분인 캡사이신이 주재료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용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쓸만한 건 개당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스프레이 하나로 1톤 넘는 곰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스프레이를 사용한 북극곰 사례를 분석한 결과 95% 확률로 곰을 쫓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캡사이신 효과도 있지만 스프레이를 흔드는 모습, 뿌리는 쉬익 소리 같은 시각적, 청각적 요인에도 곰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사용도 쉽고 따로 훈련도 필요 없어 총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16: 9m, 8m. そういったタイミングでこのクマスプレーを準備してください。 自分の方にこのスプレーがやってこないように。
14: 가끔 황당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난 1일 나고야에서는 누군가 곰 스프레이를 우체국에 뿌려 5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베트남 국적 20대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레버를 당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1: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윤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가장 여름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감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약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여름 감기 특별하게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가끔 주말이 되면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을 들으시면서 여름의 무더위를 날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곡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빠삐용 1973년도 작품의 그 유명한 메인 테마였죠. 제리 골드 스미스가 작곡하고 니코 카스텔 등이 노래했던 바람처럼 자유롭게 Free as the Wind.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지옥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한 남자의 뜨거운 자유에 대한 의지를 기억하실 건데요. 이 바람처럼 자유롭게를 또 영화 음악을 가사를 붙여 부르기 잘하는 우리들의 영웅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도 들으셨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낀 건데 거친 파다와 포대자루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다로 뛰어내리죠. 이놈들아, 난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외치던 스티브 맥퀸의 마지막 모습이 언제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서정적인 왈츠 선율로 인간의 절망 극복기, 즉 영혼을 가둘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스티븐 맥퀸과 더스틴 호프먼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모니카 맨시니가 부른 스탠자 페인의 끝없는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팬들에게는 할리우드 고전 스타일의 클래식한 로맨틱 스릴러나 낭만적인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즈풍의 트랙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곡이었죠. 거장 헨리 맨시니의 딸인 모니카 맨시니가 불렀던 이 버전은 원곡이 가진 이탈리아 고유의 낭만을 현대적이면서도 극도로 우아한 재즈 보컬로 재해석해 귀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목인 센자 피네 하면은 이탈리아어 끝이 없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endless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죠. 끝이 없다. 뭐 끝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밖에 더 없겠죠.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끝없이 흘러가는 이 감미로운 선율의 파도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셨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을 청량하게 정화해 주었죠. 포크계의 영원한 자연주의자 음유시인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들으시겠습니다.

기타 한 대를 메고 산에 올라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노래하던 그의 맑은 목소리를 기억하시겠죠. 끝없이 뻗어 있는 푸른 로키 산맥과 그 위를 스치는 서늘하고 깨끗한 바람이 이 노래 한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힘찬 어쿠스틱 기타 선율을 따라 우리도 같이 산 정상을 함께 달려보는 느낌을 가지셨던 시원한 해방감과 자유를 선물해줄 주한된보의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전설적인 국민 가수이자 전선의 연인 베라린 여사의 불멸의 명곡 우리 다시 만나리 We'll Meet Again 들으시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는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블랙 코미디 걸작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그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엔딩 시퀀스에서 나왔던 삽입곡으로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죠. 화면 가득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핵폭탄의 버섯 구름들이 피어오를 때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다정한 베라린의 위로가 흐르던 역설적 미학은 세계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64년 스탠리 큐브릭이 제작 연출한 반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시계태엽 오렌지와 함께 큐브릭의 미래 3부작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팝 오케스트라의 전설 폴 무리아가 편곡하고 지휘했던 마미 블루 우울한 마미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영화 속에 비장하거나 처연한 누아르적 미장센이나 격동의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라디오 오프닝에는 반드시 나왔던 곡이라 한국인들에게는 웅장한 비장미로 승화되었을 것 같은 그런 곡이기도 했죠. 다음은 올드팝 역사상 가장 낭만적이고 애절했던 이별의 명곡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The Last Waltz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불이 꺼져가는 무도회장,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공간에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연인과 나누는 그 마지막 춤의 서사를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묵직한 감미로운 바리톤 음색으로 들려드렸고, 수많은 클래식 영화의 드라마에서 지나간 사랑의 찬란했던 마지막 순간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멜로디로 흐르곤했던 곡이죠. 다음은 1964년 개봉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던 전설적 뮤지컬 영화 My Fair Lady의 가장 사랑스럽고 찬란한 명곡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밤새도록 춤출 수 있어요. 들으시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여주인공 일라이자가 히긴스 교수와 함께 처음으로 완벽한 상류층 발음을 성공적으로 연습하고 난뒤 잠을 자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너무나 설레고 벅차올라 침대 위를 날아다니며 부르던 바로 그 불멸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다음은 로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사막장 론도를 들으실 건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숨은 명장면을 완성했던 바로 그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음악하면 레코드샵 청음실에서 흐르던 그런 노래나 할머니 요원 이야기를 하던 하프시코드 선율을 떠올리지만 중요한 건 거리를 걸릴 때 서로의 세계에 완벽하게 스며들 때 배경으로 흘렸던 바로 이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타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아노에서 타건은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를 뜻하죠. 피아노는 해머가 현을 때리는 구조라 누르는 힘과 속도, 접촉이 음악 음색과 표현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1954년작 웨스턴 명작의 메인 테마, 재즈 보컬의 거장 패기리의 목소리로 듣는 불면의 시네마, 자니 기타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날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영화 속 주인공 비엔나가 과거의 연인 자은이를 바라보며 건네던 이 애절한 대사는 패기리에 낮고 허스키한 스모키 보이스를 타고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에 깊은 낙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국 팬들도 엄청 좋아하시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이탈리아의 라큰로스타 리틀 토니가 1967년 샌레모가 해주에서 발표해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깐촌의 명곡 9월의 맛도 미친 가슴과 역시 이 곡을 데뷔곡으로 했던 폴 시스터즈의 첫사랑 번안가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거장 신중현의 천재적인 사이키델릭 소울 편곡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펄 시스터즈, 베인순, 베인숙 전설적인 데뷔곡 이렇게 했었죠. 사실 9월의 맛도는 이탈리아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뜻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열정적인 원곡이 있죠. 이 제목처럼 첫사랑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도 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것 같아요. 60년대 말 명동의 음악 감상실 한복판에 있었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가 시작되었고요. 2부 첫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곡입니다. 여름날의 소야곡 폴 모리아 그리고 조르주 조뱅 두 버전을 같이 들려드렸죠. 레이몽 르페브르 오케스트라의 불멸의 연주로 너무나 잘 알려졌던 곡이고요. 이 곡의 원곡 제목은 깐츠오네 페르테 당신을 위한 노래. 이탈리아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세르조 엔드리고가 작곡하고 이탈리아의 가객 로베르토 카를로스와 함께 제18회 산레모 가요제에 출전해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던 불멸의 마스터피스 곡이기도 하죠. 원곡은 헤어진 연인을 향한 슬픔과 애절함을 담아 웅장하게 울부짖는 아주 드라마틱한 발라드 곡인데 프랑스의 레이몽 르페브르가 이 슬픈 깐초네를 특유의 싱그럽고 청량한 프렌치 팝 스타일의 경음악으로 편곡하면서 제목도 여름날의 소야곡으로 바꾸게 돼서 메가히트를 치게 됐죠. 원곡의 묵직한 이탈리아식 슬픔을 프랑스에 세련된 편곡을 거쳐서 역시 폴 모리아가 멋들어지게 연주한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곽재훈 감독의 한국 영화 클래식의 눈물 겹도록 찬란한 선율 요한 파일베르 캐논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클래식에서 손예진과 조승우 그리고 조인성이 보여주었던 그 엇갈린 첫사랑의 기억으로 흐르던 캐논. 아마 너무나도 멋진 앙상블이 아니었을까요? 과거의 엄마와 현재의 딸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기적처럼 연결되는 순간마다 이 파이벨의 캐논이 흐르곤 했었죠. 찬란했던 청춘의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기에 충분했던 곡입니다. 다음은 1981년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의 브룩실드 주연의 동명영화 타이틀곡 Endless Love,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듀오의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한국의 남학생들은 브룩실즈가 세계에서 제일 이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영화 엔들러스 러브, 즉 끝없는 사랑은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브룩실즈 미모에 반해서 본 분들이 많죠. 내 눈은, 내두 눈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첫사랑, 내 삶의 모든 숨결, 내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가만히 속삭이는 라이언 리치의 묵직한 보컬 위로 다이애나 로스의 매혹적인 음색이 얹어져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울리게 했던 그런 청춘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다음은 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자 스크린 속에서 황량한 노아르와 고독을 대변했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으시겠습니다.

스노우돔이 내린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들어선 기묘한 호텔, 뭐 이렇게 묘사합니다. 도네네의 거칠고 쓸쓸한 보컬과 중반부의 레게풍 리듬, 그리고 엔딩을 장식하는 돈 펠더와 조 윌시의 전설적인 트윈 기타 솔로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이 곡이 발표됐던 1976년은 미국의 건국 20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축제 분위기였지만 베트남 전쟁의 패배,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걸로 흔들리던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캘리포니아라는 공간을 다시 한번 은유함으로써 시대정신을 곡에 넣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 뮤지컬 영화 할리데이의 주제가 있죠. 이터널 플레임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리데이 이렇게 불렀지만 뭐 외국에서는 워킹 온 선샤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1980년대 명곡들로 가득 찼던 뮤지컬 영화의 주옥 같은 곡, 그 중에 엇갈리는 오해와 실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마침내 선명하게 타올랐던 곡, 영원한 불꽃, 이터널 플레임 들으셨고요. 다음은 음악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시대에 대해서 사실 단 맥클린의 동명 영화 제목 아메리칸 파이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상실과 대중음악의 역사적 비극을 담았던 8분 30초짜리 거대한 모노 드라마 바디 올리, 리치 밸런스, 빅 바퍼가 비행기 사고로 한다는 시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을 가리켜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명명하며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영화 아메리칸 파이는 매우 밝고 또 미국 청춘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러브 어페어의 주제곡이었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피아노 솔로 들으시겠습니다.

1994년작 영화 'Love Affair'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음악을 맡았죠. 물론 이 영화는 리메이크 영화이기도 한데 클래식한 분위기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서정적인 선율이 영화의 로맨틱한 감성을 극대화했죠.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는 사랑의 설렘과 불안을 함께 담아낸 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피아노 연주곡으로도 완성도가 높았죠. 뭐 한국의 1988년 올림픽 주제가를 작곡하셨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장 아름다운 로맨틱 테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다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일본 영화였죠. Between Calm and 패션의 주제가 The Whole Nine Yards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뭐 요시마타 리오가 작곡한 이 영화의 주제가들은 하나같이 불멸의 곡들인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뭐 피렌체의 모습도 멋있지만, 워낙 이 영화에 등장했던 다케노우치 유타카와 진혜림의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요. 소설이 발간됐는데 그 소설이 남자의 관점과 여자의 관점으로 두 권의 소설로 발간됐었죠. 그래서 오해가 결국 풀리고 두 사람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기적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이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어쩌면 음악을 만난 것 또한 작은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10년 세월 동안 서로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던 두 연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을 떠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냉정이 있고 열정이 있겠죠. 그러나 냉정과 열정 사이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고요. 만날 만한 때가 돼야 비로소 사랑이 찾아옵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이 음악이 흐르는 동안 청취자들의 참으로 마음이 그리움으로 가득 찼을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가슴속 눈물샘을 가장 아프게 자극했던 불멸의 최루성 일본 이탈리아 합작 영화, 스텔비오 치프리아니 작곡의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주제가 메인 테마를 들으시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순수한 소녀 스텔라와 슬럼프에 빠져있던 중년의 작곡가의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 마침내 재기 협주곡을 완성하지만 파리 가보극장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무대 위에서 리처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순간 객석에서 그를 바라보던 스텔라가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가수 니콜라 디버리가 불렀던 Il giorni del arcobaleno 이 곡을 이용복 씨가 무지개 피던 날로 멋지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바가본도, 즉 방랑자유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가수 니콜라 디 마리가 1972년에 발표한 대표곡이죠. 이 노래는 그의 뭐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곡이기도 하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도 이탈리아 대표곡으로 출전할 만큼 유명한 곡인데, 한국에서는 이용국이 무지개 피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탈리아 제목도 무지개의 날들, 그러니까 뭐둘다 어떻게 보면 직역이냐 번역이냐 뭐 아니면 의역이냐 이렇게 되겠죠. 저 같았으면 아마 무지개가 피던 시절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노래는 한 소녀가 어린 시절을 떠나 첫사랑과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무지개 날들이었지. 겨울이 끝나고 맑은 하늘이 돌아왔어. 너의 눈에는 달과 별이 가득했고 누군가의 손길이 처음으로 너의 피부를 스쳤지. 이어지는 부분은 더 아름답습니다. 꽃향기에 취해 있던 밤, 풀밭에 누워 꿈을 꾸던 소녀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여인이 되어 있었어. 이런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죠. 이 장면은 실제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사랑과 함께 순수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는 순간을 시적으로 표현한 곡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곡들을 보면 이탈리아와 한국의 정서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름다웠던 청춘의 날들이 있었죠. 그때가 무지개 피던 날, 뭐 무지개의 날들 혹은 무지개 피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번안가요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어 가사가 원곡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정서에 맞게 새롭게 창작됐다는 점을 많이 주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용국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 뭐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던 분이지만 그분의 음악성,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 또이 곡을 부를 때의 그 해석도 매우 뛰어난 가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니콜라 디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남자 중에 남자, 뭐탐 존스에 가려졌지만 역시 탐 존스 같이 남자다운 남자였던 그런 가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름 특집으로 방송드렸던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저는 이은구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우진 엄마입니다. 아까 우진이 앉으라고 할 때 엄청 딱딱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요. 이해하시죠? 우리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4: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 편 들어주세요.
5: 우리 애가 상처받았다고!
4: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3: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6: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학부모의 문제제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묻고 확인하고 학교의 책임을 요구해야 하죠.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7: 학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못 고소했다가 무혐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이래요?
8: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거 아시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나온들 무고도 어려운 거 아시죠?
7: 아, 무혐의요? 사과하면 되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6: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법도 바뀌고 제도도 생기고 민원 대응팀이란 장치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8: 교감 선생님, 저 병가를 좀 내고 싶은데...
9: 아직 그 학부모 민원권 해결 안 됐잖아요.
8: 제가 학생 가족 연락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9: 그 지금 병가 가면은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한번 버텨봅시다.
6: 최근 제주도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학생 가족과의 갈등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법을 믿고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 문제를 지적합니다. 법은 원래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인데 그 법이 누군가를 압박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6: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교권 침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 네, 이 사건은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석 학생에게 진단서를 요구하고 흡연 문제를 생활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을 혼자 감당했고 그 중재와 병가를 요구하는 등 학교 시스템에 도움을 소소해 보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6: 네,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부모의 개인적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뭐 전화벨 소리나 문자 알림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분들도 꽤 많던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 업무 카톡 자제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락은 뭐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준이 따로 없는 거죠. 그저 상식선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10: 네, 딱히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 이래다 보니 바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연락을 피하자 학교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감내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간에서 민원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6: 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에게 연락이 너무 잦아요. 몇 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그냥 대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까?
10: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도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그런 요청은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 학부모가 그런 요청 자체를 불친절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오히려 민원을 더욱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교사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 사과하고 설명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6: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일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확인을 하고 뭐 학교에 설명 요구하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을 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학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뭐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0: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 아이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교원 단체에서도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건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6: 근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에 엄연히 무고죄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무고죄라는 이 법에 맹점이 있죠?
10: 네, 많은 분들이 허위로 신고했으면은 무고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고 부모가 그 말을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부모는 당시에는 아이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위 신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구조이긴 하지만 학부모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를 상대로 이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 앞에서 잠시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무혐의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하니까 그 부모가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사과하면 그냥 끝나고 따로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되나요?
10: 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교육부 통계를 봐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무고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결국 신고 당시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되고 이에 더해서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이 무고죄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신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교육청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 그리고 학생과의 분리 조치 주변의 시선까지 겪고 나면 무혐의를 받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 네, 특히 요즘에는 꼭 뭐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근데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부터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 정서적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지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 학생만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정도 지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필요한 생활 지도까지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6: 네, 다시 앞선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학교 측 책임은 혹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10: 네, 그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민원 내용 자체에 반복적인 협박이나 모욕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사실만으로 학교 관계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 조사에서도 학교의 민원 대응 그리고 교사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행정적 징계상 책임이나 민사상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최근 충남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0: 네, 이 사건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스스로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교사의 부탁을 받고 학생이 교사에게 사진을 찍어보냈는데 교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돼서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충남의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이후에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학부모가 다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6: 학부모 측에서는요, 아니 내가 보장된 법적 절차를 밟은 것 뿐인데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절차에 허점이 있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또는 뭐 무리하게 뭐 반복적인 고소나 진정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결국에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10: 네, 맞습니다. 그 일정 부분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그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라는 현재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그 무분별한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8: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5: 택배입니다. 과일 배달하신 거 갖고 왔어요.
8: 과일이요? 내가 시킨 게 있었나? 아들이 시켰나?
6: 과일 배달이란 말에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인 것처럼 꾸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8: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5: 당신 아들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8: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5: 야, 가만두지 않겠어!
6: 남성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죠. 범행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달랐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이른바 망상에서 비롯된 범죄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을 하나의 예외적 케이스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1: 도대체 왜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7: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서 저에게 살을 날린 거였어요. 그놈의 부적. 제가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괴롭히고.
6: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가해자에겐 너무나 확신에 찬 현실이었고 그 확신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이 범행의 이유가 됐을 때 법은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사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6: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인데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12: 네, 참 끔찍한 일인데요. A씨는 올해 1월경에 B씨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당시에 B씨는 없었고 B씨의 어머니만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그대로 B씨의 어머니를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B씨를 기다렸고 귀가하던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죄 동기를 그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6: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흥신소가 동원됐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 정보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런 경우 흥신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2: 네, 요즘 흥신소, 탐정 뭐 이런 업종이 합법화됐다라는 이야기랑 섞여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법적인 범위의 탐정이 합법인 거고 불법 행위를 하는 탐정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금 행동도 불법이고요. 실제로 송파에서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 A씨와 같은 살인의 공범이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이제 처벌이 됩니다.
6: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12: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A씨는 범죄 동기를 B가 내 가족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허위였던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라고 판단하면서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게 A씨의 범행 동기가 허위냐 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데 A씨가 작정하고서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요. 네. 모든 범죄 행위도 전부 다 인정했었습니다. 즉 망상을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재판부에서도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즉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A씨의 형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6: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원주의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은 징역 12년과 치료감옥이 선고됐더라고요. 앞선 사건은 징역 30년이었는데 이 사건은 망상으로 똑같이 살해했음에도 12년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건이었고 형량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12: 네, 사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망상을 해서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형량이겠죠. 앞에 A씨는 성격장애, 정신질환이 있기는 한데 변별력이나 뭐 행동 통제력 이런 것들은 가능했다. 정신질환이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감형을 전혀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형이 다 감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를 잃을 정도로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형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요. 그게 자아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비난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주 식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요. 죽여라고 하는 환청이 들렸었다. 나는 그 환청에 따라서 죽였을 뿐이다 라고 실제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통제력이 A씨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치료 감호가 같이 붙었고요.
6: 네, 좀 이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저 뭐 물체가 악마인 줄 알고 내가 처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악마를 처단하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으면 당연히 가만히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한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 징역 4년 그리고 치료감호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사건들에서 치료감호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고 치료감호는 또 뭔지 징역형이랑 같은 건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12: 네, 사실 크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치료감호 시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치료감호라는 게 이제 꼭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징역형 기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인 피고인한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면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그 자체는 아닌 거죠.
6: 치료감호를 받다 보면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들어갈 거고 그런데 본인이 이 약물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약 안 먹겠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12: 네, 있습니다. 환자가 뭐 치료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감호는 징역형처럼 뭐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서 치료감호 중에 종료심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종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기는 한데 이제 거부를 할 수 있기는 하다. 이론적으로는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을 넘겨서 치료 감호 기간에서 한 10년 정도 있을 수도 있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6: 정신질환이나 망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 내렸던 건지 비교 한번 해주시죠.
12: 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A씨 사례를 일단 들 수 있겠죠. 정신질환을 인정했지만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선고가 있었고요.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주택가에서 이웃이 평소 자신을 욕한다라고 이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자폐증,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이런 진단서들을 제출했고 정신질환은 인정이 됐어요. 근데도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고 군대도 현역 제대를 했었고 지능지수도 평균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력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또 경남에서 자신에게 저주부적 네, 또 경남에서는 이제 나에게 저주부적을 붙였다 그리고 무속의 저주의 일인 무속의 저주인 살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을 날렸다고 생각되는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여기서도 조현병과 같은 망상적 사고를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감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경우에서는 이제 심신미약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까지 같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행 자체는 체계적으로 이제 저지르게 되니까요.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고 끝나고 사건을 수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흥신소에서 주소를 확보하고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그러다가 범행 당시에만 갑자기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심신미약 주장도 이런 식이고요. 대부분 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6: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참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망상 때문에 그랬다, 죄송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감형되거나 무죄돼가지고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무죄가 돼서 나온 케이스 이거 몇 번 있죠?
12: 네, 2017년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사체를 훼손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무죄를 받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에게 왜 딸을 살해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먼저 죽였던 애완견의 악귀가 자신의 딸에게 옮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6: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사례죠.
12: 네, 맞습니다. 네.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정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정신질환도 있고 통제력도 없었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악마를 처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력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기는 한데요. 치료 감호, 정신병원 감금이 같이 선고됐었습니다.
6: 네.
12: 네, 반대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LSD라고 하는 이제 코카인이나 필로폰의 100배쯤 강력한 마약물질이 있어요. 그걸 흡입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해서 존속살해, 살인,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LSD를 먹었으니까요. 마약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 감호가 선고됐었습니다.
6: 네. 자, 그러면은 실무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망상범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2: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말씀하신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심신미약자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격리해야 된다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칠 것이고요. 이제 비슷한 이 비유로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심신미약의 판정,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격리 수용소에 유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상상해 보면은요,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서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심신미약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도 마음 한켠으로는 알거든요. 가해자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분노가 정확히 그 가해자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6: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11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8: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13: 응? 뭔데?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야?
8: 어, 그치. 사실 나 교회 다녀.
13: 교회? 아니,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6: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13: 솔직히 좀 놀랬어. 내가 종교 있는 사람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고 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6: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8: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자기 월급에서 11조 내야 할 것 같아.
13: 뭐라고? 11조?
6: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란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6: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뭐 11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4: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애식과 11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거 이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14: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11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6: 아, 그 예식이랑 11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4: 네, 교회 결혼식과 11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11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11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4: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창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뭐 소위 스드메 비용, 뭐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뭐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이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0: 활동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종교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11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현금으로 내면 가게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11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혼 뭐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1: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 차량이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1: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0: 네, 처음에는 아내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1: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0: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뭐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러들었다면 집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뭐 앞서 말씀드린 인생 네컷 사진, 집안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시 서로 정

0: 정리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성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간소송, 뭐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1: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되느냐인데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 이걸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 네, 사건 엑스파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2: 예, 111입니다.
3: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2: 예? 뭐라고요? 초등학생이... 잠시만요. 예, 111입니다.
3: 어린애들이 SUV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고 날 것 같아요.
0: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2: 니들 뭐야?
4: 저희 촉법인데요. 14살.
2: 이거 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4: 아니, 시동이 걸려있어서. 아, 호르몬 때문에. 저희 나이가 그래요. 괜히 촉법이겠어요? 죄송합니다.
2: 에휴, 저것들.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알고 그래.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촉법인 이상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면, 아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0: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장면을 일부 각색한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5: 그 드라마 봤어? 요즘 훈육회도 아동학대니 뭐니 선생님들이 뭐 할 수가 없다는데, 교권보호국 감독관은 거의 뭐 무법이던데? 이런 말 좀 그런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2: 에휴,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그거야말로 완전 판타지지.
0: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 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 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나요?
6: 네,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이제 1편 보다가 껐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6: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초등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뭐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0: 네.
6: 트라우마가 도져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제 현실을 그렇죠.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된 학생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이제 뭐 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뭐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6: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제 안 네.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네. 저게 그 아까 보호국가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이제 평가가 많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제 아동학대법이 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요, 이제 강하게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 보겠다라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민원 폭탄을 맞고 아동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네.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 관련해서 뭐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0: 그렇죠.
6: 이제 그들이 이제 형사고소, 민원 이런 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법치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0: 근데요,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6: 네,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 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그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요.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은 교장이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교사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참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0: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 다음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에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6: 네, 사실 감독관 설정이 이제 그 무소불위라는 설정이 조금 공상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요소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제 그 정도 충분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올해 5월 달에요.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경찰서에 다수 접수가 됐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이제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면서 검거가 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 5시간 뒤에 근처 거리에서 다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동행영장,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돼서요. 네네.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됐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0: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6: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가 5월 13일이었는데요. 딱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아까 집에 갔던 B군이 다른 친구 D군을 꼬드겨서 다시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합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 D군 아버지의 차량이었었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이번에는 당진까지 3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에 실시간으로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동행영장이 같이 발부가 돼서요. 역시 같이 수감됐습니다.
0: 그런데 이번 사건이 좀 달랐다 싶은 건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감호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6: 네, 사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만 14세 미만이면은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0: 네.
6: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제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라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0: 네.
6: 범죄자 중에 이제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0: 그렇죠.
6: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재판도 이제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재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분리됩니다. 다만 이제 좀 지리적으로 옆 건물에 있기는 하거든요. 교도소 옆에 이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가 같이 있긴 한데요. 그 담장을 넘어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0: 그리고 드라마에서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에게 마약을 팔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다니다가 붙잡히니까 저희 촉법인데요. 뭐 14살? 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쉽게 손을 못 쓰는 상황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6: 제가 해봤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0: 네.
6: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 다음에 소년 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은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0: 그럼 촉법소년에게 날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 학생이 나 촉법이야 뭐 사람 죽여도 된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6: 소년이 교도소 갑니다.
0: 네.
6: 네, 성인으로 치면은 징역형의 그렇죠. 선고가 나오죠.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은 안 되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 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아까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촉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전혀 영향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 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 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 걸요?
0: 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어쨌든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뭐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어떤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릭남 치즈의 사랑인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하게 됩니다만 그보다 약 5개월 빠른 6월 30일경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김호중 씨가 최근 열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5: 뉴스 봤어? 김호중 가석방 된대.
7: 지난번에 부적격 판정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
5: 응. 그런데 이번엔 통과했나 봐. 기준을 모르겠네. 아무튼 여론이 시끌시끌하던데.
7: 댓글 보니까 사람 죽여도 가석방 되는데 이상하지도 않다. 이 댓글 진짜 공감되더라.
5: 그니까 이 가석방이란 게 일반인 눈에는 참 애매해. 정해진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럼 남은 형량은 사라지는 건가?
0: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남은 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허가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5: 그럼 바로 방송복귀도 할 수 있는 건가?
7: 에이, 가석방이면 어쨌든 원래 출소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뭐 제한이 있지 않을까?
5: 그것도 그거지만 대중들 반응도 문제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참 애매하다. 그치?
0: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렸던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5: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 앞으로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 그럼 그 전엔 어떻게 했다는 거지? 또 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김호중 씨 가석방 논란부터 김호중 방지법 업데이트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워낙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사고 이후의 행동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워낙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니까요.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6: 네, 이제는 진짜 꽤 된 사건이죠. 김호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어진 분들도 아마 조금 있으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 뺑소니, 경찰이 오기 전에 술 마셨던 술타기, 매니저 대신 자수해달라고 하는 범죄 은닉을 네.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처음엔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는 등으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 CCTV 등 여러 증거들이 나오면서 열흘 만에 범죄를 시인했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작년 4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었습니다. 네, 다만 김호중이 저 술타기를 하고서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빠졌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수준의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돼서 그 당시 선고된 제목은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였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은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징역 2년 6개월을 만든 그 혐의 안에 음주운전 자체는 없었던 거네요?
6: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다른 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 치상죄는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필요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만 인정이 됐습니다.
0: 원래 예정된 출소일이 올해 11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약 5개월 빠르게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 때문이죠?
6: 네. 김호중 씨가 6월 30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0: 그런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던가요?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꼼짝없이 만기 출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거고 6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졌길래 적격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6: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관련 영상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썸네일에도 김호중이 5개월이나 빨리 나온 이유라고 이제 엄청 크게 써놔서 이제 저희가 네. 봤었거든요. 한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석방 됐기 때문에 5개월 빨리 나온다 이러고 네.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네, 이제 그런 영상에서 설명해주지 못했던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공식적인 가석방 자료는 사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종합심사에서 이제 뭔가 정성적인 요소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처럼요. 가석방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이제 주로 판별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크리스마스 때와 지금 사이에 반성도 잘하고 아마 모범수처럼 생활을 했고 재범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져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교도관에게 뭐 금전 강요를 당했다라는 썰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지침은 교정시설의 성적 우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가석방 적격 결정을 두고 여론이 꽤 시끄럽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허위자수, 술타기 수법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가석방 해도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 빼고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슷한 범죄 유형 또 뭐 일반적 가석방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더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6: 꼭 제가 나올 때 이런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법리적으로는요, 이제 가석방에서는 죄질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가가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이제 선고형 즉 판결을 선고할 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가석방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구속 생활을 살아왔느냐의 문제만 남거든요. 수감자들에게 이제 열심히 살면 빨리 나갈 수 있어라고 제안을 하는 게 그 수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질이 안 좋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에서 얌전히 있을까요? 가석방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조각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1: 네. 그러게요.
0: 자, 오시자마자 제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공연이 언제세요?
1: 8월 1일 날 동양성교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0: 8월 첫째 날이요?
1: 네, 8월 1일 토요일.
0: 토요일이네요. 네. 오후 3시 동양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국악세계화협회 판소리학교 우리소리에서 네. 주관하신 그런 네. 공연이네요. 흥내 소리 김원일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예, 무슨
1: 제
0: 의미예요?
1: 소리가 네. 이게 쩌렁 이게 쨍쨍거리지 않고 네. 구수하게 흙 소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흙 냄새가 나는 소리 그래서 흙내 소리라고.
0: 좋죠. 예, 고향의 냄새.
1: 네.
0: 예, 흙 냄새 나는. 아, 미산재 수군가 완창. 이건 네. 무슨 뜻이에요?
1: 미산재라고 하는 건 이제 미산이 박초월 선생님의 혼데
0: 아~
1: 그 박초월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네네네. 수군가 아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이 젊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1: 그분은 이제 제 고수가 될 건데 네.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도 그 친구가 와서 고수를 해 줬어요.
0: 어머나, 근데 굉장히 젊어요.
1: 예. 제 친구 아들인데 아하. 유태평양이 동생이에요.
0: 그렇군요.
1: 지금 국립 창극단 청년단원으로 있고
0: 네.
1: 예, 그 저기 소리도 잘하고 북도 잘 치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0: 아니, LA 살아요?
1: 아니요.
0: 한국에서 예. 오시는 분이군요.
1: 네, 네.
0: 아, 국립 창극단 청년 교육단원이네요.
1: 네.
0: 고수 유희찬.
1: 네.
0: 아, 이분이 그러면은 이거 우리 김원일 대표님이 이거 고수해주기 위해서
1: 네,
0: 비행기를
1: 제가,
0: 타시는군요.
1: 제가 초빙했어요.
0: 아,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1: 네.
0: 오시는군요.
1: 3시간을 보통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3시간 네. 하고 나서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고수들은 3시간 하고 나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3시간 내내?
1: 네.
0: 진짜요?
1: 네.
0: 어떻게
1: 딱 둘밖에 없는데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거고요.
0: 세상에. 아니, 브렉타임 시간 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중간에 한 10분 정도 있을 거예요.
0: 아하. 네. 한 번이요?
1: 한 번.
0: 아, 너무 힘든 시간 나. 어떻게 하세요, 세시간?
1: 자꾸 제가 세상에. 이제 그 이제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아, 네. 더 누추당하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0: 네.
1: 저기만 그냥 오래 하는 겁니다.
0: 아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거죠. 좋은 일이니까.
1: 그럼요. 예. 이게 혹시
0: 네.
1: 완창을 한 번도 구경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0: 저요.
1: 완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하. 한번 보시기 위해서라도 와 보시는 게 좋아요. 단 둘이서
0: 네.
1: 저하고 고수하고 둘이서
0: 네.
1: 뭐 대화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는 그 공연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주 표현력이 커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1: 그럼요.
0: 뜻
1: 제가
0: 같은 거?
1: 자막도 넣고 영어 자막도 넣어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영어권에 훌륭하십니다.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도 돼요.
0: 외국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굉장히 신기해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1: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우리 표정이나 이런 거 갖고 알아보는 게 한 네. 20, 30%래요. 그 정도라도 된대요.
0: 네네네네.
1: 그런데 이제 자막을 보면 우리도 왜 잘 모르는 영어 그 저기 영화 보면 자막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에.
0: 모릅니다. 아예. 그래서 자막 처리되는 예, 그런 영화를 찾아보잖아요.
1: 네.
0: 자, 미산재 수군가 완창 요 네. 티켓을 예, 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해피님들께 좀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1: 아니, 그건 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0: 초대권이에요.
1: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냥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죠.
0: 그냥 아무나 가서
1: 네,
0: 공연 관람해도 되는 거예요.
1: 예.
0: 동양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1: 네. 3시로 한 거는 끝나고 저녁들 드시라고
0: 아하.
1: 뭐 제가 거기 핑거풋은 조금 준비는 하겠지만
0: 아이고야.
1: 그래도 한 6시쯤 끝나면은 이제 가서 저녁 식사들 하시라고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이거 다 무료면
1: 네.
0: 어떻게 공연을 어떻게?
1: 그 사이에 그 저기 국악 세계화협회에서 펀드를 좀 모아둔 것, 아. 뭐 그런 것들로 해서.
0: 네네네. 예. 국악 세계화협회에서 네. 스폰을 해주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대표님 걱정돼서요.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0: 여러분들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월 첫날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네요. 네, 동양 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오늘 네. 주제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1: 판소리가 이제 우리 민속악의 그 사실은 거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아주 이게 뭐 그냥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숙종조에 이미 완성된 형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한 100년 정도를 한다 그래도 한 300년 정도 된 역사인데 네.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것으로서 네. 이제 거문고와 가야금이 있어요.
0: 거문고와 가야금.
1: 네. 가야금은 그 우룩 선생님이 그 저기 뭐야 만드셨다 그래서 가야에 네. 그렇게 그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거문고는 고구려 때 한 네. 4세기 정도 때 왕산학 선생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어허.
1: 근데 뭐 그 그냥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 보면 다 중국의 뭐를 보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1: 아무튼 뭐 어떤 식의 교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중국의 칠현금이라고
0: 칠현금?
1: 예, 현 이게 저기 뭐 줄이 있는 그런 악기가 있었었는데
0: 네, 네, 네.
1: 그것을 보고 왕산학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두 개의 차이가 너무 커요.
0: 어떻게 다른가요?
1: 지금 거문고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거문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술대라고 짝대기를 들고 치고
0: 네, 네, 네, 네,
1: 중간에
0: 네.
1: 이렇게 격자 같은 그 격자가 쭉 있어요. 그걸 괴라고 그러는데 격자가 쭉 있으면서 그 격자에 꼭 기타의 프렛처럼
0: 네.
1: 거기를 누르면 소리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렇구나. 칠현금은 가야금 쪽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가야금은 한 줄 한 줄이 다 음정이 있어서
0: 네.
1: 그 줄을 치면은 아무런 그 농연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음을 딱 내요. 땡땡땡 이렇게 내는데
0: 네.
1: 거기에 농연을 해서 그 위아래로 음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거문고는 그 음과 그 괴의 자리를 정해야지 왜냐하면은 같은 음이 여러 군데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해줘야지
0: 네.
1: 그 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악기예요.
0: 그렇군요.
1: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0: 아하. 그 사극 드라마 보면
1: 네.
0: 왕이 풍악을 네. 울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야금도 이렇게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풍악 소리가 네. 땡 이러면서 막 나는데
1: 태어나기로는 거문고는 아주 남성적인 악기고 그 가야금이 여성적인 악기다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야말로 가야금은 저기 이렇게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막 그냥 띠기띠기띠기 막 이렇게
0: 네네네네네.
1: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문고는 술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빠르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굉장히 스르릉 스르릉 하면서 그
0: 묵직하게
1: 그 묵직한 소리가 나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어요.
0: 백가지
1: 악기의 최고다라고
0: 그 뜻이군요.
1: 하는,
0: 네. 아, 백악지장.
1: 네,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 거문고를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거문고가 여섯 줄밖에 안 돼요. 여섯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전통적인 거문고를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문고 팩토리라고 하는 그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0: 젊은 사람들, 네. 청년들이죠.
1: 네. 지금은 한 4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그분들이 창작과 편곡과 악기 개량과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이분들 음악이 그 자기네가 창작을 하는 음악이
0: 네.
1: 그 세계적인 빙상 대회에서 왜 빙상 선수들이 음악 틀어놓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네.
1: 거기에 음악이 쓰였을 정도로
0: 예, 피겨 스케이팅에서
1: 그렇죠.
0: 삐지로 깔면서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아. 김연아가 이렇게 그렇죠, 막 할 때 그렇죠. 뒤에 예, 음악이 깔려 예. 어떤 데는 백조의 오수가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어떤 데 그렇죠. 다 대부분 다 서양 음악이죠. 예. 다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이 그 거문고 앤 탱고라고 하는 그 음악을 그 친구들이 작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썼어요.
0: 피겨 스케이팅.
1: 예. 그 정도로 네. 이 퓨전 쪽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서 네. 악기도 또 많이 개량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줄을 원래 6개짜리였는데 4개로 바꾸면서 그거를 첼로처럼 활로 긁었어요.
0: 오호.
1: 첼로는 왜 손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프렛을 잡으면서 위에서, 예. 여기서 긁잖아요.
0: 이렇게.
1: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까꾸르야. 여기를 긁으면서 옛날에 하셨었어요 혹시?
0: 아니요 전혀요.
1: 흉내
0: 내본 겁니다. 어울리나요?
1: 예.
0: 음악을 해야
1: 한번 해보세요.
0: 음악을 해야 할까봐요.
1: 구연동화를 그 각각의 악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0: 오 그럴까요? 아,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1: 예.
0: 이런 그 전통 악기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겨 선수들이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 연기를 선보일 때 작품을 만들 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네. 그 거기에 선정되는 음악은
0: 대단하네요.
1: 굉장히 그 저 걔들이 신중하게 골라요.
0: 네.
1: 자기네 동작하고도 맞아야 되고 네. 표현하려고 하는 거하고도 맞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 친구 음악이 거문고 앤 탱고 같은
0: 네.
1: 그 저기 막 느낌인데 그게 아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0: 그러니까 거문고 팩토리죠.
1: 네.
0: 그 밴드 이름이.
1: 밴드 이름이 거문고 팩토리.
0: 젊은 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1: 예.
0: 야 멋지네요.
1: 거기에
0: 예.
1: 거문고 세계 가야금을 하나 놓았어요. 또 희한하게.
0: 오 멋있다.
1: 그 가야금의 그 화려함도 넣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금이나 이런 거는 다 뜯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땡땡 소리가 나는데 그 찰현 아쟁 같이 이렇게 활로 긁기 위해서
0: 네.
1: 자기네 검은 거를 그 첼로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실로폰 같이 연주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0: 네.
1: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요 검은 거 팩토리 음악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1: 네.
0: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1: 예.
0: 검색을 좀 해봤어요.
1: 네.
0: 전통 국악기인 거문고를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1: 네.
0: 정말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그룹이다.
1: 네.
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거문고 석대와 또 가야금 한 대라는 독특한 구성에 만족하지 않고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같은 혁신적인 악기 개량을 시도하는
1: 네.
0: 이들의 열정
1: 네.
0: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게다가 또 이게 네. 그 가야금 아쟁 같은 거는 그 선을 철로 만든 것들이 가끔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가야금 같은 건 손으로 계속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선은 굉장히 아픈데
0: 네.
1: 여기 있는 이 가야금 하시는 아가씨가 철현금이라고 이 가야금을 철선을 넣어서 만든 거로도 치고 그럼 소리가 훨씬 더 경쾌하고 밝아지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 용도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0: 네네.
1: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0: 자 그렇다면요 이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좋죠.
0: 예, 검은 거엔 탱고.
1: 네.
0: 예. 야, 이거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연기를 선보이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네요.
1: 네, 외국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었어요.
0: 캐나다 사람들인데,
1: 예.
0: 듀엣을, 와, 멋지네요.

0: 멋지네요. 정말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선보이는데 남녀가
1: 네.
0: 묘하게 끌리는데요. 아, 매력 있어요.
1: 예, 이게 검은 거는 또 희한하게 예. 술대로 그 밑에 판을 아. 거기 데모라고 불리는 그 판을 땅땅 치는 소리가 나요. 탁탁 네. 탁 이렇게 치는 소리가
0: 네.
1: 그게 꼭 타악기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악기와 이 음정악기가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0: 네.
1: 그 저기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의 제일 네. 마지막 동작에서 짜르릉 하고 내려가는
0: 그걸 못 들었네요.
1: 그 네. 소리가 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0: 와 진짜 와 진짜 멋지네요. 이런 네.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라고요?
1: 네.
0: 와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 이 뭐라고 하셨죠? 검은 거 팩토리.
1: 네.
0: 검은 거 팩토리의 이 밴드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왜 하필 검은 거 팩토리일까요? 공장?
1: 그
0: 검은 거
1: 분들은
0: 예.
1: 그 아마 음악을 찾아서 그 전 세계를 다닐 거예요.
0: 네.
1: 자기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와 네, 맞는 네, 음악을. 네. 그래서 우연히 발견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아.
1: 왜냐하면 이 음악이 그 전에 이미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한 거죠.
0: 그렇군요.
1: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돈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음악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야?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1: 네,
0: 그렇죠.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검은고 석대와 가야금 한 대라는 구성 자체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1: 네.
0: 또 보통 국악 관현악단에서 검은고는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1: 그렇죠.
0: 네. 이 팀명에 팩토리라는 그런 그 밴드 이름을 넣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이들이 만드는 퓨전 음악들이요.
0: 네.
1: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렇겠네요.
1: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도 이제 무슨 팩토리를 넣는다든가
0: 네네,
1: 이런
0: 네.
1: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이름을 쓰기도 하고
0: 실제로
1: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요.
0: 네.
1: 지금 뭐 파리나 뭐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은
0: 네.
1: 버스킹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0: 아하.
1: 그것도 우리 전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0: 네. 그러니까 전통 악기의 그 소리를
1: 네.
0: 깨부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와,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1: 요즘 잘 나오는 말로.
0: 창의력이 대단해요.
1: 재건축인 거.
0: 재건축이야. 제가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1: 네.
0: 그 우리 전통적인 악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 소리가
1: 네.
0: 띵,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으로는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확 사로잡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1: 제가 선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0: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많이 발굴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그, 이분들이 한 예. 음악 중에 그 정중동 우리 뭐 하는 거 있죠? 정중동이라고. 그러니까 정, 안 움직일 정,
0: 네.
1: 안에 동이 있다. 그러니까
0: 아하.
1: 이제 영어로는 movement in silence인가 지네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것도 참 멋있고요. 그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검은 거 팩토리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0: 아.
1: 한번 들어보시면은 원래 퓨전이나 새로운 음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만분의 일, 십만분의 일밖에 안 돼요.
0: 아,
1: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새로운 이제 그 시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낭만에서 무슨 뭐 현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곡들이 그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만 개 중이면은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 이 검은고 팩토리의 이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 같은 것도
0: 네.
1: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뛰어나게 했어요.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0: 네.
1: 와 이런 게 있네 이러잖아요.
0: 예, 저 처음 들었어요.
1: 예, 그 정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면 이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전통 악기 검은고와 아르헨티나의 정열적인 탱고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
1: 네.
0: 그런 음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의 연기를 선보인 건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퓨전 국악.
1: 그렇죠.
0: 아, 멋있어요. 이 검은 거 팩토리.
1: 저는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몇 등을 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 몇 등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 음악에 네. 우리 전통 퓨전 국악에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였다는 게 네. 그게 의미가
1: 오,
0: 있는
1: 저도
0: 거죠.
1: 저도 약간 좀 전율이 돌았어요.
0: 오, 진짜?
1: 제가 저기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이렇게 우리 이제 버스킹 네. 하는 사람들도 네. 봤어요. 그래서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친구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나라 곡조만 갖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어, 이 친구들 같이 이러니까 그 뭐 BTS도 그 아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0: 네, 네.
1: 어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이에요.
0: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정중도.
1: 아, 예.
0: 네, 조금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1: 아, 앞부분에 조금 들어보면
0: 비지로 깔면서 네. 이렇게 또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야금이죠, 이 소리가?

0: 자, 지금 이거 정중동이라는 음악을 네, 정중동. 듣고 계십니다. movement and silence.
1: In silence.
0: 예. 그렇군요. 근데 네 사람이 나와서 연주를 네, 하는데 거문거와 가야금 네, 연주죠.
1: 네.
0: 독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독특하죠.
0: 예.
1: 독특하죠.
0: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볼 때는 꼭 20대 같아요. 20-30대. 20-30대 젊은 사람들인데
1: 그,
0: 아, 진짜
1: 그 남자가 리더인데
0: 예.
1: 아마 한 지금 40쯤 됐을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벌써 나온 지 네. 꽤 됐어요. 그 2000 언제 나왔더라? 2004년인가?
0: 참 살아 숨쉬는 현대 음악으로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리메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1: 새로 만든 거죠.
0: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1: 2006년에 나왔네요, 이번들이.
0: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야금이나 거문거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줄을 튕기면 이거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1: 이거 저기 가야금 전공하신
0: 좋네요.
1: 분들 이제 들으면은
0: 아하.
1: 아 저분이 산조의 휘머리가락을 안 들으셨구나 이제 아하. 산조에 들어가도 휘머리가락 들어가면
0: 네.
1: 굉장히 그냥 꾀꼬리 우는 소리 같이 그냥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나와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물론.
0: 아.
1: 근데 그래도 그거는 국악의 형식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우리가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박자, 배가
0: 네네네네.
1: 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건 그 배고 뭐고 다 그 깨버린 거죠.
0: 아하,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거문거 팩토리 밴드의 음악을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1: 아, 처음 듣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0: 네.
1: 우리 국악의 아, 이게 확장성 확장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0: 네네.
1: 아, 우리도 사실은 저런 분들 모셔다가 좀 LA에서 LA가 사실은
0: 네.
1: 그 동포가 많기로는 세계 1위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참 문화 활동은 뜨거워요.
0: 예. 그런 아니 분들 국악 세계화 했으면. 협회에서 한번 모시죠.
1: 돈이 없어요.
0: 돈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네요.
1: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인맥과 네.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모셔와야죠.
0: 아니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거문거 팩토리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데
1: 네.
0: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정말 대단한 인재들입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1: 우리 문화원이나
0: 앞에
1: 이런
0: 세워야죠.
1: 데서
0: 예.
1: 해주시면은 정말 고맙죠.
0: 아하. 좀 많이 알리세요, 대표님. 우리 소리 연구가 대표님이시니까 많이
1: 예.
0: 알리시고
1: 노력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서 좋겠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네.
0: 아, 오늘
1: 뭐
0: 재밌었어요.
1: 말하다 보면은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을 정도로
0: 그니까요.
1: 아쉬워요.
0: 아유, 참 재밌었습니다.
1: 네.
0: 이제 김원일 대표님께서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시니어 센터에 강의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목요일 날은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가 힘들다 해서 오늘 네. 이제 이렇게 모셨습니다.
1: 네.
0: 이제 차후에 죄송합니다. 또 시간 조절해서요.
1: 네.
0: 또 이제 인터뷰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려주세요.
0: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1: 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우리 온달 아구찜의 대표 아이린 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건강히 네. 지내고 계세요?
0: 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오늘 23번째 생일을 맞은 온달 식당의 셰프 아일린 서입니다.
0: 아, 예. 아이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5년 들어가고 10년 들어가고 20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인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그 맛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 그런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저희는 23년째 거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0: 아,
1: 이유는
0: 그렇군요. 네.
1: 그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한국 음식의 그 정갈한 맛을 네. 유지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주방 팀들이 거의 23년, 22년째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러니까 중간에 막 달라지는 맛 이런 게 아주 극소화될 수 있었던 거죠.
0: 아, 참고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식혜를 또 우리 대표님이 사주셔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새 그 또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꽃게를 10만 개나 파셨다고.
1: 예, 23년 동안 네. 과연 몇 개나 팔았을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23년째 꽃게를 서플라이하는 회사에다가
0: 네.
1: 옛날 인보이스 데이터 엑셀 파일 좀 다 찾아달라. 그래갖고 다 그거를 구성해서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9만 8천 몇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10만 개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생각해보세요. 10만 개를 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쉬운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사실 엄청나시네요. 자, 그런데 로비님이 온달 대표님 반가워요. 늘 이모 같은 따뜻한 웃음. 참 그 저희가 식당을 가면
1: 네.
0: 주로 이제 그 좀 푸근하고 편안하면 이모님 이모님 반찬 더 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많이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런 느낌 같아요.
1: 그래요?
0: 자, 그렇다면 사실 그 게이라는 것이 꽉 찬 그 살 또 나름대로 그 온달만의 그 비법 양념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뭐 간장게장 그렇고 또 꽃게탕 또 국물이 아주 시원한 그 연포수제비라는 거.
1: 네.
0: 예, 정말 그 밥도둑. 거기다가 술도둑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음식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하필 꽃게 아구찜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이제 제가 23년 전에 제가 창업한 오너는 아니었어요.
0: 네네네.
1: 당시 아구찜 꽃게 전문집이 한인타운에 없었어요.
0: 네.
1: 그냥 일반 식당에서 해물탕 수준으로 간혹 하는 데가 있었지만
0: 네네.
1: 전문점이 없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때 시작이 됐고
0: 네.
1: 지금도 우리는 한국에서 급속 냉동돼갖고 오는 아구 꽃게 이런 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맛 그게 오기 때문에 맛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0: 모든 재료가 다 한국의
1: 네,
0: 직송이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0: 남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1: 그냥 열심히 팔았는데
0: 네.
1: 분식집 수준만큼도 이득이 안 남는 아니, 그런 아이템도 있죠.
0: 도대체 서해고 동해고 꽃게가 온다는 거
1: 네.
0: 이 운송비가 엄청날 텐데
1: 네. 한국에서조차도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서해 바다에 꽃게들이 자꾸 북쪽 바다로 올라가니까 점점 잡히는 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지고
0: 네.
1: 우리는 비싼 값에 물류까지 포함해서 미국에서 받고 이런 악순환은 있지만 그래도 그 독특한 꽃게탕, 한국 꽃게의 맛을 즐기는 분들이 꾸준히 오시니까
0: 네.
1: 저희도 이 메뉴를 뺄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사실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건데 2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뭐 아구찜 23%?
1: 네, 맞습니다. 23주년이니까 예. 23% 할인.
0: 정가에서?
1: 네, 정가에서.
0: 그리고 뭐 녹두빈대 떡을 주신다고?
1: 제가...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평양 출

0: 그리고 뭐 만두 이런 거 맞습니다. 많이 어렸을 때부터 네네. 먹어왔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뭐 10%도 아니고 23%면 요새가 힘들 때 굉장히 파격적인데, 뭐 사실 온달 아구찜 하면은 뭐 사실 콩나물 많이 주잖아요. 콩나물만 가득해가지고 아구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로 유명한데.
1: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떤 분들이 다른 식당에서 드셨다 그러면서 그게 콩나물찜이지 아구찜이냐 네. 이런 말을 하시는데,
0: 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1: 저희는 콩나물도 넉넉히 넣지만 아구 탱글탱글 토실토실한 아구를 큼지막하게 해서 넣어요. 그래서 한번 드신 분들은 아구찜 생각 때문에 또 오시죠. 작년에는 22주년 때는 20% 할인 그랬더니 네. 작년 때 어떤 분이 무려 하시더라고요. 예. 50주년 때는 50% 오프할 건가. 그래서 아,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제가 오너로 있진 네. 않겠지만 네네.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횟수대로 네. 꼭 오프하자고 제가 제안할 거라 그랬어요.
0: 그러셨군요. 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유튜브를 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대문이죠 이게.
1: 네, 맞습니다.
0: 대문이 잠겨 있어요. 예, 메뉴가.
1: 네.
0: 근데 메뉴를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위에 기화가 있습니다.
1: 예,
0: 한국식으로.
1: 장독대.
0: 예. 그리고 에피타이저 이렇게 있고 또 메뉴를 들어가 보면 역시 기화가 있으면서 이 온달의 메뉴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죠.
1: 제가 그거를 기획한 거는 요즘 한식당이라고 하지만
0: 네.
1: 한식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퓨전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0: 그렇죠. 있죠.
1: 근데 제가 하는 온달은 그 정갈한 한국의 맛을 유지하고 싶었고
0: 네네.
1: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0: 네.
1: 고급진 한국 대문을 여는 메뉴를 제가 디자인했고 이번에 오늘부터 쓰는 거라 아직 손님들이 4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셨죠?
0: 예,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4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저 메뉴판을 보시게 될 거예요.
0: 참 대단합니다. 자, 뭐 지금 뭐 오늘 저녁은 무조건 온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 저녁서부터 당장 어찌보면 오후서부터 자리가 찰 것 같은데
1: 네.
0: 예약은 필수로 해야 되겠네요.
1: 가급적이면 한두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0: 네네.
1: 뭐 6명 8명 이런 분들은 예약하는 게 안전하세요.
0: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382-8844 382-8844. 자, 이 전화번호도 382-8844로 기억하면 좋고, 위치도 또 한인타운 중심, 여러분들 팔가와 캔모아라면은 누구든지 길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위치도 아주 쉽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기프트카드, 예, 선물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드릴 순 없고,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께 이 선물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온달 아구찜 꽃게 대표 우리 아이린서 대표님과 얘기하시는데, 올해가 몇 주년이라고 알고 계신지, 그 굉장히 쉽죠, 문제가. 몇 년을 숫자로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올리시는 그분께 이 선물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 개업이, 양은순 씨, 23년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양은순 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으로 주소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많이 주셨는데 양은순 씨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리노우 씨 23년, SK 사장님이 23년, 근데 안타깝게도 양은순 씨가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1: 축하드립니다.
0: 네, 라디오 서울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주소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누호이 씨와 SK 사장님 아쉽겠지만 당첨은 안 되셨고, 만일에 오늘 이후에 꼭 가셔서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0: 내가 문제 맞히는데 2등 했다 그러면 아마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식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밑반찬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 온다른 밑반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강?
1: 일단 뭐 김치는 기본이니까 김치 네. 깍두기 있고 네. 그 다음에 감자로 만든 샐러드,
0: 아,
1: 그 다음에
0: 예.
1: 무 피클,
0: 네.
1: 그 다음에 도토리 묵. 저희가 아. 매일 써갖고 도토리묵.
0: 와,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1: 그거 있고 그다음에 네. 양배추를 베이스로 한 좀 샐러드가 지난 네네. 1년 동안 너무 잘 나가갖고
0: 네네.
1: 특히 그 드레싱은 외국 애들까지도 이 드레싱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스페셜 드레싱이에요. 와서 잡숴보시는 분들은
0: 네.
1: 두 번 이상 세 번까지도 리필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샐러드가 맛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밑반찬도 100%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걸 한두 개를 섞어서
0: 네.
1: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또 항상 그 메뉴가 5~6가지가 동일하지는 않고
0: 네네.
1: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 계속 바뀌죠. 다양하게 대접하고 싶으니까.
0: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을 하다 보면 어떤 식당은 제가 이렇게 메뉴를 봤을 때 저 메뉴를 어떻게 다 하지 그런 집들도 간혹 있으세요.
1: 맞습니다.
0: 뭐 40까지 50까지 네, 네, 네. 물론 뭐 대단한 건데
1: 네.
0: 그만큼 전문점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띠고
1: 음흠.
0: 몇 가지 메뉴에만 집중해서
1: 음흠.
0: 그 맛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료의 공급 그러니까 한국에 직송하는 게에다가 또 지금 메뉴를 보면 간장게장도 있고 뭐 양념게장도 있고
1: 연포수제비 수제비도 한국에서 저기 목포에서 예. 여수에서
0: 통낙지
1: 연포에서 예. 갖고 오고 있어요.
0: 그리고 뭐 아구찜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 따라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라는 메뉴를 만일에 선정한다면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 아니면
0: 네네.
1: 예.
0: 네.
1: 저는 거기 가갖고 한 것 중에서 녹두 빈대떡하고
0: 네.
1: 연포 수제비는 아마도 우리 식당 따라올지 별로 없다 할 정도로
0: 연포 수제비.
1: 네.
0: 저도 꼭 한번 예. 먹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음식이 대체적으로 가보니까 좀 매콤한 게 많았어요.
0: 네네네.
1: 근데 외국인들에게 좀 한국식 수제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인제는 설명이 수제비 단어가 안 나오면 파스타 만들어 달라 그래요.
0: 아, 그렇죠. 밀가루니까.
1: 예, 예. 옥토퍼스로 파스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좋고 또 이게 건강식품이고 시니어들에게도 특히 좋고 낙지가.
0: 네네.
1: 그리고 또 한국 수제비라는 게 우리의 어떤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포 수제비는 저희가 기획한 새 메뉴인데 3년째 아주 인기 메뉴가 돼 있죠.
0: 그랬구나. 자, H님도 23년 조금 늦었으니까 그 대신 H님, 우리 SK 사장님, 라니호우님 온달 꽃게찜 가서 식사하시면 추가로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우리 SK 사장님이 온달하고 찜은 매운 갈비찜 최고요 그러셨네.
1: 예, 저희가
0: 매운 갈비찜
1: 예,
0: 있어요?
1: 고기는 정말 해산물집에서 웬 고기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해산물을 또 별로 안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메뉴인데
0: 네.
1: 매운 국물 갈비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0: 정확하게, 예,
1: 한국식 갈비찜은 국물이 거의 없이 자작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희는 육수가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먹고 그러니까 갈비탕과 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인들.
0: 중국인들이
1: 좋아하세요? 오시면 거의 99%는 매운 국물 갈비찜에다가 통낙지 추가. 그렇게 하고
0: 갈비찜에다 통낙지 추가해요?
1: 예, 그분들이 만들어낸 메뉴예요.
0: 자기들이.
1: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거기다가 라면 사리 추가.
0: 어,
1: 그게 야. 그분들의 필수 코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꽃게탕. 그다음에 볶음밥. 이거는 그분들로서는 거의 확정된 메뉴예요. 중국인들로서. 근데 한국 분들도 의외로 국물갈비찜이 이렇게 맛있을지 몰랐다고 좋아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0: 우리 SK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메뉴에 보니까 매운 국물 소갈비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1: 통갈비로.
0: 아, 매운 것도 단계가 있네요.
1: 네.
0: 전혀 안 맵게, 덜 맵게, 보통 맵게, 아주 맵게, 엄청 맵게.
1: 예, 왜냐면 그것도 구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네네. 외국인들
0: 네네.
1: 왔을 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몇 번째를 정확하게 추스하게 하면 그 다음에 왔어도 자기가 어떤 거를 원했던 걸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모든 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맞춰서 그렇게 서비스하고 싶죠.
0: 아, 그렇구나. 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미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82년도에 왔습니다.
0: 그러시니까 벌써 한 35년 가까이 됐어요.
1: 무슨 한참 더 됐죠. 45년 가까이 된. 43년.
0: 예. 43년 됐네.
1: 네, 43년이 넘었죠.
0: 아, 그러시구나. 자, 이제 지금 7년째 운영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0: 7년 동안 코로나도 겪으셨을 거고
1: 맞습니다.
0: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1: 네.
0: 나름대로 고비가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온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인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0: 아,
1: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죠.
0: 그렇죠.
1: 그리고 특히 인수 받아서 어느 정도 셋업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더니 그 달에 코비드가
0: 그러니까 인수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1: 하고 나서 아이고, 한 6개월 동안 막 준비하고 많이 셋업을 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는데 그 달부터 코비드가 와서
0: 아이고 머니나
1: 엄청 힘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남들은 비즈니스를 한 레코드가 있으면 세금 낸 레코드가 있으면 뭐 이것저것 정부에서
0: 받고,
1: 뭘 받는데
0: 없잖아요.
1: 우리는 딱 한 달 한 게 남아 있으니까
0: 아이고.
1: 뭐 되게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꾸준히 단골들이 힘을 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지만 꼭 가겠다. 온 달 그대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 손 붙잡고 왔던 손님들이 티네이저 때 지금 자기 애들 데리고 와요.
0: 아, 이제 자라가지고.
1: 예, 예.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조기 테이블에 자라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치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0: 야, 진짜 온 달하고 같이 네, 커간
1: 네,
0: 거네요.
1: 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갑고.
0: 네, 보람도 그래, 있으시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구나.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로써 정확히 23주년이 돼서 특별 할인 세일 23% 세일 해주시면서 더더군다나 녹두 빈대떡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 물론 꽃게나 아구찜을 다른 업소에서도 취급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죠.
1: 있습니다.
0: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언컨대 한국 서해안 게를 먹는 데는 아마 온달 아구찜밖에 없지 않나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0: 네,
1: 대부분은 그냥 미국에서 나오거나 멕시코 게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는 데가 많죠.
0: 네, 제가 아는 분도 여기서 이제 수급을 하고 멕시코나 다른
1: 맞습니다.
0: 쪽에서 그렇게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운송서부터 보관서부터 좋은 재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린애 때 왔던 손님들이 자라나서 이제 내 자리 어딨냐고 이렇게 어른데 그렇게 보람된 점도 있고 그렇다면 또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1: 이제 아주 한번 충격을 받은 거는 옐프에 리뷰가 남았는데 저희가 팔지도 않은 메뉴를 온달에서 먹었다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써놨어요.
0: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1: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닭고기가 메뉴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콩나물이 엄청 좀 프레시하지 않았다라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정말 몇 시간을 쳐다보다가 딱 보니까 콩나물이 우리 콩나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DC에 담아 나갔는데 우리 접시가 아닌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게 꾀죄죄해 보이는 것도 우리 게 아니었고 그리고 닭고기는 원래 메뉴에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네네. 정중하게 거기다 제가 답글을 또 올렸어요. 어. 닭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불편하셨고 콩나물이 안 좋았다니 참 유감이라고. 근데 네. 문제는 온달이 전혀 메뉴에 없고 우리 접시도 아니고 우리 테이블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다 이 사진을 보면 네네, 아실 거라고 네네. 지금 이 리뷰를 나쁘게 쓰신 분은 어느 식당에서 잡수시고 온달로 착각을 하셨는가 어. 나중에 온달로 제대로 한번 오면 어. 우리 메뉴를 드시게 하겠다 이랬더니 어.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늘 고맙지만 그렇게 황당하게 아닌 것까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뭐, 아프게 할까 이럴 때 좀 슬펐죠.
0: 뭐 자세히는 모르겠죠. 아마도 뭐 다른 부분에 혹시라도 불평이 있어서 그렇게 트집을 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1: 그러니까
0: 들고.
1: 다른 거가 잘못됐으면 그걸 말해주면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죠.
0: 예, 그러니까 그래야 뭐 시정이 되든 할 텐데
1: 네.
0: 아마 뭐 그 특히나 아, 굉장히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가 저는 요식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들의 그 사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사람들의.
1: 예.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어디는 뭐를 뭐가 어디 잘해요 이렇게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럼 제가요 예. 단서를 붙여요. 제 입맛에는 네. 온달이 제일 맛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입맛이 다르니까 알아서 평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1: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예. 또 사람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혀의 그 감각이 틀려져서
0: 입맛이 달라져요.
1: 달라져요. 내 예. 입맛도 내가 달라지는 걸 몰라요. 그래갖고 제일 우리가 감각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짠맛을 잘 못 느껴요.
0: 아.
1: 50대 혀와 70대 혀는 짠맛을 못 느껴서 우리 네네. 할머니들이 막 소금을 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왜 엄마 음식 자꾸 짜져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식당에 가시든지 손님들께서 10년, 20년, 30년 전에 먹던 그 감각으로
0: 네.
1: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그러면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좀 잘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입맛이 굉장히 달라져요.
1: 맞습니다.
0: 저도 30대만 해도 된장찌개 청국장 안 먹었었어요.
1: 그러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좋아졌어요.
1: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0: 네.
1: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으로
0: 네.
1: 회귀하는 그런 트렌드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한식을 중년 장년들 아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티네이저이나 더 어린 애들에게 한식을 많이 보급하려고 애써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한식 애호가가 될 거거든요.
0: 네, 자 오늘은 개업 23주년을 맞은 온달 아구찜 꽃게의 대표님 우리 아이린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 다시 한번 이벤트 말씀드리면 모든 품목을 23% 할인함과 동시에 또 정성스럽게 만드는 녹두빈대떡을 한 점씩 서비스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약을 원하시면 213-382-8844, 382-8844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아까 그 PD님이 잡수신 식혜
0: 네.
1: 온달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0: 온달 식혜요?
1: 네. 온달 식혜는 뭐 잡수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타주에서조차 배송해달라고 오는데
0: 예.
1: 배송은 불가한 상태고
0: 네네.
1: 요번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후식으로 식혜도 제공이
0: 식혜.
1: 됩니다.
0: 여러분 들으셨죠? 네. 식혜도 드린답니다. 야 빈대떡의 식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온달
0: 감사합니다.
1: 23주년 꼭 찾아와 주세요.
0: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1: 기다리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훈이 한훈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버드죠? 새를 좋아하시나요? 새 중에 우리 앵무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앵무새가요, 뭐 깃털이나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수준 이 지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앵무새가 약 5살 아이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이렇게 따라한다는 걸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흉내내는 걸 넘어서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교감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비슷한 뇌 구조를 가져서요, 숫자를 셀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현존했던 가장 유명한 천재 앵무새 알렉스는요, 무려 100개가 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색상과 모양을 구별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대 구조가 비슷하고 혀가 유연해서요, 사람의 목소리나 환경음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죠. 예전에 앵무새들이 막 사람 말 따라하는 거 많이 신기하고 했었는데, 수명도 꽤 길다고 하네요. 작은 소형 앵무새는 10년 정도, 중형 사이즈는 한 20년에서 40년, 큰 대형 앵무새는요 무려 7, 80년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앵무새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이 새장의 위치를 자주 바꾸거나 온도나 습도를 바꾸면 안 된다고 하고요, 무리 생활을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고 교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초보자들에겐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다. 네, 뜬금없게 앵무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이뻐하고, 조금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멀리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오프닝을 이렇게 뜬금없이 앵무새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또 신나고 편안한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뭔가 상큼하고 깔끔하고 어쩌면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훈훈한 카페의 대표 시간입니다. 하루에 듣는 문학.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작품은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하퍼 리 작가의 바로 그 유명한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제가 오프닝에 앵무새가 월등하다는 얘기를 했으면서 책은 앵무새 죽이기를 골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앵무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앵무새 죽이기. 이게 영어로 아마 Killing the Mockingbir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대해 소설 제목은 정말 유명하죠. 미국 현대문학의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으셨거나 또는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왜 굳이 앵무새를 죽이지? 뭔 뜻이야? 그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동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으시다 보면 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소설은 거칠어 보면요, 그냥 한 미국 남부 마을에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어린 소녀 스카웃 핀치, 그리고 그녀의 오빠 잼,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 요 세 명이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고요, 인종차별, 편견, 정의, 용기, 또 어른 세계의 위선, 이런 것들이 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작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하퍼 리, 한국분 아닙니다. 이 하퍼씨 아니고요. 근데 성은 리가 맞아요. 근데 하퍼리, 네, 리 하퍼씨. 미국 남부 엘라바마 출신입니다. 엘라바마. 엘라바마가 지금은 이제 그 한국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기업들이 크게 진출한 어마어마한 또 도시죠. 자, 이 알라바마 출신인데요. 이 작가분, 이 작품 역시 1930년도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대공황 시기죠. The Great Impression. 대공황 시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백인 그리고 흑인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고 잔인했던 그런 시대죠. 1930년, 그리고 남부.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작가 하퍼리는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뭐 크게 뭐 설교하듯이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린 스카웃의 시선으로 쭉 풀어줍니다. 그 처음에는 그냥 마을 이야기 같고, 장난꾸러기 남매 이야기 같고, 옆집의 괴짜 이야기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을 전체가 가진 편견 그리고 폭력이 서서히 어린아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요, 메이콤이라는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작고 답답하고 시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웃끼리 다 압니다. 누가 어떤 집안인지, 어느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다 알고, 누가 좀 이상하는지, 독특하는지, 누가 이런 건지 다 알고, 너무 서로 서로가 잘 아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인공 스카웃, 이 스카웃은요 아주 어린 소녀죠. 사실 본명은요 진 루이스 핀치, 이게 본명인데 그냥 다들 스카웃이라고 불러요. 말도 솔직하고 성격도 굉장히 활달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싸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여자애답게 굴어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약간 왈가닥 말괄량이 스타일이죠. 오빠 잼은요, 이 스카웃보다는 몇 살이 더 많습니다. 동생보다는 조금 더 어른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어린아이죠. 그리고 여름마다 이 집에 놀러오는 친구 딜도 있어요. 세 명이 모이면 온갖 상상과 별별 장난을 다 합니다.
이 작품 초반부, 앵무새 주기 작품 초반부는요, 이 세 명의 아이의 시선으로만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부 레들리. 부 레들리라는 사람은요, 이 인물은 이 마을에서 거의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레들리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사람, 누가 본 적도 거의 없고요, 온갖 무서운 소문만 가득한 그런 약간 있죠, 동네 약간 그런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궁금한데 무섭죠. 뭔가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스카웃, 잼, 딜, 요 세 명의 아이들은요, 요 부 레들리에 대해서 별별 상상을 모여서 다 합니다. 진짜 괴물이 아닐까? 아니면 밤마다 몰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도 상상하고요, 왠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긴장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리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느냐, 편견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인물을 잘 알질 못해요. 특히 아이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듣고 단순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바로 편견의 시작입니다. 부 레들리라는 이 작품 속의 인물은요, 작품 초반에 그런 식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작가 하퍼리는요, 굉장히 영리해요. 이 부 레들리 캐릭터의 이야기를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게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감정의 축으로 바꾸거든요. 자, 이 스카웃 그리고 잼, 요 두 남매는 부 레들리를 본 적도 없지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레들리 집 앞 나무 구멍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껌, 뭐 동전, 인형처럼 보이는 조각들. 사소하긴 하지만 누군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무섭기만 했던 존재가 어쩌면 우리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나를,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나 보다 라는 힌트가 조금씩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집안의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를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이 에티커스 핀치 아버지는요, 변호사예요. 말수가 많지 않고요, 항상 차분하시죠. 아이들에게도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막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설명, 조용히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작품 자체를, 전체를 이 사람이 쭉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이 에티커스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뭔가 완벽한 영웅처럼 막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과장된 멋지고 정의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조용하고 아주 속이 단단한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 양심상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에티커스는 어느 날 한 흑인 남성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변호사니까요. 근데 그 변호를 맡게 된 흑인 남자 이름은 바로 톰 로빈슨. 톰 로빈슨이죠. 톰 로빈슨. 톰 로빈슨은요, 어떤 한 백인 여성인 메이엘라 유얼이라는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메이콘 마을 전체가 흔들려요.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지금 이런 거는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아주 무거운 그런 사건이죠. 근데 1930년도에 미국 남부에서는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거기다가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고발을 했다. 그것만으로 이미 끝난 거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고발. 그럼 게임 끝입니다. 당시에는요. 더 충격적인 거, 에티커스가 톰, 이 흑인 남성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죠.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왜? 아니 저 사람 왜? 왜 굳이 저를 왜 하는 거야? 저 사람 뭔데 흑인 편을 들어? 아 왜 저런 일을 해갖고 자꾸 우리 조용한 동네까지 시끄럽게 만들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딸이었던 스카웃도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이 야야 네 아빠는 어? 저 흑인 편 드는 변호사야 라고 비난을 듣게 되죠. 여기서 스카웃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 우리도 아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 눈엔 너무 좋은 아빠고 늘 옳은 말을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아빠를 저렇게 싫어하고 욕을 할까? 왜 그럴까? 이게 작품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던 편견, 사회적 편견을 아이의 눈은 너무나 낯설게 보이는 거죠. 에티커스 아빠는 아이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이 대목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죠. 상대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에티커스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는 인물인지 캐릭터인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에티커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멋진 말만 하는 그런 멋진 척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을의 비난을 감수하고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비아냥 먹고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건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이 세상은 이게 꼭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 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 그 6월 집안, 우리 여성, 백인 여성 소송을 했던 고소를 한 백인 여성 6월 집안은요,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겠죠. 이 메이엘라 6월의 아버지인 밥 6월은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술에 찌들어 살면서 동네에서 거의 뭐 바닥 취급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뭐다? 백인이다.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인 톰 로빈슨보다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당사자인 메이엘라, 이 여성도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과연 그녀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사람인가? 이 여성을 우리가 동정해야 하는가? 분노해야 하는가? 이 작품은 그걸 아주 단순하게 빌어붙이지 않습니다. 메이엘라는 분명히 거짓 증언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그런 비참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은 더 불편하고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재판 장면 가기 전에 우리 잠시 제가 또 이 문학에 맞는 노래를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라 존스가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면서 잠깐 저희는 쉬었다가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재판 장면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군이와 함께하는 군우랑 카페. 자, 우리가 앞서서 그 재판 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흑인과 백인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재판이 이제 이 소설의 정말 메인이죠. 재판 장면 가면요, 완전히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자, 에티커스는요, 그 주인공이죠, 아버지. 법정에서 톰 로빈슨 흑인을 변호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 갑자기 라디오 틀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에티커스가 법정에서 톰 로빈슨 흑인을 변호하는데요, 그는 감정적이지가 않죠.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서 묻습니다. 자, 정말 우리 메이엘라 여성이 정말로 톰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왜 상처 부위가 그렇지 않은지. 톰은 한쪽 팔이 심하게 불편한 사람인데 과연 그녀가 말한 방식의 폭행이 가능했느냐, 증언의 앞뒤가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차분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독자는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이 사건은 애초에 진실을 중요한 재판이 아니었구나,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었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점점 여러분, 메이엘라는요, 사실 놀라지 마세요, 흑인 톰에게 연민이나 호감을 느꼈고, 그 장면을 그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들킨 뒤에 모든 책임을 톰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톰 로빈슨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그 피부색 하나 때문에 이미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불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티커스는 거의 완벽하게 논리를 세웁니다. 누가 봐도 톰이 억울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말을 하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법정 안의 공기는 다르겠죠? 왜?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요새 말로 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증거보다 뭘 먼저 봤을까요? 피부색을 먼저 보죠. 자, 고소한 사람은 여성. 아주 동네에서 아주 그냥 최하로 따지는 집안의 백인 여성. 고소를 당한 남자는 흑인 남성. 자, 배심원단 어땠을까요? 당연히 톰 로빈슨 흑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얼마나 진짜 독자 입장에서 저희가 허탈하고 분노가 정말 치밀수죠. 우린 이미 진실을 알잖아요. 그에 따른 에티커스 변호사도 최선을 다했고 논리도 완벽합니다. 근데 결과는 편견이 이긴 거니까요. 이때 우리 어린 스카웃 그리고 오빠 잼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잼은요, 이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거의 멘탈이 무너져버립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법과 정의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법이라는 게 정의가 아니구나, 항상 정의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어른들이 늘 말하던 공정함,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를 배신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소설이 끝나느냐? 아니죠. 또 다른 일이 남아있습니다. 톰 로빈슨은요, 유죄 선고를 받았죠. 감옥에서 탈출하려다가 총에 맞아서 사상나갑니다. 죽습니다. 그가 정말 탈출하려 한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희망을 잃고 그냥 무모한 선택을 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는 살아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작품 전체에 아주 깊은 슬픔을 남깁니다. 에티커스가 그렇게 변호사로서 애를 썼고, 아이들은 진실을 봤고, 독자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은 자기 삶을 되찾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리니까요. 이쯤 되면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이 조금은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티커스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어치를 해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라고. 왜? 앵무새는 남의 밭을 망치지도 않고요, 그저 우리 옆에서 노래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톰 로빈스는 분명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앵무새 같은 존재를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누굴까요? 바로 브래들리죠. 신비의 전설적인 사람. 아이들이 무작정 두려워했던 그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브래들리 이야기가 살아납니다. 자, 재판이 끝났죠. 그리고 우리 흑인 톰은 이미 탈출을 하다가 사살 나겠죠. 재판 이후에 밥 유월은, 그 밥 유월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의 아버지죠. 백인 밥 유월은요, 에티커스를 원망하고요. 왜? 흑인을 변호해줬으니까. 분노와 수치를 품은 채 뒤틀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스카웃과 잼, 아이들이 학교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당황스럽죠. 거의 갑자기 이 소설이 스릴러물이 돼버려요. 스릴러가. 어두운 밤길에 아이들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위험. 그리고 때, 그 순간 후련히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브래들리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그저 얘기 들었고 상상 속에서 무서워하고 괴물처럼 여기던 그 사람. 그 사람 바로 브래들리. 그 사람이 아이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소설이 처음부터 깔아놓은 편견 구조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문만 듣고 무섭다고 생각했던 사람, 정작 아무 잘못도 없고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던 사람. 그러니까 스카웃은, 우리 주인공 스카웃 꼬마 아이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을 겉으로 보고 또는 소문으로 듣고 집 바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고 틀릴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브래들리는요, 아이들을 구한 뒤에도 뭔가 영웅처럼 막 나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운이도 남겠죠. 스카웃이 마지막에 브래들리의 집 현관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브래들리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작품 전체를 조용히 닫아줍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는요,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편견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해가 어떻게 사람을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앵무새 죽이기. 글쎄요, 제가 이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번 주말이 그 미국 독립기념일 주말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 정의, 이거를 항상 말하는 이 우리 미국 이 나라가 실제로 얼마나 모순된 얼굴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였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게 없잖아 있지만, 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번 이 소설을 제가 택해봤습니다. 앵무새 죽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주옥 같은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 우리 아버지 변호사의 그 에티커스가 하시는 말들이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좀 해볼게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지 않겠니?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말이 좀 이렇게 비비 꼬는 걸 한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또 좋은 말이 많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에 흑인에 대한 그런 평등이 많이 불평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욕설이라고 생각하는 말로 불린다 해서 요 모욕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욕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보여줄 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듀버스 할머니가 뭐라 하시든 실망할 필요 없단다. 할머니는 할머니 일만으로도 고통이 많으시단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다. 이 세상에 흑인의 무지를 이용하는 저급한 백인보다 볼성 사나운 건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스카우트한테 또 이런 얘기도 해주죠. 스카우트, 결국 우리가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멋지단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변호사 아버지, 우리 에티커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상상이 쉽다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쉽게 상상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저희가 보지 않아서 그 장면이 없었어도 그 시대에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든 세상이었고 힘든 그 사회였는지. 지금도 관련된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 뭐 드라마,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예전에선 그래도 많이 인권이라는 게 좋아졌고 그 예전 생각하면은 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었을까를 할 정도로 너무 심했던 게 분명히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인 에티커스는 그거를 맡음으로써 온갖 동네 주민들에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본인이 믿는 정의를 따라간 거죠. 또 이 주제와 직관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또 공유를 해볼게요.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냥법 또는 사격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느 날 잼, 오빠죠? 잼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얘기인데 나는 네가 뒷마당에 나가 깡통이나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언젠간 너가 새들도 쏘게 되겠지. 맞힐 수만 있다면 쏘고 싶은 만큼 어찌 새를 모두 쏘아도 된다.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못을 하면은 죄가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모디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빠 말씀이 맞아.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사실 이 아버지 변호사 에티커스는 굉장히 명사수로 나옵니다. 그가 이제 총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면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을 때 소설의 제목 앵무새 죽이기 연결이 되시죠? 죄 없이 인간을 위해 노래하는 앵무새, 그게 이 소설은 바로 곧 흑인이죠. 흑인을 뜻하는 게 바로 앵무새고요. 앵무새 죽이기는 곧 이유 없이 무고한 흑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 그게 죄죠. 그것을 비유해서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앵무새가 비단 흑인뿐만 아니라 그 부 레들리,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인물들까지도 한꺼번에 통칭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그런 여운과 감동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뭐랄까 미국 이 문학이 유명하고 참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문학을 보면 뭐랄까 가슴 한편에 좀 아리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그런 인류애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서로가 그런 정말 편견과 그죠? 어떤 우리도 저희도 사실 돌이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우리도 저희들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낮게 차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편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희도 살다 보면 그런 게 모르는 사이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면서 계속 고쳐나가고 반성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하퍼리 작가가 지은 우리 앵무새 죽이기라는 정말로 유명한 소설을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추스려서 여러분과 함께 주말에 또 가슴 풍성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마지막 곡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뭔가 끝에는 조금 더 뭐랄까 따뜻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노래가 여러분들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노래죠. 이 노래를 제가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1부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2부에서 또 다른 제가 재밌는 시간을 또 알찬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하루에 듣는 문학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부 끝곡은 제가 Bridge Over Troubled Water, Simon and Garfunkel이 부르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Hunran Kafe.우리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 제가 조금 문학 시간이었잖아요. 조금 차분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갔다면 2부 이 시간은 제가 조금은 신나고 활기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 때문에 난리 난리입니다. 물론 뭐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 팀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런 만큼의 결과가 조금은 나오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분노에 차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좀 당황하고 화가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축구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때만 되면 괜히 좀 관심이 가죠.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게 되고 나라 이름 대한민국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뭐 나도 모르게 그 가슴이 뛰죠.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하는 거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나오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4년 뒤를 노려봐야죠. 자, 그래서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 문학 이런 이제 조금 저희가 조용하게 갔잖아요. 이제 힘을 좀 내보려고 월드컵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월드컵이 우리 4년마다 오는 건 잘 아는데 월드컵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됐고 어떤 나라 어떤 팀들이 있고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함께 오늘 신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월드컵 그러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월드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드컵도 알고 우리 또 아이스크림 월드콘도 알고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월드컵이 이렇게 큰 대회는 아니었겠죠. 자, 월드컵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빠밤. 월드컵 시작은 여러분 무려 193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 끝나고 다음이 2030년이잖아요 다음 대회가 4년 되니까 2030년이 되니까 그쵸? 딱 100, 다음번이 100회겠네. 와, 100년 되네. 100년. 100회가 아니고 100년 되네요. 자, 아무튼 월드컵 시작은 1930년이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얘기들을 소소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주변 분들에게 멋쟁이가 되겠죠.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축구의 종주국 영국? 아니죠. 그렇다면 삼바 축구 뭐 브라질? 아니죠. 시작된 첫 시작 월드컵은요 남미의 바로 우루과이 우루과이였습니다. 자, 1930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휙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유럽에 있는 팀들이 야 월드컵 한다 야 가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럽 대표팀 몇몇 그 나라들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오랜 동안 항해를 해서 결국 우루과이로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월드컵은 전 세계가 당연히 모일 수가 없었겠죠. 정말로 가겠다는 그런 결심, 큰 결심, 그리고 오히려 모험이 필요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첫 개최국이 우루과이였을까요? 그 당시에 우루과이는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1924년 그리고 1928년 올림픽 축구 금메달이 바로 우루과이였어요. 그 당시는 우루과이가 세계 넘버원 실력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뭐냐 독립 100주년이 되었다는 상징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결국 실제 첫 대회를 우루과이에서 열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 대회 우승을 우루과이가 차지합니다. 거의 뭐 우루과이 라운드죠. 네, 우루과이예요. 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우루과이 자기 나라에서 첫 대회를 열었고 자기가 첫 우승까지 해버려요. 야, 멋있죠. 근데 초대 대회 참가국이 과연 몇 개국이 참가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48개국이 본선에 올라가고 32강 못 들어가 32강 못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조금 막 화가 났는데 첫 개최할 때는요 13국가 13개국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점점점 많은 나라가 참가가 됐죠. 그리고 월드컵이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운영이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않았고요. 규정도 계속 바뀌었고요. 또 하다가 전쟁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월드컵은 점점 커져왔습니다. 월드컵은요 단순히 축구 잘하는 팀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라는 국가대회인 국가대항이라는 엄청난 이 민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솔직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클럽 아니면 어떤 축구 프로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이건 좀 다릅니다. 왜? 평소에는 축구 자체를 안 보던 사람도 월드컵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냥 누가 좋아하는 뭐 LA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라든가 LAFC라든가 뭐 삼성 라이언스라든가 울산 현대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LA 레이커스라든가 그죠? 텍사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욕 닉스 이런 식으로 동네 프로리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팬이지만 평소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이게 팀이 나라가 돼버리면 대한민국 팀, 일본 팀, 브라질 팀, 미국 팀, 우루과이 팀 이러면 나라 이름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고 지면 허탈하고 그냥 그 게임 보겠다고 밤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골 하나 넣으면 신나 서로 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응원하고 어느 그 한순간에 그 한 선수가 그냥 한 번에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드컵의 또 다른 재미가 뭘까요? 언제나 늘 그렇듯 기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왜냐면 월드컵 축구는 항상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월드컵 축구 누가 잘하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있죠. 브라질, 뭐 독일, 아르헨티나,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뭐 있잖아요. 네덜란드, 기타 등등. 근데 이 월드컵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그런 외출 강호국, 강호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각국 한 번씩 예상치도 못한 나라가 한 번씩 이 판을 흔들어버립니다. 다크호스가 꼭 나타나죠. 어떤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강팀을 잡아버리고 관심도 없던 선수가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고요. 에이 설마 했던 팀이 4강도 올라가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했던 팀들이 올라가는 팀들이 있고요. 이번에 그 보자른가요? 보지르한가 그 아주 유명해진 골키퍼 선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스타가 돼버렸죠. 그 사람들이 이 월드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지만 그 경기 안에서 대회 안에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자 월드컵 그러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뺄 수 없는 월드콘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월드컵에는 못 가요. 트로피 월드컵 트로피 이 얘기를 한번 해야죠. 초창기 때 우승 트로피는요 줄 리메 트로피라고 불렸습니다. 줄 리메 트로피 그게 뭐냐 초대 FIFA 회장의 이름을 딴 거예요. 줄 리메. 그래서 줄 리메 트로피라고 불린 이 트로피를 사용했고요. 그 트로피를 그전에는 그 승리의 여신 니케 그 황금으로 만드는 니케가 쫙 받들고 있는 큰 이제 트로피였는데 그 트로피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3회 우승을 한 팀에게 이것을 기증하겠다. 근데 브라질이 3번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를 브라질이 영구 보유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월드컵 트로피랑 다릅니다. 이 트로피는 1974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거고요. 그 전에 원래 썼던 그 니케의 황금 트로피는 브라질이 그냥 영구 보유하게 됐죠. 자, 지금은요. 이 트로피가 제가 알기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더 이상은 영구 보존을 못하게 했대요. 이 트로피는 FIFA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에 보존하고 있고 우승한 팀이 세레모니 할 때만 실제 그 트로피를 만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대요. 반납을 해가지고 실제와 진짜 비슷하게 만든 그 모조품이라고 그러죠. 모조품을 금으로 만든 모조품을 트로피를 주게 되고 실제 그 하나밖에 없는 트로피는 FIFA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승을 해도 그 세레모니 할 때만 보여주는 거지 이제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트로피가 요새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두 명, 되게 좀 이미지가 특이해요. 두 사람이 지구를 떠 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이게 그렇게 멋있나 싶은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FIFA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데 이게 몇 번 도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도난을 당했지만 뭐 다 다시 찾았다고 하고 이게 높이가 36.5cm, 무게가 6.175kg, 금 5kg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어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이거 가격을 보겠더니 지금 현재 가격을 한 9억 정도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 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트로피도 굉장히 역사가 드라마틱하죠. 네. 자, 월드컵이요. 처음에는 제가 개최할 때 몇 명이라고 했죠? 13개국, 13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16개국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1998년부터 32개국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본선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월드컵 32개국이 나오죠. 근데 2026년부터는 48개국이 이제 본선에 나왔죠. 총 104경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 와, 근데 사실 2002년 저희 그 정말 난리 났던 그 한일 월드컵. 야, 그때만 해도 공동 개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했었는데 이제는 3개국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변화들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해요. 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월드컵 본선 지출 자체가 워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죠. 본선 진출 막 이러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더 많은 나라가 꿈을 꿀 수 있고 더 많은 팬들이 자기 나라를 그 경기를 월드컵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보면 더 많은 나라가 본선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와, 저런 나라가 축구를 해? 할 정도로 생각도 못했던 나라들이 나와서 또 가끔 이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번 대한민국도 뭐 이변을 당했죠. 네, 이변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이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돼 있어요. 그 월드컵은 드라마니까요. 공은 둥글고 공은 굴러봐야 하는 건 이제 또 슬퍼집니다. 아무튼 즐기는 이런 월드컵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축구가 지금의 트렌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대인데요. 이게 단순히 축구가 실력만으로는 또 월드컵에 우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팀은요 정말 탄탄한 조직력 그걸로 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엄청난 승률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정말 슈퍼스타 한 명의 눈빛 슈퍼스타 한 명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팀은 사실 팀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아르헨티나 팀 그러면 바로 메시가 떠오르죠. 뭐 포르투갈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많고 훌륭한 팀인데도 아직도 호나우도 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선수가 많지만 우리도 딱 떠오르는 게 선수가 이제 손흥민 최고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요 정도 선수가 이제 가장 저희가 딱 떠오르기 쉽고 훌륭한 선수 많죠. 뭐 많은데 일단 저희가 딱 떠오르실 때 그런 식으로 슈퍼스타들이 항상 있다 기억이 된다. 그리고 어떤 팀은 저요 지는데도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기억이 오래 남는 팀이 있고요. 뭐 멀리 좀 보자면 우리 2002년 월드컵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2002년 월드컵이 벌써 시간이 야 24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엊그저기 같은데 그때 한국도 사실은 우승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승한 것도 아니고 2등 한 것도 아니에요. 4강에 들어간 거지. 그리고 사실 4등 했잖아요. 4강전에서 너무 좀 어이없는 패를 했지만 어쨌든 그
졌지만 대한민국 4강 갔다는 게 진짜 그 시절을 같이 있었던 분들은 잊지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추억이죠. 네. 아무튼 생각해보면 월드컵에는 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슈퍼스타, 영웅의 탄생. 지금 뭐 골키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번에 또 은바페가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그런 영웅의 탄생, 누군가 패배자의 눈물, 아 정말 쓰레기 눈물. 저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 그 3차전 끝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잔디밭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풀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그 오열하는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한테 왜 내가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눈물, 그리고 또 오심 논란. 근데 오심 논란은 요새는 그래도 이제 VAR 이 비디오 판독이 워낙 발달을 해갖고 뭐 오늘 요새는 뭐 뚜리대로 보여주던데 많이 적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파울을 주느냐 흐름을 끊느냐 안 끊느냐, 사실 연장 시간도 이쯤에서 그만하느냐 마지막 공격하는 데 그냥 휘슬 불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오심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언제나. 그리고 또 예상 못했던 기적,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한 세대 한 팀의 몰락, 또 세대 교체 복수, 어떤 이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첫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말 월드컵이라는 대회 속에서 경기 경기마다 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를 경기 규칙도 모르고 선수도 모르고 그냥 잘 못 봤던 사람들도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규칙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공 차서 골에 넣으면 되는 거지 뭐. 뭐 중간중간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가 뭐야? 저 핸들링, 핸들링은 뭐야? 크로스오버가 뭐야? 저기서 왜 저렇게 해야 돼? 뭐 프리킥은 뭐야? 페널티킥은 뭐야?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아래 벌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그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신 분 옆에서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어요. 사실 전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와이프한테 제가 설명해주면 더 재밌게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을 와이프랑 그리고 우리 아이랑 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편하고 같이 막 리액션하면서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야 내가 딴 사람 누구랑 보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보는 게 참 재밌다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보는 월드컵의 재미가 너무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을 단순히 스포츠라 부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냥 전 세계가 같이 보는 하나의 드라마다. 와, 어떤 나라는 정말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뛰고 있고요. 어떤 선수는 본인의 커리어, 본인의 경력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명예를 위해 뛰는 선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팬들은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라 아니면 그 어느 선수의 특별한 그 장면, 골 넣는 장면 아니면 뭐 세레모니 하는 장면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 기억하고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 그게 곧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자, 1930년도에 월드컵이 다시 정리하자면 우루과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대회 우승국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정말 큰 스포츠 대회이자 한편의 정말 감동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분위기 여러분 이어서 한번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퀸이 부르는 노래죠. 우리는 모두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 들으시면서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덕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할 말씀 듣기 전에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듣고 왔죠. 아무래도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결국은 수많은 나라와 선수들이 챔피언의 꿈을 품고 뛰는 자리다 해서 오늘을 선정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을 보시면요, 이 나라별로 색깔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딱 하는 것만 봐도 야 맞아, 저 팀은 딱 저거지, 저렇게 해야 저 나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나라 특징 그리고 제 마음대로 뽑아보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스타들, 스타 플레이어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1순위죠. 브라질. 브라질은요, 여러분, 정말 브라질 축구하는 걸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공을 다루는 감각이 뭐래,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냥 축구를 막 야 경기하자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즐기는 것 같고 자기들 막 연습 경기하는 것처럼 해요. 저는 가끔 보면은 야 축구가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 저렇게 못하지?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브라질에 그냥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펠레, 가린샤, 지코, 호나우두, 호나우디뇨, 호나우지뉴, 요새는 네이마르까지 뭐 스타 계보들이 그냥 매 세대마다 스타들이 나옵니다. 브라질이요, 여러분, 월드컵 최다 우승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3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월드컵 그 순수 그 트로피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그러니까 월드컵 역사에서 브라질은 거의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삼바 축구의 나라. 왠지 노란색에 그냥 초록색 빠진가요? 노란색만 딱 보이면 아 브라질 강하죠. 그냥 이 게임은 즐겨야겠다. 뭐 누가 이긴 건 상관없고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 바로 브라질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독일 팀을 볼게요. 이번에 독일이 정말 뭐 저한테는 좀 어처구니없는 패배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 정말 예전에 그 전차부대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이 별명이 흰색깔 쫙 입고 와 이번에 그 승부차기 페널티킥에서 결국 져서 패배를 했는데 32강에서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요 또 브라질과 완전 결이 다르죠. 브라질이 삼바 축구 예술 축구를 약간 보인다 하면 독일은 역시 기계의 나라. 명차 뭐 BMW, 벤츠, 뭐 아우흐 이런 차들 만드는 독일 기계처럼 보입니다.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체력, 아 키도 크고 그냥 체력이 튼튼하죠. 집중력 너무 좋고요. 그래서 독일은 아무리 슈퍼스타가 있든 없든 아유 독일은 일단 올라오는 팀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뭐 슈퍼스타 하나가 휘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한 계기가 있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 보면은 독일이 4강에 있고 막 우승에 있고 막 준결승하고. 그래서 독일은 항상 강팀으로 뽑힙니다. 뭔가가 특별하지 않아도 항상 그 체계적인 조직력과 체력 그걸로 항상 강호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 예전만 해도 큰 키를 이용한 그냥 아시죠? 헤딩. 와, 뭐 한 경기에 헤딩으로 서너 골 넣으니까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강호, 조직력 그런 이미지죠. 그런 반면에 또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와, 아르헨티나 이 나라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정의 축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의 축구를 한 팀이다. 저도 몰랐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잘될 때는 너무 아름다운 플레이를 하고 흔들리고 안 풀릴 때는 그 흔들림조차도 너무나 특이한 그런 팀이래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정말 슈퍼스타, 불굴의 슈퍼스타를 가진 팀이죠. 전설이 두 명 있습니다. 저희 때 초창기 때 마라도나. 마라도나 뭐 예술이죠. 아직도 축구 관련된 영상 보면 항상 마라도나의 그 현란한 개인기 드리블만 나오는데 그리고 메시. 요새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메시.
뭐 예전 항상 메시가 좋냐, 뭐 호나우두가 훌륭하냐, 항상 뭐 메시 팬이 있고 호나우두 팬이 있으면 막 둘이서 항상 막 옥신각신했는데 사실 둘 다 너무나 훌륭한 선수죠. 근데 어쨌든 메시라는 정말 전설적인 플레이어라는 거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최고의 그 스타성이 있는 그 선수이고 자랑이죠 나라에. 근데 이 둘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르헨티나는 뭐 월드컵에서는 뭐 최고의 강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남미 이 분위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슈퍼스타, 한 명의 천재가 그냥 팀 하나를 그냥 다 이끌고 분위기를 바꿔놓는. 되게 특이해요. 이 나라 팀은 약간 누군가가 확 하면 같이 확 올라가는데 또 안 그러면 또 그냥 확 이게 이렇게 강호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힘없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슈퍼스타지만 그 전까지 정말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컵을 못 가졌다가 지난번에 한번 겨우 뭐 겨우라는 표현이 좀 말이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 섭렵했던 건데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는 정말 참 특이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 요새 최고의 팀이죠. 프랑스 경기는 요새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재능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체력 좋고요. 스피드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도 은바페 뛰는 거 보세요. 세대 교체가 또 잘 돼요. 신구의 조화가 적절하게 잘 됩니다. 대회에 항상 뭔가 어느 팀에 놔도 그냥 슈퍼스타가 될 만한 강한 선수들이 꼭꼭 나와요. 아니 프랑스는요 꼭 그렇게 스타들이 나와. 하나만 한 세대가 질 때쯤 또 다른 신인 세대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프랑스에는 뭐 슈퍼스타 만드는 공장이 있냐 할 정도로 꼭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겠죠. 항상 우승 후보군에 들어 있고 올해도 아주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군이죠. 뭐 은바페를 비롯해서 덤벨베도 있고 아무튼 프랑스 축구하는 거 보면 그 유니폼 입고 뛸 때 와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또 다른 팀 잉글랜드. 아 잉글랜드는 뭐 또 호불호가 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묘합니다. 일단 축구 존주국 종가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팀이죠. 자체 내 리그도 엄청 세고요. 스타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 이 영국 잉글랜드는 아 영국이라면 안 되는구나. 잉글랜드는 월드컵만 가면 이렇게 속된 말로 꼬꾸라지고 죽을 수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 팬들이 야 왜 우리는 리그에서 그렇게 잘하고 전 세계에서 잘한다 난다 긴다는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 리그에 와서 뛰는데 왜 정작 우리나라 팀 나가면 이렇게 못할까?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월드컵은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이번 월드컵도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케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좋은 선수들 많은데 뭔가 아쉽습니다. 이 잉글랜드 팀이 항상 그런 게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좀 재밌죠. 자, 그 다음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뭐 올해 이번 월드컵에는 못 나오지 못했지만 월드컵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일단 수비하고 끈질긴 게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뭔가 화려한 개인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상대를 그냥 꾹꾹 눌러서 예? 엄청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탈리아 축구의 그 그냥 끈적끈적한 긴장감, 상대를 그냥 끝까지 끌어가는 끈질김. 그래서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만나는 나라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 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VAR이라고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막 커진 이후로 이탈리안 팀이 월드컵에서 힘을 못 써요. 우연히 그게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이탈리아 그 강국이었던 팀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팀이 이렇게 끈질기고 지독한 플레이어를 계속 하니까 상대팀이 막 힘들고 기죽고 막 감정적으로 되고 일이 꼬이고 막 이랬는데 VAR이 너무 정확하게 판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특유의 끈적임과 그 끈질김, 독한 플레이를 못한다, 이태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그 축구의 그 특성이 사라지면서 조금 그 경쟁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뭐 꼭 그게 VAR 느낌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자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이번에 또 어이없게 독일과 또 동일한 날짜에 엊그저께죠. 네덜란드가 똑같이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패배했죠. 32강에서 참 불굴의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인가요? 오렌지
팀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팀이 하여튼 우승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역사에서는 굉장히 존재감이 크죠. 왜냐하면 늘 네덜란드는 누가 봐도 좋은 축구, 누가 봐도 뭔가 트렌드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축구, 그런 축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라는 아주 큰 이름. 네덜란드는 트로피보다는 어떤 전 세계 축구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팀이라고 합니다. 네, 네덜란드는 항상 강팀에 들어가죠. 이번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만 뭐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변은 나타나니까요. 자, 대한민국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 친구들하고 제가 축구 얘기를 하면은 월드컵 때 한국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리아 패스트, 너네들 스피드가 있는 팀이야.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정말 한 명도 안 빼먹고 저한테는 한국 하면 무조건 빠른 팀, 스피드가 있는 팀. 다른 얘기는 없어요. 뭐 조직력이 강하다든가 수비를 잘한다든가 공격력이 좋다든가 뭐 전술이 좋,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너네 한국 빠르잖아,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빠른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 2002년 이럴 때 보면 막 어마어마한 진짜 입에서 단내 날 정도 뛰는 게 우리가 보여졌잖아요. 막 끈질기 연장 가면서 막 그냥 투지 활동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고, 그때 우리 박지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의 심장을 뛰는 하이브리드 심장이라고. 활동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빼줄 수 없는 게 뭐냐? 붉은 악마 응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팀도 팀이지만 팀의 제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우리 붉은 악마, 누구나 다 붉은 악마죠. 우리는 다 그 응원이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뭐랄까 신기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번에 참 멤버 좋았는데 그죠? 네, 뭐 다음에 정말 잘하시겠죠. 꼭 잘하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팀 너무너무 선수들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어요. 자, 또 다른 팀 멕시코 가볼게요. 멕시코도 우리가 사실 가깝고 워낙 뭐 친하고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보긴 하는데 사실 멕시코도 굉장히 월드컵에서 존재감이 있는 팀입니다. 꾸준히 나오고 일단 팬들이 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 뺨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한국하고 멕시코 갈 때가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죠. 근데 이번에 참 제가 느낀 게 정말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팀들이 점점점 기존의 강호국들을 제치고 신흥 강국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되게 작지만 솔직히 우리가 크로아티아나 모로코 같은 나라들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수출입 아니면 어떤 관광지 이런 걸로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명하거나 뭔가 딱 떠오르는 게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조직력 또 집중력으로 이런 큰 세계 무대에 나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나라를 명예를 크게 알린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팀들이 더 나와줘야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강국들끼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팀들이 더 나오고 대한민국도 더 커져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그러면 한 8강 안에서 항상 뛰어다니고 4강 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제 기준으로 뽑아보는 월드컵 역사 최고의 스타 탑 10. 빠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절대 순위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월드컵에 떠오르는 슈퍼스타를 그냥 제 생각대로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야,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야, 이 사람은 왜 없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위는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우승은 못했지만 월드컵에서 장면 하나로 영원히 남아있는 우리 로베르토 바조가 10위를 차지했고요. 9위, 요새 최근에 가장 최근 선수죠. 그냥 나오면 무섭습니다. 임팩트가 너무 커요. 음바페.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월드컵 스타의 대표 주자고 아직도 젊은데 골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의 더 성장이 기대가 되는 우리 9위를 차지한 음바페. 제멋대로 9위예요, 여러분. 아무 공신력 없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8위. 독일 축구 누가 떠오릅니까? 베켄바워. 와. 8위는 제가 베켄바워를 뽑았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뭐뺄 수가 없는 베켄바워죠. 독일 축구의 거의 뭐 상징적인 선수 베켄바워. 네. 7위. 이분도 뭐 우승 트로피 이런 거보다는 워낙 축구 자체의 영향력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크루이프 뽑아봤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공신력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 맞다 맞다 하면서 끼워 넣은 거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 뒤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클로제가 6위를 차지합니다. 이분은 뭐 클로제, 미로슬랍 클로제, 뭐 헤딩의 천재죠. 뭐이 대회 뭐 월드컵 하면 클로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월드컵에서 어마어마 강해지는 선수예요, 평소보다. 6위에 우리 클로제 선수를 올렸고요. 5위는 우리 한국 분들도 너무나 유명한 지네디 지단. 지단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선수죠.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 계란 가지고 지단 많이 부쳐 먹잖아요. 전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야, 지단 지단 했는데, 와, 이분은 뭐 지단에 한번 뜨면 그냥 경기가 바뀝니다. 5위를 지단으로 놓고요. 4위 브라질 선수 한번 가야죠. 4위는 호나우두. 그냥 전성기 때는 뭐 날렸죠. 네. 그리고 3위는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텐데 그냥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시를 3위에 넣습니다. 3위라는 메시는요, 뭐 아직까지 이분은 현역이시기 때문에 현역에서는 3위를 넣습니다. 현역이 아니신 분들을 제가 또 기려야 되기 때문에 3위를 메시, 뭐 얘기 안 할게요. 메시를 말씀드렸고, 2위는 메시와 한 민족인 마라도나. 저는 마라도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플레이하는 거 보면 뭐 마라도나 그냥 확 뛰어다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냥 천재성이죠. 우리 마라도나 2위를 했고, 1위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안 나왔네. 1위는 손흥민.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펠레. 보니까 펠레 이분이 거의 많은 분들이 1위를 뽑으셨더라고요. 뭐 펠레 그럼 축구하면 펠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막 펠레 가지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유머 깔깔깔 유머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펠레 말레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때릴래 펠레 하여튼 뭐 펠레. 아뭐 축구의 왕이죠. 축구의 왕. 네, 펠레를 1위로 뒀고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1위는 부동의 메시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베컴이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차범근이다, 네? 그죠?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뭐 박지성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이강인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다 높게 낮은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정말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옛날 분들을 좀 많이 넣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또 어떤 분과 서로가 누가 맞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라는 게
나라마다

팀이 색깔이 너무나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르고 선수도 같은 나라 선수지만 시대 따라 다 다르고 우승팀도 사실 전 지난 대회 우승자가 연이어 우승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승팀도 계속 바뀌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야 뭐 2000년대 우승 누가 했지? 솔직히 잘 안 떠올라요. 저도 갑자기 2000년도 한인월드컵 우승 누가 했더라? 야 그럼 2012년 누가 했냐? 누가 했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 게임에 뭔가의 한 장면이라든가 어떤 한 선수 어떤 한 골 어떤 선수의 뭐 눈물 아니면 뭔가 세레모니 이런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월드컵은 한일 4강 그 한국 4강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그 한국 경기들 막 어마어마 그건 다 기억나는데 정작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는 누가 우승했냐보다는 어떤 경기가 어떤 그런 선수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데 감동을 받고 더 동화가 되느냐 이게 정말 뭐랄까 이 월드컵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기쁨과 그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은 여러분 나라별 개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수들의 기량들이 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가 더 잘하냐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 이걸 떠나서 그 시대에 어떠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 상징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월드컵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한 기록을 대한민국이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건 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앞으로 누가 또 쭉쭉 치고 나가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또 누가 우승하는지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고 끝까지 지구촌 축제를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네요. 네, 전 월드컵 저도 사실 평소에는 축구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국가대항전 월드컵 이런 거 하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응원에 굉장히 뭐랄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요새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나라에 대한 그런 막 애국심 넓혀버리고 이런 게 갑자기 생기고 또 그런 걸로 같이 우리끼리 막 뭉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 다 즐거운 시간 재밌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주말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과 더불어서 월드컵에 대한 역사와 월드컵에 대한 팀 나라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요. 그냥 저는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빠질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리듬으로 들썩이는 느낌 요 분위기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샤키라의 와카 와카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를 아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저 위크엔드 수다의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요즘 월드컵 때문에 하루하루 그래도 좀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아, 그래도 지난 수요일은 좀 화가 나대요. 아, 우리 감독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감독님, 참 신기한 게 월드컵이 시작되면요, 평소에 축구 안 보던 사람도 갑자기 감독이 되고 해설위원이 됩니다. 아, 왜 거기서 패스를 해? 아, 슛! 슛! 슛! 하라고! 잘 막았다! 아, 감독 전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들 축구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게 참 또 묘해요. 매력 있어요. 기분이 좋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엄청 나다가도 아, 그래, 다음번 경기 한번 또 기대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주잖아요. 경기 시간을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보고 그렇게 살짝 잊고 있었던 설렘 같은 게 다시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축구 자체만이 아닐 수도 있죠. 무언가를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쉬워하는 그 과정이 좋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평소에는 서로 뭐 대면대면 하던 사이더라도 아, 오늘 경기 꼭 보자,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어제 경기 봤어요, 너무 아쉽죠, 아니면 그 다음날 아,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렇게 서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응원하는 순간만큼은 다 한마음이 되죠.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월드컵은 아직도 그런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웃고 울고 다음 경기 또 기다려보고 하이라이트 막 찾아보고 이런 작은 설렘들이 어쨌든 일상의 활력을 주기는 하잖아요. 월드컵도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죠. 마음껏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시고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시고요,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스포츠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더욱 좋겠죠? 자, 오늘도 재밌게 저 로빈과 함께하는 수다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라도 한잔 가져오세요. 우리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크엔드 수다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생기셨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감사합니다.

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요, 제가 크게 배운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나누려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축구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아닌데, 월드컵은 정말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꼭 비단 한국과의 경기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봐야죠. 근데 다른 나라 경기도 쏠쏠치 않게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플랫폼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어디서 그 중계하는지 찾는 거 그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늘 보던 그런 스포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헤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다 보니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견한 거죠. 가격도 599.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죠. 그래서 결제를 정말 너무 급한 마음에 했어요. 왜냐면 경기가 이제 막 이것저것 찾고 있었으니까, 경기가 반 정도 지나고 있었고 이거라도 빨리 결제를 해서 제가 경기를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항상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로그인은 했는데 경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경기는 벌써 너무 많이 시작이 됐고 막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와, 요즘 세상에 정말 돈 결제하는 거는 1, 2초잖아요. 정말 클릭 한번 딸깍 이건데,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인증이 많이 필요하답니까?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수 있겠지만요,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인증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결제 정보 놓고 또다시 문자 인증하고 약관 동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정작 경기는 후반 한 10분 남기고 겨우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예요. 5달러 99센트는 큰 돈은 아니지만 문제는 구독이라는 거죠. 한번 가입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아, 저 조금 쫄보거든요. 그래서 또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거 나 진짜 요번 한 번만 보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동적으로 결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아, 내가 뭐 잘못 누른 건가? 아니면 잘 누른 건가? 아, 취소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멘붕이 옵니다. 사실 요즘 야금야금 구독료들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처음에는 한 달에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넷플릭스 보고 있죠? 유튜브 서비스 봐야죠? 클라우드 저장 공간 봐야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 봐야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얘네들이 하나로 확 뭉쳐버리면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월 결제가 되잖아요. 진짜 온라인 결제할 때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처럼 스포츠 경기나 뭐 콘서트 티켓처럼 급하게 결제할 때 이거 삐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급하고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경기는 곧 시작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약관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앱만 지우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서비스마다 해지 방법이 다르고
웹사이트에서만 해지가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떤 메뉴 안에 숨어있는 히든 컨트랙트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보다 오히려 해지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정말 몇 날 며칠을 그 결제한 그곳과 통화는 안 돼요. 뭐 이메일하고 거기 컨택 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로봇이 나오는 곳. 거기다가 막 상황 설명 막 하고 은행에 또 뭐 연락도 취해보고 정말 많이 썼어요. 599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급하게 가입하지 말자. 두 번째, 결제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세 번째,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매일매일 은행 구좌를 확인해 보자. 아무튼 월드컵 경기 보려다가 예상치 못한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배우고요. 구독 서비스도 배우고 결제 내역 확인의 중요성도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요. 은행 구좌 잘 보시고요. 혹시 본인도 잘 모르는 구독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히든 코스트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꼭 확인해 보시기에요.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언니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스전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스전기로 오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주말을 깨워드립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크엔드 수다 아껴주시고 도움 주시는 저희 광고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위크엔드 수다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수다 떨어야죠. 제가 어제 카와시를 하러 갔는데요. 카와시를 오랜만에 가기도 했지만 영수증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카와시 잘 안 가요. 웬만하면 그냥 버티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익스프레스 카와시 있죠. 깨싸내면서 물만 이렇게 쏘아대는 카와시. 그리고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카와시 있잖아요. 그것만 다니다가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 카와시를 갔는데 어머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레귤러 카와시 했거든요. 30불인 거예요. 요새 다 그 정도 하나요? 제가 너무 오래 안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갔으니까 차는 닦고 왔는데 회사 와서 얘기하니까 다들 그 정도 가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오랜만에 차 닦으러 갔다가 세상에 엄마야 너무 놀랐어요. 당분간 카와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머,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카와시 사장님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조금은 더 자주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도 진짜 너무 비싸요. 카와시만 비싸진 게 아니잖아요. 마트 가도 손이 덜덜 떨리고 정말 딱 살 것만 사게 되고 진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100달러 들고 마켓 가면 카트가 그래도 꽤 찼거든요. 그리고 잔돈 쥐고 나왔단 말이에요. 100불 진짜 큰돈이에요. 아직도 큰돈이기는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 100불의 큰돈에 비하면 너무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요즘 뭐 계란 사고 우유 사고 일반적으로 사는 거 비슷하잖아요. 거의 매일. 과일 요새 또 제철 과일 많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앞에서 조금 이렇게 쭈삐쭈삐 되면서 고기 좀 담으면 어느새 뭐 100불이 뭐예요. 150불, 200불 훌딱 넘어가죠. 코스코? 코스코 한번 가면 아시죠? 뭐 산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기본적인 거 사고 나서 보면 500불 기본이고요. 여러분 또 그런 거 아시죠? 이거 국룰이에요 사실. 마켓 보고 코스코 다녀오고 그런 날은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뭐 많이 샀는데 저녁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쵸? 특히 또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마켓비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간식, 과일, 또 런치 싸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데 온 식구 건강하게 먹이려고 장 보다 보면 지갑이 건강을 잃는다는 그런 농담까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죠? 가스값? 와 세상에 갤런당 99센트 하다가 1불 넘어간다 그러고 2불대로 넘어갈 때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어때요? 6불대잖아요. 미국 전국 평균 가스값이 최근 갤런당 4달러 이상 수준까지 올라갔고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스값 너무 만만치 않으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가 올랐고 올해 4% 올랐다면 경제학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른 가격 위에 또 4%가 오른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스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당연히 마트의 물건값이 오르고 식당의 재료값이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죠. 외식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월급이 올랐냐? 이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말이죠. 참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 인상이 속도를 못 맞춥니다. 이번 주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였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거 그래도 얼마라도 좀 싸져서 사니까 또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역시 소비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물가 시대가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우선 충동 구매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횟수가 늘고요. 직장인들, 도시락 파들이 또 늘어나고 있죠. 정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거 꼭 사고 싶었지만 또 막상 없으니까 없어도 괜찮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물가가 내려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스테이션 지나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게스 가격 보게 되시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숫자가 바뀌어 있으면 막 바로 들어가서 주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벌써 게스는 볼로 차 있고 그러면 조금 아쉽죠. 아 정말 너무 비싸요. 카워시 하러 간 얘기하면서 흘러흘러 물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모든 게 고물가 시대지만요. 또 그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비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수다였습니다.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다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할인, 또한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 빈대떡 무료 서비스,
1: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 등 온달의 대표 메뉴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약은 213-382-8844,
2: 21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감사 이벤트.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천천히 나이를 들어가다가요, 어느 순간 확 늙어버린다는데요. 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순간이래요. 늙는다는 거는요, 주름 때문이 아니라 선택이 바뀔 때라는군요. 첫 번째,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원래 하던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우, 내일 할래. 아우,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공감되신다고요? 평소에 자주 하던 건데 귀찮아지는 거. 제가요, 요새 이거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이를 팩을 했어요. 이거 마스크 시트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뻐지려는 목적보다는 세수하고 이것저것 너무 바르는 게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이. 근데 이 마스크팩 하나만 붙이면 그냥 뭐 영양분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얼굴도 좀 뺀질뺀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매일 이를 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조차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팩을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정말 귀찮을 수가 없어요. 아, 내일 하지 뭐. 아예 뭐 오늘 안 하면 어때. 매일 회사 가서 보는 얼굴들 내가 뭐 오늘 이거 팩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자꾸 꾀가 생기고요. 그런 변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쁘지 않은 변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막 빠릿빠릿한 거죠. 뭐 하나 시켜도 빠릿빠릿하고요. 얼마나 엉덩이가 잽싼지 몰라요.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이런 게 반복되는 순간이 우리가 늙어가는 순간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 듣기가 싫어지는 순간. 뭐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거나 일단 싫어요. 익숙한 게 좋고요. 새로운 거 배우기 귀찮아요. 짜증나고 익숙한 게 너무 편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요. 그게 나이가 쌓여가는 거래요. 우선 싫다고 거부부터 할 때 세상과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운함을 쌓아두는 순간.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계속 곱씹히는 거죠. 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아, 왜 나한테 표정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서운한 게 많아요. 그리고 괘씸한 게 많아지는 거죠. 연락은 줄고 마음은 다치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감정이 커지는 순간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다음은요. 대충 사는 시간들. 예전에는 혼자 지내도 뭐 호화롭진 않아도 그래도 예쁜 그릇에 식사하고 잠옷과 평상복 구분하고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 정리하고 주말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수는 좀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했던 일들이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렇게 의심이 들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점점 귀차니즘이 됩니다. 아, 뭐 어때? 좀 이따가 하지 뭐. 아, 이거 잠깐. 아, 혼잔데 뭐 어때? 아, 나중에. 이런 순간 끝. The end. 사람은요. 기대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해요. 기대가 없다면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젊음이라는 게요. 대단하죠. 젊음이 대단하죠. 근데 이런 순간들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귀찮아도 꼭 하고 듣기 싫은 설명이라도 한 번 더 듣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아둥바둥 악착같이 따라가고요. 서운하고 괘씸한 감정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버리고요. 이게 본인의 건강에도 좋죠. 제 주위에 뭐만 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유, 이거 옛날 같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나이 들어 그래.
뭐 조금만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면요 바로 버릇처럼 그래요. 아우 나이 들어 그래. 아 정말 뭐 어쩌라고요 나이 들은 걸 자꾸 그렇게 나이 들어 그래 나이 들어 그래 그러면 자꾸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쵸 그쵸.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늙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늙어갈 텐데 그때요 막 서둘러서 한발 앞서서 그렇게 늙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저녁 7시 서른도 콘서트 다 오실 거죠? 우리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요. 뭐 흥이 나면 춤도 추고요. 재미난 얘기 나오면 막 웃기도 하고요. 그렇게 엔돌핀 막 팍팍 돌려야죠. 최고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한바탕 신나게 웃고 노래도 크게 따라 불러보고 말이죠. 오늘 판타지 스프링스 오시면요. 저 로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따 꼭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도 신나게 함께 수다 떨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더 수다 떨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본 것 중에서 정말 제일 웃겼던 내용입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러면 백내장.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러면 부정맥.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이러면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인지장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러면 당뇨.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이러면 골다공증.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 이러면 고도비만.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자에게 생기는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일 유머러스하고요. 제일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커 보이잖아요. 덩치가 커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보다 한 레벨 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그 감정이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이 두근거림이었다면요. 지금의 사랑은 편안함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밤새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밥 먹었어? 안 피곤해?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이런 한마디일 수 있고요.

젊었을 때 사랑이 손을 잡는 거였다면 지금의 사랑은 혈압약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는 거고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면요. 당뇨가 아니라 남편하고 도란도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죠. 한 시간 동안 위크엔드 수다 저 로빈과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요, 건강하게. 또 우리 다음 주 더욱 기분 좋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판타지 스프링스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따가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서른도 콘서트에서 다시 꼭 만나는 거예요.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위크엔드 수다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자외선 차단뿐이 아니라 보습, 영양, 항염, 그야말로 종합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네, 이렇게 햇볕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랍 속에 묵혀뒀던 선크림을 꺼내드는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사다 남긴 제품이라면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한입니다. 네, 미개봉 선크림은 제조일로부터 2,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용기 뒷면에는요. 작은 단지 모양 아이콘 옆에 6M 또는 12M 이렇게 적힌 숫자가 있습니다. 개봉 후에 사용 가능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6개월, 1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봉할 때 이 뚜껑이나 용기 이 끝부분에 날짜를 직접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변질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제형이 좀 거칠어져서 피부에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또 산화가 진행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제품도 있고요. 묽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제품은 표시된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이 피부암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지시대로 사용한다면 편평세포암 발병 위험이 약 4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선크림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피부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권장량을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병을 열면 수주에서 두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난해 개봉한 제품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사용 빈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27일 만에 열린 잠실 개표소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이십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예, 좋은 아침입니다.
3: 근데 네. 괜찮으시네요. 저는 막 양복 뜯기고 막 머리채 붙잡히고 뭐 누가 던져가지고 여기 좀 멍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 그렇지는 않고 말끔하신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
4: 갈 때는 상당히 걱정했고요.
3: 저희 좀 겁도 났어요?
4: 예, 요즘 계란값이 비싸니까 예. 계란은 안 올 것 같고 예. 토마토 투척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걱정도 맞아요. 저희 내부에서는 버스에서는 했는데 예. 예. 다행히 그래도 이제 경찰이 부드럽게 진입로를 열어줬고 예. 또 마지막에 조금 거기에 이제 저항하시는 분들이 소수는 있었는데 예. 그래도 길을 잘 열어주셔서 예. 저희가 버스에서 1시간 대기는 했습니다만
3: 대기하셨어요?
4: 예, 그 예, 진입로 확보 때까지 네. 커다란 뭐 물리적 충돌이나 네. 뭐 갈등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 욕설은 많이 없었어요?
4: 예, 그 좀 예, 네. 등 뒤로 많이 들었습니다.
3: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을 향해서 직접 그러신 욕설 아니면
4: 저보다는 이제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권역을 치렀다. 네. 이거 봐야죠.
3: 현장 가기까지 뭐 태극기 있고 성조기 있고 뭐 이스라엘기 있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4: 네네네. 약간 이스라엘기까지는 없는데 성조기는 네. 확실히 있고.
3: 성조기는 확실히 있어요.
4: 예, 네, 그 약간 이제 우파 네. 쪽 집회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3: 어수선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거기 아니면 차분하게 좀 시위하고 본인의 의견을 내보이는 겁니까? 어떤 거?
4: 그거는 이제 각자 평가가 다를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올림픽 공원이라는 새로운 집회 장소가 이 발굴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공원의 집회는 상당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3: 그래요?
4: 보니까
3: 네.
4: 공원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차분성이 있고 공간이 넓잖아요.
3: 네. 네.
4: 그래서 경찰 대기 공간도 충분하고 또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네. 공간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의견 표출 공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어제 현장 다녀오시면서 내부로 들어가서 40분 정도 현장 네. 점검 진행하셨잖아요.
4: 네네.
3: 언론에 보도가 좀 나긴 했지만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셨습니까?
4: 일단 네. 투표 용지와 그 물품들
3: 네.
4: 그 뭐 투표록서부터 해서 투표 상황표라든지 그것들이 잘 보존되고 있느냐 요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3: 네.
4: 잘 보존되고 있고요.
3: 예,
4: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용지가 공급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사건인데 저희가 국조를 해보니까 그내 상황실 체계가 무력화된 잃어버린 5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가 시작된
3: 맞아요.
4: 엉망진창도 있고
3: 맞아요.
4: 근데
3: 네.
4: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오염돼서 묻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집약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또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자세를 바꿔줘서 특검을 수용해서
3: 네.
4: 특검이 이제 곧 발동을 해야 하고 특검 발동하면
3: 수용하기로 했어요?
4: 예, 당론으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3: 네, 네.
4: 예,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제 발표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3: 네.
4: 예, 저희가 긴장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갈 때까지 네. 증거를 보존하자 네. 하는 좀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럼 그 현장에 네. 그냥 보니까 투표함 뭐 투표지 이렇게 보관만 돼 있던데 선관위 직원이나 관련된 직원이 거기서 좀 확인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4: 아 그거는 지금 가능하지도 않고
3: 아 불가능해요?
4: 예, 적절하지도 않아 보이는
3: 그대로 두는
4: 게.
3: 거네요 그냥
4: 그냥 두는 그 게 지금 선거의 무결성이 좀 깨졌잖아요.
3: 네.
4: 예, 그리고 선관위의 신뢰성도 추락했고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이제 거기에 접근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3: 네.
4: 그러니까 특검이 빨리 가서
3: 네.
4: 증거를 챙겨야 한다
3: 네.
4: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그 다음 7일 날 예.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현장 조사 예정이신데 네. 여기는 어떠한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4: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국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성파구에서 그 허둥지둥 대응한 게 13명이에요.
3: 네.
4: 그날에 네. 6월 3일에.
3: 네.
4: 근데 그 시간에 서울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상황실까지 먹통이었어요.
3: 먹통이었어요?
4: 예, YTN 기자분이 중앙선관위에 오후 5시경, 즉 투표 마감 1시간 전에 전화를 걸고 안 거예요.
3: 예. 몰랐던 거네요.
4: 몰랐던 거예요. 깜깜 먹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실 체계가 먹통이 됐던 건지.
3: 확인해야 되겠네요.
4: 확인해야죠.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본투표 때 대비를 하라.
3: 그렇죠.
4: 라는 업무 연락이 5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나갔어요.
3: 네.
4: 그러니까 성파구 같은 경우는 그걸 받고서 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 네.
4: 그리고 투표용지 축소 50%로 하한선을 낮추고 그 의사결정이 저희가 기록을 받아보면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없었고
3: 네.
4: 사무총장 정결로 해가지고
3: 네.
4: 굉장히 허술하게 처리됐는데 이런 과정들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3: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게 국조라는 게 현실적인 네. 한계가 있잖아요. 강제적인 네. 조사권 수사권이 없으니까
4: 네.
3: 선관위에서 뭐 협조를 잘 안 하고 담당자 네. 또 자리 비우고
4: 네.
3: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한계가 네. 많잖아요.
4: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네. 그 디테일까지는 몰라도 아, 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특정하고 그게 특검으로 넘어갈 거로 저희는 보입니다.
3: 네.
4: 그래서 아니 11시 34분에 송파구의 선관위 접수가 됐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
3: 네.
4: 5시간 동안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까지 대방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5시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3: 네.
4: 왜 보고도 안 하고 됐느냐 하는 거는 그 수사로 가야 돼요.
3: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혹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4: 그 부분인데 네. 그게 가능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 네.
4: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올해 선관위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 모르겠어요. 얼마요?
4: 꽤 큰데 8천억이 넘습니다.
3: 8천억이요?
4: 8천억이 넘고 네. 올해 가장 중요한 선관위 이벤트가 뭘까요?
3: 지방선거.
4: 지방선거죠.
3: 네.
4: 근데 투표용지가 전달이 안 됐어.
3: 네.
4: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가능한 그 구조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3: 네.
4: 그것들 하나씩 지금 저희가 분석해서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해야 하고요.
3: 네.
4: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뭐 그런 건 또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네요. 제가 들어도 지금 상당히 황당하고 기분 나쁜데 네. 제대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4: 네. 그 진짜 허탈한 게 제 이 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송파구에서 대사건이 터졌잖아요.
3: 네.
4: 근데 최종적으로 42,747표가 남았어요. 투표용지가.
3: 송파구 전체적으로?
4: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분량이냐 하면
3: 네.
4: 당일 투표하신 분들의 한 18% 되고
3: 네.
4: 한 26개 투표소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3: 그러네요.
4: 근데 그게 남았다니까요, 결국은. 근데
3: 배분이 잘 안 되고.
4: 예, 네, 그게 어떻게 사전 배분도 실패하고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후 배분도 안 됐는지.
3: 아니, 부족해요. 오전에 뭐 이렇게 좀 얘기했다고 하면 네. 좀 빨리 투표용지 더 보내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4: 그게 상식인데
3: 그걸 안 했다.
4: 그 상식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5시간 동안.
3: 밝혀 주세요, 의원님. 누구 책임인지.
4: 알겠습니다.
3: 안 밝히시면 우리 박수민 의원님 책임입니다.
4: 아, 책임질게요.
3: 알겠습니다.
4: 네, 책임지겠습니다.
3: 아, 특히 또 공분을 샀던 사안 중 하나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해외 출장 때
4: 네.
3: 배우자 동행하면서 수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던데
4: 네.
3: 선관위에서 다 충당했다.
4: 네.
3: 이건데 일단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국고 반납, 사회 환원 이런 방법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4: 뭐 본인이 이제 그 국조 국회 와서 한 얘기니까 저는 지켜질 거로 보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대한민국 선관위 체계가 3.15 부정선거에서
3: 네.
4: 교훈으로 탄생한 체계인데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하면서 약간 현기증이 나요.
3: 왜요? 뭐가요?
4: 그러니까 1960년대에 살고 있는 듯한 네,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사무처가 알아서 일을 하고
3: 맞아요,
4: 선관위원들은 몰입도가 극히 낮고
3: 그렇죠.
4: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생각보다 높게 답하시던데 선관위원들께 중앙선관위원들께 평소에 한 달에 하시는 업무량이 100이라고 치면 선관위에 투입하시는 게 얼마냐? 지금 뭐 한 15%? 20%? 아마 요즘 아마 업무량이 높아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거가 일단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근데 그 품질이라는 게 약간 자유당 때 아닌가?
3: 아직도?
4: 네, 저는 그런 그 현타가 오고
3: 그래요?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원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유성 출장이라는 게 있고 선관위가 이제 가족 채용 그런 걸로 굉장히 질타를 받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땐 또 없었어. 23년, 24년에 거의 없다가 24년 말에 다시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님이 외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 이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약간 패턴이.
3: 그러네요.
4: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한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3: 선관위원장이 막 뭔가 보고받으려고 하고 문제점 지적하려고 그러면 저기 좀 외국 가서 네. 선거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상황 좀 점검하고 오시죠. 좀 저희가 해외 일정 준비해놨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선관위 직원들이.
4: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외 출장을 가서라도
3: 네.
4: 외유성을 가서라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100번 가셔라.
3: 네.
4: 안 높아지잖아요.
3: 근데 일정들이 보면 네. 그런 일정들이 아니라 그냥 휴가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4: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저희가 질타하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죠.
3: 네.
4: 보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선거관리가 지금 국민들이 만족하고 투명하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셉니까.
3: 그러니까요.
4: 네,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그 진화의 과정, 개혁의 과정이 들어가면
3: 네.
4: 전 뭘 안 하고 싶어요.
3: 근데 네, 의원님의 그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4: 네.
3: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4: 네.
3: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4: 아, 요번에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건데.
3: 오, 그래요?
4: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대한 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4: 제가 행안위에서 다 겪었고. 그래서 표현을 조금 모호하게 하면 비호해 왔다고 저는 봐요.
3: 네.
4: 근데 요번에는 드디어 민주당도 예, 아, 이, 더 이상 우리가 엄호할 수 없다. 선관위에 온정적일 수 없다라는 기본 방침은 택한 것 같아요.
3: 오, 그렇군요.
4: 예,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와 몸이 바뀌는 거 여기에 시차가 있으면 안 된다.
3: 네.
4: 그래서 저희가 바짝 챙기겠습니다.
3: 그 위철한 위원과 관련해서는
4: 네.
3: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뭐
4: 네.
3: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만두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4: 네.
3: 현장에서 직접 얘기 좀 나눠보시니까
4: 네.
3: 좀 어때요? 그분의 책임의 강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4: 지금 그 각급 선관위에서 이제 사무처 이번에 사무총장의 전결 권한이 너무 크고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거수기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상임이잖아요. 출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3: 네.
4: 다른 분들은 비상임이고
3: 그렇죠.
4: 회의 있을 때 오고
3: 그렇죠.
4: 그게 상임위원이거든요.
3: 맞아요.
4: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 달라요.
3: 네.
4: 책임이 큽니다.
3: 더 크죠.
4: 네. 근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 상임위원조차 업무에 깊이 못 들어갔다. 예, 투표용지가 50%로 축소 하향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3: 네.
4: 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출발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투표율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오고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그 시뮬레이션 출퇴근하는 상임위원은 더 했어야죠.
3: 그렇죠.
4: 근데 지금 답변으로는 뭐 보고받고 깊이 개입 못했다 이런 거예요.
3: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에휴 뭐 뭘 알겠어. 우리가 제일 전문가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냥 대강 보고하자. 이런 분위기도 선관위에는 있는 것 같아요.
4: 아, 뿌리 깊죠.
3: 뿌리 깊어요.
4: 네. 뿌리 깊죠.
3: 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주인은
4: 네.
3: 우리.
4: 네.
3: 이럴 것 같아요.
4: 아, 비상임이고
3: 네.
4: 대부분 판사님들이시고 하잖아요.
3: 그렇죠.
4: 학자들이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디테일 행정 서비스의 디테일은 여기서 많이 겪어봤고 그러니까 경험과 정보의 격차가 있죠.
3: 네.
4: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럼 뭐 거수기 체계로 세워놨어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3: 그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4: 네.
3: 지역구에 또 선관위 직원이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4: 좀 껄끄럽죠.
3: 네. 혹시 뭐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네. 의원님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에게 좀 살살 좀 해주시고 좀 이런 로비나 네. 얘기한 적은 없어요?
4: 요번에는 없어요? 요번에는 지금 분위기상 없고요.
3: 어,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4: 예, 제가 근데 작년에 네. 이제 저는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은 이제 약간 저희가 우리 제조물품 만들면 불량률 체크하듯이 그 불량률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법안이라고 했는데 오. 그걸 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무 깊이 하실 이유 없다. 우리를 믿어달라. 좋은 면에서.
3: 조금 좀 신경 쓰이시죠. 괜히 뭐 이거 선거법 위반됐어요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면은 골치 네. 아프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좌진으로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4: 저도 인간 박수민이기 때문에 저희 보좌진도 가끔 얘기해요. 의원님 네.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이번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엄격하게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4: 아, 이번에는 네, 전 뭐 네. 네. 하여튼 저의 개인의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3: 특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검 추천 늘 누가 하느냐 놓고 민주당과 상당히 좀 논란이 네. 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추천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 저 국민 여러분, 요 포인트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3: 어떤 포인트입니까?
4: 저희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네.
4: 이유는 네. 민주당이 지금 태세를 바꿔주셨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온정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3: 네.
4: 지금 특검까지 동의해 주셨단 말이에요.
3: 네.
4: 근데 지금 그 선관위 지금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하고 직무대행하시는 게 위철한 상임위원이세요. 대통령이 보내신 추천한 맞아요. 위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꼬리를 잘라주셔야 돼요.
3: 아...
4: 예.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온정적이고 비호한 분위기가 있었고
3: 네.
4: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3: 네.
4: 선명성이 생기고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고 정권의 부담도 없습니다.
3: 괜히 근데 부정선거론자를 특검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4: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3: 알겠습니다.
4: 절 믿어주십시오.
3: 그 장동현 대표가요.
4: 네.
3: 재선거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4: 네네.
3: 선거소청 직접 변론도 하겠다고 그러고
4: 네네.
3: 이 재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4: 아, 그거는 이제 또 재선거의 공익이라는 별도의 관점이 있어요.
3: 네.
4: 그러니까
3: 그거는 차치하고
4: 예.
3: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4: 저는 조금 예.
3: 뭐 이미 임기도 조금. 시작됐잖아요, 단체들.
4: 뭐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재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하신 분들의 참정권이 다시 훼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3: 네.
4: 다시 해야 되니까
3: 네.
4: 비용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거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성을 미쳤는지 측정해야 되는데
3: 네.
4: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습니다.
3: 네. 그 이번 선관위 사태가
4: 네.
3: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쪽으로 좀 개혁되고 쇄신돼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지 해체 수준 뭐 헌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전 투표 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4: 지금 이제 선관위 개혁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인데
3: 네.
4: 지금 뭐 개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3: 네.
4: 그리고 또 선관위가 이제 행정부나 정부와 분리돼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3: 그렇죠.
4: 예. 근데 이거는 해체란 표현도 좋고 싹 다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예. 지금 그 앵커님 대한민국의 선관위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 모르겠습니다.
4: 2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3: 선관위 직원이요?
4: 아니요.
3: 위원?
4: 선관 위원.
3: 아, 각 지역별로 동별로 있고 막 그렇죠.
4: 중앙,
3: 맞아요.
4: 시군,
3: 맞아요.
4: 그 시도,
3: 네.
4: 구시군, 네. 읍면동까지
3: 네.
4: 그들이 그래서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3: 네.
4: 그리고 선관위 전국의 선관위 직원은 3,400명
3: 네.
4: 정도예요.
3: 네.
4: 그래서 선관위 직원 한 명이 선관위원 7, 8명을 네. 모시는 체계예요. 이게 이제 자유당 때 그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해서
3: 네.
4: 독립성, 중립성에 방점을 둔 건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연락이 잘 안 돼요.
3: 네.
4: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황실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3: 그러네요.
4: 네, 그래서 옥상옥이 아니라 옥상옥. 네 개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기적 작동이 안 돼서 행정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3: 네.
4: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 그 위원들만 모시고 있고 막상 행정 서비스에는 취약하고 그래서 13명이 허둥대다가 송파구에서 이 대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네. 2026년 기준 그리고 이 한 100년 갈 수 있는 체계로 재건축해야 된다.
3: 관련된 법안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4: 선관위법 전면 개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정준식 원내대표가 예.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 통화 두고 선관위 유착 의혹도 제기했던데 네. 이거 뭐 좀 의혹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4: 그건 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3: 뭐예요?
4: 선관위가 되게 예민한 존재라서 네. 국회의원들 정치인은 당일날 투표 마감 전까지 선관위에 연락을 한다고?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전 진짜 되게 조심하거든요. 네. 강남 선관위, 중앙 선관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개표 중단해라 네. 뭐 이런 걸로 연락은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아침 9시에 전화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편한 사이였어?
3: 그렇죠. 그거는 좀.
4: 네, 우리 앵커님도 계셔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 전화할 때 되게 예민해요.
3: 맞아요.
4: 네, 꼬투리 잡히거나 이게 외압 시비도 걸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전화하고 전화 받자마자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그 민원이 일사천리로 네. 진행이 되고 하는 거 보면서
3: 문제는 있다?
4: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죠.
3: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원님 골프 치세요?
4: 쳤는데 제가 국회 들어와서 거의 잘 못했죠.
3: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민 의원님 골프 한번 치시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친다 안 친다?
4: 저는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할 얘기 많으니까 물 한 잔만 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골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자세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모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셨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7: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갯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8: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7: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10: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9: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8: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영남권을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 삼성과 SK, 현대차와 한화 등 주요 기업들도 영남권에 모두 31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중심지였던 영남권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 첨단 산업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혁신 벨트와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1: 세계 1등 로봇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로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옷을 입혀서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 1등 산업화 지역으로.
10: 주요 기업들도 정부 구상에 발맞춰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 원을 투입해 우주 인프라와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12: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술과 우주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AI 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는 데 한화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10: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삼성전자는 제조 AI 혁신 거점 조성에 각각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SK도 140조 원을 투자해 영남권을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G와 두산그룹도 각각 인공지능 인프라와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기업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13: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 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7: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경고했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로비에 백악관까지 휘둘리면서 한미 간 외교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4: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백악관이 쿠팡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5: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4: 하지만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까지 쿠팡 편들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당장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쿠팡 사태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6: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14: 다만 쿠팡 논란이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사소한 통상 문제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로비 자금 지출을 최대 규모로 늘린 쿠팡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8: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7: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도 표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안보사령탑의 브리핑.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옹호하고 나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일축한 겁니다.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표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우리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로 풀이됩니다.
18: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7: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의 대응 또한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쿠팡도 시인했다며 여기에는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을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계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당국 간 소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7: 나아가 이번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또는 분리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8: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재 경찰이 다른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에 대한 보안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팀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해 성인용품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씨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인용 인형의 유전자 정보 감식 보고서도 검찰에 6주가량 늦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식 결과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차량과 소지품에 묻은 유전자 분석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부친은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19: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 제가 뭐 감독적으로 그 원래 전화 시켜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봐서 피해자 신문 과정에 다른 친구들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19: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0: 장윤기 실수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에 박스가 붙어야 이미 100% 그 전형이 돼 있고 이게 공간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는 없죠.
19: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8: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였던 배재구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사과 방문 뒤에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21: 조롱응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지도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두 학교의 만남은 한 차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에서 학생들이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던 건데 이후 정교육감이 직접 광주제일고에 전화를 걸어 중재한 끝에 다음 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30분 정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문 뒤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합니다.
22: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16시부터는 같이 참배도 하고 거기에서 배재고 학생들은 교육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21: 응원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기말고사 후 열 계획입니다. 동조 학생에 대한 추가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자숙 기간 동안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중단했고 지난달 30일 전교생에게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8: 이번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23: 처음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4: 이번에도 계기로 해서 상대 팀을 좀 비하하거나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3: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화환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힘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5: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6: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23: 배제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열흘째 사망자가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더딘 수색 속에 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이미 훌쩍 지나긴 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기적을 바라는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0: un peligro eminente total. O sea, como rescatista, la misión de uno es rescatar, no ser rescatado.
1: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날 부서진 쇼핑몰 지하에 갇혀 있던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기 위한 필살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 갇힌 9살 소년을 찾기 위한 구조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 Para las familias que perdieron a alguien en su vida durante este terremoto, que no pierdan la fe, no pierdan la esperanza.
1: 일부 해외 구조팀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 수색과 구조 작업을 종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네,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1: 네, 이번 재난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강진 발생 8일 만인 현지 시간 2일 처음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정부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지진 발생 즉시 국가 비상대응 체계가 가동됐고 구조대가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잠시 들어보시죠.
4: Los laboratorios mediáticos que responden a posiciones partidistas, políticas.
1: 하지만 피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구조대와 중장비가 초기 48시간 동안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은 복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장기적인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서 불찾기 연료인 휘발유가 부족해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날 베네수엘라 최대 규모인 아무아이 정유공장이 강진에 따른 정전 이후 가동을 재개했다고 전해 잔해 철거 작업에 다소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5: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이면에 굳건했던 친미 동맹국들의 처절한 굴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선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란을 달래기

0: 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청구서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평화 합의의 본질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군 사상자를 막고 유가를 안정시켜 화려한 정치적 성과를 챙겼지만 맹방이었던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엔 걸프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무인기 문제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2: Iran's missile program now has recognition. And President Trump gave that recognition. One.
1: 군사적 주도권을 쥔 이란은 이제 걸프국들의 경제적 목줄까지 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단 60일뿐이라며 독자적 통제를 선언하자 당장 원유 수출은 물론 식량 수입까지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3: The region depends a lot on containerized imports of essential commodities, especially food, that come through container ports in the Middle East Gulf.
1: 더 황당한 건이 부조리한 평화의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불만을 잠재우려 안보 재건 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대부분을 떠넘겼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 공포와 물류 고립 위기를 겪으면서 정작 적국의 배를 불리는데 자신들의 국고를 털어 바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 국가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게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
5: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6: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7: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27일 만에 잠시 열렸던 잠실 개표소가 다시 국회에 닫힌 가운데 봉쇄 시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업무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8: 경기장 출입구마다 구호가 적힌 종이가 빼곡합니다. 잠실 개표소가 다시 봉쇄된 다음 날, 시민들은 평소처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9: 잠시 개방됐던 출입구 앞에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경기장 일대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8: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봉쇄 27일 만에 굳게 닫혔던 경기장 출입구가 잠시 열렸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업무 정상화를 기대했던 체육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어지는 업무 차질에 대한체육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0: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협회 협회당 한 10명 내외거든요. 네. 이 직원들이 만약에 지쳐서 진짜 떨어져 나가면 국내대회 국제대회 좀 다 이제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8: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에 대해선 다음 주 후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표소 안에는 투표함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곳에 보관된 투표용지, 신고되지 않은 지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

0: 도전 의지를 다졌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원구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얀 셔츠를 맞춰 입고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 시안을 올 연말로 제시했습니다.
2: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국민의힘이 남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함께했는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본격적인 회의에선 2030을 겨냥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대중들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을 어떻게 좀 잘할 것인가를 포함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1: 후반기 1차 원구성에서 배제된 뒤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향해 죽을 사자를 써 법치주의 사막 무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4: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1: 그러나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는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턱대고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역할을 할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입니다.
5: 필요하면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번 더 열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1: 국민의힘의 반발 속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반발했지만 의석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변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미 남양주와 수원 관성구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 경기도 구리 바로 옆 남양주 다산 신도시. 역세권 대장단지 1000세대짜리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중순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는 최대 12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달 초옆 지역인 구리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른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를 피한 실거주 수요는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가능한 갭 투자 수요도 몰린다는 것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8: 손님들 중에 갭 투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60% 이상이 지금 갭 투자예요. 실제로 발표한 이후부터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7: 구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주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인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9: 눈이 많이 오세요. 막상 하려고 하면 가격을 올리시거나 보조금 하시거나.
7: 오른 호가가 상승 거래로 이뤄지는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11호 대책 때는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비규제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원으로 1년 전에 2.5배로 대폭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지역을 계속 추가하며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으론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만 더욱 올리는 만큼
1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어줬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함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고 죄 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 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지어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 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울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이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 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대접해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진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욕먹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것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펼쳐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발상들이 그 안에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앱은 뭐냐면 하루에 다섯 번씩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다섯 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속담을 들었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올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올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올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부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럼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타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아,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캐댐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샤마르, 샤마르,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 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있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네,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뉴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뉴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나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얘,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 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 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깨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네.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뒤꿈치라고 해석을 해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서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0: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다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개그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12절이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호,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내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며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느글느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10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에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쳐내지 않는 이상. 그죠? 하늘 위, 아,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 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한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사업도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내 귀가 닳도록 들려오는 소리는 불경기다, 불경기다, 공황이다, 경제 공황이다. 뉴스가 나오면은 뭐 직장을 놓친 사람이 얼마다, 다우지수가 얼마로 내려갔다. 맨 그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불경기이기 때문에 맨 불경기 소리가 입에들 배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불경기는 불경기지만 불경기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경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호경기 속에서는 그냥 잘 되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베드로 배가 철저하게 불경기 만나갖고 밤새껏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걸 보시고 거기에서 배 빌려서 설교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그물 던졌을 때에 밤새껏 똑같이 불경기 만난 야곱과 요한도 텅텅 빈 배고 두 배가 텅텅 빈 그런 불경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두 배가 가득이 차는 놀라운 호경기를 맞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경기 속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3년 반 가뭄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맞이하게 된 거지만 아합왕의 그 못된 정치와 못된 우상 숭배를 혼내주려고 기도를 했지만 그 불경기 속에서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사렙다로 보내가지고 그 과부의 집도 밀가루가 항상 넉넉하게 있게 만들어주시고 기름도 항상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다 같이 먹고 살겠어요. 아이가 아들 하나밖에 없고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죽은 아들도 엘리야가 기도로 살려내는 기적도 체험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서는 자리에 여러분 아사라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구워주며 살고 오히려 베풀며 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믿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줬구나 하고 믿고 만났을 때 어떻게 김씨와 박씨와 이씨가 같을 수가 없죠. 성격이 같을 수가 없죠. 이제 결혼 여기 안 했지만 결혼 앞으로 해보세요. 자 이거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구나 하면은 자꾸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철석같이 서로 믿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해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아 이게 뭐 잘못 만났나 보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분은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부분은 서로 네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다가 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시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향군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들 둘이가 다 이제 저 동두천으로 이제 중학교가 배정되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배정받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저 동두천에 있는 학교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호리호리하지만 그 애가 조금 했어요. 어릴 때도 그 아이가 동두천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거 갔다 오고 너무 그게 내가 보기에 애처롭고 그래가지고 홍대동에다가 방을 하나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거기다가 이사한 걸로 해서 옮겨놓고 그리고 홍제국민학교로 전부 다 학교를 옮겼습니다. 서울로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랬는데 홍제국민학교를 데리고 가니까 고현민은 어떤 상태냐, 아들은 괜찮은데 현민은 졸업하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학년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어? 교장 교감이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반년 전 또는 1년 전에 데리고 와야지. 이제 곧 졸업식을 하게 생겼는데 한 달 전에 데리고 얘를 입학시키면 어떡합니까? 받아는 주겠지만 얘는 우리가 중학교에 올바른 중학교에 배정할 수가 없고 야간밖에는 안 됩니다. 또 그래요? 그러면 야간에 배정이 되면은 저녁마다 애가 깜깜한 밤중에 그 집에 올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 동네가 아주 험악한 동네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덕은국민학교에서는 전학증을 다 띄웠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어떤 아이가 배정을 받았는데 예? 무슨 일이 생겨서 그 학교를 못 오게 됐다. 뭐 등록금이 없든지 또는 아이가 갑자기 뭐 하여튼 아팠든지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못 올 때 그런 자리 하나 나면 얘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아이들이 각 학교마다 국민학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만에 하나도 상당히 그게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입학을 시킵시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시켜놓고는 우리 교회에 내가 산기도를 한 3년 다니다가 입산금지라고 써붙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0만 원을 들여가면서 교회 뒤뜰에 터가 많아가지고 거기 땅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 세면을 바르고 방수제를 바르고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막 부르져도 동네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기도처를 하나 마련해놨어요. 거기에 밤 8시만 되면 내가 뚜껑을 딱 열고 충충대로 내려가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2시간씩 이렇게 8시부터 모여갖고 10시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아주 매일같이 주일 매일같이 할 때 그때 거기 와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뭐 어떤 날은 10명 어떤 날은 뭐 많으면 15명 적게 오는 날이 대명 와요. 야 우리 현미가 지금 주간에 배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계속 현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하고 또 현미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름이 됐어요. 보름이 지나니까 얘가 하루는 와서 굉장히 실망이 아니고 이래요.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18,000원인가 기억나십니까? 지금 선사님 어릴 때 다 그 과정을 겪었을 텐데 어제 그래서 그걸 갖고 오란다고 그래요. 내일 난 또 반가워가지고 아 그럼 얘가 배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서 줬더니 저녁이 되니까 도로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배정을 받을 수가 없고 야간에 이제 저절로 가게 될 거다. 그 되돌아 갖고 와가지고 얘가 실망을 해갖고요. 응? 울먹울먹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선 돈을 날추대. 그랬는데 정작 배정된 날들 예, 애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지금 자 보세요. 그 반에 1번 암흑에 너는 저 금난 됐다. 거의 3분의 1가 금난이에요. 예? 그 서대문 쪽에 금난으로 된 아이들이 많고 뭐 여러 학교 전부 사립학교들이에요. 그러더니만 다 부른 다음에 꼴찌로 우리 아이를 부르더니 이러더래요. 선생님이 야 현미야 참 이상하다. 너는 배정도 못 받은 아이가 말이지 어떻게 창동 여중이 됐냐. 그래서 주는 거 보니까 문교부 장관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고현민 창동으로 가라라고 딱 특별히 도장을 찍어갖고 받았어요. 그 전날 한 2, 3일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꿈을 꿨고 현미 자신이 꿈을 꿨어요. 어느 여학교에 자기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 싹 들어간 꿈을 꿨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봤나? 근데 이렇게 천사가 현미가 공부하고 있는데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만에 하나 이 실법한 그 기적 속에 이 아이를 넣었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실패를 먼저 그리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나는 뭐 별 수가 없어. 내가 원래가 재주가 없고 이런 생각 싹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무슨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일하신다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쓰지 않아요. 자기 재능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다 내려놨을 때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못한다. 근데 이렇게 막 하품을 하고 희마리가 없이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 말만 요 말뿐 아니라 이것은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아주 확실하게. 자 보세요. 실패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는요 인간들이요 타고나기 그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저절로 막 돼요. 저절로 오로매릭 그냥 아주 그냥 네거티브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네거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면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앞장서셨고 나의 좌우로 나를 둘러서 진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 불 속으로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 없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넓히시고 어깨를 딱 펴고 담대고 살아가십시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원수하고 공모해갖고 이 마귀하고 공모해갖고 나의 모든 삶의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훔쳐가라 하고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막아야 돼. 네거티브한 생각, 네거티브한 마음 이거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포지티브한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보다면 없다고 했다. 내가 믿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가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람 있죠 여러분. 여자로서 슈퍼제어라고 하는 마케팅 있죠. 그 여자의 표가 뭡니까. He can, she can, so I can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여자 말은 그 남자도 하고 할 수 있고 그 여자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하냐 그런 말인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지저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저스하고 함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Jesus can, so I can. Because I am with Jesus.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장애물을 넘든지 장애물에 깔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에 깔려서 영광 가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를 극복하고 날마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우선은 나오게 했지만 그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홍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다 인도했을까? 기적을 보이시려고 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려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 군사와 바로를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앞에 다가온 장애물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 때문에 나에게 뒤로 다가오는 모든 원수 세력이 싸그리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각본이 짜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소견 같고요. 아이고 홍해물에 우리 빠져 죽게 하는구나. 모세야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끌어내냐. 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벽돌을 굽든지 뭐 두드려 맞든지 하여튼 물에 빠져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왜 우리를 끌어내갖고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그냥 돌에 맞아 죽을까봐 지금 막 걱정해. 그러니 또 하나님 왜 우리 모세를 시켜갖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끌어내냐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막 그러고 아이고 통곡을 하니까 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탄식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말바구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따가닥.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람사가 쳐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이제 도가 되든 쥐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막 완전 네거티브가 돼갖고 막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벌써 알았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죠. 모세가 지금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나 좀 봐라. 왜 그렇게 울부짖고 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날 갖다가 괴롭히느냐. 전 가만히 서서 하나님 쳐다봐. 우리를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다운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그래 호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하나님 지금 홍해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지같이 겁먹고 뒤따라오던 군사들은 그 바로 군사들은 홍해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자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때는 쫙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 앞엔 갈라지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는 도로 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정멸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높이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바라보지 마세요.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끌어드리겠느냐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견이 나오죠.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두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는 열려있죠. 눈이 막혔는데 그 예수란 분이 소경이 먼저 뜨게 한다더라. 아하. 자 그럼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구나. 뭐 두 소경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지 하여튼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이다선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소경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보니까 메시아는 뜻이에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두 장님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님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눈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아주 뭐 의심 한마디 없어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눈이 떴다. 할렐루야. 요 한 열흘 됐나요? 아리조나에는 치과 여학생 왔던 거 봤죠. 그 애기가 이제 뭐 애기라고 해봐 이제 27살인데 그 딸이 지금 인턴이에요. 보니까 대장염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대장염으로 설사하고 또 가끔 혈변을 본다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또 이빨은 이빨대로 여기가 막 풀렀어요. 이틀이 치과 의사의 공부에서 지금 졸업반인데 이상하게도 이거 수술도 못 받게끔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수술 못 받는다니 이거 대장염 요금 이건 또 이거대로 별약을 다 써봐도 안 맞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근데 어머니께서 여기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 딸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어머니 말씀 듣고 믿음으로 왔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여기 기도 때마다 왔어요. 주일날 오고 1시 오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날 밤 중보기도에 오고 또 금요일날 철학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왔어요. 내가 보기에 한 대여섯 번 왔어요. 보니까 마음이 아주 굉장히 순수해요. 자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말이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리조나에서 오겠습니까? 비행기 싹을 없애고 엄마께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믿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이 아이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대장염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방언까지 올렸어요. 이빨 아직도 조금 덜났는데 많이 거의 다 난 줄 알았는데 조금 또 이제 피곤하니까 안 좋다 그래서 그건 또 기도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병은 대장염이지. 그게 나버렸어요. 이제 방학 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올 때마다 여기 기도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명주 목사가 잘나서 고친 게 아니죠. 그 어머니와 딸의 믿음이 그 딸을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통계를 내볼 때에 먼데 사람이 나한테 올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 꼭 그냥 안 보내더라고요. 꼭 고쳐줘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들 비행기사 드리고 오겠어요. 야, 오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막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것은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색깔대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틀림없이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바라볼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렇게 늘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링컨이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실패 연속자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온 사람이 링컨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을 이루고 천국을 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적당히 화장실만 들어가다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살 수 있어요. 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더 승리로운 삶 살 수 있어요.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오늘 더 큰 믿음 가지십시오. 더 확실한 믿음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져놓으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식으로 빠지지 말고, 풍랑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갈 수 있다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 마리아입니다. 이 시간은 이별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거움을 조금 덜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 늘 든든한 지원군 되어주는 직장 동료 또 주변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건강과 평안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또 언젠가 다가올 나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같은 준비의 여정을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위로가 되기도 소망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혼자 고민하면서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마지막 우리가 겪게 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잠도 잘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또 그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작은 마음에 이런 문제, 과연 내가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아니면 부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가족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제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두 분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그런 걱정거리가 이런 마지막 준비 이런 것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편안해야 되고 걱정 없는 여정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혼자 지내시는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친구도 가까이 많이 있고 이래서 많이 고립된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의외로 이제 남성분들이 연세가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그 마지막 준비가 안돼 있을 때 더 크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을 뵀을 때, 또 이런 고민이 해결됐을 때 너무나 그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편안해 하시는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런 홀로 계시는 분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잘 도와드리고 또 정말 남은 여생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대한 걱정 근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차피 자녀들이 많고 가족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어차피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30~40년처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녀들도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혼자 홀로서기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마음속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누군가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싶으시죠. 누군가에게 신세진다는 거는 굉장히 꺼려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일수록 요즘에 이런 마지막 준비를 잘 해 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많이 계셔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신적인 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면, 내가 뭐 죽으면 알 게 뭐야. 어차피 인생 한번 죽으면, 누군가가 뭐, 어떻게 나를 버리든지 뭐 알 게 뭐야.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홀로 계시는, 혼자 계시는 분들,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마지막 준비까지를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미리 준비된 계획, 이런 다가올 어려움을 지혜롭고 또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이라든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떤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남겨질 이들을 위한 소중한 이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할 때 임종교육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임종교육이 뭐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죽음교육, 이 임종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종학을 배운 지는요, 그래도 2003년도, 그러니까 22년 전에 한국에 전통 장례 지도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임종교육 그 다나톨로지 이 자격증은 미국에 있는 임종교육 전문 교육 비영리 단체에서 시험을 치러서 제가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 다나톨로지스트가 됐는데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다나톨로지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 교육, 다나톨로지는 죽음 교육은 단순히 죽음을 가르치는 그 학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을 더 넓게 실천하는 배움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학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성과 마주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상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윤리학, 종교학, 상담학, 보건의료 등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지막을 어떻게 돌보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탐구를 하고 또 저처럼 피너럴 디렉터, 장례 지도사라든가 또 정신과 상담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교회의 영적인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문적으로 조금 많이 더 이렇게 연구하고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돌볼 수 있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다나톨로지라는 이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죽음 교육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요. 이 죽음을 알면 비로소 삶이 더 소중해지겠죠.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보편적인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외면합니다. 물론 저도 이 방송을 한 지가 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음 준비하세요 이럴 때 뭐 묘지를 산다든지 이제 장례식 서비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제 흘려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래전에 조금 기다려 듣고 이런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물론 이제 뭐 예전에 했었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참 그 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상 이 필드에 뛰면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매년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묘지 가격을 대형

내용을 소홀히 하시거나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 묘지값보다 부수적인 가격이 오히려 지금 서너 배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두렵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임신하는 게 아니듯이 죽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리 홀가분하게 숙제를 준비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 삶에 활력소가 되고 또 이런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런 마지막 준비 안돼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 이럴 때에는 자녀들이 한결 더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즐겁기도 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죽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젊은 사람들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이 든 사람이거나 우리 모든 이가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지혜이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직면한 용기를 배우는 이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요, 이렇게 준비된 죽음은 슬픔을 덜어주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고된 이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이 2025년 어느새 25년이 후딱 지나간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2000년도 이랬는데 뭐 1965년 뭐 1995년 이렇게 하다가 2000년이 후딱 넘었는데 지금 벌써 2025년 단위로 이렇게 1년 5년이 지나가는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입니다. 그리고 벌써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고된 이별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우리가 될수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아가시면 우리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 있고 우울감이나 불안한 거 이런 어떤 모든 트라우마에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불안하거나 이런 우울하거나 이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0: 이제는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많이 변화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바로 이전에 이제 세미나가 이제 커다란 세미나를 준비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제목이 Don't say goodbye before you pre-planning.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주로 외국 분들한테 이제 이 강의도 하고 이 세미나 준비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 계시고 이럴 때 사실 정말 저 역시도 마음 편안하게 이런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슬픔을 당하거나 정말 어려운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도 직접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묘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보험은 장례식은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플랜을 이제 계획을 세워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저부터도 이렇게 장례식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막 탈진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모든 기가 빠져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참그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죽음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 배움을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물론 이제 이 죽음하고는 조금 그게 다르지만은 죽음은 하나의 경험이다. 이래서 이런 죽음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요, 훨씬 더그 두려움이 가볍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그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험담인데요.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그 모습이 미리 계속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거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도 깊을 뿐더러 이분은 우선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역시 제가 병원 그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병원 환자 방문을 갔었는데요. 사모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 뭐 물론 정신도 이제 말짱하죠. 근데 이제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치레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일절 거부를 하셨죠. 근데 사모님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화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이 이제 또렷하게 나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마리아, 거기 서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의 그 발치, 발 부분, 그 침대 끝부분에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 흰 옷을 입은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저는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눈에는 아주 강렬한 또 아주 그 아름다운 빛, 하얀 빛, 천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빛을 몰고 이렇게 그 방 안에 꽉 가득히 찼다고 이러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그 어떤 그 굉장히 즐거운 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저기하지만 갑자기 내가 뭐 수십억 라러리를 땄어. 그래서 엄청 그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일, 반가운 일, 뭐 기쁜 일 이러한 표정으로 하얀 그 빛이 천사들과 함께 나의 발치로 와서 나를 데리러 온 것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과 그 밝은 빛, 천사들이 이렇게 빛을 몰고 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왔다 이런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제 참 큰 힘이 되고 과연 나도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그 물론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는데요. 항상 그거를 신앙과 연결을 해보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분의 삶을 많이 따르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도 참 변함이 없이 또렷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맞아. 죽음이라는 게 꼭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껌껌한 거는 아닌 거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 환자분들이 계시면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참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터널이 통과를 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돌보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이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시라고 그랬듯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도움을 청하시면서 또 만약에 호스피스 또 임종이 끝난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또 애프터 정신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담도 해주는 많은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건강 또 정신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 우리 삶 안에서 중요한 이 유익한 것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구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만희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만희복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철주 목사가 한인사회에서 교회를 세워 이끌어갈 때에는 크게 도왔습니다.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을 성실히 맡아 봉사한 것입니다. 그 무렵 나의 사업도 번창하였습니다. 사는 아파트마다 입주자들이 들끓었고 세도 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딸도 공부를 잘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캐더린의 병세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97년에 이르러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힘껏 돕기로 나서자 나의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 차고 집안에 화평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되었고 또 고향인 공주시 봉황동 358번지의 옛 땅, 내가 태어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때 저 세상에 가 계시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 싶은 만희 복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면 그래야지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만을 돕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도우면 스스로를 키우기 마련입니다. 우주 만물의 상호 관계, 곧 공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와 이웃은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빈손을 들고 왔습니다. 또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 쓰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욕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집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체험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을 굽어 살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 허전함과 불만을 느끼기 일쑤였는데 이제 와서는 바라는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도우려고 고향을 찾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 살던 집은 헐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 있고 또 식구나 일가 친척 어느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마을인데 모든 주민들이 정든 이웃들로 보이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6,000마일의 먼 길을 3등석을 타고 가서 한 주일을 바삐 보낸 뒤 널따란 태평양을 건너 귀가할 때는 피곤을 잃고 새로운 희망과 벅찬 용기에 젖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10여 시간의 태평양 횡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사람과 내 딸을 불러놓고 만희 복지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이야기해주면 어느 한 사람도 짜증을 내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보, 잘했어요. 아버지, 장해요. 라는 칭찬밖에는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다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트럭을 몰고 달립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24채나 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품과 연장을 직접 사서 싣고 다닙니다.
1: 지금까지 만희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 행사가 폭풍으로 취소됐다가 자신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건국 250주년 행사는 당시 11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뇌우 예보까지 나오면서 한때 중단이 됐었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지자 야외 행사장 등에 모여있던 관람객들은 인근 건물 등으로 몸을 피했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주최 측의 행사 재개 안내에 따라서 당시 행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래서 예정보다 약 1시간 30분 늦은 밤 11시 15분쯤 시작이 됐고요. 세계 최대 규모 기록 경신에 도전했던 불꽃놀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직후인 자정쯤에나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서 당일 저녁 7시쯤 워싱턴 DC 내셔널몰 일대에 42만 4천 명의 인파가 모였었는데 악천후로 행사가 취소되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다. 나는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 결정을 뒤집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기다렸고 믿기 어렵게도 최소 15만 명이 돌아왔다. 그 덕분에 행사는 원래 예정대로 진행됐고 훨씬 더 장관을 잃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편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축전을 보냈고요. 독립전쟁 당시 미국 편에서 싸웠던 프랑스는 에펠탑에서 이 성조기 색깔 조명을 비추면서 건국 250주년을 함께 기념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전체에 기념비적인 국경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두 정상의 통화가 1시간 25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싸고 매우 실무적이고도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다라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같은 날 트럼프와 통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양국의 우호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X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현재 전선 상황과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도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 동맹국들도 일제히 건국 250주년 축하 메시지를 건넸는데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축전을 통해서 양국이 앞으로의 250년에도 자유와 법치, 모든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가치를 계속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도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미국 성조기로 물들이면서 축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네,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수만 명의 추모 인파와 정권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인데 미국 시각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독립기념일 행사 즈음입니다. 정말 극과 극의 상황, 축제와 장례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이란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례식에 정작 후계자로 지목된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자 그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하메네이 아들 가운데는 마수드, 모스타파, 메이사미 참석을 했고요.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이란 내 핵심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에 최고 지도자직을 승계받은 후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스타바가 이 장례식에도 불참하면서요.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의 추가 표적 암살을 우려해 그를 철저히 은둔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스타바도 지난 2월 공습 당시 부친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이란 안팎에서 나왔었고 계속 확산 중입니다. 1989년부터 이슬람 공화국을 통치해 오다가 지난 2월에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공식 장례 절차. 그동안 연기가 됐다가 지난 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란과 이라크 전역에서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장례식을 세기의 장례식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예상하는 총 추모 인파는 1200만 명에서 최대 2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일 행사가 강한 뇌우로 인해서 대피령이 발령이 됐고 결국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게 꽤 늦게 그래서 불꽃놀이는 자정이 넘어서 시작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워싱턴 DC는 물론이고요.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 또 강한 뇌우와 폭우가 몰아치면서 동부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고요. 이 때문에 정전이 발생해서 수십만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최소 25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어제까지 미국에서는 최소 25명이 이 폭염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뉴저지에서만 22명의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또 주차도 있던 차 안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부는 이번 폭염은 일반적인 여름 폭염이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각각 열 관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폭염은요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영향으로 발생했는데요. 지난 3일 뉴욕이 100도를 넘어섰고 체감 온도는 11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토요일까지 살인적인 무더위를 보이다 또 어제부터는 강한 뇌우와 폭우가 덮쳤는데요. 북쪽의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이 남하하면서 남아있던 고온 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폭풍우 전선이 형성된 것이죠. 국립기상청은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 강한 뇌우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부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뉴욕시 일대는 홍수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뉴욕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약 60마일의 강풍과 낙뢰가 내리쳤고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맨해튼, 퀸스 지역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기습폭우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강풍, 뇌우가 결국 정전으로 이어졌고요. 약 100만 가구가 이 더위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기상청은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긴 하겠지만 야간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내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휴양지인 괌과 사이판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는요, 현지 시간 6일 오전 3시 기준 괌 동북동쪽 약 150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 서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9일 오전 3시쯤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 또 11일 오전 3시에는 대만 타이베이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의 눈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강풍 반경과 폭풍 반경이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괌과 사이판 전체가 영향권에 직격으로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고했습니다. 네, 이제 소개해드릴 두 가지 소식은 미국과 한국이 다 관련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서 무려 18차례나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계좌 두 곳에 쿠팡 주식을 담아 거래해 왔는데요.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네, 운영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의 중심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 분명히 이해충돌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윤리청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에서 나왔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8차례나 사고 팔았던 그 시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시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사들였다가 갑자기 판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입니다. 이때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발표가 나오기 직전이었고요. 그렇게 팔았던 쿠팡 주식을 다시 사들이게 되는데 이때는 지난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리면서 미국에서도 의회 의원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뒤 수감 중이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됐고 LA로 입국을 했습니다. LA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김명일 목사 가족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서 김 목사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을 보낸 끝에 석방돼 LA에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LA에서 부인, 딸, 그리고 사위 등 가족과 재회한 김 목사는 베이징 시온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7년에 설립된 시온교회, 중국 최대 규모의 비공개 개신교 교회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에만 참석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꽤 큰 규모입니다. 자,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이죠. 중국이 벌인 대규모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다른 목회자와 교인 등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허가를 받고 통제받는 중국 기독교라는 단일 교계 소속이죠. 삼자교회,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계의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김명일 목사, 베이징대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켜본 뒤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 중국 정부의 통제 속에 있는 삼자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요. 독자적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신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자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기독교계가 그의 신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목사의 구금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시 주석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석방은 미중 정상 간 논의 이후에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조치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립기념일에 맞춘 중국 측의 선물, 우호적인 제스처로도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파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으로 피파가 미국 선수의 레드카드를 다시 취소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릴게요.
4: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5: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4: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5: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4: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5: 못 참는 소변장애,
4: 빙빙 도는 이석증,
5: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4: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9: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월드컵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군요. 앞으로 어떤 선례로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아, 먼저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방송하면서 미국과 벨기에 경기 16강 경기가 일요일에 펼쳐질 것이다, 꼭 눈여겨보세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LA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미국과 벨기에 경기. 놓쳤다고 후회하고 계셨다면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주전 선수 폴라린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 출전 정지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레드카드가 집행유예 처리가 된 것이죠. 네, 발로건은 지난 2일에 32강전에서 성적골을 뽑으면서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던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근데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서 레드카드를 받았고요. 당시 고의성은 없어 보였는데 어쨌든 퇴장 판정이 나왔고 다음 경기 출장 정지가 불가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요, 레드카드 판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집행유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 물론 불거지겠죠? 또 피파가 특히 미국의 입김에 굴복했다, 이런 강한 논란도 제기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혹시 자국의 주전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았을 때 한 번쯤은 피파 회장에게 찔러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작년 12월에는 갑자기 피파 평화상이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평화상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했던 피파 회장이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벨기에는 어떤 표정일까요? 물론 아주 불쾌하겠죠. 놀랐다. 지금까지 겪어본 축구계의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다라는 벨기에 측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래저래 더욱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네요.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또 다른 경기 소개해드릴까요? 정오부터 텍사스주 댈러스 스테디움에서 펼쳐지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스페인 대 포르투갈의 경기, 이 경기도 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8강에 안착한 나라 가운데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브라질과 만났는데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승리한 노르웨이보다 패배한 브라질에 특히 이 스타 네이마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던 네이마르인데요. 브라질 방송 매체와 인터뷰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나의 국가대표 여정은 이곳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시작됐고 결국 이곳에서 끝이 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이마르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곳 경기가 펼쳐진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은요, 자신의 A매치 데뷔전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죠. 네이마르는 2010년 8월에 같은 경기장에서 당시 18세의 나이에 브라질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브라질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네, 이날까지 A매치 통산 130경기 80골을 기록하면서 축구 황제 펠레가 남겼던 77골 기록도 넘겼습니다. 브라질 역대 A매치 최다 득점자 네이마르입니다. 그런데도 월드컵 무대와는 사실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손흥민 선수처럼요. 2014년 자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는 척추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가 없었고요. 당시 독일에게 무려 1-7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대회에서는 토너먼트에서 매번 유럽팀에 가로막혔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노르웨이의 발목을 잡혔네요. 네, 네이마르 자신으로서는 무척 아쉽지만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우리는 그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퇴장이 됐네요. 드디어 한국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한국시가 6일 오전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열린 마지막 임원 회의를 주재한 뒤에 사임서를 제출했다라고 대한축구협회가 밝혔는데요. 2013년 1월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번이나 연임하면서 협회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협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직무 대행 체제 아래서 차기 회장 선거도 공정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 사퇴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고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말이죠.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건국 25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반 트럼프 진영을 향한 이념 공세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 채택 이후 이어진 미국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체제는 미국 체제와 정반대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때문에 우리의 전사들은 전 세계 전장터에서 공산주의와 싸워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 미군과 중국군이 정면 충돌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을 직접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한 것임과 동시에 국내 정치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선 최근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이른바 맘다니 사단의 약진을 계기로 민주주의 속에서 사회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이른바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반대 진영을 공산주의자다라고 규정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암과 같다. 잘라내야 한다. 빨리 잘라내야 한다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우리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이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이브법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유권자 아이디 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의 의무화, 그리고 시민권 증명, 또 우편투표 금지 등이 이 세이브 법안의 골자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가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여섯,
1: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3: 하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3: 여섯.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8: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7: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8: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7: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8: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뉴스입니다. 네, 한국에는 정유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네 개 회사가 거의 장악을 하듯이 하고 있죠.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그런데 이 4대 정유 회사가 유가 담합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직후 벌어진 유가 폭등의 배후에 이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이 네 개 회사 책임자 등 네 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소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요, 담합을 주도한 HD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한국의 유가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고요.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측이 가격을 일거에 폭등시키자 이렇게 담합을 했고요. GS칼텍스와 S오일은 이 가격을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입금가를 결정하는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는 행태는 이미 2년 전부터 자행되어 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었는데 이 전쟁 이후 유가가 폭등했을 때 이 담합 정책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이죠. 직접적인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무려 26조 원에 달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네, 한편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전량 구매 방식의 계약을 맺은 뒤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 위반할 시에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갑질을 해온 정황도 이번에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개 범인 모두 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26 한국선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취업선원은 총 6만 54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400여 명이 감소한 2만 7,300여 명으로 그러니까 전체의 45.2%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자리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선원은 그래서 전년보다 증가를 했고 5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런 구조가 이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인력의 허리 역할을 할 한국인 선원의 고령화 현상도 심각한데요. 60세 이상 고령 선원이 1만 2천여 명, 전체 한국인 선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한 인력 기반 약화 우려 속에서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대목을 찾아본다면 청년층의 유입세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0대 미만 한국인 선원이 6,922명인데 이는 2023년, 2024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완만하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청년층의 미세하나마 유입하는 반등은요, 바로 가파른 임금 상승, 근무 환경 변화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의 월평균 임금이 655만 원입니다. 10년 전인 442만 원과 비교하면 48%가 오른 수치라고 하고요. 또 육상 직종 대비해서 높은 소득 조건과 더불어 일정 기간 승선하면 확실한 장기 휴가가 보장되는 명확한 휴식 구조가 실속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매력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항해 선박이나 원양 어선의 경우에는 숙식 제공 등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낮고 선박 자동화나 디지털 항해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진입 장벽도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직 특유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명확하다고 합니다. 한번 출항하면 그렇죠.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은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감, 외로움, 조금 정신적인 문제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기상 악화 시 급증하는 위험성 등은 여전히 높은 이직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또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이란 전쟁으로 수개월 동안 불안에 떨면서 바다 위에 갇혀 있던 선원들,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한국명 단현명 씨가 법무부의 2차 출국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타당하다 이러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탄정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고요.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에서 해직됐던 이진숙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배재고에 화환을 보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냐?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화환 사진을 올렸습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5.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시 상대팀이었던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을 보고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구호를 외쳤던 것을 광주 5.18 모욕이라고 단정하고 징계한다면 생각의 수갑을 채우는 짓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정권에 의해 해직됐다라고 밝히면서요.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과천 방통위 청사 주변에 화환을 보내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내 심정이 바로 배재고 학생들과 같을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화환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전남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배재구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이 오늘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피해 학생 선수들에게 사과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 광주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213-383-8899 213-383-8899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오늘 전격 발표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인 글로브 앤 메일은 복수의 정부 소식 통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늘 한국과 독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총리가 오늘 오후에 노바스코사주 헬리팩스에서 캐나다를 더욱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이며 번영하도록 만들기 위한 새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헬리팩스는 캐나다의 대규모 해군기지가 있는 동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번 발표는 실제 최종 계약서 서명에 앞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 조건 협상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글로브 앤 메일은 관측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 동안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 돈으로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적격 후보에 올라 경쟁 중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받아 히로시마현 공장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할 신규 제조동을 전격 착공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일본 서부 히로시마현 공장에 총 1조 5천억 엔, 약 93억 달러를 투입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신규 제조동에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프로세스에 필수적인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E와 미세 공정 기반의 DRAM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양산할 방침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조 인프라의 안정적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투자 비용의 3분의 1에 달하는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공장의 장비 반입 및 설비 가동은 오는 202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산 거점 확보는 글로벌 메모리 진영의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경쟁과 기회를 같이 합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500억 달러를 투입해 대규모 팹을 건설 중이며 뉴욕주 클레이 지역에도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팹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고성능 메모리 캐파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 청년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가계경제와 의사결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성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미국 청년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며 성인기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대 청년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한때 독립에 실패했다는 의미이자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일부에게는 장기적인 생활 방식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금융서비스 업체가 올해 봄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모 집으로 돌아간 미국 청년의 약 55%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를 숨기기는커녕 자신을 집에서 사는 딸, 집에서 사는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오래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의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 도전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한 한 달여의 휴식 이후 재개된 K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기회가 오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며 축구대표팀 사령탑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은 공석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감독 후임이 이제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지도자 중에서는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 윤정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그리고 김기동 FC 서울 감독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 전쟁이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지금까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67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승인해달라라고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한 평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이번 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44%는 전쟁 이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더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고까지 답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6%는 이 MOU가 중동의 평화나 안정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키우고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합의가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답한 유권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이 가솔린 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한 유권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율은 38%로 민주당이 6%포인트 앞섰습니다.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이 4%포인트 앞섰는데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입니다.
0: 루이 암스트롱 덕분에 정말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71년 7월 6일 루이 암스트롱이 69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트럼펫은 물론이고 그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재즈를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끌어올린 인물이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무대와 대중을 사랑한 음악가였습니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로는 이번 한 주 대체적으로 맑고 주중으로 갈수록 한낮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폭염이라든가 이상 기후 소식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날씨에 남가주입니다. LA입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So pretty in the sky. Also on the faces.

0: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4: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4: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곳곳에서 폭죽도 많이 터졌죠.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은 곳에서 불꽃놀이, 불법 불꽃놀이는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가 축구에 졌는데도 불꽃놀이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 타운 내에서 어제 멕시코 축구와 관련해서 또 사건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으로 가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전쟁 이후 중동 질서를 둘러싼 외교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와이틴입니다.
4: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가 이어지는 이란은 체제 결속과 협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일쯤에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핵 문제 등을 논의할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카타르와의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와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함께 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분단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전쟁 이후 동맹 역할 재조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5: Well, the big question is, are they paying the 5%? I just want their loyalty. We don't need their money. We don't need anything.
4: 나토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이란 문제를 둘러싼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6: 99% of the time we see eye to eye, but as any in any family, in any close friendship, there are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we discuss them openly.
4: 나토에 이어 미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란 전쟁 후속 협상 전략과 동맹 재편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중동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었던 인도행 비료 수송선 20척 가운데 15척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나다 화학비료부 장관은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완화됨에 따라 비료를 실은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소 비료 33만 톤과 인산질 비료 25만 톤 등을 실은 이들 화물선은 며칠 내에 인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척도 호르무즈 통항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다 장관은 또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인도 내 요소 비료 생산량이 월별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는 실전 무기와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모든 게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며 올해는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방위비 증액입니다. 내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폭증하는 수요를 방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가 빠르게 늘면서 미국 방산업체는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몰리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화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병목 현상의 두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무기 탄약 소모, 전투력 확대를 위한 신규 병력 모집 및 훈련 능력의 제약을 꼽았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유사 무기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면서 파편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 자금 집행으로 정작 중요한 방공 시스템, 정밀 타격 미사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소외될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에 논의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며 자금이 유입되고 방산 기반 생산도 늘고 있는 만큼 그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폴란드에 보내려다가 갑자기 중단한 병력 4천 명 파견을 곧 재개할 것이라고 폴란드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부하디스코아프 코시니 아크카시미 폴란드 국방장관은 미국 업체 안두릴과 바라쿠다 순항미사일 생산 협약식에서 폴란드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며 중단된 순항 배치가 재개돼 몇 주 안에 완료된다는 소식에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방부는 제1기 병사단 제23기갑여단 전투단의 폴란드 파병을 중단했습니다. 4천 명 규모인 이 부대 파견은 유럽 순환 배치 일환입니다. 일부는 이미 폴란드로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있는 병력 5천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 주둔 미군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서양 동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8: One thing we're very disappointed, I'll say it publicly, we're very disappointed with NATO because NATO has done absolutely nothing.
7: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9: They want to see a US that really commits to stay within the alliance and maybe a softening of the rhetoric.
7: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10: He could begin to pack up, to take American troops and move them out of Germany and move them out of the United Kingdom and move them out of Poland.
7: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2: Korean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5: 213-427-5500, 427-5500.
1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약 1만 1,000명에게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라는 통보를 보내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이 한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DMV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주 내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 가운데 약 1만 1,000명에게 재시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해당 운전자들의 필기시험 결과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확인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시험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재시험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미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해 운전해온 상황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다시 시험을 치르라는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DMV가 보낸 통지서에는 엄격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DMV 사무소 예약을 잡아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원본 통지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DMV는 기간 내 재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시험 대상자는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시작한 뒤에 예약을 통해 시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안 기회 없이 즉시 기각 처리될 예정이어서 한인 이민자들,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 기회 주지 않고 즉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이민서비스국은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 서명 형식 오류나 실수만으로도 이민 신청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명 문제로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미 납부한 이민 신청 수수료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처음부터 새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재접수해야 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청이 직접 쓴 자필 서명이나 원본 서명을 스캔한 파일, 팩스로 전송된 서류 등은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 타이핑,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 붙인 서명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디지털 서명은 규정 위반으로 반려 또는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제3자가 대신 서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입 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 노동 허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한인을 비롯한 취업 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한 규제 추진 계획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에 필요한 영구 노동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수십 건의 규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허가 제도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지만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부 승인을 받은 뒤에야 청원 I-140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테스트 절차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 채용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민 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 번에 수십 건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메스터 히어링이 도입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전국의 이민법원에서는 기존보다 4배 이상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배정하는 메가메스터 히어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LA 다운타운 이민법원에서는 개정된 절차 시행 이후 법원 개장 전부터 청사 밖까지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고 대기실과 복도까지 이민자들로 가득 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한 이민판사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됐으며 다른 날에는 같은 시간대에 96명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잡혀있기도 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한 번에 약 100명의 신청자가 함께 출석하는 사례도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LA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한 한인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연방검찰과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한국 국적 송정훈 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 괌 연방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500의 벌금, $100의 특별부과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또 송 씨에게 이민당국에 출석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괌 출신의 보니조 씨, 퀴초초 씨는 허위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의 집행유예와 역시 $500의 벌금과 $100의 특별부과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와 신상 정보서를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거주하는 정상 부부라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 씨는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공동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또다시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은 물론 결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함께 살았던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던 전국 주택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 매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주택 거래량과 자산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로렌스 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입법회의 및 부동산 경제 이슈 포럼에서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기존 판매 주택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신규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3,500 규모의 즉각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이후 이를 대체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그런데 $7,500까지는 아니고 $3,500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예산 협상에서 확보된 1억 3,500만 달러와 자동차 업체 지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원 방식은 세금 환급을 나중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구매 시점에 즉시 가격에서 할인되는 형태입니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첫 전기차 구매자로 제한되며 구매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딜러십과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몇 주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던 중국 국적 한인 에즈라 진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특히 이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베이징 방문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그의 석방을 요청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CNN은 진 목사 가족이 보내온 성명을 인용해 그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을 보낸 끝에 석방돼 LA에 도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LA에서 진 목사는 부인, 딸, 사위 등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 시온교회 리더 중 한 명인 진 목사는 작년 10월 초 중국 공안의 단속 과정에서 다른 교회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직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을 포함한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멕시코가 잉글랜드에 패해 16강에서 탈락하자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축구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 9시 반쯤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총을 꺼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시비가 붙었던 당사자 2명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나던 여성과 남자 어린이 등 죄 없는 시민 2명까지 총에 맞았습니다. 부상자 4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스키드로 인근에서 보행자가 메트로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23분쯤 다운타운 6가 인근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엘세레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밤 8시 45분쯤 돕스 거리의 3층짜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관 48명이 투입돼 약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이 화재로 2세와 11세 어린이 그리고 24세와 40세 여성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소방국 방화조사반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 엔시노 지역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최소 한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저녁 6시쯤 린들리 에비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들이 바닥에 늘어져 있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구조했으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35세 여성 한 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정확한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독립기념일 연휴 관련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토요일 밤 캘리포니아주 치노 지역에서 폭죽이 폭발해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토요일 저녁 8시 반쯤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죽 폭발로 인해 여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죽 무더기가 한꺼번에 점화되면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3명과 어린이 1명 등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성인 부상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어린이는 퇴원해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8세 남성 데리언 트레이든 제임스 주니어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폭죽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던 컴튼 지역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밤 11시 20분쯤 한 주택가 파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현장에 있던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성인 남성 한 명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여성 성인과 청소년 등 두 명도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시간 뒤인 새벽 12시 10분쯤 인근 지역 또 다른 골목길 축제 현장에서도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폭죽 잔해로 가득 찬 거리에서 남성 두 명이 총에 맞아 이 중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로 경찰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수천 명이 인파가 몰려 소요 사태를 빚으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뉴포트 비치시 당국은 지난 금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모두 40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60명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보고 수천 명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뉴포트 부두 인근으로 몰려들면서 불법 집회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인파가 급격히 불어나자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를 막아 응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인파를 향해 폭죽과 발사체를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뉴포트 비치 경찰을 비롯한 합동 단속반 소속 경찰관 350명이 투입돼 수시간 동안 도로를 통제하며 해산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죽에 맞은 경찰관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 하루 동안 100건이 넘는 응급신고를 처리해 중상자 6명을 포함한 모두 4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보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잠깐 영국으로 가볼 텐데 영국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K-POP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 BTS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런던 공연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이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서 런던이 지금 BTS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영국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와이튼입니다.
2: 공연 시작까지 8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BTS 팬들이 속속 공연장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굿즈를 구매하거나 입석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 온 팬들이 많은데요. 7년 만에 다시 런던을 찾는 BTS를 기다리며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BTS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런던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을 펼칩니다. 전 세계 34개 주요 도시에서 8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 투어는 K-POP 가수의 단일 투어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모든 공연이 일찌감치 매진되며 월드 클래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지난 4월 시작돼 한국과 북중미 여러 도시를 거쳐 유럽에 상륙했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런던이 세 번째 도시이고 이어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로 건너갑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아미는 런던 공연에 이틀 연속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유럽의 다른 도시 공연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번 공연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챕터를 보여주는 무대라며 특히 연출 전반에 우리 정서를 깊게 녹여서 한국적인 색채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공연일인 오늘 런던 도심 곳곳에서는 BTS 맞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런던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런던 아이는 오늘 밤 아리랑 투어의 핵심 색상인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또 템즈강 위에는 아리랑 로고 조형물을 실은 대형 보트가 뜰 예정이고요. 오는 8일에서 10일 런던의 복합 문화 공간 아우터넷에서는 BTS를 소재로 한 특별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이번 런던 공연을 계기로 하이브와 협력해 특별 행사 BTS 더 시티 아리랑 런던을 마련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과거 월드 투어에서 입었던 무대 의상과 뮤직비디오들을 감상하고 멤버들에게 보내는 응원 편지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어제 행사장을 다녀왔는데 여러 유럽 국가와 중동, 아시아 각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아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 티켓 2,600장의 온라인 예매를 열자마자 2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입장을 더하면 2,8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화 전시도 둘러보는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서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자로 독일 디센크 루프 마린 시스템을 선정했다라고 캐나다 일간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디젤 추진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이 독일의 티센크 루프 마린 시스템 TKMS와 한국의 한화 오션이 적격 후보에 올라 경쟁에 왔었습니다.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캐나다가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한화와 TKMS의 제안이 모두 해군 요구에 부합한다며 최종 결정은 각 기업이 캐나다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화와 TKMS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독일 정부 역시 적극 지원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고 캐나다 정부는 이런 경쟁 구도를 활용해 캐나다 우선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약속을 끌어내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마크 캐니 캐나다 총리가 오늘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많이 기대했고 한화도 뭐 물론 당연히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결국 안보 결속 강화를 내세운 독일에 밀려서 고배를 마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나토의 벽이 높았다. 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집 요구로 후반기 첫 임시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고삐만 더 바짝 재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0: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1: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0: 양당이 도입에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데 유력 주자인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막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침부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3: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2028년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당의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3: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국민의힘은 징계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든 건데 당내 반발 속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YTN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이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6: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5: 이 발언은 지방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 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0: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 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의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1: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0: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2: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한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3: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2: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3: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2: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이익 전망치에 거품이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탠다드 푸어스 S&P 500 지수 기업들의 향후 1년간 이익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 집계 기준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나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전망치가 실제 달성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비용 증가, 관련 기술 수요 감소 또는 투자 대비 지출의 수익화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호 대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대형 투자 기관 투자자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자금을 굴리기 위해 이 3호 펀드에 거액을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정보업체 프레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미 직접 대출 펀드들이 올 2분기 최소 16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분기 규모입니다. 이 펀드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한 차례 자금을 조달해 만기까지 운영하는 폐쇄형 펀드로 3호 대출 시장에서 기업에 직접 맞춤형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3호 대출을 받은 기업 중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분야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 청년들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혹 자녀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나요?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독립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분위기가 미국 사회에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은 멈췄지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와 전쟁은 좀처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전력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미국 연방제도는 올해 금리를 내리는 대신 동결할 것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이 같은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가까스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 각서를 체결했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아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 투자 은행들은 감세 효과가 하반기에 소멸하고 고유가로 실질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회복세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AI가 경제성장에 39%에 기여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고 AI 투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 앞으로 전력 요금 상승이 물가와의 전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6% 후반대의 전력 가격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 것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전력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또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과 중간 선거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 AI 설비 투자 확대 지속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2026년 7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휴 보내고 와서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시죠? 일어나서 잠깐 기지개 한번 쭉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우울증 치료는 역사적으로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의학이 기초가 되었던 이학서적 황제내경에는 변증논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변증논치가 우울증 치료에 가장 합당하게 적용되는 이학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환자마다 모두 틀리기 때문입니다. 변증논치에서 변은 판별할 변, 증은 증상, 논은 의논, 즉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치는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말로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울증을 신경쇠약이라고 간주하고 아주 옛날부터 치료를 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이미 정신과가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서기 960년부터 거의 300년간 지속되었던 나라인데 나라도 거대했지만 아주 큰 규모의 이학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면서 정신과 부서가 따로 설립이 되어 정신병과 신경쇠약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정신적 질환을 치료할 때 주로 침치료나 한약으로 많이 치료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는 불을 지펴놓고 환자를 가운데 두고 그 둘레에 사람들이 서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미개한 방법이지만 오늘날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어떤 환자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여서 여러 식구가 같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정신적 서포트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더 외롭게 살아갑니다. 통계적으로 1차성 우울증의 경우 결혼을 했거나 식구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예우가 좋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치료 방법과 처방되는 약들도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 환자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AM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타운 내 곳곳 사고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로컬 뉴스 전해드릴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립기념일 연휴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에서는 하메네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폭죽을 86만 발을 터뜨리면서 독립기념일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거대한 검은 강을 이룬 하메네이의 마지막 길,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불꽃놀이 비교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전쟁 이후 중동 질서를 둘러싼 외교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17: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가 이어지는 이란은 체제 결속과 협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일쯤에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핵 문제 등을 논의할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카타르와의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와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함께 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분단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전쟁 이후 동맹 역할 재조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8: Well, the big question is, are they paying the 5%? I just want their loyalty. We don't need their money. We don't need anything.
17: 나토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이란 문제를 둘러싼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19: 99% of the time we see eye to eye, But as any in any family, in any close friendship, there are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we discuss them openly.
17: 나토에 이어 미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란 전쟁 후속 협상 전략과 동맹 재편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6: 마크 루이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는 실전 무기와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모든 게 방위비 증액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며 올해는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폭증하는 수요를 방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방위비가 빠르게 늘면서 방산업체에는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몰리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화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병목 현상의 두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무기 탄약 소모, 전투력 확대를 위한 신규 병력 모집 및 훈련 능력의 제약을 꼽았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유사 무기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면서 파편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비효율적 자금 집행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방공 시스템, 정밀 타격 미사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소외될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터 사무총장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자금이 유입되고 방산 기반 생산도 늘고 있는 만큼 그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핵심 교훈으로 드론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드론 생산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술 자체가 끊임없이 적응하며 2, 3주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방산업체 임원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무기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산업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보내려다가 갑자기 중단한 병력 4천 명 파견을 곧 재개할 것이라고 폴란드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부아디스코프아프 코니시아 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안두릴과 바라쿠다 순항미사일 생산협약식에서 폴란드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며 중단된 순환 배치가 재개돼 몇 주 안에 완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방부는 제1기 병사단 제23기갑 여단 전투단의 폴란드 파병을 중단했습니다. 4천 명 규모인 이 부대 파견은 유럽 순환 배치 일환입니다. 일부는 이미 폴란드로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있는 병력 5천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 주둔 미군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폴란드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1만 명입니다. 상시 주둔 병력은 500명 안팎이고 나머지는 9개월마다 교대합니다. 폴란드는 막대한 국방비 증액으로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받아왔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같은 관계를 내세워 순환 배치 파견 재개는 물론 상주 병력도 늘리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서양 동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를 한다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0: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1: One thing we're very disappointed, I'll say it publicly, we're very disappointed with NATO because NATO has done absolutely nothing.
20: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0: They want to see a U.S. that really commits to stay within the alliance and maybe a softening of the rhetoric.
20: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1: He could begin to pack up, to take American troops and move them out of Germany and move them out of the United Kingdom and move them out of Poland.
20: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6: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DMB에서 편지 받으셨습니까? 재시험 보라고? 지금 DMB가 재시험 통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약 1만 1,000명에게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라는 통보를 보내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한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 가운데 약 1만 1,000명에게 재시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해당 운전자들의 필기시험 결과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확인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시험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DMV가 보낸 통지서에는 엄격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DMV 사무소 예약을 잡아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는 워킹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원본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DMV는 기한 내 재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 없이 즉시 기각 처리될 예정이어서 한인 이민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서명 문제로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미 납부한 이민 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처음부터 새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처음부터 재접수해야 하는 아주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청인 직접 쓴 자필 서명, 원본 서명을 스캔한 파일,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이핑된 이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 붙인 서명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디지털 서명 등은 규정 위반으로 반려 또는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대리 서명, 위조 서명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입 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 노동허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예산관리국에 제출한 규제 추진 계획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에 필요한 영구 노동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수십 건의 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지만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부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이민청원 I-140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절차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 채용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비자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신규 전기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3,500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이후 이를 대체하는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연방정부 전기차 세액공제 $7,500였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3,500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예산 협상에서 확보된 1억 3,500만 달러와 자동차 업체 지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됩니다. 케빈 뉴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원 방식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차량 구매 시점에 즉시 가격에서 할인되는 형태입니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첫 전기차 구매자로 제한되며 구매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차량 가격 제한도 설정됐습니다. 신차는 권장 소비자 가격 5만 달러 이하, 중고차는 2만 5천 달러 이하 차량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차들이 차값이 꽤 나가죠.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 교회 단속 과정에서 구급됐던 중국 국적의 한인, 뭐 조선족이라고 불리기도 있죠. 에즈라 진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베이징 방문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그의 석방을 요청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진 목사 가족이 보내온 성명을 통해 그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을 보낸 끝에 석방돼 LA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진 목사는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고 CNN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 시온교회 리더 중 한 명인 진 목사는 작년 10월 초 중국 공안의 단속 과정에서 다른 교회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자, 이번 주 덥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8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염주의보는 LA를 비롯해 샌프란도밸리 등 서부지역, 샌타클라리타밸리, 샌게브리엘 산맥, 산타수사나 산맥, 벤추라 카운티 등등의 내륙과 산악지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주의보 이렇게 적용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부터 10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3도, 내일 84도, 그리고 수요일 85도, 목요일 85도, 역시 85도, 금요일 83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80도 중후반대의 LA 지역 날씨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보다 1, 2도가량 더 높은 상태에 이번 주 낮 최고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힐즈 지역 역시 90도 넘어갑니다. 오늘 일단 낮 최고 기온이 90도고요. 내일 89도, 수요일 9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각별히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였던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상당액을 카지노 도박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다수는 은퇴 자금을 맡긴 한인 고령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 워싱턴 서부지검에 따르면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53세 제니 리 씨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전신사기 3건, 은행사기 2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BI 조사 결과 피해자는 최소 28명으로 확인됐고 이 씨는 이들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을 금융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실제 투자회사처럼 보이도록 여러 사업체 명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법인들을 정상적인 투자회사로 믿고 자금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했고 일부 경우 최대 10%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원금이 전액 보장돼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탈락 직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을 포함한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멕시코가 잉글랜드에 패해 16강에서 탈락하자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거리에는 축구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 9시 반쯤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총을 꺼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시비가 붙었던 당사자 2명뿐만 아니라 현장을 지나던 여성과 남자 어린이 등 죄 없는 시민 2명까지 총에 맞았습니다. 부상자 4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스키드로 인근에서 보행자가 메트로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23분쯤 다운타운 6가 인근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수많은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엘세레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밤 8시 45분쯤 돕스 거리의 3층짜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관 48명이 투입돼 약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이 화재로 2세와 11세 어린이 그리고 24세와 40세 여성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소방국 방화조사반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 엔시노 지역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최소 한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저녁 6시쯤 린들리 에비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들이 바닥에 늘어져 있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구조했으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35세 여성 한 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정확한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독립기념일 연휴 관련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토요일 밤 캘리포니아주 치노 지역에서 폭죽이 폭발해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토요일 저녁 8시 반쯤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죽 폭발로 인해 여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죽 무더기가 한꺼번에 점화되면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3명과 어린이 1명 등 모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성인 부상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어린이는 퇴원해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8세 남성 데리언 트레이든 제임스 주니어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폭죽이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던 컴튼 지역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밤 11시 20분쯤 한 주택가 파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현장에 있던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성인 남성 한 명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여성 성인과 청소년 등 두 명도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시간 뒤인 새벽 12시 10분쯤 인근 지역 또 다른 골목길 축제 현장에서도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폭죽 잔해로 가득 찬 거리에서 남성 두 명이 총에 맞아 이 중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로 경찰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수천 명이 인파가 몰려 소요 사태를 빚으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뉴포트 비치시 당국은 지난 금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모두 40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60명에 비해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보고 수천 명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뉴포트 부두 인근으로 몰려들면서 불법 집회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인파가 급격히 불어나자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를 막아 응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인파를 향해 폭죽과 발사체를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뉴포트 비치 경찰을 비롯한 합동 단속반 소속 경찰관 350명이 투입돼 수시간 동안 도로를 통제하며 해산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죽에 맞은 경찰관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 하루 동안 100건이 넘는 응급신고를 처리해 중상자 6명을 포함한 모두 44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자, 독립기념일 그리고 멕시코 축구 경기가 함께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느 한 장소에 많이 모였었죠. 그리고 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남가주 쇼핑몰, 식당, 업소 많은 고객들이 몰리면서 특수를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즐긴 가운데 남가주에서만 550만 명의 주민들이 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고 남가주 곳곳의 쇼핑센터 그리고 몰 고객들로 붐비는 상황도 이어졌었습니다. 플럴튼 씨가 지난 3월 오렌지 카운티 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폐기물 인프라 시스템 기업 협약에 따라 모든 주거용 및 상업용 고객 대상 폐기물 서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주거용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본 요금은 27달러 29센트에서 30달러 78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또 주 1회 수거되는 야드 크기의 수거함을 상업용 고객 요금 239달러에서 263달러로 올렸습니다. 플랄튼 씨는 폐기물 인프라 시스템 기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10년 만기로 적용될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 요금 업데이트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랄튼 씨 웹사이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시티 병원 MCCN 미션시티 병원과 롱비치 아울렛이 노숙자 구호를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양측은 지난 자이언 홈리스 센터에 의류 2,000장을 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인 분들 중에 많죠. 또 탁구 잘 치는 분들 참 많아요. 예. 부에나팍에 있는 갈보리 선교교회가요. 오는 25일 토요일입니다. 25일 오전 8시부터 세리토스 리저널 팍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제17회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교회 및 단체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탁구를 즐기는 한인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가 비용은 단체전 100달러, 뭐 시합 방식은 단식, 뭐 복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한다고 합니다. 참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20개 제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는 한국 강남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를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시간 7일이면 오늘인데요. 네, 오늘 열리게 되네요. 한과대는 세계 각국 한인 과학기술인을 초청해 과학기술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2: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1: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2: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1: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립기념일 행사 잘 보셨습니까? 네, 전 세계에 생중계되긴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늦어졌죠. 동부 시간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진행됐습니다.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국 250주년 행사 굉장히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불꽃놀이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 여전히 생존해 있는데 네, 군악대가 부르는 모습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년 기념연설에서 거듭 반공을 외치며 이념공세를 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공들였던 행사였지만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한 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공산주의 반대를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패배자이고 암적인 존재라며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We like to stop a threat like that immediately and before it begins. It's like a cancer. You got to cut it out. You got to cut it out fast.
1: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대 진영을 미국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적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온 독립기념일 연설을 당파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군대를 괴멸시켰다며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2: Like our recent victory by sinking the entire Iranian Navy, 159 ships, to the bottom of the sea, all done in just a moment's time, happened very quickly.
1: 하지만 이란에서 미군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숨진 사람만 3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가 잔뜩 기대했던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악천후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식 기념식장도 폭우로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2시간 넘게 일정이 지연됐고 무더위와 비바람에 지역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날씨 탓에 연기하자는 참모들의 요청에도 트럼프가 연설을 강행하면서 공식 행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독립기념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이들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다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법더검 내무장관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단체 애국전선 회원들의 이 독립기념일 행진과 관련해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미국의 근본 원칙인 민주주의를 복잡하게 만들기는 해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불쾌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백인 우월주의를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애국전선 회원 400여 명이 남색 상의에 카키색 계열 바지를 맞춰 입고 복면 모양 마스크에 선글라스 모자까지 쓴 채로 워싱턴 DC로 활보하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둘러싸였던 버스 안에 있던 흑인 여성의 사진이 현재 또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네트워크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이었죠.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세력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 용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과 보수 진영 사이 인사들이 기존의 사회주의자로 규정했던 민주당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부르는 사이가 크게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민의회의 공화당 정치인과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들의 공개 발언과 SNS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당 평균 626차례가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9차례보다 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민주사회주의 소속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배터리가 방전돼 견인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도중 웨이모 차량 여러 대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도로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정체 때문에 웨이모 차량이 도로에 갇혔고 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 일부가 견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모 측은 불꽃놀이 직후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에 심각한 교통 혼잡

0: 폭염이 아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동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라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에서 각각 이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한 명씩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이 엄청난 크기의 태양열파, 뉴저지 쪽이면은 대서양 쪽이잖아요. 근데 태평양에도 엄청난 크기의 태양열파가 형성돼 향후 몇 주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지구 곳곳의 기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태평양의 태양열파 MHW는 지구 표면의 13.5%를 뒤덮으며 필리핀에서 페루까지 뻗어 있고 북쪽으로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페루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현재 해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양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며칠 또는 몇 달간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캘리포니아 인근의 온난화를 관찰해왔던 기후과학자 딜런 아마야는 몇 달에 걸친 온난화는 이번 겨울 그리고 내년 봄 뚜렷한 영향을 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해도 카타르 왕실이 선물한 전용기 에어포스 1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타르가 제공한 에어포스 1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대통령 도서관에 이 항공기를 전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 시미밸리에 있죠. 네. 이 도서관에 에어포스 1이 전시된 전례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1: 미국 연방 제도는 올해 금리를 내리는 대신 동결할 것이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이 같은 월가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가까스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아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월가 투자 은행들은 감세 효과가 하반기에 소멸하고 고유가로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회복세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는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투자 은행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AI가 경제 성장의 39%에 기여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고 AI 투자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

0: 함께 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 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 굿 프렌드 보험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 굿 프렌드 보험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스포츠 소식 전해드려야죠. 자, 월드컵. 아, 어제 정말 이제 월드컵이 토너먼트로 진행되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일단 주최국 두 나라가 탈락했습니다. 캐나다가 모로코에게 3-0으로 패했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어제 영국에게 2-3으로 패했습니다. 영국도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번복되나요? 오늘 빅매치가 있습니다. 오늘 12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이것도 네, 다운타운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미국과 벨기에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에는 폴라린 발로건 대표적인 골잡이죠. 폴라린 발로건이 퇴장 명령, 지난 경기에서 퇴장 레드카드를 받아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요. 100년 넘게 이어온, 100년 넘은지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100년 넘게 하여튼 축구 국제대회에서 계속 이어져왔던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다음 경기 한 경기 출장 정지 처분 이어왔던 일입니다. 미국이라 바뀐 건가요? 전 세계 축구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YTN이 보도합니다.
1: 이번 대회 세 골을 몰아친 미국 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 32강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후 최소 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돼 미국 팀은 에이스 없이 강호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반전이 벌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출전정지 처분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한 겁니다. 규정상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출전정지 12개월 집행유예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혹은 압박 의혹입니다. 백악관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해 퇴장 판정 재고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은 물론 FIFA가 전체 경기의 75%를 치르는 공동 개최국 미국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팀 성적이 대회 흥행과 직결되다 보니 경기 외 요소를 고려해 징계를 유예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지난해 12월 트럼프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FIFA 내부에서조차 급조됐다는 불만이 터지고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Well,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ruly one of the great honors of my life. And beyond awards, John and I were discussing this. We saved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출전 정지 철회에 대해 옳은 일을 해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FIFA에 감사한다고 소셜 미디어에 적었습니다. 반면 벨기에 축구 협회는 놀랐다며 경기에 앞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대응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잉글랜드에서 어제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도 역시 유예해줘야죠. 지난 주말에 열렸던 16강전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로코가 캐나다를 3-0으로 꺾고 8강에 진출을 했고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1-0으로 꺾고 역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이변의 경기. 야, 공격수가 저렇게 안 뛰고 필요할 때만 딱딱 뛰면서 자신에게 온 찬스를 100% 정확하게 골로 연결시키는 홀란드. 어제 경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홀란드 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간판 공격수이자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공격수 홀란드가 이끄는 노르웨이가 어제 브라질을 2-1로 꺾었습니다. 막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2-1로 뭐 경기는 마무리되긴 했지만 2-0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네. 노르웨이가 이렇게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잉글랜드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치열한 난타전 끝에 결국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축구에서도 VAR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판정이 번복되고 페널티킥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번 뭐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 축구 중간에 물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 시간, 광고 시간, 네, 그리고 또 VAR 확인하는 시간, 여러 가지로 FIFA가 돈을 많이 버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지금까지 모닝뉴스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3: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 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1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9: 그리고 LA에서도 홍명보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출입 금지 문구도 내건다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0: 자, 이 부에나팍 한 식당에 나붙은 홍명보 출입 금지
18: 안내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감독직을 사퇴하자마자 LA로 출국한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LA 지역의 민심도 싸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직후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LA행 비행기에 오른 그의 행보를 두고 한국을 넘어서 이곳 미주 한인 사회까지 거센 거부 반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SNS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의 한 한식당 출입문에 홍명보 출입 금지 라고 쓰여진 안내문이 부착되는 영상이 공개돼서 현재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출입문에는 한글로 홍명보 출입 금지라고 쓰여져 있고 그 아래에는 영어로 Korean Head Coach 홍명보 is banned from entry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부착하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현재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식당 업주가 직접 매장 문에 이 경고문을 붙이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이며 현재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문을 붙인 식당이 부에나팍의 어느 식당인지는 개인정보나 영업방해 등의 우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에서도 한인들은 홍 전 감독이 진정성 있는 소명 없이 서둘러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놓고 도피성 출국이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 SNS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으로 숨는다고 여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견 또는 교민 사회에서도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등 이 비판 조의 글들이 지난 주말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위험 수위를 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LA에 산다. 그런데 홍명보 전 감독을 내가 LA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소위 살해 협박 글이 게시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에 올라온 글입니다만은 이 글의 작성자는 본인이 미국 국적자다, LA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LA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극단적인 행위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법당국은 이 글을 올린 장소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컴퓨터 IP 추적에 나서게 됐습니다.
20: 홍명보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도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LA에 있는 다른 한인 식당에서도 역시 홍 감독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21: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에서 홍명보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20: 홍 전 감독이 감독에서 물러나 지난 2일 미국...

네, 21세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 속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최소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폭염이 한풀 꺾이는 과정에서 강한 뇌우와 폭우가 몰아치면서 동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정전으로 100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미국에서는 최소 25명이 폭염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에서만 22명의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에어컨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또는 주차된 차안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부는 이번 폭염은 일반적인 여름 폭염이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일리노이, 미시시피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각각 폭염 관련 사망자가 한 명씩 남았습니다. 이번 폭염은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형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은 100도를 넘어섰고 체감온도는 110도까지 올랐습니다.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보스턴 등도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건국 250주년 행사가 열렸던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도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 주방위군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한낮 햇볕에 달구어진 행사장 플라스틱 의자의 온도는 화씨 무려 17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달구어진 의자에 관람객들이 앉자마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토요일까지 살인적인 무더위를 보이다가 어제부터는 강한 뇌우와 폭우가 덮쳤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이 남하하면서 남아있던 고온 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폭풍우 전선이 형성돼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 강한 뇌우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동부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뉴욕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발령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약 60마일의 강풍과 낙뢰가 내리쳤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맨하탄과 퀸스 지역에는 최고 100mm의 기습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뇌우가 닥치자 뉴욕은 물론 뉴저지와 미시간 등에는 정전이 발생해 약 100만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통째 뿌리째로 뽑히고 전신유가 쓰러지는 등 동부와 중부 연안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보고도 6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야간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특히 동부 지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이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독립기념일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방 내무장관은 이들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다라고 그저 옹호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어제 CNN에 출연해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애국전선 회원들의 이 가두 행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미국의 근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버검 장관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며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백인 우월주의를 사실상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애국전선 회원 400여 명은 복면 모양의 마스크에 선글라스, 거기에 모자까지 깊게 눌러쓴 채로 워싱턴 DC를 활보하면서 현장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 옹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남부연합기를 들고 거리 곳곳을 행진하면서 미국을 되찾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하철로 이동해서 한 흑인 여성을 에워싸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사진이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공개되자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색인종이 처한 현실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였던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극우 세력이 집결해서 폭력 시위를 벌였던 그 당시에 결성됐습니다. 이후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미국 각지에 떼지어서 나타나서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시위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샬럿스빌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벌인 극우 세력이나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쪽이나 둘다 잘못했어, 둘다 책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언사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2021년 1월,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저지하겠다라며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던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는 프라우드 보이스,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뜻하는 이 프라우드 보이스를 비롯한 극우 단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대부분을 집권 2기에 대거 사면시켜줬습니다.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 난데없이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거리 행진. 이를 놓고 표현의 자유다라고 감싼 내무장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그 표현대로입니다. 물론 제가 한이 역시, 이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입니다.
1: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 청년이 크게 늘면서 부모와의 동거를 독립 실패가 아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가계경제와 의사결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성인의 49%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부담 등이 미국 청년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며 성인기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대 청년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한때 독립에 실패했다는 의미이자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일부에게는 장기적인 생활 방식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금융서비스 업체가 올해 봄 실시한 조사에서는 부모 집으로 돌아간 미국 청년의 약 55%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를 숨기기는커녕 자신을 집에서 사는 딸, 집에서 사는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모 집으로 돌아간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오래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패배 직후 이스트 LA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9시 30분쯤 위리어 블루버드와 레너드 에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멕시코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에게 3-2로 패배해 탈락한 직후 많은 축구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축구팬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총을 꺼내 여러 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싸움 당사자 2명 외에도 현장을 지나던 무고한 여성과 남자 어린이 등 시민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부상자 4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체포된 용의자나 구체적인 용의자 신원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약 11,000명에게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라는 통보를 보내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서 한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DMV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주 내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 가운데 약 11,000명에게 재시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해당 운전자들의 필기시험 결과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확인돼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시험을 실시한다라고만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재시험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미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해온 상황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재시험을 치르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DMV가 보낸 통지서에는 엄격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DMV 사무소에 예약을 잡아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는 워크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원본 통지서를 지참해야만 합니다. 특히 DMV는 기한 내에 재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규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3,500 규모의 즉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이후 이를 대체하는 주정부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예산 협상에서 확보된 1억 3,500만 달러와 자동차 업체 지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원 방식은 세금 환급을 나중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구매 시점에서 즉시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형태입니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가운데 첫 전기차 구매자로 제한되며 구매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딜러십과의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몇 주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하는 기회 없이 즉시 기각 처리될 예정이어서 한인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서 연방이민국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이민국은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한 오류나 단순한 실수만으로도 이민 신청 전체가 아예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향후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노인들이 이달 1일부터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 등 소위 비만 치료제를 월 $50 본인 부담금으로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케어는 브릿지라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내년 말까지 비만 치료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기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일부 질환 치료 목적으로만 비만 치료제를 보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받게 될 혜택의 대상자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가운데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또는 BMI가 이보다 낮더라도 당뇨 전 단계거나 과거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을 경험했거나 팔, 다리, 혈관 막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등이 관련 질환이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고령자 가운데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은 월 $50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보험 없이 비만 치료제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내는 비용보다 10분의 1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남과주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이 이 기간 동안에 화씨 90도 후반에서 10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당분간 특히 이번 주 동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구강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5: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8: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으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소위 동맹국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동맹국들에 대한, 특히 유럽적 동맹국들에 대한 이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 개막되는 나토 정상회의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와이트 리포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5: One thing we're very disappointed, I'll say it publicly, we're very disappointed with NATO because NATO has done absolutely nothing.
11: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2: They want to see a U.S. that really commits to stay within the alliance and maybe a softening of the rhetoric.
11: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13: He could begin to pack up, to take American troops and move them out of Germany and move them out of the United Kingdom and move them out of Poland.
11: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0: 네, 중국의 수감정이던 미주한인 목사 석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뒤에 수감중이던 조선족이자 미주한인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서 LA로 입국했습니다. 지난 주말 LA에 거주하는 김명일 목사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김 목사가 중국 수용시설에서 266일을 보낸 끝에 석방돼서 LA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일 목사는 LA에서 기다리던 부인과 딸 그레이스 김 그리고 미국인 사위 등 이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가 활동하던 베이징 시온교회도 그의 석방과 미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시온교회라는 곳은 중국 최대 규모의 비공인 개신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말 예배 참석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 치고는 꽤 큰 규모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인정하지는 않는 비공인 개신교 교회입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벌인 대규모 지하교회 단속 과정에서 다른 목회자와 교인 등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서 지금까지 구금돼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허가를 받고 통제받는 중국 기독교라는 단일 교계에 소속되어 있는 삼자교회가 아닌 다른 교계의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족인 김명일 목사는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에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켜본 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정부의 통제 속에 있는 즉 당의 통제 속에 있는 삼자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가 독자적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신도를 늘려가면서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됐었습니다. 미국 기독교계가 그의 신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명일 목사의 구금 문제를 거론했으며 이후 시 주석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석방이 미중 정상 간의 논의 이후에 이루어진 인도적인 조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기념일에 맞춘 중국 측의 일종의 선물, 중국 측의 일종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교통체증 때문에 배터리 방전 때문에 또 교통체증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돼 결국에는 토잉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도중 웨이모 차량 여러 대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도로에 멈춰 그저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심한 정체 때문에 웨이모 차량이 도로에 갇혔고 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 일부가 토잉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입니다. 웨이모 측은 금문교에서 진행한 불꽃놀이 직후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에 심각한 교통 혼잡과 예기치 않은 도로 통제가 발생한 것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시민은 SNS에 견인되는, 즉 토잉되는 웨이모 차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고장난 차들을 토잉해서 차량 흐름이 다시 원활해질 때까지 서너 시간 이상 걸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교통체 등으로 몇 시간씩 도로에 서 있게 되자 전기차인 웨이모의 배터리가 방전됐고 그로 인해서 토잉카가 출동하자 교통체 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한편 월드컵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LA 인근 잉글루드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모습도 포착돼서 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0: 중국계 미국인인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0,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 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 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6: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이어서 극과 극으로 달랐던 7월 4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7월 4일 하루 동안 미국과 이란에서는 그야말로 정반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천만 명 이상 하객 속에서 열리면서 울음과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거리를 메웠고,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마치 지옥과 천국 같았습니다. 이란의 추모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애도의 뜻을 밝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피해 복수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또 암살자에게 죽음을 등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죽이자라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은 물론 TV로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이란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이들은 일제히 사탄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하는 이에게 저주를 등을 외치면서 통곡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인 이곳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려서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기념탑 주위로 전투기들이 에어쇼를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후에는 무려 85만 발의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신기로 가장 많은 불꽃놀이가 있었던 날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기록은 81만 발이었는데 85만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은 성조기를 그려놓은 의상이나 배트맨 복장 등으로 차려입고 행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미군 밴드가 YMCA 그리고 스윗 캐롤라인 등을 연주하자 관람객들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며 USA, USA를 연호하면서 마치 파티를 열듯이 축제를 하듯이 연호했습니다. 이날 이란과 미국 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날씨였습니다. 무더웠다라는 날씨였습니다. 테헤란은 화씨 95도의 더위 속에 인파가 몰리면서 더위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 곳곳에 물 분사 장치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수와 수박, 오이 등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더위를 달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 DC 역시 100도가 넘는 폭염 탓에 낮에 예정됐던 퍼레이드마저 취소되는 등 통곡과 환호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란에서는 통곡, 미국에서는 환호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폭염이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바꿔 말하자면 지난 7월 4일 미국과 이란은 날씨 빼고는 마치 지옥과 천당처럼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어서 쿠팡 주식을 꼼꼼히 사고 팔고 있는

0: 한미 간의 외교, 통상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의 중심에 서 있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윤리청이 최근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쿠팡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쿠팡 주식을 매수한 데 이어서 같은 달 16일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매수했던 쿠팡 주식을 갑자기 다 갖다 파는 데 이어서 11월 16일 또다시 나머지 쿠팡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더니 약한달 뒤에는 10만 달러 이상의 쿠팡 주식을 또 갑자기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한 차례 쿠팡 주식을 사들입니다. 자, 마지막 거래 기록은 지난 5월 18일이었는데요. 이때는 쿠팡의 한국 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여서인지 갖고 있던 쿠팡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재임 중 한미 간의 무역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 쿠팡의 주식을,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다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팔고를 총 18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매도와 매수, 즉 파는 것과 사는 것의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사들였다가 갑자기 판 시점은 지난해 10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발표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쿠팡 주식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팔았던 쿠팡 주식을 다시 사들였는데 그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서의 쿠팡 청문회가 열리면서 미국에서도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라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다시 사들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월드컵 레드카드에도 관여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주전 선수 폴라린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받았던 레드카드에 따른 오늘 경기 출전 정지 상태였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출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발부된 이 레드카드가 집행유예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로 예정된 벨기에와 미국과의 16강전에 그는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로건 선수는 지난 2일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뽑으며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지만 경기 중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로건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어 보였기에 퇴장 판정까지는 다소 과도했다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레드카드가 나온 이상 규정에 따라 다음 경기 출장 정지가 불가피했습니다. 즉, 오늘 경기가 출장 정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지난 주말 전화를 걸어서 이 발로건 선수에 대한 레드카드 판정을 재고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직후 집행유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FIFA에 미국 선수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에 스포츠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은 크게 불거질 전망입니다. 특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FIFA는 작년 12월에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이 FIFA 평화상이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로건 선수에 대한 레드카드 집행유예와 관련해서 이 미국과 벨기에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옳은 일을 해서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FIFA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축구협회는 놀랍다. 지금까지 겪어본 축구계의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다라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경기는 오늘 있습니다. 미국과 벨기에와의 16강전은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벌어집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0: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5: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4: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5: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4: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5: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4: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5: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1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했죠. 사퇴한 엊그제 한국축구계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고칠 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전 선수가 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그래서 소위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축구인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6: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7: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8: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6: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5: 홍명보 감독의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한국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 도전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한 한 달여의 휴식 이후 재개된 K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기회가 오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며 축구대표팀 사령탑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한국축구대표팀 사령탑은 공석입니다. 한국국가대표 감독 후임이 이제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지도자 중에서는 이정효 수원삼성 감독, 윤정환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그리고 김기동 FC 서울 감독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 전쟁이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지금까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67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승인해달라라고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한 평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이번 전쟁이 비용을 치를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44%는 전쟁 이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더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고까지 답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6%는 이 MOU가 중동의 평화나 안정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키우고 충돌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합의가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답한 유권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이 가솔린 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한 유권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율은 38%로 민주당이 6%포인트 앞섰습니다.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이 4%포인트 앞섰는데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입니다.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5: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9: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0: 센터 메디컬 그룹.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 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누군가에게 처음을 가르쳐준다는 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것도 내가 막 깨우친 서툰 발걸음을 나보다 더 작고 약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주는 마음이라면 말이죠. 오늘 아침 영국 노팅엄의 한 작은 동물 구조소에서 들려온 기적 같은 얘기로 문을 열어봅니다.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다 구조된 새끼 갈까마귀가 있었는데요. 깊고 푸른 눈이 매력적이어서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멋진 이름도 생겼죠. 홀로 남겨진 이 어린 생명을 위해 구조소 직원들은 조금 먼저 태어난 형 까마귀를 같은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형 까마귀 역시 겨우 혼자 먹이 먹는 법을 땐 아직은 서툰 어린 새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작고 떨고 있는 이 프랭크를 보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리 부모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자기도 겨우 삼키는 법을 배운 벌레와 씨앗을 콕 집어다가 프랭크의 입에 정성스레 넣어주기 시작한 거죠. 이 작은 프랭크는 매일 그 다정한 뒷모습을 보면서 먹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완벽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먼저 알게 된 온기를 나눌 줄 아는 마음, 내가 가진 작은 조각이라도 기꺼이 떼주는 그 서툴고 다정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서로의 날개가 되지는 이 기특한 까마귀 형제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 하나 건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어제 바로 멕시코 시티에서는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는 영국 팬들과 또 멕시코를 응원했던 멕시코 팬들이 뒤엉켜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SNS에 떴어요. 어제 한인타운에서도요 붉은 악마 레드 티셔츠랑 모자를 쓰고 어떤 언니가 그러시길래 제가 뒤늦게 그 식당을 갔는데 바로 거기서 그래도 한인타운은 영국인보다 우리 멕시칸 친구들 아미고 친구들이 또 친구잖아요. 또 멕시코 경기가 이겨야 이 한인타운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서 모두 멕시코를 응원을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입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는 아쉽게 잉글랜드에게 멕시코가 패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모두 뜨겁게 아우 뭐 감사해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맥주도 가고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장면이었습니다. 아, 불꽃놀이 독립일 기념일 맞아서요. 아우 뒤늦게 어제도 빵빵거려서요. 아우 저기 저희 야옹이 고양이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어제 오돌오돌 떨던 별 사고 없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럭키비키님 오셨네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비틀즈 노래 20-30년 후에는 지금 아이들이 BTS 노래를 들으며 추억을 회상할 듯 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다정님이 미용님 너무 더우신가 봐요 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약간 그런 표현으로는 달아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뜨거운 열기도 좋고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모두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아이비님도 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다정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새끼 까마귀가 본인도 어린데 나보다 더 새끼인 옆에 사실 그 연결도 안 돼 있는 건데요. 이 새끼가 이상하네 이 새끼가 그러니까 먹이를 줬더니요 그 옆에 있는 정말 더 새끼 그 베이비에게 먹이를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 베이비가 또 다른 베이비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밥 한 술 뜨는 법을 배워놓고는 배고파우는 다른 동생 입에 홀랑 넣어주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눈물 겹습니다. 그 새끼 까마귀 프랭크는 형의 움직임을 빤히 보면서 그대로 따라한대요. 아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먹어야 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도 처음 사회에 나와서요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특히 미국 가서 그렇죠. 체크 쓰는 법도 모르고 모르는 단어도 수두룩하고요. 그랬을 때 먼저 와서 우리의 이민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선배님들 또 사수라고 그러죠. 나의 일터에서의 사수가 계셨을 겁니다. 그때는 뭐 그분이 완벽한 베테랑이 아니고 자기도 매일 깨지고 배우면서 겨우 한 걸음 떼던 시절이었을 텐데 뒤에 들어온 신참 고생할까봐 밥 챙겨주고 일 가르쳐주고 참 돌아보면 참 고마운 분들 여러분께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다정한 뒷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건 참 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꼭 완벽한 어른이나 잘 나가는 선배가 아니라도요. 그냥 힘내 이러면서 등 도닥여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이 어린 새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런 인연이 있으셨나요? 그 고마운 사수 선배님들 계시다면 따뜻한 안부 인사 한번 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연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 준비되어 있고요. 또 라디오 서울 1650.com 더욱 새로워진 라디오 서울의 웹사이트입니다. 들어오시면 뭐 공항 출발 언제야? 도착은 언제지?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항공사들의 출 도착 시간 나와 있고요. 복권 샀는데 이게 될까? 이러는 분들도 주요 복권 결과도 있고요. 또 환율은 물론이고 또 주가까지 여러 가지가 또 내 주변에 어느 게스 스테이션이 저렴한가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게스 가격도 알 수 있는 그런 앱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제가 막 부채질하는 이 모습도 보실 수 있고 함께 이웃들과 얘기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에 뭘 하셨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이러는 게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역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귀찮아야지 사실은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일대 교수님들의 얘기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나 쉬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히려 행복도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행복을 채우는 비결은 약간의 사서 고생이 필요하대요. 조금 귀찮아도 아유 그래 안부전화 해야지 이러고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먼저 걸어보고 또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작은 귀찮음이 우리 마음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 갔는데 왜 비가 와서 난리야 하고 짜증이 날 때 나는 휴가까지 와서 왜 짜증을 내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또 이렇게 흐리니까 너무 또 특별하고 좋다. 응? 오늘 밤에 돌아보면 오늘 하루는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말에 너무 쉬셨던 분은요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이웃들과 또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 우리 마음을 함께 풀어보면서 혹시 다운돼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불꽃놀이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차차차 해보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제가요 주말에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 집에 있었더니요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그래도 아유 가야지 이러고 어떤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런 일 생기실 뻔한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너무 아름다운 이 중국말 액센트가 너무 멋지신 우리 북경 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진수림 원장님은 북경 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 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아침 뉴스 7시 55분, 저녁 뉴스 7시 55분. 바로 건강 칼럼을 진행 중이시고요.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해 있죠. 북경 의술원. 323-733-8887, 323-733-8887입니다. 원장님.
1: 네.
0: 원장님 골프 잘 치시죠?
1: 버기 게임?
0: 아, 네,
1: 재미있게 치고
0: 거죠.
1: 있습니다. 네.
0: 언젠가 저에게 빨간 골프공을 선물해 주셔서
1: 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0: 오렌지
1: 계세요?
0: 칼라. 아. 뭐 어제 너무 잘 치고요. 예. 한 개도 안 잃어버렸어. 아,
1: 어디 가셨는데요?
0: 어제 그 마벨라 칸츄리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뭐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얼바인에서 더 밑으로 그 도시 이름이 예. 후안 카피스트라노.
1: 어머 그렇게 힘든 이름이 있어요.
0: 카피스트라노. 카피스 그 거기 가면 왜 그 수도원 있고 그런 쪽?
1: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멀리까지 가셔요?
0: 제가 아는 분이 거기 16번 홀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1: 어머.
0: 그래서 이 홀 하나하나 만들고 이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았는데 막 울렁울렁 구릉지대도 있고 참 재밌었어요.
1: 재밌어요. 잘 치시죠? 네.
0: 저는 뭐 멀었죠 아직.
1: 왜요?
0: 근데 어제 딱 했는데 옆으로 가서 누가 다시 치라고 했지만 이렇게 짱 쳤는데 톤을 한 거예요.
1: 어머.
0: 그래서 제가 다 먹었죠. 왜냐면 프레스에서 3불씩 9불을 먹어야 되는데
1: 네.
0: 제가 멋지게 이거는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1: 박수.
0: 막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1: 예.
0: 저기 그 정확해야지 스포츠맨십.
1: 그렇지 그렇지. 네. 나는 골프 가면은 왜 어떤 분들은 공을 자꾸 건드리면서 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0: 있어요.
1: 뭐 예. 부인하고 쳐도 그렇고
0: 네.
1: 예 그냥 뭐 친구들하고 쳐도
0: 네.
1: 저는 그거는 스포츠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가 PGA 왜 맨날 그 주말마다 그 골프 하는 거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절대로 덜 타잖아요.
0: 그렇죠. 어떤 예. 선수는 내가 이거 건드린 것 같다. 다시 한번 판정 좀 해봐라.
1: 예.
0: 와,
1: 바람에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0: 예.
1: 예. 그리고는 기다리잖아요.
0: 그런
1: 예.
0: 모습이 우리가 박수 치는데.
1: 그럼요.
0: 아니 미국 월드컵에서 레드 카드 먹은 선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FIFA 회장한테 전화해서 야 살려줘 나오라 그래.
1: 아이고.
0: 그치, 지금 나온다고 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1: 그건 또 아니죠.
0: 아니죠. 근데 제가 예. 어제 골프장에서 너무 웃긴 일이 있어서
1: 무슨 일이요?
0: 지금 웃음이 나오네. 아니 이제 한국에서 좀 오신 분이 계신데요.
1: 예.
0: 그 저기 그 화장실이 컨츄리 클럽에 보면 패밀리 레스트룸이 있어요. 남자분이신데
1: 예.
0: 거기를 가셨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를 또 가셨나 봐요.
1: 예.
0: 근데 제가 이렇게 패밀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게 있고 여자 화장실에만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얼른 식당으로 가야 되니까 저는 다 같이 가면 그냥 거기 가서 손 씻고 해야자고 안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시길래 저도 화장실 얼른 가서 손 씻고
1: 네.
0: 이러고 나왔는데 제가 안 간 줄 알고 냅킨이라고 물수건이라고 저한테 건네는데 템폰을 세 개 그것도 세 개를
1: 엄마
0: 템폰을 그게 왜냐하면 그게 끝으로 이렇게 말아져 있어서 한국에는 예. 물수건이 서로 이렇게 손 닿지 말라고 뒤에를 이렇게
1: 맞아.
0: 사탕처럼 말아놓은데요. 근데 이 템폰을 보고 물수건인 줄 알고 저다가 앉아 있는데 여기 물수건 하세요 하면서 템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1: 네.
0: 아 모르시는 옛날 뭐 프리덤 한국에
1: 예.
0: 그래서 제가 가다가 운전하다가 이게 뭐야
1: 뭐야?
0: 그랬더니 아 웃음 계속 나서
1: 헛방 터지셨겠네. 네.
0: 말 안 할 수도 없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아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1: 예.
0: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는
1: 맞아요.
0: 얼마나 힘드셨을까.
1: 헌겁 뭐
0: 네.
1: 그 저기 또 사용하고
0: 네.
1: 씻어서 또 사용하고
0: 네.
1: 그러셨죠.
0: 저도 한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권해주셔서
1: 네.
0: 그 기저귀에다가 그 왜 스타킹 거 허리띠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거 빨라면 보통 일이 아니야.
1: 그럼요. 와. 찬물에 빨아야지. 뜨거운 물에 빨면은 잘 씻어지지도 않아.
0: 야,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러지만 또 자유를 얻고 그렇잖아요.
1: 예.
0: 몸도 많이 달라지죠.
1: 아, 모든 게 다 달라지죠.
0: 네.
1: 예.
0: 아, 그렇습니다. 참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참네. 물수관이에요. 저는데 아니 템포는 나한테
1: 그분이 얼굴 좀 뵙고 싶다.
0: 아, 내일 오십니다 방송국에.
1: 아, 진짜요?
0: 참고로. 아, 나 네.
1: 네. 북경이수련 원장님이 커피 사신다고 네. 한번 북경이수련에 오시라 그랬어요. 네, 네.
0: 아, 우리 북경이수련은 병을 잘 고치는 한의원이라고 정평이 나 있으신데
1: 네.
0: 꾸준히 치료가 잘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웃게 가지고.
0: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1: 네. 그 네. 원인 치료에 따른 네. 그런 맞춤형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의원은 네. 한약 같은 걸 미리 다려놓고 네. 이거는 뭐 청명탕이다, 뭐 뇌탕, 뭐 뇌에 좋다,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없거든요.
0: 네.
1: 예, 그것도 또 중요하고 진단. 환자를 보고 이제 진단을 정확히 잘 해야 되겠죠.
0: 네.
1: 그럼 환자들한테 양방학적으로는 이건 무슨 진단, 한방으로는 네. 무슨 진단. 그리고 또 환자들한테 우리가 환자를 보고서 내리는 한약 처방전이거든요.
0: 네.
1: 저희는 저기 대부분 한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치과 다녀보셨죠? 우리 한미옥 선생님도.
0: 네.
1: 그러면은 치과 다녀보면은 치과마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네. 보통 다 틀립니다.
0: 네.
1: 예, 이 뭐 충치 하나 가지고 아니면 틀니를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의원은 더더구나 틀려요.
0: 네.
1: 각자가 환자 한 사람 보고 내리는 처방전이 100사람이면은 100사람이 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1: 약의 그 양도 다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요 한약 처방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내가 한약을 먹고 효과가 있나 없나는 네. 이 한약 처방전, 그다음에 한약 재료 이런 여러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만
0: 네.
1: 예, 우리가 약을 잡수고 뭐 효과가 좋은 한약이 탄생하겠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왜 옷 또 유행이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칼라도 뭐 유행이 있죠. 올해는 뭐 벌건디가 굉장히 유행이다 그러잖아요.
0: 네.
1: 한의학계도 보면은 유행이 있습니다.
0: 네.
1: 뭐 예전에는 뭐 미용침이 좋았다고 미용침 한다고 한번 또 난리를 피웠고 한번은 또 초고속 다이어트 뭐 스피드 다이어트 하고 또 경호과가 좋다 뭐 공진단이 좋다 이러면서
0: 네.
1: 무슨 단단 해가지고 많이 팔던 시대가 이제는 많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한의원 한약을 위주로 많이 하지만 공진단이나 이런 걸 제가 광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0: 네.
1: 예, 무엇이든지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한약을 만들어가지고
0: 네.
1: 한약을 드리자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우리 한의원이 오면은 네. 보통 다른 한의원에는 왜 관절약도 있고 뭐 소화제도 있고
0: 네.
1: 뭐 그런 약, 변비약도 있고 그러죠. 우리 한의원에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미리 만들어놓은 약들은 없어요. 그냥
0: 아.
1: 환자가 오면은
0: 네.
1: 그 환자한테 맞게 예, 치료약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한의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좋겠죠.
0: 네.
1: 하루에도 몇 개씩 팔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렇지만 예, 그건 힘들어도 저는 환자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0: 네.
1: 개개인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예, 선택해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0: 네.
1: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북경의술원의 한약은 진짜
1: 예.
0: 약이 너무 좋다. 잘 받는다. 이런
1: 네.
0: 말씀들을 하시나 봅니다. 그게 비결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비결이라면 네. 비결이겠고 저는 항상 나이가 먹으면 왜 가끔 운전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0: 네.
1: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0: 네.
1: 先爱治환 그러거든요.
0: 네.
1: 먼저 환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임하라 이런 얘기인데
0: 네.
1: 이제 저도 임상을 거의 30년을 하고 보니까
0: 네.
1: 아버지 그 말씀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예,
0: 네.
1: 그게 가슴에 와 닿아요.
0: 아,
1: 그리고 우리가
0: 네.
1: 이제 계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춘하추동이 있죠.
0: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래야 되죠.
0: 네.
1: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은 환자마다
0: 네.
1: 이제 생로병사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경어 수련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1년에 꼭 두 번 세 번은 와서 한약을 잡수시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 차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뭐 2002년도에 오셨던 환자들, 20년, 25년 된 환자들이 차트를 쭉 보면서
2: 네.
1: 예전에는 왜 오셨었지? 지금은 뭐 10년이 지나니까 또 무슨 병이 생기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떤 병이 생기지? 이번에는 네. 왜 이렇게 아팠을까? 그 네. 환자들을 쭉 보면 우리가 왜 성격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2: 네.
1: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죠.
2: 네.
1: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2: 네.
1: 옛날에 위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항상 네. 거기에 문제가 있으시고
2: 네.
1: 예, 뭐 관절 외에는 그리고 네. 옛날에 뭐 기침을 하셨던 분들은 찬바람만 좀만 쐬어도 또 기침을
2: 네.
1: 하고
2: 네.
1: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백일해를 알았던 분들은 꼭 이런 가래가 끓으면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러시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죠.
2: 네.
1: 그러면은 이런 옛날에 요 분들이 차트를 봐가면서 한약을 이제 맞춤형으로 지어드리죠.
2: 네.
1: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별 큰 것도 아니지만
2: 네.
1: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2: 네.
1: 뭐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북경이술은 한약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2: 네.
1: 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데서 어우러져서 오지 않았나 그런
2: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그 북경이술원에서는 그 환자에게 맞게
1: 네.
0: 직접 다려주시는 거죠.
1: 맞죠. 맞죠. 맞죠.
0: 아,
1: 예.
0: 그럼 침과 예. 약으로 같이
1: 네,
0: 치료를.
1: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2: 네.
1: 이런 침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우리가 누우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2: 네.
1: 선생님도 침 한번 맞아보셨죠?
0: 네.
1: 예,
0: 네.
1: 예.
0: 오, 너무 시원해요. 저는 왜 이렇게 침이 탁 들어오면 너무 시원해.
1: 아픈 데를 잘
0: 네,
1: 맞으면 그게 시원한 것 같은
0: 네.
1: 것 같아요.
2: 네.
1: 예, 그래서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원장님 손이 굉장히 작은 제가 작은 키가 좀 작은 편이니까
2: 네.
1: 예 작은만 한 여자 손이 어떻게 이렇게 매우세요 그러거든요.
2: 네.
1: 그리고 환자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2: 네.
1: 원장님 칼럼을 들으면은 믿음이 갑니다 그래요.
2: 네.
1: 믿음이라는 게 정직이 아니겠어요? 예
2: 네.
1: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남편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 네.
1: 돈은 내가 벌 테니까
2: 네.
1: 당신이 칼럼도 나가고 그러니까 절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
0: 환자만 생각하라.
1: 환자만 생각하라.
0: 야.
1: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2: 네.
1: 지금 우리 남편이 예, 예.
0: 외조를 너무 잘하시는군요.
1: 항상 저는 우리
2: 네.
1: 남편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죠.
0: 직접 한마디 하세요. 여보.
1: 아, 여보 사랑합니다.
0: 아,
1: 당신이 최고예요.
0: 아, 야.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기운 없다가도 기운 나겠어요.
1: 항상 뭐
0: 네.
1: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표현을 많이 하는
0: 네.
1: 편이거든요. 예.
0: 그런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뭐 우리가
0: 반응적이나.
1: 예, 이제는 몇십 년을 살아보면은
2: 네.
1: 이제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서로 뭐 저기 싸울 때도 있었겠죠. 근데 나이를
2: 네.
1: 드는 보니까 이제는 서로 짠해. 예,
2: 그쵸.
1: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2: 네.
1: 칼럼도 나가고 환자분들이 다 믿고 오시니까
2: 네. 네.
1: 예, 자기는 그냥 진짜 좀 그 함경도 떡순이처럼
2: 네.
1: 그렇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좀 쉬엄쉬엄 하라.
2: 네.
1: 당신 나이 생각도 하라.
2: 네.
1: 그리고 집에 와서 자꾸 아프다고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2: 네.
1: 예, 이제는 쉬면서 하라고 자꾸 얘기를 잔소리라 그러면 잔소리겠죠.
0: 원장님도
1: 예.
0: 가끔 아프십니까?
1: 저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2: 네.
1: 그리고 약을 다리잖아요. 제가
2: 예.
1: 우리 한의원에서
2: 예.
1: 그게 중노동이거든요.
2: 네.
1: 예. 하고 나서 물론 가마 같은 건 우리 선생님이 다 씻지만
2: 네.
1: 이제 중간 원장실이 바로 그 한약 탕제실 옆에 있거든요.
2: 네, 네.
1: 그럼 끊임없이 이제 침을 넣고 또 들어가 보고 약이 좀 이 밥이 뜸을 들이듯이 약이
2: 네.
1: 끝나면은 또 20분을 맞춰놓고 뜸이 들어졌나
2: 네.
1: 후화하는 약은 후화했나 항상
2: 네.
1: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2: 네.
1: 하죠. 예, 그러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일단 선생님들이 앞에서 약을 이렇게 하나 잘라드리면은
2: 네.
1: 와우 약이 너무 진해요. 그러거든요.
2: 네.
1: 어떤
2: 네.
1: 분들은 약 잡사 보시고는 와 그냥 병이 저절로 나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2: 아,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은 어머
2: 네.
1: 이런 한약 냄새를 요즘은 맡기가 힘든데 북경이술원에 오면은 이런 한약 냄새가 난다고
2: 네.
1: 그러거든요.
2: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침 맞으면서도
0: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1: 네. 네,
0: 여기
1: 네.
0: 진짜 북경의술원 진수림 원장님 나오셨네요. 조곤조곤 설명 잘해주시고 귀속에 쏙쏙 이러면서 우리 다정님이 그리고 로비님이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진료도 꼼꼼히 해주시고 환자를 정말 안심시키는 명이세요. 우리 럭키비키님, 다정님 저는 진수림 원장님 정성스러운 한약 다려주시는 것이 좋더라고요. 역시 한약은 정성. 맞아요. 저도 원장님의 한약에 대한 정성에 감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1: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예,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네.
0: 주변에 보면 목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네. 손, 뭐, 네. 팔이 저리다. 이런 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네네. 한약이나 침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1: 예, 우리가 보통 목이나 이런 어깨 통증, 팔저림은 허증이 많다 그래요. 네. 허증이라는 것은 병을 앓은 지가 오래되셨던 걸 그런 네. 걸 우리가 허증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물건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 이제 뭐 다친 지 일주일 며칠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실증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이 저리다 이런 것들은 그 경추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추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해부학적 위치를 잘 알면은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경추뼈는 흉추하고 그 요추하고는 달리 극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극돌기가 위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뼈 부분이 이런 날개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경추 1번, 2번이 2번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이 뼈가 구성되어 있는데 두개골을 떠받들고 있으면서 앞뒤로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데 관여를 하는 1번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데 2번 이렇게 네. 각 뼈마다 자기가 하는 역할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 경추 1번과 2번은 보통 우리가 카이로프랙틱에 가면은 뭐 교정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0: 네.
1: 예. 1번, 2번은 교정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침을 넣으면서 네. 치료를 하게 되는데
0: 네.
1: 이 침자리를 지금처럼 이런 극돌기나 이런 침자리를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0: 네.
1: 침치료가 훨씬 더 빠르겠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네. 그럼 목 디스크는 정확히 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1: 네. 우리가 목 디스크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신체에서 왜 목이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이런 접히고 그다음에 구부러진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죠.
0: 네.
1: 이런 관절마다 그 윤활유 작용하는 것이 있고 또 쿠션이라 그러죠. 소프트한 거 이런 네.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경추 사이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연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연골들이 섬유윤을 뚫고서 네. 빠져나와서 신경을 네. 압박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걸 목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목 디스크도 뭐 경추 측면에서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추골동맥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0: 네.
1: 평소에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우리 한미옥 선생님처럼 이 마이크나 컴퓨터를 보면서 목을 이렇게 길게 빼는 거.
0: 네.
1: 예, 이런 동작을 오래 하면은 목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0: 네.
1: 예, 그래서 목 디스크는 꼭 하나를 찍어가지고
0: 네.
1: 이게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0: 네.
1: 사람마다 그 오는 병이 오는 원인이 다 네. 틀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0: 아, 이게 목주의 통증 외에도
1: 네.
0: 다른 불편함이 많이 있나요?
1: 많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경추마다 요
0: 네.
1: 또 빠져나가는 신경들이 관하라는 부위가
0: 네.
1: 다 틀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 경추 2번에 문제가 생기면은
0: 네.
1: 환자분들은 눈이 침침하다 그래요.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이 자꾸 마른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0: 네.
1: 심장 문제가 아닌데 경추 2번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경추 또 4번이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이게 횡경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 횡경막
0: 네, 네.
1: 예, 이 여자분들이 브라 입는 요, 예, 요 밑에
0: 오, 예.
1: 예, 예, 명치 끝이라
0: 네,
1: 그러죠.
0: 네.
1: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 4번은
0: 네.
1: 그러면은 임상에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0: 네.
1: 요 4번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딸꾹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딸꾹질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0: 네, 네.
1: 예, 딸꾹질을 우리가 한 5분을 해본 적이 있어요?
0: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본 지가 오래됐네요. 한번 해보고 싶다.
1: 딸꾹질을 네.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요.
0: 네.
1: 기침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0: 네.
1: 딸꾹질을 3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렇대요.
1: 예예. 예. 막 일주일 정도 했는데 또 조금 나섰다가는 또 오고 나섰다가는 또 오고 너무 힘들어서 침 맞으러 오셨어요.
0: 네.
1: 예, 그분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다 진료를 해보니까
0: 네.
1: 장기나 뭐 이런 병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0: 네,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여자분들한테 잘안 받으세요. 좀 힘이 세고 수출렁하고 남자분을 원하시거든요. 그럼
1: 네.
0: 남자분한테서 지압을 받으면은 여자 목이 얼마나 나긋나긋해요. 근데
1: 네.
0: 그걸 푼다고 집중적으로 하면은 안에서 이제 이 4번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주위가 붓겠죠. 그
1: 네.
0: 부으면서 이제 횡경막에 영향을 주면은 딸꾹질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을 놓으면은 이제 4번 근육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침을 놓을 때는 그 담낭혈자리를 찾아가지고 풍지혈이 있거든요. 그걸 놓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풍지와 그 옆에 동맥혈인 그 풍부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화차 협착혈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전신혈자리를 해서 침을 넣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게 없는지 여려고 한 25분 30분 누워 계실 거예요 하면은 침을 다 넣고 일단 위에서부터 침을 놓아드리거든요. 항상 양이 먼저고 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서 위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겠죠. 그럼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부터 침을 머리부터 침을 넣으면서 이제 허리 뭐 다리 종아리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네,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서서 불을 끄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원장님, 그것은 또 갑자기 놀래갖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딸꾹질이 멈췄어요. 그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요 경추, 요 4번을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아가지고 놓으면은 그분이 이제 침을 다 뽑으면은 세상에 딸꾹질을 25분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1: 스님,
0: 원장님 뭐 사드릴까요? 그래서 예, 아니요. 다음에 뭐 오실 일이 있으면은 커피 한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잊지 않고 1년 후에 오든 몇달 후에 오든 맥도날드 커피를 사갖고 오시는 분이
1: 와,
0: 계셔요.
1: 우리 어렸을 때 딸꾹질 하면 이렇게 놀래키고 그러는데 그게 안
0: 안
1: 좋는
0: 되죠. 예.
1: 그
0: 어떤
1: 괜히
0: 분들은 옆에서 너 도둑질 했지? 뭐 이러면은 깜짝 놀라서 딸꾹질을 안 한다 그러죠. 이런 경추 4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1: 그렇군요.
0: 놀래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이 숨을 참아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셔요.
1: 경추는 다치면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1: 한번 병이 나면 낫기가 힘든 것 같은데.
0: 예, 요런 보통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먹디스크로 오시는 병들은 진짜 낫기가 힘들거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지만 먹디스크는 굉장히 낫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먹디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침으로도 안 되고 한약으로도 안 됩니다. 먹디스크가 아프셔서 50대, 60대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 미국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런 코리아타운보다는 미국 동네에서 계시는 분들은 쉽게 수술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셨을 때는 목이 안 아프셔요. 한 2, 3년은 깜짝같이 안 아프시거든요. 근데 그게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아픔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 수술한 아픔은 어떤 치료도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목 디스크는 수술하기 전에 세컨 오피니언도 받아보고 침 치료도 받아보고 카이로프랙틱도 다녀보시고 정형외과도 다녀보시고 할수 있는 걸다 하시고 진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1: 수술.
0: 예,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카이로프랙틱 얘기하셨는데 실제 교정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0: 교정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은 교정해서 한 6개월, 1년은 괜찮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때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임상에서 보면은 힘들면은 목을 이렇게 살짝 이 고개를 이렇게 떠는 분들이 계시죠?
1: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0: 그런 분들이 경추 1번하고 2번 사이에
1: 예.
0: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떠시거든요. 그런
1: 그래요.
0: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C자 모양으로 경추 1번과 2번에서 혈자리를 찾아가지고 눕혀놓은 상태에서 침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한 며칠 정도는 떨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침을 맞아야 네. 연속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조금 오래 못 가시죠. 네. 뭐 한 몇 번 맞아 보시고 그때는 괜찮은데 계속 이게 떨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유전이라 그러면은 치료가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유전이 아닌 경우에는 네. 치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1: 좀 꾸준히
0: 그럴 때는 한번 꾸준히 치료해 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1: 제가 아는 분은 다리에 힘이 자고 없다고 하시는데 네. 목과 허리 치료를 모두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0: 네.
1: 이런 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혹시 우리 한 선생님 그 경추척수증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1: 아니요.
0: 척수증은 네.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네. 우리 환자분들도 보면은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목에 디스크인 줄 알고
1: 네.
0: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해보셨는데
1: 네.
0: 하나도 효과가 없다 그래요.
1: 네.
0: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치료를 해보고 경추 척수증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는 또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넘어져서 중풍이 오는 줄 아셨다고 그러는데
1: 네.
0: 중풍보다 더 위험한 것이 경추 척수증입니다.
1: 네.
0: 중풍은 한번 오고 나서는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1: 네.
0: 골든타임이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치료하면 가능하지만
1: 네.
0: 척수증은 진행형입니다.
1: 네.
0: ING거든요.
1: 네.
0: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병들은 치료가 힘들겠죠.
1: 네.
0: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나 경추척수증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들은 꼭 신경내과에 가셔가지고
1: 네.
0: 의사 선생님한테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1: 네.
0: 신경내과 선생님들한테서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1: 네.
0: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시간
1: 네.
0: 낭비하고 그다음에 병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0: 네.
1: 보통 침은 일주일에 몇 번 받는 게 좋을까요?
0: 침은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1: 네.
0: 얼굴이 여자분들이 돌아가는 거 있죠.
1: 네.
0: 안면마비.
1: 네.
0: 그러면 급하니까 막 일주일 내내 침을 맞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 네.
0: 그 한의원은 썬데이도 일을 하세요. 그러면 썬데이도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1: 네.
0: 이제 오후에 가서 침을 맞았다 그러는데
1: 네.
0: 침은 가장 정확하게는 일주일에 두 번
1: 네.
0: 많이 맞으면 세 번이면 충분해요.
1: 네.
0: 침을 한번 혈자리 경혈 잘 찾아가지고 넣으면 72시간까지 효과가 가거든요.
1: 네.
0: 그러는데 그걸 매일 가서 맞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환자들한테 매일 침을 맞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 그리고 이게 한 번 딱 맞아가지고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되고 계속 꾸준히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침을 맞으면은 웬만한 그렇게 만성적인 병이 아닌 거는 치료가 쉽겠죠.
1: 아, 네.
0: 네.
1: 네, 우리 진수림 원장님 북경의술원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 북경중이대 신경내과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만성신경계통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북경의술원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한 북경의술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진수림 원장님.
0: 네.
1: 쉐쉐.
0: 쉐쉐. 북한지. 짜잔.
1: 짜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1: 진짜 감쪽 같네?
12: 역시 벤트웨이야!
1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9: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8: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9: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8: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9: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강찜 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19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기스 버시, 아가리쿠스 버시, 이 세 가지 원료.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대감마님 나옵시오.
1: 이리 오더라.
0: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남쇼.
0: 어서 오너라.
1: 월남 싸움. 훈연이 현원입니다.
0: 오늘 순임에게는 남자 준비되어 있는데.
1: 네.
0: 아니 그 전에
1: 네.
0: 월드컵 또 축구 해설위원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떻게 보셨어요?
1: 주말에
0: 네.
1: 굉장히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0: 네.
1: 많은 이변들이 있었고.
0: 모로코도
1: 모로코인데 브라질 일단 탈락을 했습니다.
0: 브라질이 탈락.
1: 브라질이 탈락을 하는 또 이변이.
0: 노르웨이 하고 해서.
1: 역시 야. 홀란드가.
0: 네.
1: 그냥 기회를 놓치지 않더구만요. 두 번 다 놓고.
0: 네.
1: 근데 브라질이
0: 네.
1: 이번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네이마르.
0: 아.
1: 네이마르 씨가 이번에 결국 뽑혀가지고
0: 네.
1: 울면서 참가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정상도 아니고 이제 리즈 씨가 지났는데
0: 네.
1: 딱 국가대표 뽑혔을 때 울면서 나 뽑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정말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최선을 다했다.
0: 그랬는데.
1: 근데 이제 하다가 감독이 후반에 내보냈어요. 네이마르 네가 한번 보여줘.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고 막 싸우다가 나왔어요. 그때 이번에 브라질이
0: 매번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1: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되게 웃긴 징크스가 있더구만요.
0: 뭐요?
1: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0: 네.
1: 일본을 꺾은 나라를 꺾은 나라가 우승을 하는.
0: 그만 봐. 지난번에 일본을 누가 꺾었지?
1: 누가 꺾었죠?
0: 브라질이 일본 꺾었어.
1: 그래서 그 브라질을 꺾은 게 누구죠? 노르웨이.
0: 노르웨이.
1: 그래서 갑자기 노르웨이가 이번에 우승국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 아르헨티나에도 그랬고요.
0: 그 얘기를 우리 한국 그랬고요. 사람들만 하나요?
1: 원래.
0: 그래도 일본에 굉장히 일본이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1: 일본 잘했죠.
0: 네.
1: 정말 잘했죠.
0: 근데 원래 백년대계에서 유소년을 그렇게 많이 차범과 어린이 축구처럼 어린이들을 많이 그렇게
1: 맞아요.
0: 우리도 많이 길러내야 돼. 후배들을.
1: 그분들은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게 엄청 많아요. 그 인프라가.
0: 네.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잘하겠지.
0: 제가 어제 본 뉴스 중에는
1: 네.
0: 일본이
1: 이렇게 나오지? 네.
0: 여러모로 네. 그 다운사이징 하잖아요. 원래 작은 섬나라에.
1: 네.
0: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작아지고 이러면서 20대 청년 평균 키가 일본 청년들은 170.
1: 그래요?
0: 점점 줄고 있대요. 오히려
1: 남자가.
0: 근데 한국 청년들은 더 크고 있는 거야. 무려 몇 센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1: 한 5cm 나요?
0: 어떻게 잘 찍었어?
1: 그래요?
0: 야, 5cm가 나 차이 나요. 175 한국은.
1: 평균이 175 한국이?
0: 예. 네.
1: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0: 20대.
1: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0: 예. 네.
1: 와 얼마 전까지
0: 뉴스에서 170, 봤어요.
1: 172 막 그랬는데.
0: 와.
1: 야 이거 좀 있으면 170
0: 되겠네. 잘 먹고 우리는 그.
1: 그 뭐했길래 이렇게 크지?
0: 씨도 좋고 밭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1: 175대 170이다. 와.
0: 네.
1: 근데 이제 나네.
0: 여러 가지가 현대 사회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운사이징 한다 이러니까 키까지 줄어든다 이러는데
1: 그게 약간 그 진화론인가요?
0: 뭐 그렇게 연구 결과 나왔으니까
1: 신기하다.
0: 그렇잖아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1: 하긴.
0: 응.
1: 근데 하긴 예전에 그 비행기 예전까 그러니까
0: 예.
1: 예전에 타던 비행기나 예전 타던 버스나 이런 거를 가끔 운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1: 한 20년 지난 것들.
0: 네.
1: 그거 탔을 때 느낌이 일단 현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너무 잘 먹어서.
1: 근데 이제 다시 또 작아진다는 거죠.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몰라.
1: 그 옛날 영화 중에 저거 있었는데
0: 뭐요?
1: 사람을 되게 조그맣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이제 너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고
0: 네.
1: 소울성이 부족해지니까
0: 사람을 아예
1: 사람을 다운사이즈 해갖고. 우리가 사는 거 예를 들어 집 사는데 막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네. 돈이 든다 그러면
0: 네.
1: 작은 나라에서는 뭐 1도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그 사람들이 위타이어 해가지고
0: 네.
1: 내 돈이 50밖에 없지만 너가 수술을 받아서 조금해지면 뭐 10이라는 숫자로 평생 먹고 살 수 막
0: 네,
1: 이런
0: 네,
1: 거
0: 네.
1: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0: 그래서 어떤 그 커다란 그 모형 CD 안에 다 그 사람들을 넣어서 사는
1: 그게 타운이 되는
0: 그 영화
1: 맞아요.
0: 봤어요.
1: 맞아 그거. 그 약간 그렇게도 되려나?
0: 그런 세상이 또 올릴지도 모르지만
1: 제 기억에는 거기 남자가 있는데 여자 와이프가 무서워서 안 하고 남자만 하고
0: 그쵸?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야말로 천국이다 막 이랬던
1: 맞아,
0: 그 영화가 예. 생각이 나네요. 영화는 또 현실로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1: 맞아요. 럭키비키님께서 의견을 네. 주는데 혼란이 브라질 네. 수비를 혼란시켜서 이겼다. 이런 말장난 좋아요.
0: 좋아.
1: 홀란드가 근데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만요. 이번에
0: 야.
1: 오늘 또 굉장히 재밌는 16강 16강이죠?
0: 오늘 네. 미국과 벨기에
1: 오늘 저녁 때 미국이랑 벨기에
0: 5시에
1: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 간단하게. 뭐 고민하세요. 오. 우리가 뭘 고민해 미국인에게 듣던가 해야지.
0: 벨벨벨 벨을 울려라.
1: 그 전에 포르투갈하고 아니, 스페인하고 하고.
0: 그 뭐지? 그 폴라리 발로군. 발로차가 아니라 발로군 선수가 레드카드를 먹고 퇴장을 당했는데
1: 전화 받으셨어요?
0: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FIFA 회장한테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1: 없던 걸로 해?
0: 잘해봐 이래서 다시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1: 그거 좀 웃기지
0: 그럼 다른
1: 않아?
0: 나라는 어떻게 하고
1: 그러니까 그건,
0: 말이 돼야죠
1: 그건 좀
0: 어렸을
1: 그래.
0: 때 우리 좀 돈 많은 육성 회장 어머님 나오셔서 선생님들 밥 싸고 뭐 돌리고 나면 그냥
1: 그쵸.
0: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1: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 그것도 자기들끼리 쉬쉬한 것도 아니고 다 알아.
0: 스포츠맨십인데 이거는.
1: 그러니까 내가 선수라고 제가 마이크 선수잖아 안 나와요.
0: 주최국인데.
1: 그러니까
0: 그러면 안 되지.
1: 이거는
0: 그
1: 선수가 안 나와야 된다고 봐요.
0: 네 그럼요.
1: 선수가 아니야
0: 선수가
1: 나는
0: 안 나가야
1: 떳떳하게
0: 돼.
1: 나는 이것도 하겠다고 안 나오면
0: 그럼요. 선수면
1: 좀 보복이 있으려나?
0: 글쎄요.
1: 근데 저 같으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0: 한번 스포츠맨십에 발로군.
1: 그러니까 발로군 누가 봐도 남자네요 이름이.
0: 발로군
1: 손으로 양.
0: 발로냥.
1: 아무튼 오늘 또 재밌는 경기가 두 개 있으니까 경기가
0: 네,
1: 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월요일 맞이해서 저희 순매남 준비했는데요.
0: 네.
1: 오늘 주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연인들 간의 싸움을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웅장해죠. 싸움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 탑 10.
0: 아 이제 더운 날씨에
1: 잘 있다가도 요 말 나오면 싸웁니다.
0: 열받아서 더우면 안 돼.
1: 열받아서
0: 진짜. 이 말은 피해가자 제발.
1: 네.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싸우는 거예요.
0: 네. 뭘까요? 궁금해요. 12.
1: 그냥 됐어.
0: 됐어.
1: 됐어.
0: 됐어.
1: 됐어.
0: 됐어. 이 말.
1: 저기 뭐.
0: 뭐가 돼? 되기는.
1: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됐어.
0: 그지.
1: 뭐 얘기해. 됐어 됐어.
0: 그지.
1: 이러면은
0: 너무 그치.
1: 데리고 싸우자라는 거거든요.
0: 그 말하면 안 돼.
1: 됐어라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요게 시작입니다.
0: 2차전 준비 신호예요, 이게.
1: 근데 여자분 진짜 많이 하잖아, 이거.
0: 됐어.
1: 됐어. 이거 여자분 진짜 많이
0: 그거
1: 하는 거
0: 하지 마 이제.
1: 구위. 이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말투긴 한데.
0: 네,
1: 구위. 너 맨날 그래.
0: 너 맨날 그래.
1: 오빠는 맨날 그래. 너는 맨날 그래. 자기 맨날 그래.
0: 네.
1: 그것도 좀 귀엽게.
0: 네.
1: 아 오빠 맨날 그래. 이러면 귀엽죠. 그죠?
0: 됐어.
1: 오빠 맨날 그래.
0: 맨날 그래.
1: 그러면 귀엽지.
0: 예쁘게.
1: 너 맨날 그러냐? 맨날 그래.
0: 그러면.
1: 너 맨날 그래.
0: 그러면 맨날 그러다 보면 정 떨어질 것 같아.
1: 근데 그러면요 남자가 안 하려다가도 그렇게 돼요. 삐뚤어지고 싶은 거죠.
0: 말을 이쁘게 하자. 파리.
1: 아 그게 아니라.
0: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1: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0: 변명하려고 하는 거.
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 내가 말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라 약간 무시하는 거죠 상대를. 너 말은 틀렸어 그게 아니라
0: 내 말은
1: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이건 좀 남자들이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약간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아 그게 아니고
0: 그치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1: 이건 조금 남자들이 정정해 주려고 그러고 좀 고쳐주려는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병이 있지.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불난 집에 저 부채질하는 겁니다.
0: 네.
1: 자 7위는요 이 말 들으면 싸웁니다. 요거는 남자가 할 때도 막 여자도 막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0: 여자도 반반하는 것 같아요.
1: 내가 그 뭘 잘못했는데?
0: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1: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0: 응?
1: 이게 약간 지금 말투가 다른 여성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성분.
0: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1: 야 이거는 너무 동정심에 유발하지 마세요.
0: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1: 그치 약간 남자로.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0: 뭘 잘못했어?
1: 뭐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무엇이 중요한디? 바로 그냥 내가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사실은 남자들이 그 뭐랄까 억울할 때 쓰는 게 진짜 많아요.
0: 네.
1: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자분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0: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1: 있는데
0: 이제
1: 여자는 이제 그게
0: 이제.
1: 싸우자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0: 자 본론 펴볼게.
1: 그래? 몰라? 이러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0: 안 돼 안 돼.
1: 자 고랬을 때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넌 발음을 그렇게 하냐? 이거 이제 서로 이제
0: 완전히 실수다.
1: 막고 카운터 나가는 거죠.
0: 네, 너 뭘 이렇게 바로... 말을게?
1: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0: 내 말투가 뭐 어때서?
1: 그러니까.
0: 어? 지금 그 말투.
1: 야.
0: 내가 뭘?
1: 그러면 이제는 싸우는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꼬투리 잡는 거야 이거는. 내 말투가 뭐 어때서? 나 원래 이런데? 뭐 이런 거.
0: 그치.
1: 넌 그게 문제야.
0: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1: 아 됐어 그거 하지 마.
0: 응.
1: 이게 오입니다.
0: 그럼 하지 마.
1: 아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0: 됐어 하지 마.
1: 아 됐어 하지 마. 이거 비슷한 말? 아 됐어 안 가 가지마 이거 있죠.
0: 아 어디 갈라다가
1: 어디 둘이 가려고 그러는데
0: 다 차려입고서
1: 다 차려입고 여자분 다 차려입고
0: 아 안 돼 그럼
1: 막 남자 막 이러죠. 아 뭐야 지금 몇 시간이 걸리냐 빨리 가야 돼.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다가 막판 다 했는 남자 짜증이 난 거야. 아 안 가 안 가 아 됐어 안 가 아 너무 작아 이거 깽판 치는 거야. 안 가 안 가 나 안 가 안 가 그 아. 남자는 옷을 벗어. 아, 나, 나,
0: 머리. 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그렇게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안 나와.
1: 아니 그러니까 왜 꼭 네. 그런 걸까요? 아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0: 아니, 여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오히려 빨라요.
1: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그러는 거 아닌데
0: 밖에 나가서 빨리 안 나와 이러시다.
1: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런 게 뭐 네. 5시에 우리가 나가야 돼. 네. 6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미국에서는 몇 시에 준비하실 거예요? 5시에 우리가 나가야 돼. 자, 6시 약속이야.
0: 6시 약속이야?
1: 네. 근데 보니까 한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가는 이동 거리가.
0: 이동 거리가
1: 45분
0: 그러면
1: 1시간.
0: 5시 한 20분 아니야. 4시 20분 정도에 준비하겠어요.
1: 그거 봐요.
0: 여유 있게.
1: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본인이 알잖아. 내가 얼마나 걸릴지를. 여유 체크하면 되잖아. 근데 꼭 5시에 나가는데 여성분들은 막 빨리 준비해 준비해 막 남자만 득들대다가 자기는 정작 4시 반, 4시 40분에 그때 막 하고 있는 거야.
0: 남자는 집안일 할 게 많아서 애 밥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1: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혼자 하는
0: 그리고
1: 게 아니죠.
0: 그리고 남편 챙겨주다 보면 자기 이거 입어 먹고 자기는 못 챙긴 거야.
1: 남자는요? 5분이면 해요.
0: 아, 그치?
1: 네. 아시잖아요. 남자 5분이면 해요.
0: 뜸들인 남자도 있어요.
1: 아, 근데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시간을 맞춰서 하시면 서로 기분 네. 좋은데
0: 네.
1: 저희 진짜 저희 부모님도 맨날 그렇게 싸우셨거든요. 너 네. 형 맨날 늦는다고. 근데 저희가 봐도 막 답답 아니 그거 갖고 짜증내시는 분도 답답하고 그걸 좀만 빨리 하시면 되는데 빨리 안 하시면 더 답답하고
0: 근데 나왔는데 떠나려고 했는데 어 그 잠깐만 이러고 또 들어가셔.
1: 어 맞아.
0: 그래서 왔다 갔다 뭐 잊은 거 아 저 이거 놓고
1: 그래서 안 간 적도 있어요 저희. 네. 어머니가 뭘 놓고 와서 한 번 갔다 두 번째 타니까 안 가 나 안 가 그리고 진짜 안 가셨다니까 그리고
0: 아 어떻게
1: 그럼 다 그쯤에서 되는 거 저 형 모르고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0: 그러지 말자.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이가 하지마
0: 그래
1: 그럼
0: 가지마
1: 안 가.
0: 집에서 먹자
1: 하지마 아, 됐어 하지마 요런 거
0: 아유 또 시장이네 이거지 이제
1: 아 그거는 좀 심한 얘기죠. 그거는 정말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또 저런다 또 시작이다.
0: 아
1: 이거는 상대를 완전 무시하는 거야.
0: 이게 바로 사위.
1: 이건 뭐야? 너가 하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거 쓸데없는 얘기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0: 또 시작이네.
1: 또 시작이네.
0: 이거 아주 안 좋은 말. 싸움을 부르는
1: 그래,
0: 말.
1: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요리 왜 이렇게 못하냐? 오빠 원래 저 요리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0: 아 미워.
1: 너 설거지 하루 종일 하냐? 오빠 너무 많잖아.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막 이러면 와 진짜. 오 밉상.
0: 아 그러네. 엄마랑 살지 그럼?
1: 아 근데 마마보이는 여성분들이 봤을 때 마마보이가 네. 남성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0: 예.
1: 아세요?
0: 그러니까 여성이 보는
1: 여성이
0: 마마...
1: 봤을 때 완전 마마보이야.
0: 예, 예, 예.
1: 그러면 아우 좀 마마보이 이럴 수 있잖아요.
0: 남자들은 어? 남자들은 찌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1: 아 효자라고 그러죠.
0: 효자.
1: 야, 저 어이구, 효자네.
0: 저
1: 효자.
0: 아
1: 농담이고요.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마마보이를 생각 안 하고 난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0: 아...
1: 효자와 마마보이를 착각하는 분들이
0: 네,
1: 있습니다. 아우
0: 네.
1: 정말 너무 싫어요. 마마보이. 근데 반대로 이제 집안끼리 붙이는 경우도 있죠.
0: 아.
1: 우리 엄마라는 게, 그러니까 너와 우리 엄마를 비교할 때도 있지만
0: 집안
1: 너네 집 우리 집
0: 너무
1: 이렇게 나올 때죠. 야 너네 집은 우리 집만 너네 집은 이렇게 니네 어머니는 왜 그러시? 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와 이건 뭐
0: 잘해야 돼요. 명절 때 특히 뭐 어떤 돈 보내고 이럴 때 용돈 보내고 할 때 좀 평등하게 잘.
1: 그게
0: 좀 어려운 집은 더 드리고 좀
1: 그러니까요. 서로가 좀 이해하면 되는데
0: 그러니까요. 아니 이쁨은 처가집 말뚝 보고 저런다더니 응? 애정이 식으니까 말이야.
1: 애정이 왜 식어요? 애정이 식을 수도 있나?
0: 살다 보면 잘 식지 않나요?
1: 저는 식는다는 응. 표현을 몰라요. 식는다는 게 뭐야? 전 늘 붙어있기 때문에
0: 비결이 뭔지 나중에 밝혀주세요.
1: 비결이요? 늘 머리가 나쁘면
0: 최면.
1: 머리가 나쁘면 돼요. 머리가 나쁘면 네 좋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말투 2위
0: 2위
1: 해주세요.
0: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1: 이거 이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미안하다 했잖아.
0: 그치 그런 거 아니야.
1: 이거는 약간 오히려 욕하는 것만 더 짜증날 때 있어요. 아 나 미안하다 했잖아. 더 이상 어떡하라고 이런 거.
0: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
1: 아니죠, 아니죠. 근데 본인은 진짜. 사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아니 남자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왜 그 자존심 상해요?
1: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0: 아니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툭 네. 해가지고 제가 아 아파 이랬는데.
1: 그건 미안해요, 저 부끄러워요.
0: 어머 미안.
1: 미안.
0: I'm sorry 해야 되는데
1: 네.

0: 안 해요.
1: I'm sorry, but I love you.
0: 어, why don't you say sorry? 그랬더니.
1: 근데 뭐래요?
0: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미안하니? 나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1: 와.
0: 헤어졌잖아요, 결국.
1: 야, 근데 그분은 좀 마인드가 특이하다.
0: 좀 이상하죠. 어, 그랬을까?
1: 자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미안하대요? 야, 그건 특이한데?
0: 아니, 길거리 가다가도 잘못 부딪혀서 그 사람을 I'm sorry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더군다나 어?
1: 그러니까 옆에 여자를
0: 어, 내 그거 여자를. 아니지,
1: 야,
0: 그거는
1: 그거 진짜 아니지.
0: 그치?
1: 그분을 평가로 잡지 마시고요.
0: 네. 네. 아, 그래도 조금은 미안하단 말을 남자분들이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1: 아무래도 좀 그러게 있어.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0: Thank
1: 오히려
0: you, I'm sorry는 잘해야 돼.
1: 그럼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오히려 잘하는 게 멋진 거지 못하는 게 찌질이에요.
0: 집에 가서
1: 저는 톡 치면 고맙습니다, 톡 치면 미안합니다 나와요.
0: 아,
1: 자동이야 저는.
0: 그래야 돼. 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1: 난 그 말이 그렇게 좋은데.
0: 그래요. 어. 아.
1: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팁을 드리는데 여러분, 와이프가 아무리 뭐래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0: 그래요.
1: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안 그런다는데 어떡할 거야. 아,
0: 진심을 담아서 어. 미안해. 그러니까 요 한마디가
1: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오케이 인정. 내가 미안. 그럼 뭐 미안하다는데. 저 반성문도 많이 썼어요, 초창기 때.
0: 그래요.
1: 네.
0: 진짜 손으로 썼어?
1: 진짜로.
0: 뭐 때문에? 손목고 듣게 하더라고.
1: 손목고 듣게 와서 뭐 와이프가 뭐 기다리는데 뭐 연락 안 해서 뭐 대부분이 술 먹고 듣게
0: 각서 왔어. 이렇게 써서
1: 각서도 썼죠.
0: 그 쓴 거 봤어요.
1: 다시는 9시 넘어서 먹지 않겠다. 내 이름은 앞으로 잔이다. 그래서 내 이름 앞으로 잔입니다 했더니 와이프가 왜? 그래서 제 성이 한시잖아요.
0: 네.
1: 한 잔. 앞으로 한 잔만 하겠다. 그렇게 각서 이렇게 쓴 적도 있어. 내 이름은 앞으로 잔이야. 한 잔. 한 잔 있어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0: 100시간이 다행이다. 어?
1: 왜요? 아, 100잔.
0: 100잔.
1: 아, 그렇지.
0: 좌한 아저씨들.
1: 근데 과연 그걸 지킬까요?
0: 네.
1: No. 그때만 살아가면 겁니다. 네. 넘어가면 돼.
0: 그래도 잘 그때 미안하다고
1: 그럼요.
0: 진심으로 얘기하면.
1: 싹싹 빌면.
0: 네. 그래요. 큰 싸움 막잖아.
1: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0: 네.
1: 저는 무릎으로 다니는 애들이래요. 애래요.
0: 네.
1: 집안 문을
0: 하도 기어서.
1: 어, 집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무릎을 딱 꿇고 기어서. 그래서 무릎 도사라고. 막
0: 네. 아,
1: 좋아요. 네, 1위. 좋아요. 싸움 나는 1위. 너랑은 말이 안 통해.
0: 어, 말이 안 통해
1: 진짜.
0: 이거.
1: 어, 이건 끝이지. 아... 끝판왕.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0: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히 너랑 나랑 수준이 달라 이거지.
1: 어, 너랑 말해봐 소용 없어.
0: 어, 너랑
1: 아 너랑 말 안 통해. 됐어.
0: 아우 말 안 통해 이거지.
1: 아, 어, 예. 아 됐어. 아 관둬 안 통. 그럼 뭐 그다음부터 육탄전인가?
0: 말해봤자 소용 없다.
1: 아,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된다.
0: 이거는 진짜 아니네.
1: 네, 그냥 여러분 그랬구나. 미안해. 혹시라도 내가 말 실수했다고 어 내가 말투가 그랬어 미안. 이건 바로 사과해야죠.
0: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싸우면 왜 이기려고 들어?
1: 맞아.
0: 그러면 안 돼. 이제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잖아요.
1: 막 전쟁도 아닌데 뭘 이기려고 그래.
0: 특히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여자한테 무조건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응?
1: 그분 잘 살고 계세요?
0: 응.
1: 그래. 그분 궁금하네요.
0: 무릎이 다 달았어.
1: 그분도 무릎이 연골이 없죠? 어, 그러실 것 같아. 근데
0: 아,
1: 그게 편한 거야.
0: 왕처럼 대우받아 그래야지.
1: 그래요.
0: 아니 내 여자를 어? 마마로 여왕님으로 해야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쁜 말들만 합시다.
1: 맞아요. 여러분 괜한 말로 싸움 나지 마시고요.
0: 네.
1: 서로 기분 좋게 행복한 말만 주고받도록 하자고요.
0: 네. 이런 말 너무 좋아.
1: 어떤 거예요?
0: I got you, babe.
1: I got you, baby.

0: 너무 아쉽게 스키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먼저 떠난 소니. 그래도 그를 또 잊지 못할까요? 쉐어가 함께 부른 노래 I got you babe. 굿모닝 차차차 네.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콜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13-382-8844 21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0: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례 하시면 아우 네. 그분 낚시 전문가. 주말에도 그 다녀오셨죠?
8: 네,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0: 몇 마리나 잡으셨습니까?
8: 11마리를 잡았어요.
0: 뱅어동.
8: 4명이서 잡은 게 그랬습니다.
0: 네.
8: 잘 안 잡혀요. 얘들이 똑똑해서. 그리고 요새 네. 물이 조금 차가워져서
0: 네.
8: 온도의 변화가 있어서
0: 네.
8: 뱅에돔이 잘 물지 않는 것 같아요. 뱅에돔은 약간 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데 네. 밑에 네. 숨어 있어요. 네. 제가 집집마다 노크 한다고
0: 네.
8: 네, 좀 잘 못 잡았어요.
0: 노크 가지고 집집마다.
8: 나오질 않으니까요.
0: 아~
8: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아니 바닷물 수온이 더워졌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요즘 찬가요? 조금?
8: 물이 좀 차가워요. 열롱비치 쪽은요.
1: 신기하다. 자, 우리 또 워낙 네. 낚시에도
0: 일각이 있으시지만
1: 또 자동차 흠집 제거의 최고 전문이시잖아요. 우리 대표님.
0: 네.
1: 자, 덴트웨이는 어떤 회사다라고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덴트웨이는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업체입니다.
1: 네.
8: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 사고나
1: 그렇죠.
8: 스크러치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1: 예.
8: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타운 내에서 가장 싼 가격에 또 되도록이면 작은 것들은 하루 만에 완벽하게 네. 복원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덴트웨이 그 수리 가격이 정말 싸다.
1: 그렇죠.
0: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1: 맞아요.
8: 정말 쌉니다.
0: 네.
8: 사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잖아요.
1: 힘들죠.
8: 덴트웨이는 있어요. 왜 운전하다 보면 그 마켓 같은데
0: 네.
8: 노란 폴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8: 쇠 기둥이죠.
0: 네.
8: 또 시멘트 기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살짝 부딪히면
0: 네.
8: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고
1: 예.
8: 노란 페인트가
0: 네.
8: 폴에 있는 그게 네. 자동차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0: 네.
8: 그렇게 그냥 다니세요 사람들이
1: 네.
8: 근데 덴트에 오시면 경우에 따라 무료로 제가 지워드리고요.
0: 네.
8: 어떻게 하면 싸게 해드릴까 제가 무지무지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싸게 해드릴 수 있고요.
1: 네.
8: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범퍼 한쪽 귀퉁이가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혔을 때
0: 네.
8: 범퍼는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온폭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디샵에 가게 되면
1: 예.
8: 100% 교환입니다.
1: 범퍼를 갈라고 그러죠?
8: 보험 처리하면 예.

0: 100% 교환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덴트웨이에 오시면 네. 특수한 공구와 열을 이용해서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새 것처럼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1: 네.
0: 한 2시간, 3시간, 한 150불, 200불 정도면 네. 새 것처럼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그거 바꾸게 되면 네. 보통 1,500불, 2,000불 듭니다.
2: 그렇죠.
1: 와, 네. 진짜.
2: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게 우리 대표님께서 페인트 컬러에 대해서 한번 되게 장점을 네.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1: 컴퓨러로.
2: 아주 그냥 완벽한 컬러 매칭 네. 그때 장점을 말씀하셨잖아요.
0: 저희는 LA에서 처음으로 네. 자동 배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네. 차가 들어오면 차 색깔이 예를 들어 하얀색이다.
2: 네.
0: 그러면 그 하얀색이지만 그 컬러 코드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 왼쪽 문을 열면 예. 거기 이렇게 레이블이 있어요. 네네. 17자리 레로와 숫자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체로 칼라 코드가 있습니다.
2: 네.
0: 그 칼라 코드가 예를 들어서 도요다 캠리인 경우에 040이라 되어 있으면 네. 보통 흰색입니다.
2: 네.
0: 흰색인데 이 흰색도 이렇게 밝은 흰색, 어두운 흰색 좀 이렇게 다 모양함이
2: 여러
0: 좀 다릅니다.
2: 예, 예.
0: 연도별로 이렇게 색깔이 달리 나와요. 그러면 그 컬러 코드를 알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컬러 칩을 찾습니다. 페인트 회사 제공한
2: 네.
0: 같은 하얀색이지만 한 7, 8개의 칩이 있어요. 요 중에서 내 눈으로 봐서 맞는 것을 확인하고
2: 네.
0: 그 맞는 것을 가지고 다시 페인트를 믹스해서 사람이 손으로 믹스해서
2: 네.
0: 페인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2: 그렇죠.
0: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동 배합 시스템은 일단은 카메라로 컬러를 확인하고
2: 예.
0: 그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 연결하면 자기가 잘 맞는 컬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2: 네.
0: 햇빛 났을 때의 컬러,
2: 네.
0: 그늘에서의 컬러, 다음에 형광등에서의 컬러,
2: 그렇죠.
0: 그다음에 굴곡진 면에서 컬러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맞는 것을 알려주면 예, 그걸 선택해서 내가 엔터를 눌러주면
2: 네.
0: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배합을 합니다.
2: 컬러를요?
0: 컬러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0.1g까지 컨트롤 할 수 있답니다.
2: 네.
0: 그런데 저희 자동 배합 시스템은 0.01g까지 컨트롤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10배 이상 정확하게 컬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어허.
1: 옛날에 그래서 보면요. 옛날에는 문짝이 색깔이 달라.
2: 얼룩덜룩한 것도 있었어요.
1: 그랬는데 요즘은 네. 완벽하게 그렇게 재현해내시는군요. 근데 궁금한 게 문콕이라고 그러고 마트에 좀 좁은 데서 보면 문짝이 탁 들어간 경우 있어요. 너무 속상한데.
2: 찍히는 거요?
0: 네. 그런 경우를 저희 업계에서는 덴트라고 합니다.
1: 네.
0: 즉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네. 움푹 들어간 거. 아까 문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코리아 타운 내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1: 네.
0: 애들이 이렇게 문을 열다 아무 생각 없이 열다 보면 문콕이 네. 생기고 또 다음에 길거리에 세워두는 누가 지나가서 주먹으로 툭 치는 경우도 있고
2: 네.
0: 다음에 뭐 골프공으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덴트웨이로 오시면 한 2시간 정도 또 많게 한 3시간 정도 비용은
1: 네.
0: 또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면
1: 네.
0: 세차처럼 말끔하게 복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덴트 났던 자리에
2: 네.
0: 색연필로 이렇게
1: 네.
0: 표시를 해놓습니다.
1: 네.
0: 여기 있었다고. 어떤 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찾으세요. 어디 있었는지. 왜?
2: 아, 어디 있었는지를 모르시는구나.
0: 예, 그러니까
2: 완벽하게 돼서.
0: 잘 되면 안 돼. 확인해야 되니까.
2: 네.
0: 그걸 막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뒀다가
1: 네.
0: 나중에 제가 또 지워드립니다.
1: 아, 너무 성대하십니다.
2: 그러니까, 재밌다.
1: 네.
2: 그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픈 얘기긴 한데 사실
1: 얼마 전에
2: 얼마 전에 그 발레 파킹을 맡겼다가 어떤 걸로 추정을 합니다.
1: 네.
2: 옆에가 좀 찢어졌어요. 좀 이렇게 들어가고 찢어졌어요.
0: 옆에라면 옆구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2: 옆구리 말고 문짝 있는 쪽이. 그래서 그냥 보면은
1: 문짝이
2: 예전에는 범퍼가 찌그러진 적이 있었고
1: 네.
2: 지금 차는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문짝 쪽에 이렇게 박은 벽을 이렇게 기둥을 긁으셨는지
0: 네,
2: 뭐 그런
0: 네.
2: 게 있더라고요.
0: 그런 경우가 있죠.
2: 좀, 네네. 좀 찢어진 느낌이 나요.
0: 아, 네.
2: 그런 것도 다 복원 가능하죠.
0: 아, 그럼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판금을 하고 즉 리페어를 해서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페인트 하는 부분을 네. 줄여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합니다.
2: 예. 네. 네.
1: 아, 우리가 접촉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아차하는 순간.
2: 그렇죠.
1: 그 순간이 있잖아요. 왜 그 피부가 왜 짜가고 전기가 올까요? 그 다른 분들도
2: 순간적으로 그냥 멍멍해지고 네. 저가 되죠.
1: 깜짝 놀랐는데 네. 그렇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0: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제가 계획을 했다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2: 네. 그렇죠. 전혀 모르고.
0: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사고가 나요.
1: 네.
0: 아, 정말 멘붕이 오죠.
2: 네.
0: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내려서 혹시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해서 다친 경우에는 911에 전화해서 도움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 네, 네.
0: 또 잘잘못을 따져야 되니까 네. 있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떨어져서 길이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누가 차선을 침범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찍고
2: 네.
0: 상대방의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네.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음에 보험 정보
2: 네.
0: 다음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2: 네.
0: 정보 사진 찍어서 교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현장에서
2: 네.
0: 이렇게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당당하게 오셨어요. 상대방 전화번호 있대. 전화하니까 전화가
2: 안 도하는구나.
0: 안 돼요.
2: 아, 잘못된 정보를 주는구나.
0: 잘못된 정보였을까요?
2: 아니면 뭐 아마 잘못 받으셨거나.
0: 예, 좀 긴장돼서
2: 네.
0: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0: 제가 왜 라이센스 플레이 번호를 강조했냐면 라이센스 플랫 번호만 있으면
2: 네.
0: DMV를 통해서 보험사가 그 상대방의 모든 정보, 보험 정보와 운전자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2: 네.
0: 혹시 내 차를 치고 누가 도망갈 경우에 한국 분들은 용감해서 막 쫓아가시는데
1: 네.
0: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1: 네.
0: 예, 번호만
2: 네.
0: 예, 기록하셨다가 갖고 계시면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네. 네. 그때 우리 솔직히 아까 우리 미옥 씨 말씀처럼 네.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1: 네.
2: 살짝 우리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0: 그럼요.
2: 들었습니다.
0: 이 사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 네.
0: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 예, 예.
0: 그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 제 전화번호를
2: 네.
0: 메모하셨다가
2: 네.
0: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밤중이라도 제가 도와드립니다.
2: 아.
0: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합니다.
2: 예.
0: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으로 전화 주시면
2: 네.
0: 제가 한밤중이라도 뭐 토잉카가 필요하면 토잉카 다음에 네. 뭐 클레임이라도 클레임은 할 때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물론 좋긴 하지만
2: 예.
0: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말 한마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험사에서 그걸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2: 네네.
0: 때문에 잘 아는 바디샵이 있으면 그 도움받아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 네.
0: 예, 제 개인 번호로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예, 그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고요.
1: 네.
0: 전화번호를 혹시 메모하실 때 메모해놓으면 또 나중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1: 네 맞아요.
2: 그렇죠. 어떤 걸로 했는지 모를 때가 있죠.
0: 저도 과거에
1: 네.
0: 친구가 한국에서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놨는데
2: 친구 이름을
0: 찾으려고 하니까
1: 친구 이름도 생각 안 나.
2: 이름이 안 날 때 있죠.
0: 못 찾는 거야.
2: 친구 이름
0: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A에서 G까지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해놓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맞습니다.
0: 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차 사고. 바디샵,
2: 네.
0: 덴트웨이.
1: 아 좋다.
2: 네.
0: 그러면 키워드 아무거나 쳐도
1: 네.
0: 나옵니다.
1: 차 사고 바디샵, 덴트웨이.
0: 제가 또 금년에 메디케어를 받았어요.
2: 네.
0: 이제 금방 잊어먹어요.
1: 맞아요. 이름 이렇게 생각 안 날 때가 많아.
0: 근데
1: 네.
0: 제가 잊어먹는 건망증 예방 방법을 하나 갖고 있어요.
1: 뭐요?
0: 정말 확실한 방법.
1: 네, 뭐요?
0: 알려드릴까요?
1: 네.
0: 왼손과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뇌에게 알려라.
2: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 모르게 하지 말고.
0: 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러면 그냥 건망증이 심해져요. 근데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뇌에게 알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막 핸드폰 들고 가서 뭐 하다가 잠깐 났어. 나 여기 핸드폰 놓는다. 네. 뇌에게 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놨어. 돌아서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이게 냉동실에 있는 냉장칸에 있는지 쌀통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2: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저 공감돼요. 아무 사람 두고 그냥 다니면 몰라요. 어딘지.
1: 아니, 어디 전화기 놓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오빠랑 통화하다가 오빠 그러면서 내 전화기 어디 있지? 그러니까 오빠가 야 빨리 찾아봐 그러더래요. 아니, 통화 중인데.
0: 그건 좀 심각한데요.
2: 이 정도면은 네.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0: 아니 혹시 네. 건망증과
2: 치매까지 가시려고요?
0: 치매를 구분하시나요? 어떻게 다르죠?
1: 어떻게 다른가요?
0: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건망증은 네. 과거의 기억을 잊어먹는 거예요.
1: 네.
0: 치매는 네. 현재의 기억을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현재. 네. 이게 치매인 거예요. 네. 밥 먹었는데 배분지 안 본지도 몰라. 이게 치매인 거죠.
1: 네.
0: 건망증은 과거의 기억을 잠깐 잊어먹는 건망증인데 네. 사람들은 건망증 살짝 잊어먹을 가지고 야 나 치매가 오나 치매가 오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치매와 네. 건망증은 다른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많이 벗어났는데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예.
0: 머리 저는 저기 샤워할 때 네. 머리를 감잖아요. 예. 그때 먼저 머리를 막 씻은 다음에 이제 샴푸를 해요. 네. 그 머리를 막 씻다 보면
2: 설마, 네.
0: 아무 생각 없이 씻다 보면 그럼 내가 샴푸를
2: 설마.
0: 했나?
2: 설마? 설마 했습니다. 설마. 진짜요?
1: 진짜요?
2: 지금 샴푸하셨는데 샴푸했나 이러신다고요? 가끔?
0: 아 그래요. 다음에 샴푸한 다음에 와. 페이셜을 하잖아요.
2: 네.
0: 샴푸한 다음에 막 씻다 보면 한 잔 씻다 보면 내가 페이셜을 했나? 그런데 뇌한테 네. 알리는 거예요.
2: 네.
0: 나 지금 샴푸한다? 네. 알리는 거고 네. 나 페이셜을 한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도난들은 예방법. 어떤가요?
1: 왼손과 오른손을 뇌랑 한 일을 뇌에게 알려라.
0: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뇌에게 알려라.
1: 네. 덴트에 가면 네.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일을 뭐 이렇게 그럴 일은 재밌습니다. 없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전화번호도 너무 좋아요. 다 구하라고 999에 1999네.
2: 1995.
1: 1995예요?
0: 네. 네, 1995.
2: 1995년.
1: 아, 1995년. 네.
2: 네. 13999에 1995? 1995번이고요.
0: 이건 제 개인
2: 전화입니다. 개인 전화부입니다.
1: 네.
2: 덴트웨이 대표 전화부 덴트웨이 번호는요. 213 383에 7233, 213 383에 7200 33번이 대표 번호입니다.
1: 네, 덴트웨이는 전화로도 견적도 받고 또 보험 처리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럼요.
1: 네.
0: 예. 차의 사고가 쿵 한 것도 하고요.
1: 네.
0: 쿵 한 것도 하고

0: 근데 좋은 값에 또 팔아야
1: 그렇죠.
0: 돼요.
1: 예.
0: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요즘도 집은요, 저는 마음이 넓어서 괜찮아요. 이래 할란가요?
1: 아니죠.
0: 그냥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네. 딜레에서 점검할 때 상당히 꼼꼼하게 봅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대충해서 반납했어요. 나중에 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1: 네.
0: 확인해가지고.
2: 네.
0: 그런데 한 2인치 안에 드는 사소한 페인트 스크루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안 내고 네. 반납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덴투에 오시면 네. 아, 이 경우는 고쳐야 되고
2: 네.
0: 이런 경우는 안 고쳐도 되고 자 이렇게 전부 알려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2: 네. 아니 특별한 그런 가격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워런티까지 제공해 주시는데.
0: 아 예, 덴투에는 정말로 특별한 가격표가 있습니다.
1: 예.
0: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왼편에 제 벽에
2: 네.
0: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 네.
0: 보시겠어요?
1: 잡에 대한 프로세서가 SNS 네. 가격이 딱 붙어 있네요.
0: 사실은 이런 가격표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이게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 네.
0: 저희 직원도 반대를 했어요.
2: 응.
0: 이거 붙여서 가격표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손님하고 싸움이 납니다. 아 맞아. 그건 우리 직원 말이 맞는데 그래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이거는
2: 네.
0: 참고상으로 알리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2: 네.
0: 도요타 캠리 기준으로 해서 알리는 거기 때문에 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면 다 이해를 하실 거다.
1: 그렇죠.
0: 그래도 가격을 내가 대충 알면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2: 네.
0: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표가 범퍼, 도어, 펜더, 코어 패널
2: 네.
0: 트렁크, 훗 해서 다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도어 덴트 있는 경우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비용은 한 150불 정도면 예, 또 새 차처럼 완벽하게 고쳐드립니다. 아마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가격표가
1: 그렇죠.
0: 있으면.
1: 딱 봐도 어느 정도 저희가 딱 아니까 너무
2: 네.
1: 좋고 또 아까 말씀 초보자나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2: 네.
1: 영업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주말 예.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시니까 여러분
2: 낚시 가십니다.
1: 혹시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야지 하신 분들 토요일 주말 토요일은 휴무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하시니까 꼭 저 착오하지 없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약 번호는 213-383-7233 213-383-7233이고요. 어디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0: 네. 저희 덴트웨이는 코리아타운 네. 내에 올림픽길 선상에 있습니다.
1: 예.
0: 올림픽과 옥스퍼드길 동북쪽 코너에 있습니다.
1: 아.
2: 네.
0: 그리고 전화번호는 213-383-7233인데요.
1: 네.
0: 7233이 페인트 7233하다 뜻입니다.
1: 아.
0: 그래서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2: 네.
0: 213-383-7233입니다.
2: 덴트웨이입니다. 네. 7233-383-7233 덴트웨이. 아까 얘기하셨죠? 차사고 바디샵 덴트웨이.
1: 덴트웨이. 차사고 네. 바디샵.
0: 그러면 잊어먹지 않아요.
2: 네. 1995-999-1995
0: 네.
2: 213.
1: 그 이제 대표님 개인 번호십니다.
2: 네. 차 사고 나면 밤에 네. 전화하셔도 도와주신대요. 토잉부터 해가지고
1: 그렇죠.
2: 보험까지 싹 도와준다니까.
1: 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또 우리 업체가 근처에 있다는 게
2: 네.
1: 너무나 감사하고
2: 그럼요.
1: 좋습니다.
2: 그럼요. 든든합니다 대표님.
1: 네.
2: 네 대표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2: 덴트웨이 예, 바로 이경화
1: 대표님이시죠.
2: 대표님이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세요.
1: 네, 엘레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교 53년 중가안경 검안과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헤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이 방 함께하겠습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

0: 23299988. 다시 한번 23299988.
1: 99세까지 팔팔하게.
0: 에이치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0: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0: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1: 정서적인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우리 LA의 우리 이웃이라는 거 아십니까?
12: 누구시죠?
11: 석송이라는 분.
12: 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1: 네. 우리 석송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호화 진이 부르는
12: 제목이
11: 네. 제목이 왜?
12: 좋아요. 느낄 거야.
11: 느낄 거야.
12: 느낄 거야.
11: 느낄 거예요.
12: 네.

0: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생각하세요.
1: 느낄 거예요. 늘 차차차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후니 씨, 네. 반지를 이곳저곳 많이 끼는 분 있잖아요.
2: 예.
1: 그런 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2: 뭐가 다르더라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겠죠?
1: 내일 네.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네.
2: 아, 시간이 없네. 아,
1: 네. 아니, 그게 심리학적으로 네. 그런 이유가 있대요.
2: 저 예전에 반지 한 서너 개 찼어요, 저도.
1: 그래요? 근데 왜 뺐어, 다?
2: 다 잃어버렸어요. 살찌니까 안 맞아요. 또.
1: 어디 가서 손 씻는다고 빼놓고 그냥 왔었어요, 저도.
2: 아, 그럼 아깝다.
1: 진주 반지. 얼른 가니까 없었어. 또 다른 반지가 생기겠죠, 뭐.
2: 그럼 받으신 거죠?
1: 네.
2: 그럼 괜찮아요.
1: 자, 오늘 왠지 끼면 좋지만 빼면 서운한 여러분들만의 마음에 든든한 치트키 무엇인가요? 오늘 따뜻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환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1: 네,
2: 할게요.
1: 네, 지금까지 후니 탱자
2: 탱자 미옥이었습니다.
1: 내일 만나요.
2: 느낄 거예요.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봄 파트너 타임 123.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5: 진짜 감쪽 같네?
16: 역시 렌트웨이야!
1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오늘은요, 과연 뜸 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원래 우리 한의학은요, 침과 뜸 그리고 한약이라는 세 가지 치료 방법으로 쭉 전래되어 왔습니다. 뜸은 침과 더불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이지만 현재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과 같은 좋은 3년 이상 말린 강화숙을 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뜸의 치료 원리와 작용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뜸은 의료수단이기보다는 아주 뜨겁고 또 민간요법으로만 여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뜸의 원리를 조금만 알고 우리 질병치료에 적용하면 정말 뜸 몇 장으로도 오래된 만성질병을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무극보양뜸, 무극보양뜸 하는데요. 이 무극보양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한국의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환경에 맞는 뜸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김남수 선생님의 일념으로 당신이 60년간 환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 만든 뜸요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 인체 8개의 경혈, 즉 여자분들은 13군데, 남자분들은 12군데의 자리에 매일 하루에 3장씩 쑥으로 자신의 자리를 따끔하게 자극하면 어떠한 병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술은요 모두 전문가의 것이지만 전문가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과 한약은 우리 한의사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만 이 뜸, 자그마한 뜸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질병이라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자가치료 건강의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극에서 무극보양뜸이란 이 바로 우주의 생명과 운행의 원리를 의미하는 태극 이전의 의미도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무극보양뜸의 보양이란 말은요, 누구나 잘 먹어야 되지만 잘 먹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보양처럼 뜸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극보양뜸, 이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잠깐 귀를 쫑긋하고 다시 한번 주시하셔서 언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쉬운 자가관리 건강법을 여러분들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이요. 워크인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우편으로 받은 원본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재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운전자격 유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차량국는 이번 사태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민간업체나 브로커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시험 예약과 면허 유지 절차는 모두 차량국 공식 채널을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규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3,500 규모의 즉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작년 9월

0: 30일 종료된 이후 이를 대체하는 주 차원의 지원책입니다. 재원은 주 예산 협상에서 확보된 1억 3,500만 달러와 자동차 업체 지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존 세금 환급 방식과 달리 차량 구매 시점에 가격에서 즉시 할인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 가격 상한도 설정됐는데 신차는 권장 소비자 가격 5만 달러 이하 중고차는 2만 5천 달러 이하 차량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리비안과 루시드 등 캘리포니아 기반 전기차 제조사의 경우 이 가격 상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딜러십과의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몇 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 인센티브가 사라진 상황에서 주정부가 직접 구매 시점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이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 포폴 데이터의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8%가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치른 비용만큼의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약한 위치에 놓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더 강력한 입지를 갖게 됐다고 본 유권자는 31%에 그쳤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권자 대다수는 이 합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양해각서가 중동 평화나 정세 안정에 거의 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가 66%에 달했습니다. 지역 평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한 유권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유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도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36%를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 LA 옥스나드 지부가 남가주 내륙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이틀 넘게 이어집니다. 적용 지역은 LA시와 샌퍼넨도밸리 동서부를 비롯해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샌게이브리얼 산맥 일대까지 포함됩니다. 벤투라 카운티 산악지역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내륙 그리고 산타바바라 카운티 내륙 산악지역도 주의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 후반에서 10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 중 열탈진과 열사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오늘 12시 40분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안 들으시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해주세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일대에서 노숙자 텐트와 쓰레기가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윌셔 블러버드 인근 버질 길에서는 텐트가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아 주민들이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를 걷지 못하는 보행자는 차량과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노숙자 문제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주거 비용 급등과 정신건강 서비스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C. 당국은 노숙자 캠프 정비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이후 다시 텐트가 들어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 지원 없이는 정비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샌게브리얼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견인차 기사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새벽 2시께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젠스토잉 소속 견인차 기사로 연료가 떨어진 차량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기사는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달아났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추격전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고 새벽 3시께 코비나 지역 한 주유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에서 총기를 들고 내렸고 이를 위협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급 출동 중이던 도로 위 작업자가 총격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어온 에즈라진 목사가 구금 266만에 석방돼 LA에 도착했습니다. 진 목사는 중국명 김명일로도 알려진 조선족 출신으로 베이징에서 시온교회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안이 가정교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회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번 석방이 주목받는 이유는 외교적 배경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진 목사의 석방을 직접 요청했고 그 이후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종교 관련 수감자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개입을 통상 강하게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관행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진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드렉슬은 연방 상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버지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에게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진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구금 상태에 있는 다른 교인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서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 지침이 본격 시행되는데 핵심은 서명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 없이 즉시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도 수정 기회가 주어졌지만 새 규정 아래에서는 그런 절차가 사라집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해 각종 이민 서류에서 서명 문제가 발견되면 이민서비스국이 즉각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서명 문제로 기각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필 서명과 원본 서명을 스캔한 파일 그리고 팩스로 전송된 서명입니다. 반면 타이핑된 이름이나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 붙인 서명 이미지 그리고 컴퓨터로 생성한 디지털 서명은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대리 서명이나 위조 서명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 이민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서명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4: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영구 노동허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연방노동부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한 규제 추진 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영구 노동허가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을 충분히 찾았지만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노동시장 심사 절차를 전면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외국인 스폰서에 앞서 미국인 채용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취업비자 규제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비자 추천 방식 개편과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도 추진해왔습니다. 연방노동부의 프로젝트 파이어월 시행 이후 H-1B 관련 조사 건수는 약 48% 증가했으며 현장 실사와 자료 요구도 강화됐습니다. 이민업계에서는 영구 노동허가 제도까지 강화될 경우 영주권 절차가 더욱 길어지고 기업들의 행정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허가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최종 규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심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의 송정훈 씨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추방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괌 연방지방법원은 비자 사기 혐의를 인정한 송 씨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괌 출신 보니족 퀴초초 씨도 불법 입국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11년 12월에 결혼한 뒤 괌에서 함께 거주하는 정상적인 부부라고 허위 신고해 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 씨는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4년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공동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다시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은 물론 결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이혼 이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과 허위 진술은 2022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거주하는 53세 제니 이 씨가 지난 4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전신 사기 3건과 은행 사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 워싱턴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금융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투자회사처럼 보이도록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명의로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이 전액 보장되고 최대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 조사 결과 피해자는 최소 28명이며 이 씨가 끌어모은 투자금은 300만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피해자 다수는 은퇴자금을 맡긴 고령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수법도 사용했으며 실제 손실액은 15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도박 중독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인정했고 확인된 카지노 사용액만 최소 90만 달러에 이릅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더그 버검 연방 내무장관이 어제 CNN에 출연해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행진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백인우월주의 단체 애국 전선 회원 400여 명이 워싱턴 DC 도심을 행진한 데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였습니다. 버검 장관은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쾌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애국 전선 회원들은 남색 상의에 카키색 바지를 맞춰 입고 복면 마스크와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채 남부연합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섭씨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미국을 되찾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흑인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이터통신의 사진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애국 전선은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폭력 시위 즈음 결성된 단체로 이후 미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백인우월주의 행진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츠빌 사태 당시에도 극우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1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남가주 전역의 쇼핑몰과 식당가가 인파로 붐볐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A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남가주에서만 55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2일부터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활용해 외출과 쇼핑에 나섰습니다. 커머스에 위치한 시타델 아울렛 쇼핑몰도 어제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업계와 외식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는 목요일에 끼어 있어 앞뒤로 휴가를 붙이기 좋은 구조였고 이것이 이동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자신의 서명이 인쇄된 100달러 지폐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맞춰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것으로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3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신규 발행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달러 지폐에는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이 들어가며 현직 대통령 서명이 인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법은 미국 화폐에 생존 인물과 관련된 것을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서명한 2020년 수지명 주화 재설계법을 근거로 건국기념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찬성은 24%에 그쳤습니다. 이 지폐가 실제로 언제부터 유통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사실상 거둬들였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하반기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투자은행 가운데 7곳이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스 웰스파고 노무라 TD뱅크가 여기에 해당하며 현재 금리 수준인 3.5에서 3.75%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체뱅크는 오히려 하반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세 차례 인상을, 도이체뱅크는 두 차례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 곳은 시티 단 한 곳으로 올해 4분기 중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다수 투자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 성장세에 대해서는 올해 2% 이상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자동차 할부금리 등 소비자 금융 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를 두고 월가 안에서도 인상과 동결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하반기 금리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 종합특검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안보위의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했고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인력 9명을 실제로 선발했습니다. 또한 이미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비상계엄 긴급명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긍정검토하고 대통령실 보고용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김나무를 내란 부하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윗선 지시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했고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대 특검 자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의 가담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겁니다.
5: 소위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4: 당시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담은 대통령실 보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한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보낼 연락관 등 인력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6: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7: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예.
4: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 동조 혐의를 더 들여다보는 동시에 조 전 원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윗선 지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0: 213-381-2424 213-381-2424.
1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비난이 LA 현지 식당가로까지 번졌습니다. LA의 한 한식당 사장이 가게 출입문에 홍명보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고 이 영상이 확산되자 또 다른 한식당도 유사한 안내문을 붙인 인증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안내문에는 홍명보 씨 때문에 많이 화가 났다는 문구가 직접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기거나 비겼다면 다음 경기가 바로 LA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전력상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한국은 무기력한 경기 끝에 0-1로 패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고 고가의 입장권을 미리 구매해둔 현지 팬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잘했다, 아예 입국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특정인을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 방식이 혐오와 폭력이라면 정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놀이꾼은 홍 전 감독이 잘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죽도록 괴롭히는 게 정상적인 건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어제 저녁 이스트 로스앤젤레스에서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패배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에 따르면 경기가 끝난 뒤 거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멕시코 대표팀은 이날 월드컵 경기에서 패배했고 이스트 LA 일대에는 응원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보안관국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 스포츠 경기 직후 흥분한 군중 속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사례는 이전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당국은 유사한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이달 첫날부터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계열 약물을 월 $50 본인 부담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고비 같은 체중 감량 주사제를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 명목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메디케어 파트 D는 당뇨나 심혈관 질환 치료 목적으로만 이 약물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브릿지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7년 말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가운데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인 경우이며 그보다 낮더라도 당뇨 전 단계나 심장마비 이력 또는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이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이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보험 없이 같은 약을 구입할 경우 월 비용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0 본인 부담은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의사나 파트 D 플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자 여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5.18 관련 사건 14개를 수사한 끝에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거자 가운데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신문기사를 사회관계 망서비스에 올린 50대 여성과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포함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여성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의 기사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는 해당 신문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진의 우측 아래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보이는데 경찰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한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A씨를 비롯한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계정 67개를 수사해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정 12개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중동사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8: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층 빌딩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밤늦은 시간 빌딩 앞 도로에서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는 남성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것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자 두 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현장에 멈춰 서 있다가 갑자기 총성이 들렸고 곧이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최근 야간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사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면서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아침 실마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 16분쯤 폴크 스트리트 인근에서 은색 세단과 SUV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세단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고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인근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현장을 통제하며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실 계획이라면 우회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리우드 인근 고급 주택가에서 새벽 시간대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층 주택에서 시작돼 인근 건물로 번질 위험이 있었지만 소방대의 신속한 진화로 큰 확산은 막았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 여러 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연기와 폭발음에 놀라 급히 밖으로 나왔고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화재로 인근 도로가 일시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도 일부 지연됐습니다. 당국은 노후 전기 설비 문제 또는 주방에서 시작된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새벽에 발생한 만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 노후 전기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에코파크 인근 노숙인 캠프 재정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LA시 당국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노숙인 지원시설 확대와 공원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치안 악화와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단체는 노숙인 보호 자체는 필요하지만 주거지역 인근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캠프 철거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장기적인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경찰 순찰이 다소 늘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밤길 안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LA의 주거 불안과 노숙인 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오늘 12시 40분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안 들으시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해주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박철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LA 한입토크 첫 방송이라 많이 긴장이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LA 식당 이야기로 한입토크의 문을 열겠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메뉴 한 번 더 보게 되시는 요즘이죠. 오늘은 그 이유를 임대료 얘기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 맞아요. 재현 씨, 요 며칠 한인타운뿐 아니라 OC랑 밸리까지 돌아다녀 보면요. 사장님들 첫 마디가 다 임대료랑 매출 이야기예요.
0: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손님이 예전만큼 안 늘어날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메뉴 수인지 영업시간인지 직원 스케줄인지.
1: 그래서 오늘은요, 점심 드시면서 들어보시면 딱내 가게 얘기 혹은 내가 단골인 그집 얘기구나 싶도록 한인식당들이 임대료와 매출 사이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생활 속 고민으로 풀어보겠습니다.
0: 점심때 식당 들어가면 메뉴판부터 한번더 보게 되시죠? 오늘은 그 이유를 임대료 얘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맞아요, 재현 씨. 한인타운이든 OC든 밸리든 사장님들 말씀은 비슷해요. 임대료는 부담이 커지고 손님 발걸음은 예전 같지 않다. 이 사이에서 버티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0: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면 제일 먼저 메뉴를 조금 줄이고요. 영업시간도 다듬고, 직원 스케줄도 다시 맞추게 됩니다. 매출을 지키려다 보면 맛은 지키고 싶고, 비용은 더는 못 올리고, 그 줄다리기가 참 팍팍하죠.
1: 그렇다고 다들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곳은 가격 대신 구성을 바꾸고요. 어떤 곳은 점심 손님에 맞춰 운영을 더 촘촘하게 조정합니다. 손님은 덜 부담스럽게, 사장님은 오래 버틸 수 있게요.
0: 재현의 배경 체크, 요즘 한인 상권은 새로 들어오는 가게보다 오래 버티는 가게의 고민이 더 크게 들립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여기에 매출 흐름까지 겹치니까요.
1: 맞습니다, 재현 씨. 그래서 오늘 얘기는 위기라기보다 현실이에요.

0: 요. 이 환경에서 다들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점심 먹으면서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점심 식당 얘기할 때 임대료랑 매출 사이에서 줄다리기 한다는 말. 사장님들 사이에선 진짜 일상 대화잖아요.
0: 그렇죠, 재현 씨. 저는 현장에서 들으면 딱 이 말 같아요. 임대료가 팍팍 오르면 메뉴를 줄일까? 영업시간을 줄일까? 아니면 직원 스케줄을 더 쪼갤까? 어디를 먼저 손대야 하나? 그 고민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1: 예전엔 점심 장사 잘 되면 메뉴도 조금씩 늘리고 손님들 좋아하는 사이드도 하나씩 더 붙이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임대료가 무거워지니까 반대로 빼는 선택부터 하게 되는 거죠. 사계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재료수를 줄여야 하니까. 손님들 입장에선 메뉴판이 조금 단촐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0: 또 영업시간도 티가 나요. 예전엔 애매한 시간까지 불 켜져 있던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점심땐 딱 점심시간, 저녁땐 딱 바쁜 시간 위주로 문을 여는 곳이 많아졌어요. 에어컨 틀고 불 켜는 시간도 다 임대료랑 운영비 안에서 계산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생활 언어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사장님들 머릿속엔 늘 이런 셈법이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한번 올라가면 메뉴에서 몇 가지를 빼고 영업시간을 조금 접고 직원 스케줄을 나눠서 그래도 손님들이 느끼는 맛과 서비스는 최대한 그대로 지키자. 이게 요즘 한인식당들의 현실 셈법입니다.
1: 네. 1.5세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한인타운이든 OC든 벨리든 임대료가 좀 올라가도 손님이 알아서 메워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님 발걸음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메뉴와 시간과 인건비 사이를 더 섬세하게 조절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도 힘이 되는 건 이렇게 빼고 줄이면서도 단골들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마음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점심 드시면서 단골 식당 메뉴판이 조금 달라졌다면, 아, 오늘은 저 가게도 임대료와 매출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선 오늘도 임대료 내고 불 켜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팁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0: 하나, 점심 메뉴판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죠. 손님이 잘 안 찾는 메뉴는 과감히 줄이고 잘 나가는 메뉴는 재료와 맛을 더 챙기는 게 임대료 부담 줄이는 첫걸음이 되더라고요.
1: 둘, 영업시간을 내 몸과 가게 리듬에 맞게 조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님이 덜 오는 애매한 시간대를 조금 줄이는 대신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집중하면 체력도 지키고 전기와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0: 셋, 직원 스케줄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짜보세요. 서로 사정 알고 시간대를 나누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은 줄고 바쁠 때는 힘을 모을 수 있어서 가게 분위기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1: 자영업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묵직해지죠. 그래도 점심시간만큼은 숨 한번 고르셔야 합니다. 내일은요, 같은 임대료 부담 속에서도 메뉴를 어떻게 바꾸면서 손님이랑 조금 더 오래 가게를 지키는지 사례들로 함께 풀어볼게요.
0: 맞아요, 재현 씨. 장사하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어차피 다 같이 이 동네 밥값을 떠받치고 있는 한 팀이잖아요. 내일도 점심시간에 내 가게 얘기, 내 단골집 얘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1: 오늘 얘기 정리하면요, 임대료는 무거워지고 매출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메뉴와 영업시간과 인건비를 한 대 묶어서 다시 짜는 게 지금 한인식당들이 버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서 내일은요, 재현 씨, 같은 한인경제 얘기지만 AI를 우리 식당과 상가에 어떻게 붙이면 도움이 될지, 예를 들면 메뉴 관리나 손님 패턴 읽기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점심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3311, 21338-3311.
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소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소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방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생각을 버리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발 딛기조차 힘든 것처럼 우리 머릿속도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일 하나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만큼은요, 무거운 생각의 짐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머릿속을 깔끔하게 비워내는 생각 리셋의 시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채워갈 오늘의 첫 곡입니다. 제임스 테일러 노래입니다. 핸디맨.

0: 좋은 노래예요. 제임스 테일러가 불러준 핸디맨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치료하는 핸디맨이야 라고 노래를 해주는데 노래 가사가 참 좋지요. 어떤 날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머릿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온 종일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미 벌어진 일보다 그걸 붙잡고 있는 내 생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생각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예, 복잡한 마음 노노노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고요. 또 심플하게 예, 살아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피아님 이런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생각을 버리는 마음의 정리 꼭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네요. 정리 정도는 물건을 차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라고 예, 피드백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7월의 둘째 주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댓글 고맙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 감사해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건망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에너지가 필요할 땐이 노래.

0: 좋네요. 가오의 시작이었습니다. 힘이 나는 노래예요. 이태원 클래스에서 나왔었죠? 그 song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 TKR님, 어떡하면 좋아요. TKR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군요. 아, 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6월 29일에 항암 주사 2차 끝났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위암이신가 봐요. TKR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예, 선미님, 해피투게더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반가, 반가. 연휴 잘 보내셨지요? 라고 다정하게 인사 건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월에 수술하면 내년 한국, 제주도 다녀옵니다. 사업도 가게도 다 내놨습니다. 이번 기회 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TKR님, 이렇게 또 댓글 주셨네요. 예, TKR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꼭 회복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1: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사냥을 나갔었어.
0: 해피님들 모두 TKR님 위해서 건강 빨리 회복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갑자기 기적이 들리는 거야.
0: 오늘 연애 소식을 보니까요. 와, 이 나홍진 감독 아시죠, 여러분? 예, 곡성 이후 무려 10년 만에 돌아온 나홍진 감독의 신작. 이 호프가 드디어 이 한국에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언론 시사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주연 배우, 와, 배우진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주연 배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이 총 출동해서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나홍진 감독은 외계인 디자인에만 3년을 공들였고 오늘도 막바지 작업 중이라면서 역대급 스케일의 SF 스릴러를 예고했습니다. 올여름 극장가의 가장 강력한 흥행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아는 쪽은 아닌데.
0: 와우, 예고편만 이렇게 봐도요. 오우. 재밌을 것 같아요. 스릴 만점입니다. 와, 어마무시한데요? 나홍진 감독의 허프 예고편 살짝 들어봤습니다. 어떤 영화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Betty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식축구 스타죠. 트래비스 켈시와 마침내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백년가 약을 맺었습니다. 결혼했어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둘다 36, 동갑내기네요. 뉴욕 전체가 들썩였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결혼 기념해서 이 뉴욕시에 무려 2,6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와, 완전 통큰 기부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두 사람과 인연이 깊은 지역의 총 20개 자선단체에 나누어서 전달됐다고 합니다. 결혼식 예정지인 뉴욕의 9개 지역 단체에 엄청난 기부금이 집중되었습니다. 뉴욕의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전통적으로 여름철은 기부가 줄고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지는 어려운 시기인데, 이번 기부는 그야말로 7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연예 소식으로는 이 거장이죠.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에 귀환으로 극장가가 뜨겁고요. 해외에서는 정말 팝의 여왕 테일러 스위프트가 뉴욕을 핑크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와, 결혼 축하합니다.

0: 와우, 뜨겁네요. 와,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예, 파바로티와 라이자 메넬리의 이 뉴욕, 뉴욕 함께 들었습니다. 참, 역시 음악은 라이브로 듣는 게더 멋진 것 같아요. 그죠? 현장감이 막 느껴지잖아요. 자, 에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공항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자, 이기면 치료하시면 나으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TKR님 꼭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예, 소피아님 또 걱정의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아, 마음이 따뜻하신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뉴욕에 가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뉴욕에서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 노래가 또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에 9988 건강 코너로요. 네, 건강 정보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요. 옷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놓은 뱃살들, 숨겨놓은 살들이 막 밖으로 돌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 5파운드는 좀 빼고 싶어요. 살쪘거든요. 사실 이 저녁 방송할 때는 저녁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좀 슬림하면서 날씬했었는데, 이게 낮에 방송하면서 저녁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10파운드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이 좀 몸이 무거워서 최소 5파운드라도 빼야겠다. 그러다가 또 5파운드 이런 식으로 늘려가려고요. 자, 굶는 다이어트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후유증이 큽니다. 아시죠? 체중을 줄여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 있어요. 한 50대 여성이 먹으면서 살을 뺐다 다이어트 후기가 온라인에서 아주 화제더라고요. 이 여성이 먹은 건 다이어트 할 때 눈총을 받는 탄수화물입니다. 아니, 어떻게 먹으면서 살을 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 탄수화물도 최소 30%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요. 크게 줄여도 전체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30-40%는 돼야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핑계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직장인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을 경우 두뇌 활동이 떨어집니다. 집중력, 기억력 등의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성이 먹은 탄수화물은 귀리밥이었어요. 귀리밥. 현미, 보리에 비해서 덜 알려진 잡곡이지만 이 다이어트 시에 아주 요긴한 탄수화물입니다. 다른 곡물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귀리는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하게 배합된 잡곡입니다. 저 오트밀 즐겨 드십니까, 여러분? 네, 귀리는 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 귀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인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잦으면 몸에 지방이 축적돼서 살이 찔 수 있어요. 제가 쌀밥 좋아하거든요. 잡곡밥도 아니고 쌀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쌀밥을 막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살이 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얼굴은 좋아졌어요. 막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 예뻐졌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참 감사하죠. 근데 제 자신은 조금 이렇게 좀 둔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귀리 속의 지방은 대부분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액,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 귀리는 비타민 B와 비타민 E, 칼슘도 풍부하대요. 철분, 마그네슘 등 미네랄도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리를 비롯해서 현미나 보리밥, 키노아 등도 결국 탄수화물이에요. 이 정제된 곡물인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많지만 과식하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이 열량이 낮고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채소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채소 즐겨 드시죠? 네. 단백질은 달걀, 생선 위주로 먹고 고기는 닭가슴살처럼 저지방, 고단백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당류, 인공성분이 있는 가공 소스는 아예 뿌리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저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소스 맛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이게 입맛이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 맛에 음식을 좀 음식 맛에 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소스를 그냥 막 뿌려서 먹으면 소스 맛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입맛이 변합니다. 예, 가공 소스는 아예 뿌리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오래 앉아 있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라고 하네요. 예, 집에 거실이나 직장 복도를 걷는 것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노래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예요. 바닷가의 추억.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 건강 코너.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자. 해피님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날씬하세요, 선미님. 그 적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잘 먹으라고 또 챙겨주시네요. 이게 행복이죠.

네, 바닷가의 추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는데 참 좋네요. 네, 이7080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아, 목말라 이러면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래요. 예, 목마르기 전에 자주자주 물 마셔주는 게 예, 좋다고 합니다. SK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해안 도시 뉴포트 비치에서 이 수천 명의 인파가 엉켜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 난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일대 17개 사법기관이 비상 출동하고 400명이 넘는 인원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저녁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패배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LA 카운티 보안관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위티어 블루바드와 레너드 에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멕시코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전에서 잉글랜드의 3-2로 패해 이 탈락한 직후 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로봇 기업입니다. 유비테크가 인간과 거의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이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유원을 공개하면서 이 글로벌 로봇 경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인식 AI와 인간과 유사한 외형까지 결합되면서 단순 자동화를 넘어 동반자 로봇 시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출시 당일에만 13,000대 이상의 주문이 몰렸고요. 오는 9월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 후 귀국했다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을 향한 비난이 이 미국 교민사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홍 전 감독의 체류 지역인 LA의 한 식당들 출입문에 홍명보 출입 금지 안내문이 잇따라 붙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리돌림하는 거 아니야? 방식이 혐오와 폭력이라면 정당하지 않다 등등 특정인을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누리꾼은 홍 전 감독이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죽도록 괴롭히는 게 정상적인 건가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초대형 해양 열파 즉 바다 폭염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 기상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해양 열파는 필리핀에서 페루,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뻗어 있고요. 이 지구 표면의 13% 이상을 뒤덮는 규모입니다. 이 뜨거워진 서태평양 해수를 양분 삼아 제9호 태풍 바비가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이번 주말 타이완과 중국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미국 서부와 유럽 지중해 일대에 강력한 열돔 현상이 나타나 극심한 폭염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잔나비가 불러준 쉬였습니다. 이 노래 너무 달달해요. 잔나비 노래 들으면 보컬이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최정환 씨. 테리우스 같아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캔디라는 만화책 있잖아요. 캔디. 너무 재밌게 읽으면서 아마 여학생들은 다 좋아했을 거예요. 순정 만화. 막 이게 습자지라고 이렇게 비치는 습자지 아시죠, 여러분? 비치는 습자지를 이렇게 만화책에다 이렇게 딱 대고서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너무 좋으니까. 뭐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뭐 놀거리가 없잖아요. 만화책 보고 뭐 여학생들은 순정 만화 막 돌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참. 안소니, 뭐 테리우스, 뭐 캔디, 애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테리우스가 머리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나와요. 좀 이렇게 귀족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 참 멋있었다. 뭐 지금도 이렇게 그 장면들, 만화 내용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그림, 순정 만화가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떠오르는데. 저도 꽤잘 그렸습니다. 순정 만화 막 이렇게 연습을 얼마나 했게요. 나보다 더잘 그리는 애가 있으면 부러워가지고 막, 쟤를 이겨야지 하면서 막더 열심히 막 따라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최종원 씨가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문득 그 테리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친구 노래도 잘하고 와 잘생겼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잔나비 노래. 노래도 이렇게 달콤하네요. 노래가 다 좋더라고요. 약간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노래랑.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개성 있어요. 예, 개성 있습니다. 매력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SK님께서 TKR님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 예, TKR님께서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TKR님 힘내세요. 네, 반드시 회복되실 겁니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아, 디님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웃을 때 암세포가 사라진다고 많이 웃으라는 댓글 주셨네요. 웃음에는 강력한 엔돌핀과 NK세포가 있다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지역은 대체로 맑고 강한 여름 햇살이 내리쬐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까지 오르고요.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10까지 치솟아서 매우 높은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대기질 지수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네요. 오늘 저녁 해 지는 시각 저녁 8시 7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새벽 5시 48분으로 예정도 있습니다. 자,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물을 수시로 섭취하라고 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532원 19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환율 추이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인 이 국제금값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온수당 4145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때 4200달러 선을 터치한 이후 다소 이 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 직전 미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반도체 그리고 칩 관련주들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서 이 상승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인 5만 2300선 안팎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이에요.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 전해지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요. 이 남가주 지역 가스값이 5주 연속 하락세 이어가면서 운전자들의 부담 덜어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 조사에 따르면 오늘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지역에 이 레귤러 기준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달러 39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5달러 90센트대와 비교하면 50센트 이상 크게 내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 지금 살짝 망설였는데요.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프라이의 꿈입니다. 악동 뮤지션이에요. 가사를 들어보면은요. 이 가사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하늘을 나를 거라고. 자, 후라이의 꿈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5: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천연 면역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심장은 춤을 추고 세포는 노래를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이 말은 뭐 과학적으로도 네,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탕하게 한번 웃을 때마다 우리 몸속의 최전방 방어선인 면역세포, 그러니까 NK세포라고 하죠. NK세포가 무서운 속도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이 고마운 세포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소리 내서 웃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군요.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천연 면역제가 바로 우리의 웃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노래도 있어요. 다 함께 웃어봐. 사랑과 평화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의 주인공 좀 LA 안 오시나요?

0: 아니, 지금 안 웃고 계시는 분들 뭐예요?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예, 웃으면 웃음 바이러스. 예, 같이 웃게 되잖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웃음 짓게 되는데. 아무튼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라고 하니까요. 입꼬리 올리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스트레스와 피로로 몸도 마음도 조금 이제 오후 시간이 됐으니까 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어김없습니다. 좀 마음도 몸도 조금 무거워요. 예, 몸이 좀 무거우시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예, 가슴 쫙 펴시고요.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기분 좋아질 거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에게 기분 좋은 응원 보내시면서 좀 활기찬 그런 예, 오후 시간. 예, 마무리 작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 4천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 시간은요. 정말 음악 이야기 함께 할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죠, 여러분? 오페라, 음악.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5: 213-381-2424 213-381-2424
1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자,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참 복받은 목소리를 타고났어 이렇게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원석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깎고 다듬는 치열한 과정이 없다면 결코 보석처럼 빛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디자인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목소리를 찾아주는 분이시죠. 진보길 성악 아카데미 에스터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얼마 만이세요? 몇 년 만이죠? 저희가
1: 그렇죠. 네, 몇 년 만에. 네. 너무 다시 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0: 아, 여전히 뭐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1: 열심히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학생분들이 네. 또 굉장히 정열적이고 패션하셔가지고서는요. 제가 네. 뒤칠까봐 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원래 네. 오페라 전공이시잖아요.
1: 네네. 네.
0: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셔요. 우리 진보길 원장님 노래를 제가 들었는데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그 CD도 저한테 주시고 그러셔서
1: 네, 네.
0: 아, 찬양도 너무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그 오페라를 하셔서 그런지 네. 성량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2: 맞아요.
1: 어려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네. 이제 성악을 위해서 공부했고 또 미국에 와서 오페라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그 이 음악은 항상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찬양, 뮤지컬, 성악 또 이렇게 뭐 외국곡 이런 게 부를 때도 네.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0: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 그 전에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같이 네, 모시고
1: 그래서
0: 오신 분.
1: 저 제가 네. 분발하려고 우리 네. 저기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 5년 동안을 네. 저기 섬기면서 또 헌신하시는 우리 고모님이신데요. 저하고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전숙녀 선생님이십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숙녀입니다.
0: 아, 네. 정말 우아하세요.
2: 감사합니다. 박진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0: 아니, 그리고 멋쟁이세요.
1: 네, 되게 원래 정말 멋쟁이세요.
0: 머플러를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네. 들으셨는데 굉장히 멋스러워요.
2: 감사합니다.
1: 네. 그 5년 동안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네. 성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미비하지만 지금 5년을 공부하시면서 네. 거의 지금 뭐 성악가라고 말씀을 뭐 제가 이렇게 표해도 정말 손색이 없었어요.
0: 그러시군요. 원래 이 성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하셨죠?
2: 네, 원래 그렇죠. 노래하는 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 예, 예, 예. 대중 가요. 네. 남편이 네. 기왕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왜 네. 그걸 하냐? 오. 클래식을 해봐라. 네. 남편은 어머나, 잘해요. 원래
1: 너무 좋은 목소리 갖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저기 사장님께서 네. 아까 분께서. 네. 사장님께서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시군요.
2: 아니,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0: 그건 아니시고 클래식을 네. 워낙에 좋아하시는 좋아하셨어요.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네. 가요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왕이면 클래식을 좀 불러.
2: 그렇지. 좀 격조 있게.
0: 격조 네. 나왔으면. 네. 네. 아니, 워낙에 우아하시니까 네. 아마도 클래식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렇게 권유해 주신 것 같네요.
2: 네, 맞아요. 네.
1: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 지금 권사님으로 네. 심하고 계세요.
0: 아, 그렇군요.
1: 봉사하고 계세요.
0: 네, 네, 네. 네. 거기서 뭐 찬양대도 하시겠네요.
2: 유감스럽게 찬양대는 못하고 다른 사역 때문에
0: 네.
2: 예, 옛날에 군사 성가단 네. 기독합창단 네. 이런 데서 좀 많이 했었어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
1: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이거 사실 오미오 바비노 까로 자니스키키의 곡 그 중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0: 네.
1: 이번에 좀 굉장히 어려운 아리아를 도전하고 네.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위해서 늘 공부를 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열심히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샷까지 올라가는데 이번에 오미오 바비노 가로를 네.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니다.
0: 그래서 아, 그러세요?
1: 네, 너무 잘하세요.
0: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들어볼 수 있어요?
2: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네.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0: 아, 그러셨는데요.
2: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네. 자꾸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네.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네. 그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야. 오. 그래서 아 이거는 레슨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 네. 그래서 개인 레슨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안 됐었어.
0: 안 올라갔었는데.
2: 올라가려고 올라가. 해요.
0: 배우니까.
3: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0: 마이크 살짝 떨어져서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네, 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3: 네, 그 소절만 오미오 밤비도 가로.
0: 오미오 밤비도 가로.
3: 오늘

0: 이 정도. 와.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1: 네. 아~ 이렇게 나, 여기서 이렇게 하시기가 진짜 쉽지 않죠.
2: 아니 지금 그쵸? 그냥 너무 그쵸? 죄송한데 그냥 갑작스럽게 네, 청하했는데 이 정도 하신다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하세요.
0: 그거 다 저 오페라 아카데미 오면은 네. 다 무제 체질이 되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게 돼요. 네.
1: 아~ 그리고 그 이탈리안 랭귀지를 저희가 원 네, 네, 네. 원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아~ 처음에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여러 가지 이태리 그리 가고 네.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입이 어떻게 이게 테크닉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가곡이 정말 아름답고 네. 한데요. 우리 발음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가곡도
2: 힘든데.
1: 네, 가곡파는 네. 그죠? 안으로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고향 남쪽 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탈리 곡이나 뭐 프렌치 곡 전부 영어 노래든 전부 바깥으로다가 소리를 갖다가 컨소넌트를 갖다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선생님이 이번에 오미오 바비노 카로는 오미오 바비노 카로 그래서 그렇죠. 그 발음도 굉장히 네. 혀로도 중요하네요. 많이 불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조금 한 1년 정도 공부하시면은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3: 그렇군요. 다 그런 그 발음하는 것도 요령이
1: 그렇죠.
2: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귀에 쏙 들어오고 그렇죠. 그게 더 멋있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 네. 그래서 오페라는 딕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 그렇군요. 저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노래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0: 만들어집니다.
2: 만들어집니까? 예. 네. 진짜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1: 그래서 네. 이 훌륭한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했지만은요. 네. 네, 네, 네. 물론 탤런트는 있지만 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반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30%라고 생각하면 네. 그 후에는 내가 정말 노력 안 하면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는 네. 정말 단순히 좋은 목소리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요. 네, 네, 이 성악은 그리고 인간의 그 몸 전체를 우리가 네. 악기로 사용하는 그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2: 네. 참 이 성악하시는 분들은 저 타고나야 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0: 그렇죠. 저 같은 케이스예요. 만들어졌어요 저는.
2: 네. 네. 네. 네. 정말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페라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하시면서 뭐 원장님께서도 많은 도전을 받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2: 공연도 자주 하시잖아요.
1: 네. 공연도 정말 많이 하고요. 1년에 뭐 1년에 꼭 한 번은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떨 때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8월 23일 날 그죠? 네, 8월 23일 날 일요일 날에 오후 네. 4시에요. 저희가 장소는 옥스퍼드 호텔이고요. 네. 제 11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우리 음악회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들 오셔서 네. 좀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이렇게 솔로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에는 정말 합창단이 많이 있어요.
2: 그렇죠.
1: 네, 뭐 50분 뭐 합창단이 너무 많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 내가 한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합창단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화합은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합창을 이루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이 네. 그 개성을 살리고 자기 목소리를 갖다 살려서 좀 솔로이스트로 노래를 잘 못하면 어때요? 그죠? 네. 네, 그렇지만 그 개발이 정말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그렇습니까? 네,
1: 그래서 자기가 좀 한 이게 혼자 그 네. 무대를 갖다가 좀 만들어서 노래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 무대에서 한 분이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굉장히 바들바들, 왜냐면 그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기 때문에
2: 놀리죠.
1: 네, 그렇지만 거기 서서 노래를 하실 때 네. 끝나고 나면은 너무 사람들 그 선생님들이 뿌듯해하시고 내가 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2: 해냈구나.
1: 네,
2: 이런 거.
1: 해냈구나.
0: 성취감. 성취감.
1: 네. 그 용기와 막 그 힘이 막 절로절로 나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그 음악회를 통해서 뭘 얻었냐면요. 그분들이 하시면서 어머님이든 또 아버님이든 그 어른들이 노래를 하시면서 자녀분들이 함께 합세해서 아하. 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남편께서 또는 아내분께서 오셔서 큰 박수를 또 와. 정말로 그의 그 사랑과 막 그 감정이 막 이렇게 그 복받쳐서 나는데 네. 그리고 끝나면은 너무너무 막 기쁨이 넘치셔서 사진들 서로 찍고 가족들 분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2: 그러니까 얼마나 네.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렇죠. 보람도 있으시고 성취감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그래서 막 다 자녀분들이 네. 어머님들이 이제 노래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드레스를 이번에 1년에 한 번 입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아름다운 그 우리가 드레스를 갖다 화려한 드레스를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따님들이
2: 네. 네.
1: 그래서 너무 이쁘세요. 이게 한 번 한 번 그때 나오실 때마다 네. 너무 이쁘실 수가 없으세요.
2: 제가 이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1: 네.
2: 드레스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아하게 입으시고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니어 분들이시잖아요.
1: 네,
2: 근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네. 없었어요.
1: 작년에 우리가 집합 콘서트에서 네. 했을 때도 한 분 한 분들이 개성 있게 너무 아름답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정말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2: 몇 분이십니까?
1: 저희가 사실은 뭐 여기 LA는 토탈 한 30분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우스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는 한 20분 되세요. 그리고 이제 네, 한 뭐 토탈 한 50분 되시는데 뭐 네. 개인 레슨 뭐 이렇게 다 합해서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한 곳에서 무대에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2: 네.
1: 근데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 LA의 지역에서만 하게 됐어요. 왜냐면 왜 그 사우스베이 지역이 네, 너무 네, 좀 네. 멀어가지고 그분들은 좀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좀 아쉽죠.
2: 그렇군요.
1: 네.
2: 어떻습니까? 이제 뭐 4년 정도 계속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배우는 거하고 안 배우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0: 퍼스트 원은 네.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아주 프라우드해지고
1: 네, 네.
0: 공연할 때마다 네. 그 기쁨이라는 건 진짜 형용할 수가 없죠.
2: 그렇죠.
0: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쁜 드레스를 다 선호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그날만큼은 최고로 예쁘게.
2: 그렇죠.
1: 네.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2: 역시 멋쟁이세요.
0: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건강이 좋아졌어요. 제가 좀 천식이 심했어요.
2: 이 활동하시면서
0: 네,
2: 또 그랬는데, 이 발성법 이렇게 하시면서 좋아지셨...
0: 그런 거 하면서 예. 또 이제 첫째는 이제 성취감 때문에 행복해졌고
2: 네네네.
0: 둘째는 이 노래를 하면서 네. 오장육부가 다 운동이 야. 되는 거야.
2: 이분도 좀 강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0: 정말이에요.
2: 우리 그런데, 어머니도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제가 부정맥이 심했었어요.
2: 예, 부정맥.
0: 네. 제가 20년도에 시작했는데 네. 21년도에 가서 또 해보니까 네. 닥터가 뭐 잡수세요?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부정맥 약밖에 안 먹어요. 부정맥 끊으래, 약을.
2: 네, 네,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졌대.
2: 아하.
0: 그래서 뭐 다른 거 한 거 있냐고 해서
2: 네.
0: 다른 거 한 거 있다면 제가 열심히 노래 연습을, 노래 공부를 한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심장내과 의사가 얘기를 해주셨어.
2: 아하.
0: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2: 아.
0: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일거 양득이 됐지.
2: 네네네네.
0: 행복해서 좋고
2: 아하.
0: 성취감이 좋고
2: 네.
0: 건강 좋아지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참 특이한 건데 어딜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
2: 네.
0: 그래서 네. 저기 노래하시죠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2: 네네네네.
0: 네 하는데 누구세요? 아 저 봤어요 그러는 거야.
2: 어머나.
0: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이거 네. 뭐야. 23년도에 노래할 때 자기가 와서
2: 어허.
0: 너무 좋아서 동영상을 찍은 거 있는데
2: 네.
0: 보내주겠대. 그래서 어머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네. 하세요. 그래서 아 올해 또 한다고 옥스퍼드로 오시라고 네. 23일 날 오후 4시에 오시면 또 볼 수 있다고 했더니 너무 자기가 도움 받고 싶은 그런 영상을 자기가 찍어놓으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잘못하다간 유명한 연예인이 될 것 같아.
2: 벌써 연예인이신데요.
0: 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또 좋았잖아. 그래서 또 네. 기분 좋잖아.
2: 선생님은 정말 건강도 좋아지시고 네. 노래하시면서 네. 성악하시면서 네. 그럼. 성취감에 이제 기쁨이 그렇죠. 이제 계속 그렇죠. 네. 찬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입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0: 그럼, 그렇죠. 네. 웃게 되잖아요.
2: 네. 웃으면서 하게 되니까 NK세포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그렇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야, 그 천식과 부정맥이 치료가 되신 거네요.
0: 네. 노래하시면서 노래 다른 건 한 거 없어. 그래서 닥터한테 네. 내가 지금 요새 노래 공부를 한다. 오페라
2: 노래가 이렇게 좋습니다.
0: 네. 그랬더니 네. 그게 오장육부가 운동을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중에 하나라는 네. 거예요.
1: 그러니까 성악의 기초는 네. 호흡이거든요.
2: 호흡과.
1: 네. 근데 이 브리딩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고 네. 짧은 목소리면 뭐 숨이 천식이 뭐면 숨을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네. 공부를 우리가 이제 발성법을 통해서 네. 호흡을 길게 자꾸 하게 되죠. 아예요. 네. 아예요. 하다 보면 그 아예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2: 네네네. 네.
1: 이런 연습을 우리가 발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네. 20, 30분을 해요.
2: 네.
1: 그러다 보면은 이 호흡이 나도 모르게 호흡이 자꾸 길어지겠죠. 폐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건강이 더 이게 오장육부가 이제 많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2: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1: 예, 오픈을 하셔야 돼요. 이 횡격막을 오픈하시고 노래를 갖다가 이제 부르는 그 자세하고 처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네. 소리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그 음률에 네. 그 다음에 언어를 그렇죠? 우리가 언어죠. 뭐 그렇죠, 다른 그렇죠. 각 그 랭귀지를 통해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사실 선율이죠. 선율 안에 그 다음에 호흡이 선율과 같이 있다면
2: 네네네네.
1: 그 안에 가사를 갖다 붙이잖아요. 저희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거기다 붙이면 그
2: 아버지.
1: 네,
0: 너무 잘 가르쳐주셔.
1: 마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거기다 가사를 붙이면서
2: 네.
1: 저희가 그게 언어의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음도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네, 그런 아주 이점이 많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그런 학문으로 우리가 네. 성악은 더 발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우리 진보길 원장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언어만 이제 네. 우리가 언어를 네. 통했어요.
2: 네, 네.
1: 그러면 그 안에 그 가사 안에 감정이 실려야 돼요. 마지막에는.
2: 그러네요.
1: 감정이 안 실리면 그냥 노래는 오 저분 그쵸. 노래 잘하지만
2: 감정이 없죠.
1: 감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누구한테 어리언스를 통해서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사를 많이 충분히 자꾸 의미를 해야 되겠죠. 10번이고 네네네네네. 100번이고 다른 사람이 노래한 것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충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그 노래를 소화해서 감정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노래는. 그 가고파를 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2: 내
1: 거죠.
2: 나의 만들어야 감정. 된다.
1: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거기서 실려서 또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우리 한국에서 내가 어디 살았던 곳
2: 네,
1: 그런
2: 네,
1: 거를
2: 네.
1: 생각하면서 그 감정이 살아서 움직이겠죠.
2: 네, 네. 발성도 중요하고 또 호흡법도 중요하겠고
1: 그렇죠.
2: 나의 감정을 어떻게 실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맛이 달라지네요.
1: 네. 그럴 때 그 감동을 받고 어리언스들이 큰 박수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2: 네.
1: 웃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네. 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 음악회를 이제 이루는다고 생각을 해요.
2: 아, 저한테 네. 영상을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1: 네,
2: 거.
1: 라트라비아타.
2: 라트라비아타.
1: 축배의 노래.
2: 축배의 노래. 이거죠.
1: 네.

0: 요 가운데 원장님이시죠?
1: 네, 네.
0: 아, 아름다우십니다. 네. 레드 이 드레스 아주 아름다우세요. 이 어머니도 여기 계셔요?
1: 거기 계세요.
0: 아, 네, 그럼요. 블랙 드레스, 검은색 드레스,
2: 아니,
0: 어.
2: 아니 빨간 드레스. 잡긋해.
0: 올라가야 돼. 네.
2: 저희가 이거를 한 3개월 네. 연습했나요? 3개월 정도 연습했나요?
3: 3개월 연습하고 이 원어를 외워서 했다는 거.
2: 네, 원어. 네, 네, 네, 네.
3: 원어를 외워서 네. 했다는 게 더 놀라운
2: 랭귀지가
3: 사실이죠.
2: 참 힘들어요. 나이 드신 아니, 분들이 외우는 게.
0: 외워집니까?
3: 네, 외워지더라고요.
2: 우리 선생님.
0: 아니,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근데 3개월 했는데 외워보면
3: 오히려 이 이태리 말이 더 잘 외워져.
0: 치매 네, 예방에도 어, 네. 좋겠어요. 건망증 어, 예방에.
3: 네. 네. 그러니까 외우니까 계속 좋아지는 네. 거예요.
2: 고 선생님도 네.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네. 저는 그 하모니. 저는 네. 왠지
2: 하모니.
0: 그 뭐예요. 솔로로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2: 막 그냥 사실 없는
0: 위축되더라고요. 위축돼서 그냥 묻어서 가는 거. 묻어서 그냥 소리 내고 그 소리가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게 전 그게 좋아서 네. 솔로 시키면은 아우 저 자신 없어요.
2: 근데 한번 솔로를 해보시면
0: 저 못해요 이렇게 돼요.
2: 정말
3: 자기 개발을
2: 기분이
3: 위해서는
2: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2: 네. 기분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0: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렇게
3: 할 수 있다.
0: 솔리스카 이게 네. 솔로로 하실 수 네. 있다라는.
2: 그럼요. 네. Why not? 네.
0: 그러시군요.
3: 그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게 네. 되면.
0: 그렇군요. 아, 참 좋네요. 분위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성 파트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2: 남성분들은 이제 그전에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조금 네. 많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요. 조금
3: 아파.
2: 좀 아니 아프시고 네, 좀 네, 네. 그런 병원에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한 5분 6분 정도 그렇게 이제 쓰십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군요. 뭐 외국 곡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네. 오델미아 마토벤 또 이렇게 아리아 엘루체반 레스텔레라고 네. 별은 빛나건만 우리 또 저기 뭐야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를 갖다가 또 선사할 거예요.
0: 네네네. 네, 네.
2: 그래서 많이들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 11회네요.
2: 네, 네, 네.
0: 벌써 11회를 맞았네요. 그렇죠.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 솔리스트도 꽤 많네요.
2: 네,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네. 솔로로 다 한 곡씩 부르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배운 거를
0: 여기
2: 네.
0: 계신 분이
2: 네.
0: 다
2: 네네네 1년을 배우신 거를 네. 가고 우리나라 가고 아니면 오페라 아리아 네. 또 이제 성가곡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프레게라 또 아베 마리아 부르시는 네. 분. 그래서 또 독일 가고 린덴바움이라고 독일 가고 그 보리수 이것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네. 특별히 또 이사여 선생님이 솔로시트로 나오세요. 아마 와. 자주 아실 거예요. 바리톤 네, 네. 유명하신데
0: 이분 또 유명하시잖아요.
2: 네, 라지다르 네,
0: 이사여.
2: 예, 네, 저하고 예, 같이 듀엣을 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특별하게 또 네.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요. 아하.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양꾸이도 같이 빅토리아 네. 미오코레라는 네. 우리가 이탈리아 곡을 또 같이 세 분이서 또 같이 할 거예요. 노래를.
0: 네. 이번 공연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뭐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2: 뭐 신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고 왜냐면 이때껏 연습을 하셨다라 할지라도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센서티브해지고 신경 네. 좀 왜냐 혼자서 노래하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그쵸, 그쵸.
2: 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가 8월 23일 날 그 음악 이렇게 할 때까지 네, 정말 네, 네. 잘 예, 본인들께서 네. 잘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때 아주 100% 네. 이렇게 발휘를 좀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 곡들을 전부 물론 이분들이 아마추어시기 때문에 많은 미스테이크도 있지만 그거를 네. 커버해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반주작 네. 크리스가 이 곡을 전부 다 한 24곡 정도 되는데 우리가 또 합창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0: 피아니스트?
2: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다 이제 보강해서 그 피아니스트가 더 이분들을 더 빛나게 해드리는 네. 거죠. 네. 반주가.
0: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멋진
0: 기대하겠습니다.
2: 어,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네, 네, 네. 기대할 만할 겁니다. 아, 아주 그렇습니까? 잘해요.
0: 네, 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네. 예,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공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고요.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입니다. 진복일 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2: 아, 예. 그리고 참 그때 저희가 조금 간식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큰 저기 푸짐하지 못하더라도 간식들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들이 많이들 오셔서 같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시고 네. 큰 박수 쳐 주시고 같이 가족처럼 네. 우리가 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악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덕분에. 자, 타고난 조건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뭐 성악가는 아닐지라도 그렇지. 매일 호흡을 가다듬고 또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예, 만들어진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 이렇게 느든감 있게 살아가는 예, 그런 행복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덕분에 많이 웃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십니까?
2: 아, 네. 아니요. 저는 끝으로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네. 꼭 많은 분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기다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인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나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는 오후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믿을 수 있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FR 데이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F.R. 데이빗의 F.R. 데이빗이 불러준 월스였습니다. 쿠키 모찌님 어서 오세요. 선미님 더운 날씨에 시원한 진행으로 더위 잠시 날리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도 뭐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신나고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디님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 우리 TKR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아, 우리 TKR님을 위해서 제가 오프닝 멘트 예, 다 같이 웃어봐 이 노래도 띄워드렸거든요. 예, 빨리 쾌차하시라고 예, 첫 곡,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듣고 계시죠?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켈리님 어서오세요. 예, 선미님 해피님들 반가반가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라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이었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 싶네요. 끝곡은 아니고요. 아, 김종서 노래예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언젠가 신청곡으로 참 많이 받았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종서 노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0: Michael.
1: Buttake.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웃는 사람의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토마스 플러의 명언인데요.
2: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1: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이야말로 부작용 없는 최고의 천연 백신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옛말이 알고 보면 웃으면 건강이 온다라는 최고의 과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요. 입꼬리를 시원하게 올리면서 활력 넘치는 그런 오후 시간 또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구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우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5: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중국계 미국인은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 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연휴를 보낸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 오후 3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1950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연휴가 지나면 말이죠, 항상 오는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휴에 너무 쉬어서 월요일이 그렇게 죽도록 싫다라는 거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른 날보다 유난히 지치는 날, 날까지 더운데다가 입맛도 없고 벌써 오후 3시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할 텐데, 그래도 안 먹을 수 없는 점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조금 뭐랄까요, 월요일이지만 여러분 기분 좀 나으시게 마음속으로는 시원한 바닷가를 한번 그려보면서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어떻게 좀 시원들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오늘 어떤 곡으로 출발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최백호 씨 노래가 항상 좀 굉장히 차분한 편인데 뛰어나는 노래가 있고 이 노래가 유일하게 좀 신나는데 의외로 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나 싶어서 선택한 노래였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저희 그 카카오톡 채창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방송국에서 만든 채팅이 아니고 사랑방 채팅같이 서로 노래도 주고받으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굉장히 제가 좀 그거를 보면서 즐겁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지내신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하시는 동안에도 저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안부 물어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증후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렇죠. 연휴가 끝나면 유난히 더 일을 하기 싫고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미뤘다가 일하는 곳에 나가면 괜히 내가 뭘 안 하고 와서 더 일이 좀 미스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 옛날부터 빵꾸 난다고 하죠. 펑크가 아니고 빵꾸가 나고 그거 메꾸느라고 오전을 보내고 이랬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렇게 그 뭐랄까요 한 발 한 발 우리가 메꿔가는 우리가 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장단장님 오셨네요. 예 가능하면 우리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더 반겨하고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조금 LA를 지키시는 분들이 즐거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월드컵 게임이 거의 매일 3게임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32강서부터는 비기면 연장전 페널티킥까지 가다 보니까 뛰는 선수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보는 저희들은 이왕이면 페널티킥까지 가서 봐야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 우리가 사실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그 똥볼이라고 그러죠. 하늘로 날리고 어떻게 저렇게 찰 수 있냐 그런데 그 무대에 가면 마치 여러분들이 무대에 서서 객석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시선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만큼 긴장감이 있고 그나마 이만큼 위안이 되는 건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강팀들이 우리가 약화되는 팀한테 덜미를 잡혀서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결과들을 볼 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었지라는 그런 안도감도 내심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못된 구석이 있어요. 나 안 됐다고 남이 못 되는 것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래서 위안을 받는 게 또 우리네 인생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이 이제는 마무리돼가는 시간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지금 축구협회 무슨 혁신위원회가 생기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매주 이 시간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파워스포츠 최수영 의원님 전화 말씀 듣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저 TK님 들어오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TK님, 아 예, 250주년 독립기념일 저녁에 불꽃놀이하고 난리가 아니었었다고. 예, 주변 계신 분들 아마 폭죽 소리 실컷 들으셨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시죠. 이 자리에 우리 최세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간 네. 어떻게 또 보내셨습니까?
1: 바빠요.
0: 아, 예.
1: 일단 그 예전에는 야구만 보면 됐는데,
0: 네네네.
1: 그다음에 이게 축구를 봐야 되니까
0: 그렇죠.
1: 하루에 세 경기씩 뛰니까
0: 그러니까요. 네.
1: 눈이 다 피곤해.
0: 그러니까
1: 오늘도 지금 시컷 보고
0: 네.
1: 이제 포르투갈 깨지는 거 보고 이제
0: 네.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에 저는 뭐 전 게임 못 보고 하이라이트를 네. 봤어요.
1: 근데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전이 의미가 있는 게.
0: 네.
1: 그 이베리아 반도 아니에요 거기가?
0: 네, 그렇죠.
1: 근데 그 포르투갈 스페인 땅에 디귿자로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 옛날에 그 만화가 이런 게 있었죠. 이웃 나라 좋은 나라 뭐 이런 만화가
0: 네네네.
1: 있었는데 이게 이웃 나라 왼수 나라예요. 우리도 가까운 나라들하고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0: 우리도 뭐 일본하고 그렇잖아요.
1: 네, 뭐 일본도 그렇고 뭐 하든 뭐 그런데
0: 예, 예.
1: 그래서 근데 선수들끼리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리그에 서로 가서 뛰고 이러니까
0: 그렇죠.
1: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경기가 되고 연속으로 PK 경기 페널티킥 경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0: 네.
1: 90분 만에 종료 다 돼가지고
0: 그러니까 마지막에
1: 동안에 한 골 먹어가지고
0: 네.
1: 결국은 스페인이 올라갔는데 순리대로 된 것 같아요. 90분에 메리노라는 선수가 결승골을 넣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결국은 강호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구나.
0: 네,
1: 물론
0: 네.
1: 이제 탈락한 팀도 많아요. 독일 같은데
0: 그렇죠.
1: 그다음에 뭐 또 어디야? 아우 그 브라질 같은데
0: 브라질도 깨지고.
1: 그런 건 탈락하는 것도 있는데 역시 강팀은 강팀이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0: 네네네. 네. 네, 네. 자 어제였죠. 그 우리 관심사 멕시코하고
1: 네.
0: 어디야 그
1: 잉글랜드.
0: 아 잉글랜드.
1: 네.
0: 그것도 관심사였는데
1: 네.
0: 영국이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1: 확실히 낫죠.
0: 예.
1: 허리케인의 그 뭐 그 스타가 보였다는 거 세계적인 스타들. 근데 그거 같아. 스타들은 역시 스타야.
0: 그래서 케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왜 이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 그러면
0: 예.
1: 이유가 있는 선수들이 유명해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우리도 뭐 유명한 선수들이 좀 있긴 있는데
0: 네네.
1: 그런 한 방이 있어야 진짜 스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0: 네네.
1: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팀이 이겨야 스타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네. 홀란이라는 친구 사실 노르웨이가 축구 강국은 아닌 것 같은데.
1: 30위권이에요.
0: 네.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끌고 계속 올라가네요.
1: 아니 홀란 지난번에 골 넣는 거 보니까
0: 네.
1: 골키퍼인가 그 누가 수비선수 공을 잡았는데 그걸 차고 나가는데 무슨 이거는 이제 미식 축구가 아니라 럭비 선수 같아.
0: 그러니까.
1: 그 체격으로 다 갖다 밀어붙이고 또 끝나고 나서 골을 넣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 막 포효하잖아요.
0: 네.
1: 지금 그냥 씨
0: 웃어요.
1: 씨 입다 네. 그 여유를 갖다.
0: 어제 그 첫 골 넣은 것도 헤딩도
1: 그렇죠.
0: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갖다 꼽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
1: 천하 없는 걸 갖다 골프가 와도 못 맞아 못
0: 네,
1: 막아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혼란으로 끝내라 했더니 또 두 번째 골도 넣잖아요. 지금
0: 그러니까요.
1: 현재 득점 랭킹 1위예요.
0: 그러니까요.
1: 메시하고 같아요.
0: 아마 이번에 곳이에요. 잘하면 득점왕 찬스가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경기가 앞으로 계속 더 나가줘야 되는데
0: 그렇죠.
1: 앞으로 일어날 경기가 또 관심이
0: 쉽지가 않죠. 혼자만 갈 수 있는 거라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변들이 있었죠. 코비 두바른가 거기가 아주 그 아주 그 진짜 그 나라는 가서 그 아주 나라가 축제가 됐는데 그만큼
1: 네.
0: 한도 그 골키퍼 아저씨라고 제가 그랬죠. 그 아저씨 다 막았잖아요.
1: 근데 이게 물론 이변이라고는 하는데
0: 네.
1: 그 이변은 맞아요. 이변인 건 맞는데 사실은 그나마 이 지금 그 왜 조 3위로 올라간 팀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 팀 빼놓고 그런데 그 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제가 동영상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그 지도책도 들여다보고 다 해봤는데 분명히 그 조그만 나라이고 잘 못 사는 나라이고 그런 팀이 월드컵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희망을 준 건 맞는데 48개가 되면서 뭐 퀄리티 문제
0: 네.
1: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0: 네.
1: 그 팀이 그걸 살려줬어요.
0: 예,
1: 살려줬는데 보니까 거기 실제로 섬에 거주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0: 아...
1: 이게 거기가 디스포로라라고 그러나 그 유태인 떠나는 것처럼
0: 예.
1: 그 자궁 땅이 좁은 데다가 먹고 살 게 좌비 별로 없으니까 젊은이들이라든가 이게 다 떠났어.
0: 아.
1: 거의 다 유럽 뭐 심지어
0: 네네.
1: 미국에도 조금 만 집단이 있고 그 이런 사람들이 그 2세들이 태어난 선수들이 이제 그 국적을 회복을 해가지고 축구 선수로 스카우트가 되는 거죠.
0: 아.
1: 어떤 선수는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0: 네.
1: 이메일이 왔더래요. 너 우리나라 대표팀 뛰어볼 생각 없니? 그리고 그런 선수들도 있고.
0: 네.
1: 근데 그런 선수들이 워낙 그래서 진짜 그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했죠.
0: 네.
1: 축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0: 네.
1: 멘탈이다.
0: 네, 네.
1: 멘탈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그 어휴, 저는 뭐 아르헨티나한테 두 골 만에 골 넣는 데는 그거는 이거는 정말 기적을 쓰는구나.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한 골 먹어가지고 물론 순리대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아르헨티나가 전반에 골을 한 골 딱 넣고 나서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 이거 뭐 이거 뭐
0: 무조건
1: 이길
0: 이긴다.
1: 건데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런 독한 마음을 좀 갖고 있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누군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 월드컵 이내로 우리 팀이요. 처음에 먼저 집어넣으면 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오히려 골을 먹고 마지막에 뒤집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이기는 팀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여튼 베르디한테 많은 건 배웠어요. 저렇게 용기를 준 것도 사실이고 약한 팀들한테도 우리도 충분히 다음 경기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장을
0: 그렇죠.
1: 하면은 근데 문제가요 어느 나라 대표 선수들이 되면은 이 멘탈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
0: 아 글쎄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1: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0: 네.
1: 뭐 이걸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그러면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아마 좋은 나라 좋은 팀에 또 앞으로 스카우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 친구들한테 요번 월드컵이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독일 날라가는 거 보세요.
0: 그러니까요.
1: 독일 날라갔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날라갔죠.
0: 그러니까.
1: 브라질 날라갔죠. 그게 다 우승 후보들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물론 남아있는 거는 몇 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월드컵을 보면서 정말 이변이 많았던 대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 다른 대회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1: 네.
0: 사실 우리나라가 탈락을 하고 나면 관심이 없는데 이 대회가 유난히 다른 게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저도 역대 1위로 최고 많이 게임을 본 것 같아요.
1: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저께 사실은 제가 공항에 그 시간에 있었거든요.
0: 네네.
1: 뭐 우리 아이가 중동이 된다. 저 유럽에 갔다 오는데 픽업을 근데 그 볼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환전소에
0: 아.
1: 환전소에 있는 직원들이 멕시칸들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다 테레비를 조그만 거 조그맣진 않아 꽤 이거 여기 있는 것보다 크기 이 정도 되겠다.
0: 네네네.
1: 그걸 켜놨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새까맣게 모여서 봐. 누가 오든 말든. 근데 거기서 국적이 딱 나와. 멕시코 골 넣을 때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히스패닉들이고
0: 아.
1: 그렇지 않은 팀 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영국과 조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0: 아.
1: 그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는데 하루에 아무튼 이제 오늘은 두 게임인데
0: 네.
1: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이 또 난리라.
0: 난리죠.
1: 미국이 난리인데 네. 저희 동네 사는 동네에 우리 집 옆도 아니고 한 3분, 3-4분 거리에 자동차로 골프장이 있어요.
0: 아, 예.
1: 근데 그 골프장에는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0: 아.
1: 그래서 경비 두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서는 티타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나머지를 보내.
0: 아,
1: 거기에 축구보러. 수백 명이 모여요.
0: 축구보러.
1: 예. 그러니까 아 요런 그 골프장이 장사를 잘하는 게 대형 화면을 세 개를 갖다 걸어놨어. 그래가지고 의자도 갖다 놓고 의자에 일부 앉고 또 아예 집에서 자기가 개인 의자를 갖고 와서 앉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만큼 열기가 대단하고 또 여기 그 쇼핑몰들 있잖아요. 큰 몰. 거기에 그 어디야 웨스트필드 아
0: 예,
1: 베버리
0: 예,
1: 힐스 쪽에
0: 예,
1: 있는 예. 거기에 가면은 축구를 볼 수 있는 것을
0: 아,
1: 그걸 또 무대 해놨어.
0: 잘들 해놨네요.
1: 네, 그러니까 막 그 뭐 응원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죄송한데 이거 이런 말이 말인지 모르겠는데 축구에 미쳤어요 제가 지금.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죠?
0: 제가 한 12시 그쯤에 그 다운타운에 도요달 딜러를 갔는데
1: 네.
0: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1: 네.
0: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그 큰 화면으로 스페인하고 네. 축구하고 있는데
1: 네.
0: 차 사러 온 게 아니고 다 그거 보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딜러에서.
1: 그러니까요. 축제.
0: 축제니까.
1: 네, 축제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축제에 우리가 좀 조금 더 끼어서 한 16강이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으면은.
0: 자, 그건 그거고. 네. 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축구협회 그 무슨 혁신위원회도 열리고 뭐 한국은 난리가 아닌데.
1: 네.
0: 우리 위원님은 앞으로 우리 축구계 그 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망을 하십니까?
1: 협회라기보다도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예, 예. FIFA 랭킹 숫자에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0: 네네.
1: 62 정도야?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그 여념하지 말고.
0: 네네.
1: 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A매치라고 해서 이제 국제 경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순위 발표로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기는 우리보다 낮고 저기 우리보다 높고 숫자에 불과한 건데.
0: 아.
1: 그 순위에 너무 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0: 아.
1: 그게 좀 이제 숫자일 뿐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0: 네.
1: 그리고 모로코나 아프리카권 선수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특히
0: 아.
1: 모로코.
0: 아.
1: 거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시켰어요.
0: 아, 그랬군요.
1: 물론 우리나라도 유소년 교실이 축구 교실이 있습니다.
0: 네네.
1: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뭐 운영하는데 뭐 부모가 또 뭐 어떤
0: 예, 예, 예.
1: 돈 달라 그러고
0: 그러니까
1: 그런
0: 뭐.
1: 그것도 또 문제고.
0: 네.
1: 아무튼 그래 가지고 유소년 축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저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에서는 그 축구 선수가 외국 하나 가는 거를 수출하는 거야.
0: 아.
1: 그만큼 돈을 벌어오니까.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다가 유소년 네, 축구를 네. 더욱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자는
0: 그렇죠.
1: 거죠. 당장 누가 잘해 데려와, 누가 잘해 데려와보다도 이제 그래도 물론 앞으로 4년 후 또 2년 내년에는 또 아시안컵
0: 이제 아시안. 그렇죠.
1: 아시안. 그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되게 좋겠고 그리고 협회 관계자들이라든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 벤투 전 감독이 인터뷰를
0: 네,
1: 했는데
0: 네.
1: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4년간 자리를 지켰는데
0: 네.
1: 물론 좋은 성과도 냈지만은
0: 네네.
1: 이후 감독들이 4번 바뀌었다.
0: 아.
1: 과연 어떤 전술의 그 뭐랄까 그 방향이라든가 그 확정된 그런 룰을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전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부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탑 에이드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0: 아, 예, 예.
1: 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코울린이라든가 그런 선수들 보면은 아 스타가 저런 거구나 한 방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다 대회에서 단 한 방에 골도 성공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0: 아,
1: 하는 생각이
0: 네네.
1: 들어요. 그리고
0: 네네.
1: 세계 축구의 흐름을 분석해서요. 그에 맞는 갈 길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우물한 게 우리가 아니라.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메시, 홀란, 케인 등 이런 선수들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스타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의 현 주소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0: 네.
1: 말씀이지만 스타는 한 방이 있어야 됐다. 그런
0: 그렇죠.
1: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0: 예,
1: 저는
0: 예.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예. 제가 한 가지 요새 보면서 이제 그 전술에 대해서는 전 뭐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이지만
1: 네.
0: 이제 게임하기 전에 이제 그 선수들의 그 포지션과 이름을 이렇게 다 인터넷에 올려줘요.
1: 네, 네.
0: 근데 보니까 3백을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1: 4-3-2-1을 많이
0: 그러니까
1: 쓰더라고요.
0: 거의 백은 네. 4가 기본이에요.
1: 네.
0: 어떤 데는 5를 쓰는 데도 있지만 네. 3을 쓰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1: 근데 3이지만 이제 뭐 홍 감독 얘기에 의하면 3을 쓰지만 중원에서 두 명이 공격을 당하면은 백으로 들어와서
0: 아니 그런데
1: 5가
0: 제가
1: 된다.
0: 드리고 싶은 건
1: 네.
0: 이 저도 옷을 입지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거.
1: 네.
0: 노래도 창법이 요새 창법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도자도 아닌데 웬만하면 그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되는 3백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구 이국을 떠나서 그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 3백은 연습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
1: 몸에 안 맞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이 대단한 거. 그러니까 4백 쓰고 그다음에 3명 쓰고 그다음에 3명을 올리든지 2-1을 쓰든지 그게 이제 트렌드인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1: 뭐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예. 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그런 전술에 실패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하여간 뭐가 좀 바뀌어서 박지성 얘기대로 한 10년은 봐야 되지 않냐.
1: 그러니까
0: 뭐.
1: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자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10년.
1: 네. 네. 지금 이 경기를 본 초등학생들부터 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0: 감독도 계약을 하면 한 10년쯤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1: 맞아요.
0: 10년 맡겨놓으면 색깔이 나오겠죠.
1: 맞아요. 감독만. 근데 중간에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또 요즘 같으면.
0: 아니 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하고도 한 10년 지내다 보면 네. 형 삼촌같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1: 맞아요. 아무튼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오늘 조금 전에 끝난 경기는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이
0: 네, 예.
1: 포르투갈을 꺾었고
0: 네.
1: 이제 잠시 후에 저도 이제 보러 갈 건데 미국 경기가 열리잖아요.
0: 아, 그것도 빅게임일 것 같아요.
1: 난리죠.
0: 예,
1: 근데
0: 시애틀이.
1: 이제 벨기에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미국이 의도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뭐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게 될 수가 없는데 대진운도 좋은 것 같아.
0: 좋은 거죠.
1: 그래서 벨기에 역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저는 약 7.5 대 2.5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럼요.
0: 아니 근데 미국이 그 동안에 있던 축구하고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하는 게. 역시 그 저는 감독의 그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그렇겠죠.
0: 미국이 네. 유럽 축구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 야 이렇게 바뀌는
1: 건 맞는 말인 게. 유럽 축구와 같다 비슷해졌다 하는 거는 어울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체력들이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체력 좋은 선수들은 미국 축구를 따라가야 되고
0: 그렇죠.
1: 기교가 있는 선수들은 남미 축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1: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자, 이렇게 축구 얘기만 딥다 하니까
0: 네.
1: 야구 팬들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축구는 운동이고 야구는 운동 아니야 하는데 야구는 지금 아주 그동안에 그 보니까 다저스 독주 체제예요.
0: 꾸준하게 이겨요, 그냥. 계속 이겨요.
1: 네, 네 번 대회. 이번에도 샌디에고도 네 번 했는데 세 번 쭉 이기다 마지막 날 한 번 예의상 쳐주고 오고 뭐 그러는데 보니까 에드먼 선수가 타율이 3할 8푼이거든요.
0: 의외로 잘 치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잘 되니까 김혜성이 갈 자리가 없네.
0: 글쎄 그런 것 같으니.
1: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제 생각인데 아까 우리가 방송 들어주신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저스의 그거를 저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조금 작은 구단으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메인 주전을 차고
1: 그렇죠?
0: 한 1년이고 2년이고 털을 닦은 다음에
1: 그렇죠?
0: 다시 건너오는 거 어떤가 싶어요.
1: 그거 좋은 얘기죠. 아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선수들.
0: 그럼요.
1: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다저스는 샌디에고의 4연승 4연전 홈경기에서 1차전 12-7 사사키. 아, 이 친구가 좀 땀 뻘뻘 흘리고 그
0: 네.
1: 던지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조기 강판되고 말았고
0: 네.
1: 2차전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그랜슬램 가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죠.
0: 네, 네.
1: 4-3으로 역전승을 했고 오타니가 승리 수수가 됐어요.
0: 네.
1: 3차전에는 야마모토 든든해요.
0: 아
1: 야마모토를 보니까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은 2차전 전체 일본군을 해군을 이끌고 그 진주만을 공격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생각이 장군 제독 생각이 나는데
0: 네.
1: 아무튼 그 정도로 야마모토 이름이니까 그랬습니다.
0: 나.
1: 7이닝 무실점 호투로 3대0 완승을 했어요. 그래서
0: 네.
1: 현재까지 59승 32패로
0: 네.
1: 독주 체계. 그러니까 전 이제 한 가지 좀 물론 송성문 선수라는 친구가 그 샌디에고에서 잘하고 있긴 한데
0: 네.
1: 경기 초반만 해도 시즌 초반만 해도 샌디에고가 다저스를 앞서는 뒤서거니 막 이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뭔가 강한 팀이 같이 한번 치고받고 오면서 올라가면서 가을 야구까지 갈까 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다저스 독주 체제가 이게 올스타 시즌 끝나도 안 될 것 같아요.
0: 글쎄요.
1: 제가 볼 때는 워낙 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야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오늘도 미국과 벨기에
0: 5시인가 할 거예요.
1: 5시. 예. 그래서 시애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벌써 8강 확정됐잖아요.
0: 그렇죠.
1: 아르헨티나, 네. 이집트, 스위스, 콜롬비아, 프랑스, 네. 노르웨이, 프랑스 모로코. 이 프랑스 모로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파리 갔다 오신 분이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얘기가 이 파리에 가게 되면 그 할렘가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거기는 전부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0: 예.
1: 특히 모로코나 이 튀니지나 이쪽에 식민지였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찰들이 쫙 깔렸대요. 이거 프랑스하고 모로코
0: 그렇죠. 경기하기 때문에 또 대결이니까
1: 이것도 재미죠 일종의. 그래서 근데 뭐 어제 오늘 들어다 뉴스 보니까 어제 뭐 총격 사건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래요. 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유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야죠.
0: 글쎄 끝나야죠. 뭐 자 우리 통계님께서 사사키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시죠.
1: 뭐 일본으로 집에 갈 것 같지는 않고 딴 팀으로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 잘 던지다가 초장에 나와서 잘 던져요. 1, 2라운드 1, 2이닝에 잘 던지다 한 방 딱 맞고 나면 얼굴이 땀 훔치면서 그러니까요. 얼굴이 색깔이 변해.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홈런도 들어맞기 시작하는데 아 사사키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을 아 고향이 아닙니다. 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사사키 선수도.
0: 네, 고우석은 메이저리그에 승격하나요라고 그러셨는데
1: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건 정확하게.
0: 근데 모르겠어요. 의외로 지금 우리 샌디에고 송성문 선수가 아주 예? 잘 활약을
1: 아주
0: 하고 있다고.
1: 아주 잘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예, 그냥 뭐 예, 문명으로서 그만하면 잘하는
0: 그만하면.
1: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나올 땐 송성문 선수 또 하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네. 뽑아가지고
0: 오히려 거의 주전으로 매일 나오니까
1: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
0: 김혜성보다는 난 거예요. 어떻게
1: 현재로선
0: 보면.
1: 그렇죠.
0: 어쨌든
1: 그러니까 샌디에고니까 가능한 거죠.
0: 그렇지까요.
1: 만약 김혜성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샌디에고 있다 그러면 주전 아니에요.
0: 김혜성이 샌디에고 갔으면 주전으로 매일 글쎄요. 나오는 거죠.
1: 근데 이게 저 2부 리그 있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2부 리그 간다는 게 이게 뭐 감옥서 끌려가는 기분이래요. 일단
0: 그러겠죠.
1: 딱 들어 라카룸 자체도 그렇고
0: 아이, 그럼요.
1: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막 뭐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은 아유. 그래서 이 김혜성 선수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네. 스타 빨리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원한다면은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0: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1: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치고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아이,
0: 저희 후원 소개 좀
1: 산식당 네. 이제 앞에 산식당 바로 그 같은 층에 앞에다가 정육점을 차려
0: 오픈했나요?
1: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어요.
0: 거의 공사 끝나고
1: 산 정육점이라 그다음에 네. 디저트 가게도 예, 차렸어요.
0: 예, 아이스크림 가게
1: 왜 그런가 했더니 오나된 대머리 아저씨 보고 물어봤더니 식사하시고 와서 뭐 디저트도 드시고 그다음에
0: 좋은 생각이네요.
1: 이거 좋은 곡인데 우리 식구들 좀 먹여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러면 사 갖고 가시라고.
0: 아.
1: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정육점 식당처럼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식당에서는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페이벌 주기 위해서 네네. 좋은 고기를 싸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저도 그동안 축구 때문에 큰 스크린 보느라고 못 갔는데 네네. 오늘은 가서 저 해장국도 먹고 네. 해장국 먹으면 좋아.
0: 네.
1: 그리고 이 뭐야 돼지고기로 하는 감자탕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이상입니다.
0: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2: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다리 바뀌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행복하고
9: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드디어 수다 패밀리 채팅방이 오픈됐습니다. 로빈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우리 사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까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채팅방에 함께해 주세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찾으시면 채팅방 참여가 보이니까요. 우리 채팅방에서 같이 수다 떨어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시카님 짱짱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예. 아 그곳에는 조촐하게 보고 오셨는데 그래도 파킹랏에 묶여서 꼼짝도 못 하셨다고. 네. 아 해피 월요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신다고 바쁘겠지만 평안하시길 바라고. 자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우리 TK님 조카 8월에 결혼식이 있는데 보류하셨다고 내년 새말에 아이고 굉장히 또 축의금 쏘셨네요 많은 돈을. 예, 자 동계님 아, 한 가지 뭐 아시겠지만 저희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같이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항상 동계님 주말 동안 열심히 노래도 공급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한 곡 선곡해서 영일만 친구했습니다. 자, 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50.com이 아, 새롭게 아, 단장한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거의 매일 여러분께 지금 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도 하고 알려드리는데 쉽습니다. 고글에서 라디오 서울에 들어가시면 그냥 라디오 서울 치시기만 하면 저희 라디오 서울1150.com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메디칼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가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복권에는 파워볼을 비롯해서 모든 복권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주유 5불 38점 조금 주춤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 어디가 가스비가 저렴한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 맨 밑에는 요사이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코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부터 저희 9개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중간쯤 들어오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하단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방송시간 이외에도 얘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우리 저 유튜브 게시판에는 제가 소통을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청곡은 제가 지금 이렇게 팔로우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노래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름이 마골피예요. 아, 무슨 중국 가수냐고요? 아닙니다. 한국 가수입니다. 비행소녀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0: 네, 마골피와 함께한 비행 소녀 함께 했습니다. 자,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이런 날은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점심들은 여러분들 어떻게들 해결을 하셨는지요? 저는 생일은 아닌데 아주 미역국에 밥 말아서 맛있게 김치하고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0대 이전에는 미역국을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입맛이 참 많이 바뀌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미역국은 잘 안 먹던 음식이었는데 40이 넘으면서부터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스카이님이 들어오셨네요. 보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쨌든 웰컴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1부 순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건강상식 모든 것 중에 우리 폐 기능이라는 것이 물론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겠지만 30세를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낮아지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뭐 흡연의 유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때로는 후 흡연을 안 하시는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폐 기능이 저하되고 또 만성 기침도 오고 물론 뭐 음식 좀 잘 먹는다고 폐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절이 어느 정도 보조적인 수단에 가깝다는 거 의외로 여러분들 사과라는 게 플라보이드의 일종인 케르세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해요. 사과 정말 쉬운 과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사과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그런가 하면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그런 채소들이 의외로 기도세포를 보호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 다음이 여러분 토마토. 아, 이처럼 쉬운 과일들이 어딨어요. 그 다음에 뭐 오렌지, 귤, 딸기, 뭐 키위 이런 거 늘상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기도 쉽고. 자, 마지막으로 기침하고 감기 효과가 있다는 생강. 이 매운맛을 내는 그 진저롤이 바로 항염작용을 해서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은 얼마나 쉬운 과일이고 또 얼마나 쉬운 채소들이고 우리 정말 손쉽게 손댈 수 있고 생강 같은 경우는 그냥 쓱쓱 썰어가지고 꿀에 재우셔도 좋고 또 집어넣어서 차로 만들어도 좋고 또 생강이라는 것은 우리 비린내 잡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 아, TK님 한국 갈 때 축의금 더 준다고. 예,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김장수의 눈먼 사랑 띄워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에어 서플라이와 함께한 All Out of Love라는 노래. 90년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그룹인데 그 당시는 카페 문화가 굉장히 우리한테 유행했던 다방의 그 다음 세대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카페 얘기는 항상 드리지만 낭만이 있는 곳, 추억이 있는 곳. 80년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가 다방 문화였다면은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는 카페 문화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그 젊었을 당시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2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샌디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샌디님이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대화 창을 카카오톡 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만 안부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통계님 그리고 TK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분간은 신청곡을 접수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음원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날그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들을 제가 그때그때 음원으로 들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채팅 안에서는 여러분이 추천해서 서로가 음악 나누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든 간에 준비를 해서 우리 TK님이 주신 그 What a Wonderful World하고 우리 통계님이 추천하신 내 마음속의 자메이카까지는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준비해드리고 안타깝게도 다음부터는 제가 추천곡과 신청곡은 준비해드리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언제 들어도 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할 정도의 멋진 루이 암스트롱의 우리 What a Wonderful World.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불나비라는 노래와 쾌지나 칭칭나네의 주인공이 김상국 씨, 물론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김상국 씨가 좀 삐빠빠룰라라는 노래서부터 이 What a Wonderful World까지. 아주 멋지게 우리 루이 암스트롱이 흉내를 내면서 노래를 했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기성세대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김상국 씨의 일화를 들으면 쾌지나 칭칭나네 하나 가지고 어떤 때는 2시간도 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쾌지나 칭칭나네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네 이래서 보통 이제 극장이나 그 당시에는 극장 세대였는데 쇼 중간에 가수들이 시간을 못 맞추거나 할 때는 항상 이 노래로 시간이 얼마가 됐건 그 시간을 메꿨다는 그런 우스운 일화도 있고 아마 기성세대 분들께서 그 당시에 그런 추억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자마이카입니다. D.O.G.

0: 네, 정말 재밌는 노래 아닙니까? 자메이카 레게. 이 레게라는 음악은 참 여름에 잘 어울리고 우리나라에도 레게에 아주 그 신명나는 사람이 김건모 씨의 여러분 그 핑계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그 노래도 레게고 몇 곡의 레게 노래들이 있고 레게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그 레게 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메이카 흑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LA에서도 자주 특히 다운타운 쪽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레게가 있습니까? 자메이카 레게, 콩고 레게, 어쨌든 아프리카만이 가진 음악, 우리나라의 트롯 같은 그런 종류의 음악이라고 알면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쟁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연예인 2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연기 쪽도 굉장히 유명하고 가수 쪽도 여러분 아시는 그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뭐 웬만큼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가수는 재하라는 가수인데 전국 트로트 체전이란 그 프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많이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임주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립스틱 깊게 바르고의 주인공이죠. 우리 재하 씨가 이 노래로 트로트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노래를 부른 거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재하라는 가수 아들이 엄마의 노래를 불렀네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내일이면 이즈리

네, 우리 재하 씨의 아주 열창적인 모습이었죠. 아마 그 뭐 자기 엄마 우리 임주리 씨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우리 재하 씨도 우리 곁에서 멋진 노래로 좀 많은 노래를 불러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여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우리 박재란 씨, 박재란 씨의 그 따님이 박성신이라고 여러분 한 번만 더라는 노래는 알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인해서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개인적인 사견이 있겠지만 그 모녀간에 조금 이렇게 가깝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가수.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아마 편안하게 영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박재란 씨는 생사에 계시고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저희 어머님 타계하셨을 때 오셔서 굉장히 슬픔을 표현했던 그런 고마운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재란 씨의 따님 박성신 씨의 노래 한번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네, 박성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 엄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오늘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가수 부모의 자식으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우리 영록이 오빠, 우리 백설이 씨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남편은 또 영화배우 황해 씨, 두 분 다 연예인이시죠. 전영록 씨야말로 2세로서 아주 많이 유명해졌고 그 이외에 또 탤런트나 영화배우 쪽도 2세들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최민수 씨, 또 최미령 씨의 아들이고 박준규 씨, 박노식 씨 아들이고 뭐 제가 이름을 일일이 또 여러분 그 김용건 씨의 아들 하정우 씨도 있고 그 다음에 가수 조경수 씨의 아들 조승우 씨는 영화 연기자이면서 뮤지컬로도 우리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자, 우리 알청님이 유튜브 대화창이 좋았는데 아쉽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전화 이복이라고 이곳 카카오 채널에 오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시고 서로 걱정해주고 반가워하고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편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로서 같이 사랑방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사이트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연예인 2세로서 가수 2세로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우리 남희 씨. 남희 씨의 아드님이 최정철 씨라고 해서 슬픈 인연 이라는 남희 씨의 대표곡이죠. 이 노래를 또 멋지게 불렀네요. 아까 우리 재하 씨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불렀습니다. 물론 저도 보고 싶은 얼굴을 부르지만 우리 슬픈 인연이란 노래를 우리 최정철, 우리 남희 씨의 아드님이 불렀으니까 그 노래는 우리 아드님은 어떻게 해석했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연예인 2세를 특히 가수 중에 2세 가수들의 노래들을 몇 곡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0: 가수 남은 씨 아들 우리 최정철 씨 음성으로 들어본 슬픈 인연 엄마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들으신 몇 곡의 노래들, 노래를 뭐 엄마보다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사실 연예인 2세로 살아온 저 같은 경우도 부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항상 누구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한다는 게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50년, 60년을 노래를 계속 그렇게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7년이나 가수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여기서 물론 뭐 방송도 진행하고 행사도 하고 노래도 하지만 그렇게 계속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가 항상 부모의 모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연예인들 2세들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전에 누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 위에 오리가 밖에선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장구를 친다.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네, 윤중식입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왜 그냥 가지요?

네, 윤중식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가사를 들으니까 굉장히 나 익숙한 노래인데도 반갑기도 하고, 아, 이 가사가 이 노래가 이렇게 재밌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세인트님이 들어봤던 노래인데 가사가 재밌다고, 행복한 오후도 되시라고, 아저씨도 굿모닝이니까 좋은 하루 돼요.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사라는, 노래 가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배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지금 윤중식 씨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가 나올 당시가 80년대, 그뭐 초반 이후로 그렇게 되는데, 70년대 후반, 뭐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저 어렸을 때서부터

사장님도 저희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구글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울 들어가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중간쯤에 우리 방송 그 프로그램 나오는 쯤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돼서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색 카카오톡 챗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환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집 전화도 별로 없을 그 당시였는데, 사실 뭐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수첩이 조그만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머릿속에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까지는 노래를 외우지 않았나, 노래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나 싶은데, 요새는 어떤 때는 제 전화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 전화기를 만일에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뭐 글쎄요, 전화기는커녕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네, 잊지는 말아야지. 이 노래도 추억의 노래입니다. 백영규.

0: 네, 배경규의 잊지는 말아야지 함께했습니다. 자, 대구는 비가 온다고 하네요. 통계님께서. 제시카님, 지금 유튜브에 잘 들어와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화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을 테너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네, 라디오 눈의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님, 아, 안 되신다고요? 저희 쪽에서 블락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렇게 그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셨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신다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연휴를 지나고 나서 오늘 증후군이 있는 월요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눈뜨기가 싫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다른 주보다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루 더 쉰 것도 아닌데 기분상 그러나요? 아마 금요일 수업도 징검다리가 아니고 금요일 수업도 휴일을 많이 맞이하셔서 좀 더 뻐근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도 2시간 동안 풍성하게 아주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셔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할게요. 노래를 한 곡 듣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좀 기운나게 돌아와요 부산항에 남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0: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0: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8: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8: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8: 213-427-5500, 427-5500.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튀르키예로 출국해 내일과 모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어 이번 회의가 종전 협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행사의 주제는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이었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미국 아동에게 성인이 된 뒤 목돈을 쥘 수 있도록 과세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임기 중 태어난 아이 50만 명 이상에게 각각 $1,000의 종자 자금을 이미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오늘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정지 유예 결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조별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오늘 열리는 벨기에와의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파징계위원회가 출전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발로건의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통화 이후 나왔다는 점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화 중에 피파의 독립적 사법기구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정권은 해당 기구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피파 징계위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어떤 외부 압력과도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징계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결정과 기구의 자율성을 항상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최국 미국의 핵심 선수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 이번 결정이 피파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다 오류가 나거나 사용법을 몰라 당황한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가 이런 문제를 법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댄 맥키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식료품점의 직원 배치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셀프 계산대 세대당 최소 한 곳의 유인 계산대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규제가 실제 입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을 이끈 것은 지역 식료품점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조는 셀프 계산대가 절도에 취약하고 노년층 고객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로드아일랜드주 소매업체들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이 한 해에만 2억 4,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법을 어기는 업체에는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식료품업은 마진이 1%에서 3% 수준에 불과한 박리담의 업종인 만큼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뒤 일부 업체가 벌금을 피하려 셀프 계산대를 아예 없앤 사례도 있었습니다.
14: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같은 날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한국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혁신과제의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축구인들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한국축구계를 하나하나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6: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7: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17: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